0: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1: 시끄려! 나무 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저그마왕이라고.
2: 미워! 다 미워!
3: 전 그 이제 안 먹어보네.
1: 아무 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악당일 거야.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공주라빗 디럭스 하우스! 와!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날! 공주라빗 유치원 버스 타고 출발! 우와! 2층에도 앉을 수 있어! 스톱! 친구들 어서와! 미끄럼틀 타고 슝! 시속 타고 그네 타고! 기업 고착 공주라빗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앤원!
4: 로로 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한글을
3: 클릭! 같은 글자 찾기!
4: 마우스로 코딩을
3: 클릭! 코딩으로 분수를 만드는 건?
5: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6: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7: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슈퍼잭! 슈퍼잭! 슈퍼잭! 슈퍼잭! 슈퍼잭!
1: 어? 안녕하세요, 염염요리사님.
2: 냠냠 카드를 준비해야지. 여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
1: 냠냠 카드는 다 준비했습니다.
2: 그래? 좋아. 이번에도 냠냠 시티에서 테이스트 요리를 만들자.

0: 제이, 많이 바빠?
1: 네, 무지무지 바빠요.
0: 하지만 새로운 친구들한테 네 소개를 직접 하는 게 어때?
1: 그럴까요? 안녕, 내 이름은...
2: 제, 신선한 냠냠 카드들을 어서 가져와.
1: 네! 지금은 용용 레스토랑에서 용용 요리사님의 보조를 하고 있지. 나에겐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사실 나는... 히어로 협회 신호다. 용용 요리사님, 퇴근 시간이라 가보겠습니다.
2: 잠깐, 남은 냠냠 카드는 주고 가야지. 자!

0: 슈퍼제!
1: 너무 늦게 받는군요, 슈퍼제.
0: 죄송합니다.
1: 명심하세요. 무명 히어로일수록 성실해야 해요.
0: 그럼요. 알고 있어요.
1: 냠냠시티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어서 출동해요.
0: 도움? 네, 출동하겠습니다. 좋아, 빨리 히어로 폰즈를 모아서 세계 최고의 슈퍼 히어로가 되겠어.

0: 슈퍼잭, 이래서 히어로 포인트를 모을 수 있을까? 어?
1: 슈퍼잭, 지금 냠냠시티 박물관에 궤도폭스의 경고장이 도착했어요.
2: 나는 궤도폭스. 오늘 냠냠시티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을 훔치겠다. 슈퍼잭, 나 잡아봐라.
1: 박물관이 위험해요. 어서 출동해요, 슈퍼잭.
0: 박물관 노리는 악당이라니. 히어로 포인트가 많겠는데?
3: 궤도폭스, 내가 있는 한 어림없다.
0: 슈퍼잭, 박물관은 반대쪽이야.
4: 누구야?
5: 몰라, 슈퍼히어로래.
3: 어서 나와라, 궤도폭스!
6: 저기 궤도폭스의 경고장이다!
3: 열심히 날 찾고 있군, 슈퍼잭. 하지만 날 잡을 수 있을까? 궤도폭스! 벌써 박물관에 숨어들었나?
7: 슈퍼잭! 여기도 경고장이 있어요!
2: 슈퍼잭! 운동 좀 해야겠어. 배가 많이 나왔네.
3: 요즘 조금 바빴다고.
6: 슈퍼잭, 여기 경고장이. 여기도 경고장이.
8: 여기도.
6: 여기도요.
7: 여기도.
6: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3: 경고장 좀 그만 가져와요.
6: 정말 여기에 궤도폭스가 나타날까요?
3: 틀림없어요. 이 박물관에서 가장 귀한 유물은 보석 달걀이니까 여기에 꼭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어? 우와! 너무 예쁘다! 달걀들의 크기가 모두 달라요!

0: 으아! 너, 너희는 뚱뚱 치킨이잖아!
1: 어떻게 알았지?
0: 누가 봐도 뚱뚱 치킨이잖아! 어? 이 녀석들! 그럼 궤도 폭스의 정체는?
2: 어? 선생님!
0: 어?
2: 어?
0: 어? 어?

0: 야, 어서 날 좀 꺼내줘.
1: 누구세요?
0: 난 냠냠시티 박물관장이야.
1: 그런데 왜 거기에 계세요?
0: 궤도 폭스가 날 여기에 잡아놨어. 지금 유통하는 시한폭탄이 장치돼 있다고. 똑딱똑딱.
1: 네? 시한폭탄?
0: 유통은 저 열쇠가 필요해.
1: 너무 무거워.
0: 서둘러, 폭탄이 터진다고. 똑딱똑딱.

0: 이게 뭐지?
1: 이건 내 거야.
0: 어? 어?
1: 수고했어, 슈퍼잭. 우리 기념사진 찍을까?
0: 어? 제 이름을 아세요?
1: 당연하지. 유명 히어로잖아.
0: 아이, 그렇게 유명한가?
1: 자, 이쪽을 봐. 카메라를 보라고. 움직이지 마. 웃어요.
0: 근데? 짜잔!
2: 나를 도와주느라 고생 많았다. 열쇠가 무거워서 틀 수가 있어야 말이지.
0: 으아! 레오박사! 힘이 안 들어가.
2: 소용없어. 너를 위해 만든 특수 감옥이가 되니.
0: 또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거야?
2: 세계 정복! 아주 먼 옛날 음식의 신들이 있었고 그들은 신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수많은 요리들을 만들었지. 신들의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는 특별한 요리들. 드디어 오늘 내가 찾아낸 거다. 그 신들의 요리들을 기록한 신비한 돌. 레시피 스톤. 이 레시피 스톤에 맞는 냠냠 카드들을 꽂으면 나도 신의 힘을 얻을 수 있다.
0: 안 돼.
2: 뭐야?

0: 슈퍼지 레벨업! 뚱뚱치킨 슈퍼잭을 잡아!
1: 응?
0: 뭐해?

0: 슈퍼잭 또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1: 잘 가요 레오. 잘 가요 또.

0: 지난 세계의 악당 여러분, 요즘 악당일이 너무 힘드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 냠냠시티에 답이 있습니다. 신들의 힘이 깃들어 있다는 전설을 둔 레시피 스톤. 신들처럼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나온 음식에 알맞은 냠냠 카드를 넣으면 슈퍼 도시락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락을 먹으면 짜잔! 신들처럼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악당 여러분,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거의 다 찍었는데, 야, 빨리 안 일어나.
1: 레오 박사님, 이걸 왜 하는 거예요?
0: 악당들이 레시피 스톤을 모두 찾게 해야지.
2: 에? 악당들이 레시피 스톤을 모두 다 찾으면 우리 계획에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0: 당연히 방해되겠지. 슈퍼제기 말이야.
2: 슈퍼제기요?
0: 악당들이 모은 레시피 스톤을 내가 한 번에 모두 다 가르칠 거거든. 그렇게 되면
3: 네? 그럼 냠냠시티가 위험해지잖아요.
4: 그래서 레시피 스톤이 악당들의 손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들보다 1초라도 먼저 찾아야 해요.
3: 하지만 레시피 스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4: 걱정 말아요. 히어로 협회에서 분석한 결과 레시피 스톤은 작지만 특수한 냠냠 파장을 내뿜어요. 슈퍼워치의 위치를 전송해줄게요.
3: 어? 좋았어! 지금 바로 출동이다!
4: 잠깐 잭! 여기서 변신할 거예요?
3: 아참! 아니요.
4: 명심해요 슈퍼잭! 히어로는 정체를 잘 숨겨야 해요. 만약 누군가에게 정체를 들키면 히어로 포인트가 크게 감점될 거예요.
3: 왜? 걱정 마세요. 아직 제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5: 뭘 몰라?
3: 프로기! 언제부터 있어?
5: 잭! 너 뭔가 수상한 통화를 하고 있던데?
3: 혼자 말이야. 날씨 좋다.
5: 수상해. 떨리는 목소리. 뭔가 숨긴 듯한 자세. 흔들리는 눈동자.
3: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5: 잭! 역시 넌! 위기에 빠진 우리의 잭!
3: 그게 있잖아.
5: 내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모른 척 해줄게. 있잖아, 선물은 청소도구가 좋아. 슈퍼잭, 이제 레시피 스톤을 찾으러 가야지.

저기다! 뭐야? 이 정도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달리는 기차라니.

0: 이상한데. 뭔가 불안한데.
1: 마천! 프로기 생일 선물!
2: 어? 역시 소문대로 보청이 아니군.
0: 누구세요?
2: 나는 악당계의 조각미남 매두매두다!
0: 아잉?
2: 방금 내 헤어스타일 보고 비웃었지?
0: 안 그랬는데.
2: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왕년의 장발머리와 넘치는 힘을 되찾아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빨리 레시피 스톤을 내놔!
0: 너 악당이구나! 절대 못 줘!
2: 줘야만 할걸? 왜냐하면 내가 냠냠시티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거든!
0: 이럴 수가! 비겁하게!
2: 셋셀 동안 내놓지 않으면 이 버튼을 누르겠다! 하나! 둘! 셋! 이게 왜 어울리는 거지?
1: 풍성한 머리님! 풍성한 머리님!
2: 어?
3: 주문하신 콩글루 나왔습니다.
2: 폭탄 리모컨은 어디다 뒀더라.
0: 이 악당 녀석!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다니! 받아라!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시간 좀 맡기군. 이제 악당의 왕이 될 시간이다. 야호! 아우, 신경질나. 왜 안 되는 거야?
0: 찾았다, 매두매두!
2: 아니, 어떻게 찾았지?
1: 풍성한 머리님!
3: 어? 진동벨을 가지고 가시면 어떡해요?
0: 매두매두, 레시피 스톤을 내놔!
2: 아우, 지겨운 녀석.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0: 어림없지?
2: 쫓아오지 마!
0: 거기서!

0: 거냐? 어허라, 시민들을 이용해야겠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 위험해.
0: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0: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끈질긴 거야? 이렇게 된 이상 초강력 젤리빔을 보여주겠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엘레시피스톤.
1: 어?

0: 레벨업!
1: 무궁화 꽃을!
0: 이야!
1: 뺐습니다! 힘 떨어졌네. 뭘 하려는 거야?
0: 더위 탈출 서비스!
1: 잠깐만, 내 소중한 머리카락들! 풍성한 머리카락이야!
2: 성공해야 슈퍼제!
3: 역시 슈퍼히어로는 힘들어.
4: 응?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0: 아이, 깜짝이야! 당연히 프로기 네 생일 선물 준비하느라.
4: 으이그, 은근히 다정하다니까. 잠깐 기다려봐. 짜잔! 시금치로 만든 웰빙 푸딩! 이거 먹고 힘 좀 내봐.
0: 지금 푸딩! 정말 싫어!

0: 이어서 다이노스터 공룡 수호대가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꼬마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가문이 열리면 슝. 타요 주간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3: 달라진 세계. 우리 다이노스트는 다이노피아에서 QCA 요원들과 함께 수많은 적들과 맞서 싸우며 퀀텀 코어를 지켜냈다.
4: QCA의 임무는 다이노피아의 퀀텀 코어를 보호하는 것이다.
3: 우리는 엑스헌터, 아니 데모스를 물리쳤고 다이노피아는 평화를 되찾았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5: 내가 말했지, 널 반드시 파괴할 거라고.
3: 데모스? 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0: 다친 데 없지? 무사해서 다행이야.
3: 넌 누구야?
0: 누구냐고? 설마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야?
3: 그럼, 너 말고 누구겠어.
0: 외계에서 왔어? 어떻게 날 몰라? 나 제나잖아. 산사우리오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다이노스터 말이야.
3: 새 멤버 얘기는 못 들었는데. 내가 다이노스터라고.
0: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다이노스터 멤버라고? 미안한데 난 다이노스터가 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너 같은 멤버는 본 적이 없다고.
3: 세상에, 말도 안 돼!
0: 루시오!
3: 로디, 무사했구나!
0: 그럼! 잠깐, 이 녀석 퀀텀 랩터 맞지?
3: 어? 이게 뭐지? 로디 이마에 이상한 무늬가 생겼잖아.
0: 그만해! 간지러워! 이 마크는 다이노스터의 파트너인 퀀텀 다이노라는 표식이야. 오, 이런. 너 때문에 티렉스를 까먹고 있었잖아. 흩자, 흩자. 파라디스크 볼륨 업. 우와, 우와. 진정의 티렉스. 다이노 실드로 가자.
3: 잠깐만. 나도 같이 가.
0: 너도 임무를 5만 개쯤 완수하고 나면 나처럼 멋진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을 거야.
3: 내가 너보다 다이노스터 훨씬 오래 했거든.
0: 그러시겠지.
3: 안 돼! 기다려! 나 아직 말 안 끝났다고! 잠깐 멈춰봐! 여긴 뭐하는 곳이야?
0: 여긴 다이노 실드야. 트렉스 잘가.
6: 수고 많았다, 제나. 근데 새로운 친구를 데려온 모양이네.
0: 별일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 사이도 아니고요. 신입 다이노스터래요.
6: 환영한다, 신입 다이노스터. 뭐, 일단은.
3: 루라이모! 여기 계셨군요!
0: 여기 책임자인 소장님을 안다고?
3: 그럼, 당연하지. 우리 이모인걸?
6: 내가 이모랑 닮았나 보구나.
3: 아,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루시오잖아요. 이모 조카요.
6: 나한텐 조카가 없어. 난 로라야. 다이노 실드의 총 책임자지. 만나서 반갑다.
3: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6: 다이노스터 생활이 아직 낯선 모양이구나. 궁금한 것도 많을 거고. 제나, 네가 좀 안내해 주겠니?
0: 왜 하필 저예요?
6: 아마 근처에 돌봐줄 공룡이 있을 거야. 레벨업에 도움이 될 텐데.
0: 좋아요. 제가 안내할게요. 어서 가자, 루시오. 내가 특급 투어를 시켜줄 테니까.
6: 퀀텀 랩터라. 그 다이노스터 이후로는 처음 보네.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어.
0: 몇 년 전부터 코어에 감염된 공룡들이 도시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다이노 실드에서 치료하고 보호하는 거야.
7: 우와!

0: 다이노어스? 그게 어딘데?
1: 다이노어스는 공룡들의 낙원이야. 안녕? 간지러워.
0: 공룡이랑 이렇게 빨리 친해지는 사람은 처음 봤어.
1: 난 여러 차원들의 공룡들을 만나봤거든. 공룡들이 두 발로 걸어다니는 곳도 가봤어. 정말 대단했지.
0: 그럼 진짜 다른 우주에 다녀온 거야? 말도 안 돼.
1: 내 말은 다 진짜야. 이거 봐.
0: 뭐야? 공룡들이 옷을 입고 있잖아.
1: 그뿐만이 아니야. 그곳 공룡들은 말도 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꼬리를 이용해서 농구도 한다니까.
0: 다른 차원에서 왔다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1: 그렇다니까.
0: 어?
1: 아기 푸처런 우돈이네? 정말 귀엽다. 어.
0: 안 돼, 루시오. 만지지 마.
2: 아! 허락도 없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되지.
1: 말을 할 줄 알아? 설마 너도 퀀텀 다이노인 거야?
3: 그래, 잘 알고 있네. 다이노스터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다른 다이노스터의 퀀텀 다이노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
0: 아, 또 시작이네.
1: 재민? 재민, 어? 나야! 루시오!
3: 어? 멈춰! 루시오라고 했지. 내 퀀텀 다이노를 왜 멋대로 만지려 했는지부터 설명해.
2: 맞아, 설명해!
1: 재민... 너도 날 기억 못하는 거야?
0: 이 친구는 신입이야. 그래서 규칙을 몰랐던 거고. 기분 프로프테라.
3: 뭐? 신입 다이노스터라고?
1: 정말 어... 날 기억 못하는 게 맞구나. 우리 친구였잖아.
0: 그래, 맞아, 제이민.
3: 퀀텀 랩터?
1: 제이민, 너 괜찮아? 어? 대체 왜 이래?
3: 난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어.
0: 제이민, 말이 너무 심하잖아. 루시오는 진짜 다이노스터 멤버야. 소장님도 확인해 주셨고.
3: 그건 직접 상대해 보면 알겠지.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네가 다이노스터라고? 그럼 증명해봐.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 공격을 전부 피할 수 있겠지.
0: 루시오, 할 수 있어.
1: 뭐? 제이민, 난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3: 싸워? 넌 내 털끝도 못 건드려. 푸테라 에로, 발사!
1: 왜 날 공격하는 거야?
3: 푸테라, 썬더 포켓!
1: 제나, 좀 말려봐!
0: 우린 가끔 서로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배틀을 하기도 해. 행운을 빌어.
3: 제나, 썬더 포켓!
1: 난 싸우겠다고 한 적 없어!
0: 뭐 하는 거야, 루시오? 얼른 변신해야지!
1: 좋아. 정 그렇다면 실력을 보여주지! 다이노 슛! 변신!
3: 그럴 줄 알았어.
1: 변신 시작!
0: 루시오, 뭐 하는 거야?
1: 이상하네. 작동을 안 해.
0: 퀀텀 다이노 파워! 네 퀀텀 다이노를 불러!
3: 이제 끝장을 내주지! 가라, 썬더 포켓!
1: 좋아, 퀀텀 다이노 파워!
0: 우와, 루시오, 내 몸에서 빛이 나! 우와!
1: 으아! 이게 뭐야?
0: 이제 시계를 터치하고 외쳐! 다이노 슈트 변신!
1: 다이노 슈트! 변신! 하!
3: 말도 안 돼.
1: 됐어. 바로 이거야.
3: 진짜 다이노스터였다고? 상관없어. 후테라 스카이폴!
1: 이쯤에서 끝내자고!
0: 말도 안 돼! 제이민이랑 막상 막 하잖아!
2: 후테라 썬더 브레이크!
1: 이런... 안 돼! 루시오 대 스티븐!
2: 후테라 스카이폴! 후테라 썬더 브레이크!
4: 그만! 멈춰! 다이노 실드 안에서 싸움을 해? 대체 왜들 이러는 거니?
0: 루시오는 규칙을 조금 어겼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이민이 의심을 하더니 멋대로 싸움을 걸었고요.
3: 뭐야, 배틀을 하라고 부추긴 건 너잖아.
4: 제이민, 루시오가 다이노스터라는 건 내가 확인을 했어. 그리고 다이노 실드 안에선 배틀이 금지라는 거 알텐데.
3: 맞아요.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1: 아니야. 괜찮아. 나도 미안해.
4: 잘했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니?
1: 그렇죠.
3: 하지만 앞으로도 널 계속 지켜볼 거야. 다이노 슈트! 변신!
0: 새 공룡이 나타났네. 그럼 나중에 봐, 루시오.
1: 그래.
4: 조심히 다니렴.
1: 이모, 아니, 소장님. 전 어떻게 해야 하죠?
4: 우선 그 다이노워치를 잘 간수하렴.
1: 이 시계를요?
4: 그건 평범한 장비가 아니야. 네 퀀텀 다이노의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거든. 변신도 기술도 모두 그 워치를 통해서만 쓸 수가 있단다.
1: 어?
4: 차차 이해하게 될 거야. 새 게임이 시작될 것 같구나.
1: 잠깐만요. 로라 소장님. 다이노 워치라. 근데 이제 어디서 지내지?

0: 있어. 지금쯤 엄청 화가 났겠지? 고마워. 나중에 봐. 어? 루시오? 왜 아직 집에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오늘부터. 어?
1: 갈 데가 없어서 말이야.
0: 뭐? 가족이랑 안 살아? 아님 친척이나 친한 친구라도?
1: 여기선 날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서.
0: 방법이 있지. 어서 날 따라와. 야호!
1: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여긴 어디야?
0: 갈 데가 없다면서. 나만 믿어.
1: 설마 여기 너희 집은 아니지?
0: 우리 집 맞아. 그리고 앞으로 넌 여기서 지내면 돼.
2: 제나, 너 창고에 있어?
0: 제이민?
2: 대체 왜 이렇게 늦었어? 창고는 또 왜 갔고?
0: 아, 별거 아니야. 금방 올라갈게. 잠깐만 기다려.
1: 왜 제이민이 여기 있어?
0: 응? 내 쌍둥이

0: 쌍둥.
1: 뭐? 쌍둥이라고?
2: 쉬, 목소리 낮춰. 오빠한테 들키면 넌 끝장이야. 어때? 여기 괜찮지? 꽤 넓기도 하고. 야호! 예! 로즈는 여기 너무 좋아.
3: 난
2: 이만 쉬어. 그리고 내일은 나랑 같이 학교에 가자. 선생님께 전화 갔다고 인사도 드리고. 그럼 잘 자.
3: 그래, 내일 보자. 엄청나게 긴 하루였어.
4: 뭐 하는 거야, 제나? 빨리 와.
2: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가자.

0: 아, 지금 몇 시지?
1: 어? 어 뭐야? 어?
0: 시각이잖아! 안녕, 얘들아!
2: 안녕!
3: 안녕!
2: 여기 어. 너무 좁아, 루시오!
0: 안 돼! 안에 들어가 있어!
2: 제이민!
0: 안녕, 제이민! 좋은 아침!
4: 다이노스터 규칙 제9조. 공공장소에서는 퀀텀 다이노를 워치 안에 넣어둔다.
0: 그렇지. 워치 안에. 근데 어떻게... 됐다! 고마워, 친구!
4: 나한테 친한 척하지 마.
0: 안녕, 대사!
5: 그래, 안녕! 근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2: 루시오, 여기야! 내 옆에 앉아!
0: 제나? 너도 같은 반이야?
2: 그래, 맞아. 그것보다 처음부터 너처럼 잘 싸우는 다이노스터는 처음 봤어. 레벨이 오르고 나면 훨씬 더 강해질 거야.
0: 그래? 잠깐, 레벨? 그게 무슨 소리야?
2: 너 확실히 신입이 맞구나. 여기, 이거 보이지?
0: 우와, 이게 다 뭐야?
2: 멋지지? 공룡을 구하거나 다이노 배틀에서 이기면 경험치를 얻어서 레벨을 올릴 수 있어. 넌 스피드가 엄청 높네.
0: 내가 좀 빠르긴 하지, 확실히.
6: 소문 들었어? 신입 다이노스터가 들어왔다던데. 그게 너였나 보네.
0: 스티븐?
6: 잘나가는 선배 다이노스터로서 갓 들어온 신입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반갑다, 귀여운 신입.
2: 절대 넘어가지 마. 다른 다이노스터의 임무를 가로채서 경험치를 독차지하려는 녀석이거든. 완전 비겁하지.
0: 스티븐답긴 하네.
6: 너희! 방금 내 험담했지?
2: 들었어?
6: 너는 못 참아!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0: 제나, 어떻게 좀 해봐.
2: 그래, 좋아. 응? 경기장에서 결판을 내자. 루시오가 딱 5분이면 완전히 끝낼 수 있대.
0: 내가?
6: 내가 하고 싶었단 말인데 마침 잘 됐네.
0: 정말 못 살아.
2: 야호!
7: 루시오!
2: 루시오! 절대 지지 마!
6: 그럼 준비됐어?
0: 난 정말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스티븐.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6: 네 걱정이나 하셔.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야!
0: 그래, 좋아!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6: 너한테 먼저 공격할 기회를 줄게.
0: 다쳐도 나 원망하게 없기다.
6: 덤비기나 하라고.
0: 좋아, 렛츠킥. 스티븐, 괜찮아?
6: 뭐야, 공격하랬다고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해.
0: 미안해, 다시 해보자.
6: 아이, 머리야.
2: 장난해? 대체 뭐 하는 거야?
0: 스티븐, 이제 공격해도 돼?
6: 그럼. 덤벼.
0: 좋았어. 렛츠 킥.
6: 매야매야 스틱. 놀랐지? 우와! 야호! 우와! 메야메야 더블 스윙! 이번엔 안 통해! 렛츠 고! 메야메야 공 스트라이크!
1: 루시오! 여기! 랩터 스파이크를 써봐!
6: 좋아, 한번 해볼게! 렛츠 고! 샵! 신이 치곤 제법인데! 렛츠 고! 메야메야! 스트라이크! 으아! 으아! 이건 말도 안 돼! 네가 신입이라고? 그럴 리가.
2: 루시오, 대단해. 최고였어.
4: 저 기술은 말도 안 돼.
3: 어?

0: 이어서 소맥커핀 찰칵 세계여행이 방송됩니다.
1: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2: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 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 치킨 슈퍼젯을 잡아!
2: 와, 라!
3: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2: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4: 혜민이랑 바꾸기 싫은데
5: 엄마 내 마음도 모르면서

0: and yellow. Bright and bubbly, feeling fine. Today's the day, it's party time with... Oh! Yay! It's a map! A treasure hunt will be the perfect yellow party game.
1: 놀이터에서 놀아요.
2: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2: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2: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2: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너희가 계속 랜디언들을 캡처하고 다니는 건 곤란해서 말이야. 거의 다 했는데. 반대로 써볼까?
1: 말도 서의 능력을 사용했어.

0: 너는 대체 누구야?
1: 내 이름은 라온. 대한민국의 랜디온. 뭐 비슷한 거지. 그럼 또 보자고.
0: 소매가 여기 봐. 우리가 잡을 랜디온들이 남아있는 건 이 정도뿐인가? 라온은 원래 처음으로 개발된 랜디온들의 프로토타입이야. 하지만 개발 단계에서 폐기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랜디온들을 되찾는 것만 생각하자. 서둘러 돌아가는 거야. 우리들의 출발점.

0: 슬슬 기다리던 것도 질리던 참이었어.
1: 그럼 다른 랭기언들이 돌려줘.
2: 야, 딱히 너희들 것도 아니잖아. 뭐 좋아, 그럼 승부하자. 마침 나도 나머지 랭기온들이 필요해서 말이야.
1: 조심해! 저 녀석은 이전까지 잡았던 랭기온들의 힘을 사용할 수 있어. 게다가 저건 단순한 춤이 아니라
0: 리듬 게임이니까 놓치지 마.

0: 클리어해버렸네.
1: 좋아, 이 팀을 빨리 캡처해.
0: 그럼 다음 게임은 이거다.

0: 근데 너희 좀 치사하지 않아? 이쪽은 혼자라고. 화자.
1: 계속해서 게임을 바꿔드는 쪽이 더 치사하지.
0: 자, 그럼 이번엔 이거다. 이걸로 한 명씩 상대해주지.

0: 이번엔 슈팅 액션 게임인가?
1: 딱 봐도 어떻게 승부할지 알겠지? 엄마의 손맛이라 기대되는데? 우리의 데이트 장소는 한강이야.

0: 나를 수컷 속으로 쫓아!
1: 계속 피하기만 하다니. 랜드마블 랭킹 1위라 해서 기대했는데. 결국 다른 가족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나 보지. 찾았다?

0: 그러면 게임을 계속해야겠지?
1: 안돼! 소나가!
0: 게임을 포기했으니 나머지 랜디온을 받아갈게. 뭐 굳이 쫓을 필요는 없겠지. 데이터는 이제 충분하려나? 슬슬 시작해볼까?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몽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숑.

0: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소매가. 조사해본 결과 라오는 캡처된 가족들의 데이터를 공인이 풀린 랜디온들에게 전송한 것 같아.

라온이 어째서 그런 짓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처럼 랭기온을 캡처해야만 해. 이런 때일수록 초조하면 안 돼. 해야 할 일은 전과 같아. 세계여행도 하고 가족도 되찾자고. 좋아, 그럼 다음 행선지는 바로 태국. 이곳은 방콕의 여행자들에게 사랑받는 카오산 로드야. 배낭 여행자들의 성지로 유명해.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태국의 볶음 쌀 복숭이 파타야.

0: 눈 좀 차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건 송크란 축제? 태국의 대표적인 축제야. 사람들이 서로 물을 뿌리면서 더위를 잊고 새해를 기념하지. 근데 이상하네. 지금은 송크란 축제가 열릴 시기가 아닌데. 어디 가세요?
1: 산우! 파티 타임이다!
0: 역시 태국의 랜디오 네라완이야.
1: 네가 그 소매기인가 뭔가 하는 그 찐만두냐? 재밌겠네.
0: 잠깐! 너 소매기를 알고 있어?
1: 이 몸에게 전송된 네 누나의 데이터에 재밌는 정보가 많더군. 아주 즐거워 보이던데. 인간의 감정은 역시 재밌어.
0: 누나를 돌려줘!
1: 원한다면 돌려주마. 물론 나와의 게임에서 이긴다면 말이야.
0: 이거 설마 서바이벌? 소매가 우리 끝까지 살아남아야 해.
1: 축제는 시작해볼까? 게임 스타트!

이런 때일수록 여유를 찾고 즐기는 마음을 가져야 해. 태국에는 산옥이라는 말이 있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산옥이야. 자신을

0: 생존자가 얼마 남지 않았어. 저건 보급품이야. 분명 좋은 아이템이 들어있을 거라고.
1: 산호! 정면아!

0: 이제 남은 건 너 하나?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1: 고기가 무슨 치킨이야! 지금 먹으면 안 되는 건가?
0: 오, 아까보다 표정이 좋아졌네. 게임을 좀 즐기게 됐나 봐. 하지만 승자는 단 한 사람. 덤벼라!
1: 게임에서 이기려면 보급품을 차지하는 수밖에 없어. 준비됐지?

0: 당할 뻔했군.
1: 엄청난 맷집이야. 설마 누나의 데이터로 또 강해진 건가?
0: 끝을 내주마. 만두 녀석. 찐만두 주제 재빠르군.

0: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 1회 최전선에선 여성들 34kg의 갈비와 키로 많은 30대 여성 유경씨 온몸이 성할 날이 없다는데요.
2: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고
3: 젊고 어려운 여자애가 그치 뭐 고기 부위를 뭘 알겠냐 뭐 고 막힐 수 있겠니 뭐 이런 거죠.
1: 한편 27년간 회자원 수집을 위해 현장을 누비는 50대 은영씨도 있습니다.
4: 아이들한테도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1: 또한 수연 씨는 매일 약 300여 개의 포스터를 만들며 억척스럽게 전통시장을 지킵니다.
5: 쓰러져요. 쓰러져요. 점잖아요. 계속 체력으로만 딸라요.
1: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6: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7: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0: 1년에 상품이라 한무생 뭐 한 150만 원이니까.
1: 150만 원이요?
0: 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공부가 다죠, 이게.
2: 당근장, 당근장.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3: 또
4: 이게 위로 오는 거지.
2: 누나는 너한테 보물 같은 존재지.
5: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6: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7: 아, 이 분위기?
8: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7: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9: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그럼 한번 짝. 하나, 둘, 셋.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아 치안이 외할아버지 조영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면은 예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한 90% 정도.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또 손주도.
0: 할아버지, 손주 자랑 해주실 수 있으세요?
1: 레아는 보니까 외형적이고 섬세하고 재주가 좀 있을 것 같아.
2: 할 수 있어 빛이 난 얼굴처럼.
3: 어른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거 보이면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1: 이제는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애교스러운, 애교를 막 부리려고 하고, 애교를 부려서 좀 이렇게 의미를 좀 적기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 탔다 해야지 나중에 보자.

0: 이거 맞춰요. 뛰어야 돼요.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1: 빨리 가, 빨리.
2: 할아버지는 엄마, 할머니의 딸을 옆에 앉을 거고 할머니는 우리 둘 다 옆에 앉을 거예요.
3: 그럴까?
2: 네!
3: 빨리 가자!
4: 아이들이 누구 더 좋아하는 것 같아?
5: 저는 텐션을 좀 하니까 그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1: 개미야 되지. 한 배하고는 개미야 되지.
2: 할머니는 아주 좋아한대요. 할아버지는 그냥 좋아해요.
6: 부채부채줄까요, 공주님? 예? 시원해요?
1: 우리 김상도 사람으로서는 내가 행동하는 자체가 좀 무식하지. 뭐 인정하는 건 이제 사실인데. 야야 기다려. 할아버지 간다. 야, 오늘 뭐 했어? 응? 재밌었어, 오늘?
2: 네.
1: 친구랑?
2: 네.

0: 이 정도가 더울 줄은 진짜 상상을 못했지.
1: 따갑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 햇빛이.
2: 저희가 여기 초원지대잖아요. 이렇게 초록빛이 사실은 이 지역의 이런 상징 같은 그런 곳인데 풀이 이렇게 말랐다는 거는 정말 더운 거거든요.
0: 아, 덥다, 덥다.
3: 아니,
4: 우와, 아가씨들 수영복 입었네.
0: 위에.
4: 지금 흔들흔들
3: 하는 거.
4: 어디 가는 거야?
3: 우와. 짠.
4: 우와.
3: Allez-y. On va installer la piscine. Ah bah parce qu'il faisait trop chaud, il fallait absolument que les enfants puissent aller se rafraîchir dans l'eau.
4: 이야, 보자. 아빠 어떻게 하는 건 보자.
5: 엄마, 이제 아플라티, 아빠.
3: Elle est toute aplatie, mais tu vas venir gonfler, là. 응? Allez.
4: 아빠 어깨 잡고, 옳지. 오! 와.
3: C'est bon? Je vais faire avec Lara.
4: Oh, oh, oh, oh, 커지고 있다, 지금.
5: 네, 커지고 있어요. Oh, oh,
3: oh. Vas-y, Léa, continue, je vais chercher la machine. Je vais chercher une machine pour gonfler.
0: 근데 안 돼.
5: 아니, 힘내라. 아니, 힘내라. 할 수 있다.
4: 할 수 있다. 진짜 말 잘하네.
0: 야.
4: 우와. 아빠가 뭔가 들고 오고 있어. 우와.

0: 완전히 맥가이버네.
1: 원래 맥가이버. 오!
2: 우리 남편이 너무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3: 최고의 요리사라고 부를 거예요.
0: 박수 한번 하자 우리 아빠한테. 박수. 우와. 우와. 재밌어. 우와. 간단하네 이거 하면.
1: 될까?
0: 응? 할 수 있어? 되니까 들고 오겠지 케빈이. 아빠 내가 아빠 대단하다. 와, 건방해 버리네.

0: 미안, 들어올래?
1: 근데 먼저 발 좀 씻을래요?
2: 발 이렇게 발리게 해야지.
0: 예그 제라도 안 나와. 그래.
2: 아, 발 씻고 와. 레아, 잠깐만 할머니도 넣어가지고
0: 이 넣은 거
2: 같아. 이 가는 거야 이제. 이 가는 거야 이제. 왜 언니한테 해야 돼? 지혜한테 할까? 아자! 이샤! 이샤! 이샤! 이샤! 이샤! 이샤!
1: 할머니가!
2: 으아!
1: 으아! 으아!
2: 미쳤다 진짜. 내가 지연이가
0: 미달리야.
2: 아 할머니 또
0: 미달리야. 미달리야. 이기야 이기야. 지연이 와 이와.
2: 경쟁해봐.
0: 이기. 아 또.
2: 또 붕.
0: 이야.
2: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3: 애들 노는 거 보면 보기 좋으니까. 뭐라 그래요? 좋은 말로 표현해서 관계 문화하다, 이거? 어디부터 관광도 다니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걸 못 해봤어요. 못 해보고. 새벽에 가갖고 뭐, 옷 갈아입고 다시 출근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해 되니까. 빵점이 자빠지면 빵점 아빠. 스스로 날 알아. 빵점하고.
0: 야!
1: 언제?
0: 예! 할머니 잡아줄게, 자.
1: 준비됐어? 조심해. 아기 무당벌레야. 조심해.
2: 어디?
1: 무당벌레. 나 보여줄게.
4: 무당벌레?
5: 나 동물 아주 좋아해요. 다리가 여섯 개 있는 동물도 좋아해요. 벌레도 좋아해요.

0: 여기 있어서 아주 무서웠지.
1: 무당벌레 맞나? 어, 무당벌레 맞다.
0: 아직 무당벌레. 어, 어. 이제 무당벌레 살게.
1: 어, 살려줘 봐.
0: 자, 이 무당벌레 집으로 가야지.
1: 어, 우리라 착하다.
0: 근데 조심하세요. 무당벌레는 깨지면 안 돼, 안 돼, 안 돼.
1: 야, 어떻게 이렇게 밝게 됐지, 리아야? 잠깐만, 잠깐.
2: 좋아.
1: 지아 내려와. 아, 추워요, 추워요, 추워. 아이고, 추워.
2: 추워, 이제?
1: 예, 생각보다 차갑네.
2: 그래.
1: 이제 따뜻해?
0: 아주 포근해요.
1: 아주 포근해?
0: 아, 진짜로 포근해요.
1: 진짜로 포근해요.
2: 밀지 마자, 어디서 뭔가 뻔노. 자, 이거 한 개 들고 왔나? 폼 잡아놨다.
1: 자기는 어울리네, 질부질.
3: 밀짚 모자 하니까 모자가 너무. 이걸 그냥 하나 드러내고 여기 나무 하나를 심으면 돼. 원래 여기 화분이 이렇게 들어 올라와 있었어.
2: 이 나무 화분만 있지, 이걸 지금.
3: 병원이 방치해놓은 상태로 1년이 지났거든요. 또 너무 바쁘니까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아버지가 이제 와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와서 내가 내 바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빠 뭘 아빠가 이거는 나 좀 추천해줘요. 아빠 뭘 심으면 좋을까 우리 집에.
2: 건강하게 생긴 거세요.
4: 아, 라임?
3: 어, 케빈 좋아하겠다.
2: 석류나무 한 개 실어. 이 뭔가 꽃 피는 거 아이가? 뭔가 꽃이 만발하면 엄청 보기 좋다고. 이 나무 커플만 있지. 이건 이게 비교 안 된다. 아니, 이것부터 다, 다 파놓고 하자고, 파놓고.
3: 나 한 김에 저 잡초 좀 뽑자, 엄마.

0: 저 이쪽 그대로 해봐.
1: 응.
0: 좋은 맛이야.
1: 너 너무 많다.

0: 너 이제 언덕 나오잖아, 이거. 오케이. 자, 케빈. 이거 파자. 여기 파자.
1: 응?
0: 여기 파자, 여기 파자. 이거 파야지, 이제. 이거 틈 내놓고 파야지. 이거 파, 땅 파야지.
1: 이거 파야 돼요.
0: 여기 내놔놓고 땅 파야지. 여기, 여기. 파야지. 개비.
2: 나중에 애들 오무시볼까, 이거?
3: 애들 깨울까?
0: 애들 깨웠나? 그 깨운 사람 한 번, 전진 하면 된다, 야. 어, 언나. 나무 심자, 언나.
4: 꽃송이가 있는 꽃 있네.
3: 꽃송이가 있지.
0: 나무 심자, 언나.
2: 오, 잘 잤어.
0: 야, 지안이, 하고, 야, 언나, 빨리 무궁화꽃 심자. 할아버지, 무궁화꽃 심자, 이야. 무궁화. 이야. 이야. 이야. 이야. 그 나무를 또 심어가지고 살아나면 우리가 흔적이 남는 거니까 엄청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1: 계좌.
2: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 많이 해. 알았지? 응? 그렇지.

0: 네, 챙겨갈 거. 테이프 챙겼지. 양갱 네 박스 가져갈까 봐.
1: 4개부터 뭐 이게 한 개가 100개더라.
0: 이제 우리 한복을 꼭 챙겨야 돼. 한복을 잘 챙기면
1: 돼. 한복은 너는 내 거 챙겨가면 돼.
0: 응, 한복 잘 챙기면 돼.
2: 단호 축제라 그래서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김치샤또에 그 대표님께서 어렸을 때 정말로 단호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셨대요. 단호라는 축제를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서로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장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보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봉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오봉서원의 책임자로서 이 단호축제를 참여하는 걸로 하고
1: 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외국인을 상대로 유교 문화라는 정신을 좀 가르치려고 해요. 위험 뭐 닥치는 건데. 사나이들 스타일이잖아요. 애들아 모르겠다. 한번 해보지 뭐. 가자, 나가자.
3: 갑시다!
4: 갑시다!
3: 갑시다! 갑시다!
5: 날 좀 보소 농지쌀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1: 제가 내리자. 으쌰! 으쌰! 그래, 들고 그냥 끌고 와.

저희 아버지가 그냥 개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봉서원의 책임자로서 여기에 온 거기 때문에.

0: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라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가족을 저희 집에 모시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선생님 거기 앉으시고. 아, 예, 아니 아니에요.
2: 예, 그렇잖아요. 그러시는 건 아니고 앉으세요.
3: 안녕하세요. 아우, 사람이 많네.
0: 많이 오셨죠?
3: 예, 많이 네, 오셨네.
0: 저희가 출산하는데도 이렇게 오시고.
3: 내보다 더 한국인이네. 인사하는 법을 제가 한 가지 전파를 해드리겠습니다. 유교 관습으로 상업이라고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상업. 상업.
4: 상업. 상업.
3: 바로 요게 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은혜 아버지입니다.
4: Bonjour, je suis le père de 은혜 조영한.
3: 저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밀양시에 소재한 오봉서원을

0: 관리하면서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봉서원이란 선조님들의 가르침을 계승 발전시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곳입니다. 저희 선조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우애를 가장 큰 덕목으로 삼으셨습니다. 특히 밀양 지역은 밀양 아리랑이라는 서민적인 민족이 있습니다. 저희들 가족들이 모여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Après, on va chanter Miriang Arirang, Arirang de Miriang, c'est ça. Est-ce que vous connaissez Arirang? Arirang, Arirang, Arariyo. Et Miriang Arirang, c'est un peu différent. C'est jouer en piano et vous allez entendre mélodie. Je vais faire mon mieux. Voilà, voilà. Je vais piano, piano, tirer.
0: Piano, 되겠나?
1: 화이팅!

0: 한번 더 해라.
1: 아, 뭘 하는데.
2: 우리가 이렇게 여름을 여는 행사 단어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단어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훌륭하셔서 여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쑥떡으로 나눔을 했어요. 밭에서 쑥을 가지고 와서 쑥 인절미를 같이 만들 거예요.
0: 자, 가자, 그래.
3: 갑시다.
0: 쑥 뜯으러 가자.
3: 쑥 뜯으러 갑시다. 쑥 뜯으러 갈래요, 쑥?
0: 쑥은 진짜 예생문화를 좋은 거야. 쑥이, 쑥. 김질방 갔을 때, 사우나 가서 그 쑥, 쑥 쉬면 엄청 좋아.
3: 친해지셨어, 아버지.
0: 야! 하나이, 대한민국. 몰라? 이봐, 해볼게. 대한민국.
3: 따란, 따란, 따란. 그래. 같이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걸고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해주셔가지고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바늘.
0: 어휴, 이 속이네.
4: 여기다, 여기, 여기.
3: 아! 이 쑥이
4: 너무 컸다.
0: 너무 컸다.
4: 너무 커.
0: 자.
3: 아, 쭈그리지 않아도
0: 돼요. 동력해라.
4: 네.
0: 동력해. 쑥에 대해서 쑥의 현우.
4: 네.
0: 음식물을 만들 수 있다. 약용.
3: 아시르 옹센 메디신, 메디신 코리아나.
0: 그 집안의 소독 천년 방향제.
3: 아, 방향제를 뭐라 그러죠?
0: 곤충 벌레.
3: 방향제, 그.
0: 이 쑥을 가지고, 사우나 시설에 가가지고.
5: 사우나에 쑥을, 그, 뜨거운데 쑥을 이렇게 탁 하고, 쑥, 이 향기를 피부에 들어. 그러니까 북한 출신들은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딸을 이 쑥 준비를 하게 되라고 그래. 그 몸을 완전히 알칼리성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개조해서 씹을.
0: 그만큼 쑥이 좋다.
3: 네, parce que ça fait filtrer
6: antioxydant.
3: Oui.
6: Purifier le corps.
3: Oui, voilà, exactement.
6: OK.
0: 쑥은 여성에서 여성들한테 가장 좋은 식물이다. 나도 내 목소리를 땄습니다. 왜냐면.
6: 미안해, 바네사.
0: 자, 짧은 지식을 마치겠습니다.
7: 스포감이 쑥은.
2: 오이, 훌륭하시네. 오이.
6: 이걸 이제 손으로 하는데.
2: 이걸 많이 할수록 쫄깃쫄깃해져요.
0: 손절구네, 손절구.

0: 손절고.
1: 예? 제로구. 저기 있네, 저기. 그. 제로구통 줘. 저, 제로구 뜨고. 예? 이게 이래야 돼, 이래야 된다고, 이래. 이걸 잘해야 돼. 나도 해본 적 없대.
2: 이 친구도 해보고 싶대.
0: 몽룡 씨도 하고 싶대. 몽룡 씨.
1: 어, 그래.
3: 박수.
1: 박수.
0: 박수.
1: 해볼래? 야, 해볼래? 야, 야, 해봐. 야, 궁, 해봐. 궁, 궁. 궁, 이랬어, 이랬어. 야, 궁. 옳지, 옳지, 옳지. 야, 힘껏, 힘껏. 이야, 이야, 이야. 으쌰, 으쌰, 으쌰. 궁, 궁. 이야, 이야, 이야, 이야. 됐다, 이제.
3: 야, 파워,
1: 됐다.
0: 와, 좋다.
4: 와우, 맛있게 생겼네요.
1: 어, 냄새 나네.
0: 어, 그쵸, 네.
1: 콩, 콩가루 냄새 나네. 콩.
4: 에? 에? 접시로 해요?
2: 그래서 게 떡은 칼로 안 자르고 대두를 이렇게 접시 같은 걸로 잘라요.
5: 표현을 해야 돼요.
0: 저요?
1: 야,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예. 하나 더 주세요. 자. 하나씩밖에 안 됩니다. 자, 이도. 어. 자, 이도령도 하나. 이도령도 하나. 식으면 맛없어요.
5: 이거는 식어도 괜찮아요.
1: 자, 케빈. 라스트다, 이제.
3: 일 제일 많이 한 사람.
1: 그래.
3: 제일 많이 얘기하는
1: 미량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내가 내 입에서 외국 분들한테 알리다 하는 그 자체가 또 우리 선조님들을 그 알리다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속으로 내가 언제 뿌듯하지 사실.
2: 하나 둘 셋
6: 인절미.
1: 가자
0: 가자. 엄마가 이거 선물만 좀 들어주시고. 하나 둘 하나 둘. 레아가 만들었다 이 북. 레아 만들었다.
1: 장병이네 장병.
0: 자 하나 둘.
1: 이야.
0: 봉슈 코쿠레 정통.
7: 안녕하세요.
0: 봉슈
7: 카메라.
0: 아 봉슈 봉슈. 오. 안녕하세요. 피아도 들라고래.
7: 멕시 두.
0: Merci. Merci. Non, on va partager. Tout le monde, on va partager. Que tout le monde. André, elle partage. Oui, André, elle prend tout pour elle. 아, 어린이집은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부터 동료 봉사활동을 한 10번 정도 했어요.
6: 산 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0: 속간! 중간!
8: 강아지 밥 먹자. 강아지.
0: 저희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애가 어린이집을 가면서 그쪽 마을 사람들이랑 제가 좀 교류를 시작하게 된 거여가지고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곳이고 내가 어딘가로 엄마 아빠한테 보여준다면 좀 당연히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1: 일단 뭐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
0: Et ça, c'est mon père qui s'habille en hanbok. C'est l'habit traditionnel coréen.
1: C'est bien d'être là.

0: 내가 이 프랑스에서 낯선 곳에서 제가 또 좋아서 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아, 우리 언니는 그래도 시골에 정착하면서도 나름대로 진짜 멋지게 산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1: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내 딸이 최고다.
2: �raiment ancien chanson coréen traditionnel. Il s'appelle Arirang. Il s'appelle Arirang. Et ça, c'est mon père qui s'habille en.
3: Arirang, dal jung boso, dal jung boso.
2: Ça, c'est le folk ancien. Mon père, il est en train de restaurer. Vous voyez, c'est le bâtiment traditionnel coréen. Et ça, c'est la chanson qu'on chantait à. Mais avant, on avait notre chanson, notre manière de chanter.
3: 동지사 딸, 꽃두부씨,
2: 날좀 보소.

0: 잘했다.
1: 이게 뭐야 이거?
2: 우리 짤
3: 내 아기.
1: 야. 야. 이거 아기.
2: 지안이는 지금 뭔가 우는 아기야.
1: 이건 어디
2: 어디 여기 있네. 여기 세단다.

0: 내 엄마가 원래 바둑을 어릴 때 배웠었거든. 내가 바둑을 좀 뜨고 싶어 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승리. 먼저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1: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0: 자, 일단 해보자. 일단 이렇게 해. 먹어야지. 그렇지. 옳지. 옳지.
2: 옳지.
0: 이야.
2: 레아 지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
0: 옳지이자 또.
1: 아, 자꾸.
0: 레아 세 개 되는데 나야 돼.
1: 근데 다섯 개만은 뭐 했어요?
0: 다섯 개면 승리.
1: 그럼 승리는 뭐예요?
0: 승리는 승리로 이긴 거죠.
1: 네?
0: 레아가 이긴 거죠. 승리. 할아버지 승. 자, 몇 개야? 해봐봐.
1: 다섯 개.
0: 다섯 개. 할아버지 승.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할아버지 끝.
1: 이제 좋아해요. 만났을 때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많이 만나서 이제 좋아해요. 와우, 나도 도와줄래. 자,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어. 자, 해야 될 건 이렇게. 지한 거 여기 있어.
3: 다시 해.
2: 어머나, 불이 있으니까 더 이쁘네.
3: 그러네. 레 리모나드.
0: 아버님.
2: 진짜 더 맛있겠다. 시원하게.
3: 네. 얼음. 선티.
2: 와, 케빈. 고마워.
3: 네.
2: 우리도 오늘 진짜 재미나게 즐겁게 진짜 마무리 잘하네.
4: 케빈이 왜 무슨 요리 했을까?
3: 몰라. 오리고기.
0: 오리?
3: 오. 아버님 생일 좋아하는 고기. 아버님 생일 좋아하는 고기.

0: 보신하고 가는데 내가?
1: 냄새.
0: 그러니까 고민 많이 했네 김유빈이.
2: 오빠 어때요? 맛있어요?
0: 엄마 스타일이야. 나한테 엄마 스타일이야 이거는. 대박 너무 맛있다.
1: 야 감사합니다.
0: 진짜 이거는 턱 턱볼 그인데.
2: 으쓱 잘한다. 얘들아 너 그 뭐지 단오 축제에서 못 불렀으니까 그거 불러줄래? 비처럼 음악처럼 불러줘. 어. 내가 서서 불러줄래 한번.
3: 스토 시작.

0: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보질 않았는데 좀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뭐 표현하기 좀 그렇고
1: 시간 다 오면 좀 아쉬우신가 봐요.
0: 그렇지.
2: 아주 빈반자핑 좋아 빈아자핑
0: 그 전보다는 조금 달라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내가 볼 때 애들이 더 끌 것이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0: 아버님이 가셔서 아이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는 게 목표인가요?
1: 그 할 일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2: 지연이 힘들어.
3: 뭐야, 뭐야.
4: 아버지.
3: 왜 또?
1: 또?
4: 팔자매나
1: 내가 지연이 귀염둥이 손녀들아 할아버지랑 있는 시간이 짧았어. 미안해. 다음에 또 할아버지가 올 기회가 있을 거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구경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자리를 마련해 볼게. 야, 지안이

0: 잘 있었어?
1: 이렇게 컸어.
0: 할머니, 할아버지 꼭 간다.
1: 아이고, 참, 진짜.
2: 할머니, 나요. 엄청 더웠을 거예요, 지금. 털을 안 깎아가지고.

0: 일단 싸우면 두 대까지 안 가요. 어이, 가! 나와! 야, 시키야! 아이! 야, 야, 야, 야, 나오세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한 마리 한 마리는 아주 순하고 잘하는데, 무한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큰 한계죠.
1: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2: 특이하다. 얘를 그때 내가 키운 딸이 맞나?
3: 7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1: 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2: 처음에는 약간 해가 느낌이 좀 났어요.
4: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5: 아이고야.
4: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뿌듯할

누구나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 야. 취향도 방식도 다양하다. 다양한 우리가 모여 우리는 문화가 된다.

0: 다양성, 나의 세계, 문화가 되다. 자세한 응모 방법은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언제 어디서나 웃음을 잃지 않는 17살 소녀가 있습니다.
1: 처음부터는 신경 많이 쓰였어. 걔도 보니까 약간 불편하고 계속 지내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빠르다 하고 포기했어.
0: 또래 친구들에겐 평범한 학교길이지만 정은이에게는 쉽지 않은 여정인데요.
1: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갈 생각하니까 빨리 가려고요. 그리고 엄마도 빨리 보고 싶어서 빨리 갔어요.
0: 몇 번이고 쉬어가며 걸어온 끝에 도착한 곳.
1: 집이다.
2: 공부 잘했어?
1: 아, 응? 신고서
2: 뭘 배웠니?
1: 응? 그냥 공부했어.
3: 저는 박정은이고 17살 1학년입니다. 세븐틴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해요. 음악을 듣는 거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미술. 남친 생기는 거야.
0: 그 누구보다 빛나는 17살. 꿈을 향해 걸어가는 정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올해 17살인 정은이는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많은 친구입니다. 야구장에 가서 좋아하는 선수도 응원해보고 또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콘서트장에도 가보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도 만나보고 싶다는데요. 하지만 정은이는 지체장애와 청각장애로 평범한 일상조차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은이는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마음에 그리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더 넓은 세상으로 도약하는 정은이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0: 정은이네 집입니다. 매일 아침 정은이는 호흡치료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1: 기침 많이 하고 가슴 아프고 이래가지고 조금 드로롤 방치로 해요. 나도 속상해 죽겠어요. 막 어떻게 이렇게 못하고.
0: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가야 하는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 척추가 뭐 엑스레이 휘었어요. 쉬우니까나 얘가 걸어갈 때 움직이면 걸어갈 때만 딱딱딱 움직이면 아프고 이니까나 이 기관지가 나빠요.
0: 딸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길 바라는 마음에 엄마는 한시도 손을 놓지 않는데요.
1: 이 무릎이가 당기니까 항상 조금 많이 못해도 항상 이게 조금 졸려주면 애가 그래도 좋아하네요.
2: 너무 좋아요.
3: 좋아? 네가 엄마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2: 엄마는 살 근육이 많아가지고.
3: 뭐가 많아서?
2: 살 근육.
1: 정훈아, 너 보충. 너 보충 약 다 나갔구나. 약 가라. 있나? 약 가라.
0: 정은이에게 소리를 듣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보청기 하나가 정은이와 세상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1: 배터리. 근데 이거 없으면 한 나흘을 쓰는데, 없으면 완전. 근데 소리 하나도 못 들어요.
4: 좋은 점이 있어요.
3: 좋은 점 뭐가 있어?
1: 뭐가 좋은 점이야? 귀에 못 듣는 게.
4: 사람을 커버를 안 들 수 있고.
1: 커버리.
4: 청소도 안 들 수 있고. 청소도 안 들 수 있고.
1: 야, 너무하다야.
0: 불편한 순간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웃어넘기곤 하는데요.
1: 신발 괜찮아?
4: 이 창이 약간 뜯어진 것 같아요.
1: 찢었어?
4: 응.
1: 너 언제 말았지? 이제 말하냐?
0: 정은이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엄마는 작은 불편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1: 한 때만 하면 비가 오면 다 새거든요. 세문 양말도 신발도 다 젖어요. 애가 바리가 평평하게 걸어가지 못하고 찌부터 걸어가니까 걸어갈 때 발을 참에 걸어가니까 이렇게 구멍 빨리 깨지더라고.
2: 부족이는 여름에는 땀이 차서 냄새나고 겨울에는 춥고.
3: 여름은 겨울이 완전 쥐약이구나, 그치?
2: 네. 요즘 봄이랑 가을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냥 지옥이 온 거예요.
1: 아이고, 신호 양말 좀 줘. 이거 수술한 자리는 그래도 피고 이러는데 이거는 안전. 이거밖에 못해. 손가락도 봐요. 할머니 손주 이게 관절이 다 해가지고.
0: 휘어진 척추부터 구부러진 손발. 그 아픔 뒤에는 엄마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북한에서 힘들게 산 엄마. 탈북을 시도했지만 붙잡혀 감옥에 갇혔고 그때 엄마 뱃속에는 정은이가 있었습니다.
1: 이렇게 앉았는데 감옥이 너무 많으니까 나 다 이렇게 벌려고 앉아있거든. 벌려 여기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있는단 말이에요. 앉아있다가 잘 때는 이 이마빼기를 등에다 이렇게 쥐고서 이 이마를 상대방 등에 이렇게 대고 잔단 말이에요. 자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애가 그 배 안에 같이 이러다 나니까 저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0: 태어난 순간부터 수많은 고통과 마주했던 정은이. 그 곁에서 엄마는 늘 자신을 책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1: 내가 잘못이지 뭐죠? 제가 많은 엄마라고 기가 울죠. 화장실 많이 울어요. 난 지금도 계속 울어요. 이게 걸어갈 때 못 걸어가고. 애길 때도 못 걸어가고 이렇게 하고 쿵닥쿵닥 뺐어요. 골지 못하고 쿵닥쿵닥 내내 뭐.

0: 죄송합니다. 그래서 애가 아프지 말고 그래서 다리나 이거나 동상을 대가지고 평상시 애를 들고 다니면서 소원이었어.
1: 엄마한테 제일 고맙거나 감사했던 순간이 있어요?
2: 잘 태어나게 해주는 거. 엄마가 안 해요. 난 태어났으면 태어난 거구나. 이 상태에 계속 살아본 거죠. 안녕.
3: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곳. 몸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 정은이에게 재활치료는 꼭 필요한 시간인데요. 온몸이 땀으로 젖을 만큼 온 힘을 쏟습니다.
0: 앞에 보세요.
2: 앞에 보고 있어요.
3: 통증이 만만치 않은 치료인데도 정은이는 투정 한번 부리지 않는다는데요.
0: 허리 펴고. 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움직임을 유지를 시켜주고 아무래도 한 번 받는 것보다는 두 번, 세 번 받는 게 훨씬 정은이한테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근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균형 잡는 것도 계단 오르고 이런 게 균형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정은이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 여섯, 일곱.
3: 무사히 재활치료를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는 두 사람. 이곳 역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는 곳이랍니다.
2: 안녕하세요.
1: 자, 어디 보자. 봐볼까?
2: 종아리가 아파요.
5: 종아리가 아프다고? 여기가? 네. 이제 고리가 떨어졌거든요? 고리 하나.
1: 고리가?
5: 이거 본드로 붙여버리셨네. 네.
3: 요즘 정은이의 보조기가 말썽인데요. 매일 걸을 때마다 사용하다 보니 금세 낡고 손볼 곳이 생깁니다.
5: 정은이가 이제 활동이 많다 보니까 오래 쓰지는 못해요.
3: 정은이를 어릴 때부터 지켜보신 터라 사장님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 어디 보자. 다시 한번.
5: 예, 보조기가 지금 해진 지가 지금 두 달 정도밖에 안 되긴 했는데 지금 발가락도 거의 튀어나오고 이 정도는 괜찮은데 여기가 조금 많이 커가지고 이제 저희도 커가면서 신발도 커지면 작아지면 바꾸댔기 이 보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장하게 되면 계속해서 바꿔줘야 돼요. 적은 비용이 아니라서 한 75만 원 정도? 가보자. 오.
2: 괜찮아?
1: 응. 어우야. 냈지만 참아 관심만 드려줄게.
5: 정은이 같은 경우는 나이에 비해서 조금 변형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심했어요. 좀 무릎도 좀 많이 틀어지고 발도 좀 많이 틀어지고 그 처음 봤을 때부터 조금 많이 틀어진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까웠죠 처음에.
3: 정은이네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장님. 간단한 수리는 비용도 받지 않고 정은이의 보조기를 손봐주신다는데요.
2: 안쓰럽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막 이러니까 난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더라.
3: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들 덕분에 오늘도 힘을 냅니다.
6: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2: 뛰어 왔는데요.
6: 네.
0: 보시고
6: 여기서 설거지 하시고 식기 세척기 놔두시면 돼요.
3: 사실 지혜 씨는 북한에서 굶주림과 감옥살이를 겪으며 몸 곳곳에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서라도 딸의 치료비를 마련해야 한다는데요.
7: 애 병 고치려면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무 일이라도 막 해요. 식당 일이든 뭐 시골에 가서 뭐 양파 뽑든 마늘 뽑든 여러 으로 그렇게 다니며 일하는데 그래서 딸이 믿고서 치료비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무슨 일하죠.
3: 오로지 엄마라는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엄마가 일터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사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정은이도 부엌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하나둘 꺼내더니 요리를 시작합니다.
2: 김치볶음밥 만들고 있어요.
1: 그거 왜 만들려고?
2: 엄마 지금 외출해서 밥 한 번 해주려고요.
3: 손가락이 휘어 칼질이 쉽지 않아도 엄마에게 맛있는 한 끼를 차려주고 싶은 마음에 서툴지만 하나씩 정성껏 준비하는데요. 그렇게 정은이는 어릴 때부터 장애로 어려운 순간에도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뭐든 부딪혀 왔습니다.
0: 지난다.
8: 엄마이 밥
0: 아, 꼬리 또 아우 땡큐. 그래.
8: 여기 들어줘.
0: 알았어. 아이고, 밥 먹어야지.
3: 정은이의 정성이 듬뿍 담긴 맛있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0: 먹어. 엄마부터 알았어.
8: 엄마부터 먹어.
0: 알았어.
2: 찾아도 되겠다.
0: 응. 엄마 나이 먹어도 해줄 거야?
2: 응.
0: 아. 너무 좋고 행복하고. 엄마 나이 먹어 누구도 해주겠대요. 천천히 좀 먹어 이봐.
3: 그날 오후 병원을 찾은 두 사람.
0: 네, 안녕하세요. 박정은.
3: 정은이는 휘어진 척추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9: 안녕하세요. 박정은님. 네, 앉으시고요. 네. 수술을 하자고 원래 얘기를 하셨었어요. 내년에 하자고? 아, 내년에.
0: 고려갈 때 내일 눌러가지고 애가 코몬 나이 먹으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진통제를 살아요 지금 얘가.
9: 지금 이 상태로 두면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지. 네네.
3: 이제는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데요.
9: 척추 측만증이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요. 일반적으로 40도만 넘어가도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 지금 65도가 넘어가는 아주 심한 상태라서,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 조금씩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측만증이 더 심해지면 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심폐기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뭐 생명에도 지장이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각도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수술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을 다시 하려고 해도 더 힘들고 결과도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3: 사실 정은이도 오랜 시간 수술을 기다려왔습니다.
2: 조금 더 안 아프시다 했으니까.
5: 안 아프시다면 좋아지면
2: 제일 키부터 제일 높아요. 키.
5: 키부터?
2: 네.
5: 키부터 제일 높아.
2: 키 커지겠죠? 키 커질지?
3: 하지만 2-3천만 원이 넘는 비용에 그동안 엄두를 못 낸 건데요.
2: 정말 미안해. 건강이 못 나.

0: 불쌍한 거.
1: 엄마의 답답한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정은이. 오히려 엄마를 다독여주곤 합니다.
0: 내가 몸이 그렇게 불편한 건 엄마 때문이 아니라. 엄마는 안 그래.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으로 예쁜 옷 입고.
1: 정은이에겐 언제쯤 엄마가 바라는 평범한 일상이 찾아올까요? 수많은 고비 앞에서도 서로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았던 엄마와 정은이.
0: 다리 아파?
2: 무릎이.
0: 무릎 아파? 그래, 조금 해. 이제 건드려 가서 또 아파.
1: 서로가 있었기에 지금껏 버틸 수 있었다는데요.
0: 그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크면 돼요. 그래야지 아파가지고 결격을 하면 얼마나 슬퍼요.
3: 엄마가 어쩔 때 제일 고마워?
2: 같이 있었을 때.
3: 그냥 같이 있어줄 때?
2: 네. 너 허락한다면 남친만 허락했으면 되는 거야.
0: 10년만 더 있다가 깨면 아, 남자만 그렇게 만나야지.
2: 해봐.
1: 정은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날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은이가 힘겨운 상황에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 대견하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정은이는 휘어진 척추 때문에 바르게 걷지 못하고 호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 보조기를 착용하고 장기간 재활치료도 받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정은이에게 가장 시급한 건 척추 수술인데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비와 엄마의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는 수술비는 물론이고 보조기 교체 비용까지 또 재활치료비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정은이네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올해 3월 7일 방송에서는 희소병으로 첫째를 떠나보내고 같은 병으로 중증장애를 지닌 둘째 시온이를 키우는 부부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청각장애를 지닌 아빠와 태국에서 온 엄마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둘째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 이 가족의 생계비와 의료비로 소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0: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은이에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엄마 지혜 씨에게 딸 정은이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지켜주고 싶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인데요. 정은이가 하루빨리 수술을 잘 받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껏 자신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첫 번째. 바뀌는 뜻? 보이죠?

0: 그치. 남친 사귀지?
1: 얘가 첫 번째로 갔었고 얘가 두 번째로 갔었지.
2: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볼거리 한가득. 이번 주말 EBS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굿일 헌팅.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산 다큐. 밤 9시 10분 시대목격. 이번 주말에도 EBS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3: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0: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원.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3: 치킨 이름이 왜 이래?
5: 형들, 떡볶이 먹자.
6: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5: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6: 진짜 맛있겠지?
7: 대박, 너무 맛있는데?
8: 떡이랑 같이 먹어봐.
5: 나도.
7: 닭고기가 킥이다.
6: 와, 쫄깃쫄깃하네.
9: 쫄깃한 닭다리살이다리한 닭떡볶이.
8: 먹어봐. 잘 어울려.
10: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1: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2: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8: 오, 선배님 여전하시는데
3: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8: 나일상 팀메이트
13: 역시 우리 과일
8: 언제 먹냐고. 아, 지금 먹어, 지금. 흔하는 사과?
3: 사과 먹어야.
14: 깔끔한 레시피로 사랑받는 한명숙의 추억이 깃든 늙은 호박 레시피. 단맛이 오른 제철 호박으로 겨울철 영양 반찬을 만들어보자.

0: 비타민이 풍부해 감기 예방에도 좋은 늙은 호박 나물부터 달큰한 맛에 자꾸자꾸 손이 가는 마성의 조림 레시피. 부드러운 호박을 단짠 양념에 자글자글 졸인 늙은 호박 간장 조림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 아들 광희고요.
2: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 한명숙 선생님께 겨울 건강식을 배워볼 텐데요. 자, 오늘 주인공이 이 늙은 호박이에요. 자, 일반 호박 나물과 어떤 맛이 다른지 궁금해요.
2: 네, 보통 이제 늙은 호박으로 나물을 만들면 네. 애호박과는 달리 은은한 단맛이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늙은 호박과 함께 들어가는 네. 재료에 이제 양파, 네. 그리고 대파, 그리고 절이는 소금, 네.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는요, 네. 이제 맛술하고 마늘하고 통들깨 그리고 들기름이 필요합니다.
1: 네, 이 진한 양념이 들어가지 않아 호박의 맛도 최대한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겨울철 영양 나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리 늙은 호박 나물이에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이 늙은 호박은 네. 저도 그렇지만 이제 죽을 네. 많이 써 먹는다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은 또 특별하게 나물을 해주신다고요?
2: 네, 그래서 호박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한 통 손질하면은 쭉 해서 드시고도 남아요.
1: 맞아요. 그래서
2: 오늘은 이제 뭐 나물도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고 네? 오히려 은은한 단맛이 있어서 또 요맘때 드시기 좋거든요. 이렇게 이제 호박 구입하실 때 보면은 좀 약간 겉에 이렇게 흰 분이 가루가 좀 많이
1: 맞아요.
2: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좀 골이 깊은 거 네? 그런 거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왕에 크기가 좀 큰 거 네.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요거 이제 껍질을 벗기시는데 네. 너무 크면 껍질 벗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호박이 보면 이제 골이 있는 기준을 기준으로 하셔서 네? 이렇게 좀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혹시 집에 필러 갖고 계시면 필러를 이용해서 이제 껍질을 벗기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자칼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1: 조심조심.
2: 네, 조심조심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껍질을 벗겨주시는데 너무 넓은 단면인 경우는 벗기기 힘드시니까 골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셔서 네. 이렇게 아. 이제 벗겨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혹시 감자칼이 좀 이렇게 필러가 잘 안 들어서 잘 안 된다 하시는 경우는 칼로도 네. 하실 수 있어요.
1: 사실 요 크기로 이제 자르게 네, 되면
2: 그렇죠.
1: 껍질을 벗기기가 쉬워져요.
2: 네, 그렇다고 이렇게 들고 하시려고 하면 껍질이 굉장히 단단해서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도마에다 고정을 시키시고 도마 쪽을 향해서 이렇게 아. 벗기시면 네. 네, 감자칼 우리 집 거가 좀 그 워낙 껍질이 단단해서 안 벗겨지는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벗기실 수 있습니다.
1: 쳐내듯이.
2: 네네. 그래서 쳐내듯이 하시든지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두 개 이렇게 벗겨서 네. 이제 준비가 됐죠.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썰어볼게요.
1: 사실 저희가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잘라져 있는 네. 늙은 호박을 준비했는데 통 호박일 경우에 네. 저희가 이렇게 잘랐을 때 네. 안에 속살이 굉장히 네. 또 이렇게 많이.
2: 그쵸.
1: 이렇게 갈라져 있는 속살도 있고 한데.
2: 맞아요.
1: 어떤 호박이 좋은 건가요?
2: 보통 이제 약간 갈라져 있는 거가 좀 당도가 좀 높기도 하고, 오. 보통 이제 이렇게 속에 보면은 씨는 꺼내서 말려가지고, 네. 나중에 까서 호박씨로 드시면 되고, 예?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살, 태자라 그러죠.
1: 태자.
2: 그 실 같은 거. 예. 그거가 당분이 있어서 좋은데, 그게, 호박죽 같은 경우 어울리지만 오늘 요리는 안 어울려서 제가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다 긁어서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1: 깔끔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2: 써는 방향이 이렇게 썰면 단단해요. 네. 안쪽에서
1: 아, 부드럽게
2: 네, 이렇게 3mm 두께로 이런 식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1: 근데요, 또 이 단단함이 네. 우리가 이제 나물 요리라든가 네. 뭐 조림 이런 볶음 요리할 때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일반 애호박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흐물흐물 이제 부서지는데 네. 오늘 같이 이제 늙은 호박은 또 섬유질이 또 있어가지고 네. 요리하시기 좋거든요. 이렇게 하시다가 길이가 너무 짧아진다. 그럼 네. 방향을 돌려서 옆으로 또 놓고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1: 저도 사실 이 늙은 호박 많이 먹었었는데 네. 이 은은한 달큰한 맛이 네. 너무 좋았던
2: 맞아요.
1: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썰어진 거를 네. 이제 준비를 하셔서 자,
1: 자 일단은 저희가
2: 이렇게 해서 300g
1: 예. 네. 늙은 호박을 이렇게 썰어봤는데 네. 바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리를
2: 네.
1: 하나요?
2: 요거 이제 그냥 하시면 볶다가 다 부서져요. 예. 그래서 오늘 거는 소금에 절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여기에다가 이제 꽃소금이나 이렇게 이제 약간 천일염 종류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네. 손 대시면 손에 소금이 묻거든요.
1: 예.
2: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면 이렇게 소금이 골고루 잘 묻어있죠.
1: 네.
2: 그럼 요 상태로 한 30분 정도 절이시는데요. 이때 중간에 한 10분 간격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0: 흔들어 주시면 네. 소금이 골고루 이제 퍼지면서 절임 정도가 일정하게 이제 잘 됩니다.
1: 네. 조금 더 부들부들하게 유연하게.
0: 네. 네.
1: 자, 이렇게.
0: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이렇게
1: 30분 잘 저희가 절여 놓은 겁니다.
0: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잘 탄력 있게 휘어지죠.
1: 확실히 달라요.
0: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속에 네. 간까지 잘 배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네. 이제 물에 가볍게 한번 헹궈서 요 간으로 호박나물에 간을 하는 거죠.
1: 어.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반 정도
1: 네.
0: 물에 이제 덜어서 네. 요 물에 다시 한번
1: 다시 한번 해보실 거예요.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서 네. 혹시 그 굵은 소금 쓰시는 경우 약간 덜 녹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네. 가볍게 냉수에다 이렇게 넣었다가 이제 건지시는 걸로.
1: 네. 그래도 조금의 밑간이 됐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간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절이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하셨으면
1: 네.
0: 물에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더 헹궈주시면 되고
1: 네.
0: 혹시 이제 너무 슬쩍 절여졌다 그러시면 볶으실 때 네. 오히려 간을 조금 소금이나 맛있는 국간장 약간 넣으셔도
1: 네.
0: 이제 괜찮습니다.
1: 맛 보시고 결정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0: 호박 이렇게 이제 물기 빠지도록 두고 네. 그 사이에 이제 부재료 한번 썰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리는 양파.
1: 네.
0: 그래서 요 이제 뿌리 부분을 약간 이렇게
1: 사선으로
0: 이제 넣어주시면
1: 예.
0: 이게 썰었을 때 겹겹이 잘 이제 퍼지거든요. 그래서 얇게 가늘게 썰어주세요.
1: 겹겹이 또 네. 퍼지는. 자, 양파는 어느 요리에 들어가든지 자기 역할 정말 잘 해요.
0: 맞아.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파도 네. 4분의 1 한 줌 정도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파.
1: 대파도. 네.
0: 대파도 어슷하게 썹니다.
1: 이파 형제들이 그렇죠?
0: 네, 맞아요. 한국 음식에 이제 정말 이제 양념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네.
0: 이렇게 대파도 좀 넣어주시면 약간 색감이 또 살아나서 좋거든요.
1: 그렇죠.
0: 이렇게
1: 맛도 좋아지고요.
0: 네, 준비가 됐어요.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볶아 볼까요? 자, 이동해서 볶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야, 이 늙은 호박 한 통 네. 크게 구매한 후에 호박죽 끓여 먹고
0: 네.
1: 뭘 해 먹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 딱 좋은 반찬일 것
0: 그쵸.
1: 같아요.
0: 그렇죠. 뭐 호박죽 하고도 맨날 남아서
1: 네.
0: 또 뭐 호박밥먹도 한번 하시고
1: 맞아요, 맞아요.
0: 전도 부치시고 뭐 네. 이제 이러시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반찬으로도 너무 좋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호박 같은 경우가 또 이렇게 부기 빼는데 좋은 식품이라 네, 겨울철에도 제철 식재료기도 하고
1: 그래서 사실 이제 붓기도 많이 빠지지만 네. 다이어트식으로도 너무 좋다고
0: 맞아요.
1: 하더라고요.
0: 다이어트 하실 때 뭐 호박 이렇게 끓여서 드시기도 하고 하시니까
1: 예.
0: 예, 호박 그냥 이렇게 하나 손질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호박에 비타민 A가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약간 기름 두르고 볶아서 쓰시면
1: 네.
0: 체내 흡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제 기름 좀 불러주시고
1: 네.
0: 예, 제일 처음에 이제 양파.
1: 양파 먼저 넣고요.
0: 이렇게 소리가 좀 나는 무렵에 양파를 넣고
1: 네.
0: 예, 양파의 좀 풍미를 이제 올려주세요.
1: 양파를 먼저 네. 볶아줍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살짝 볶아지면 제가 이제 호박을 넣을게요.
1: 예.
0: 그래서 호박에 이제 비타민 A, 그리고
1: 예.
0: 비타민 C가 이제 호박에 들어있어요.
1: 예.

0: 양 끝쪽을 보게 되면 이제 점점 예. 투명해지고 있어요. 그쵸. 보시면
1: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양파도 예. 저희 처음에 슬쩍 볶았던 게 이제 익으면서 양파도
2: 투명하게
1: 이렇게 이제 투명해졌죠.
2: 네.
1: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마늘.

0: 너무 고소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그쵸?
1: 맞아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루 이틀 지나도 수분이 약간 촉촉하게 생기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불을 끄시면서

0: 만들어졌네요.
1: 자, 이동해서 한번 우리 담아볼까요?
2: 네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네. 정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0: 네, 맞아요.
2: 밥반찬이 완성이 됐어요.
0: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거를 절여서 볶았는데 네. 혹시 호박을 좀 썰어서 호박꼬지처럼 말려놓으신 거 그걸로 볶으시면 네. 절이는 과정 없이 약간 또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으로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일단은 사실은 이런 나물 반찬이 네. 이렇게 노란 느낌이 나는 반찬이 별로 없잖아요.
0: 그쵸?
2: 근데 색감도 너무 예쁘고 지금 향도
0: 맞아요.
2: 너무 좋고 식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들부들하게 겨울철에 네. 늙은 호박 반찬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늙은 호박 나물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늙은 호박나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늙은 호박은 껍질을 제거한 뒤 얇게 썰고 천일염을 뿌려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늙은 호박의 껍질을 제거할 때 필러를 사용하면 힘들이지 않고 쉽게 벗길 수 있어요. 절인 늙은 호박은 찬물에 헹궈내줍니다. 양파는 채 썰고 대파는 엇을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를 넣어 볶다가 늙은 호박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을 넣어 볶다가 대파와 맛술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통들깨와 들기름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늙은 호박 나물이 완성됩니다.
2: 늙은 호박의 새로운 변신, 나물에 이어 조림 반찬으로 한번 변신해 볼 텐데요. 이 생선 조림에 호박이 들어간 경우는 많이 봤는데 이 늙은 호박만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0: 네.
2: 자, 오늘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그래서 늙은 호박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릴 물하고
2: 네.
0: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 이제 간장 그리고 네. 설탕 약간 그리고 맛술 올리고당이 이제 필요합니다.
2: 영양 가득한 호박 반찬 바로 만들어 볼까요?
0: 네.
2: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늙은 네. 호박, 이 앞전에 만들었던 네. 늙은 호박 나물에 이어서
0: 네.
2: 이 조림도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호박, 우리 아까 이렇게 큰 통 이렇게 사시면
2: 예.
0: 이렇게 자르시다 보면 위쪽과 아래쪽 있죠.
2: 네.
0: 위쪽으로는 나물을 해서 드시고.
2: 조금 얇아서.
0: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좀 도톰해요.
2: 예.
0: 이런 경우는 오늘 같이 이제 조림하시면 좋죠.
2: 어, 이 아래쪽에
0: 네네.
2: 있는.
0: 그래서
2: 이렇게.
0: 보면 두께감이
2: 네.
0: 예, 이제 호박 나물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형태의
2: 네.
0: 이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2: 그렇죠. 조림은 아무래도 나물 할 때보다 좀 도톰해야.
0: 네네.
2: 그렇죠. 부서지지 않는.
0: 맞아요. 오, 너무 잘하세요.
2: 예.
0: 그래서 덜 부서지고
2: 예.
0: 이렇게 씹었을 때 약간 살캉거리면서 그 이렇게. 집이 싹 나오는 그런 느낌 맛이 있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러로 벗기시든지 아니면은 칼 이용해서
2: 네.
0: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껍질 벗겨서 준비를 해주시고 크기는 대략 이렇게 한 손가락 길이보다 좀 짧게 한 3, 4cm 길이 그리고 두께는 한 1.5cm 정도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
2: 네.
0: 이렇게 자르시는데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자르시는 게 아마 좀 더 안정감 있게 칼이 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 네.
0: 이렇게 그래서 안에 이제 퇴자 있는 부분하고
2: 예.
0: 씨는 이제 말려가지고 겨울이라서 집이 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2: 네.
0: 식탁 위에 신문 깔고 펼쳐놓으면 한 2, 3일이면 바짝 말라요.
2: 예, 예.
0: 그럼 까서 이제 넣으시면 되거든요.
2: 맞습니다.
0: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2: 자.
0: 그래서 350g
2: 네.
0: 제가 이제 요 정도.
2: 네,
0: 준비를 했고요.
2: 네.
0: 그리고 이제 요거를 그냥 이제 조리시면 되는데 조리신다고 그냥 바로 물 넣고 조리시는 것보다는
2: 네.
0: 제가 이제 호박에 비타민 A 들어있어서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이랑 조리하면 좋다 그랬죠.
2: 네, 아까 말씀하셨죠.
0: 네, 그래서 기름에 볶으시면 이제 맛도 좋고 영양 흡수율도 좋아요.
2: 오.
0: 그래서 이제 한번 볶아볼게요.
2: 자, 이게 또 오늘 요리의 비결이네요.
0: 네, 네.
2: 자, 많은 분들이 조림하면 바로 조리실
0: 네.
2: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0: 네.
2: 영양 흡수도 좋아지게끔
0: 네.
2: 한번.
0: 그리고 또 이제 식감이나 이런
2: 네.
0: 것도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식용유.
2: 지금 넣고요.
0: 살짝 둘러주시고

0: 확실히 식감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덜 부서져요. 왜냐하면 이제 호박조림 잘못하시면 호박죽처럼 범벅처럼 으깨지는데 예, 예. 한번 볶아서 하시면 좀 약간 똘똘하게 모양 나오거든요.
0: 뭔가 쫀쫀하게.
1: 네, 네. 예. 그래서 한번 볶아주시는 거 이제 추천합니다.
0: 영양 흡수도 네, 높이고요.
1: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0: 불세기를 좀 네. 올린 후에
1: 네, 그래서 하나 넣어보시고 네. 얘 이제 주변에서 약간 기름이 이렇게 약간 살살살살 움직인다. 그 정도 온도 됐을 때 네. 호박은 워낙 이제 한 통 사면은 워낙 커서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저렴하게 또 한 통 산 걸로 여러 네. 가지 해서 드시면 또 굉장히 또 흐뭇하더라고요.
0: 그러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에 좋잖아요.
1: 맞아요.
0: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비타민이라든가 건강식품들 네. 물론 구입해서 먹는 것도 좋지만 네. 이런 식재료를 통해서 네. 그런 영양분을 얻는 것도 너무 좋죠.
1: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하는 사이에 네. 온도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한번 근데 두께감이 있으니까 볶으시는데 아마 이렇게 볶는 건 잘 안 되실 네. 거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 가시면서 네. 그다음에 슬슬슬 이제 섞어가듯이 볶아주시면 되세요. 벌써 이렇게 기름 뜨겁게 닿으니까 예. 색깔이 이제
0: 더 노랗게 예,
1: 흘려지죠. 그래서 처음에 한 번은 다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주시고.
0: 네. 근데 확실히 노란 느낌이 네.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제 또 추운 날씨에 이렇게 좀 노란 거 보면 왠지 좀 따뜻한 느낌도 나고. 예. 금세 또 봄이 올 것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1: 한 번씩 뒤집고 난 거는 네. 그 다음 이제 골고루 이렇게 섞어 가면서 네. 겉에가 약간 투명해지면서 살짝 색이 날듯 말듯한 정도까지.
0: 맞아요, 맞아요. 예. 조금씩 나고 있는데요, 이제.
1: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요 반찬도 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0: 사실 조림 네. 반찬도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졸였을 때 밥이랑 같이 얹어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비비듯이.
1: 그렇죠. 예. 예.
0: 그러면 그건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색깔이 조금 이렇게 났죠?
0: 살짝 났죠.
1: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물을 붓고 예. 그다음에 이제 뚜껑을 덮어서 끓일 거예요.
0: 그래서 이제 이때 물을
1: 그렇죠.
0: 붓고
1: 그래서 이제 볶아서 이렇게 예. 이제 물을 한 높이 절반 정도 올 정도로 볶아서 예.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뚜껑을 덮어서 한번 끓여야 간이 훨씬 속에까지 깊게 잘 배입니다.
0: 네. 그리고 잘 익고요. 그렇죠?
1: 네. 그렇죠.
0: 자, 이렇게 한 5분 정도 네. 맛있게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5분 정도 저희가 네. 물을 넣고 이렇게 네, 네. 조금 끓여봤는데요. 네. 지금 아주 달큰한 향이
1: 네,
0: 나요.
1: 이제 한번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 네. 예, 이렇게 이제 호박이 투명해지면서 이제 익은 게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0: 네.
1: 물도 이제 어느 정도 줄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뚜껑 열고 요리하시면 됩니다.
0: 지금부터는요.
1: 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간장, 네. 간장 이렇게 해서 이제 간장 넣어주시고, 그리고 설탕.
0: 어, 근데요. 네. 이 늙은 호박이 네. 약간 단맛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설탕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1: 설탕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리할 때는 간장 양의 한 2분의 1 정도 넣는데 네.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 줄여서 한 3대 1이나 4대 1 정도 네. 줄이시는데 호박 당도에 따라 좀 조절하시고
0: 네.
1: 아우 호박이 단데 무슨 설탕을 넣어 이러시는데 네. 이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짠맛이 있기 때문에 단맛 살짝 넣어주셔야 좋더라고요.
0: 예.
1: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맛술도 한 스푼 이제 넣어주시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올리고당.
0: 올리고당.
1: 네, 그리고 이제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뒤적여 가면서
0: 네.
1: 간이 배이고 색이 이제 들 때까지 해주시는데 뭐 요거는 이제 호박 두께나 크기에 따라서 불 조절에 따라서 색 배이고 간 배이는 거에 따라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0: 그러면 오늘.
1: 걸리더라고요.
0: 아, 그래, 네. 5분이요?
1: 네네.
0: 우리가 썰어놓은 요 정도 크기에서는?
1: 네네.
0: 5분 정도.
1: 5분 정도. 그 정도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불 약하게 하실 필요 없이 중불 이상에서 이렇게 수분 날라가면서 쭉 양념을 흡수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중간중간 뒤적이면서 해야 되는 거죠?
1: 네네.
0: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선생님.
1: 맛있어요. 이거 오늘 이제 저는 간장으로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좀 매콤한 거 원한다 하시면 간장 대신에 고추장 그리고 고춧가루 하시면 단맛과 약간 매콤한 맛.
0: 예. 많은 분들 좋아하시죠.
1: 맞아요. 밥도둑입니다. 겨울에는 무도 많이 졸여서 드시는데
0: 맞아요.
1: 이렇게 호박 손질하셨을 때 한번 조림 반찬 해보시는 것도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자 지금 네, 그래서 아까보다는 살짝
1: 네.
0: 이 조림 양념들이 좀 날아가고
1: 네,
0: 있는데
1: 네.
0: 좀 더 졸여야겠죠.
1: 네, 네. 이제 한 2분 정도 조금 더 수분 네. 날려볼게요.
0: 야, 선생님.
1: 네.
0: 지금 굉장히 맛있게 졸여졌는데,
1: 네.
0: 이제 거의 국물도 남아있지 않고,
1: 네네.
0: 색이 너무 예뻐요.
1: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보통 이제 호박 잡으면 호박씩,
0: 네?
1: 이제 옛날에는 엄마가 겨울 간식으로 막 까서 이렇게 주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호박씨도 넣으시고, 뭐 혹시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조금,
0: 네.
1: 예, 넣으시면 이제 영양

0: 자, 그리고 이제 나는 간장색인데 좀 매콤한 맛 원해 그러시면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 같은 거 하나 송송송
1: 다가 마시고
0: 네, 약간 칼칼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큰 거품이 보이도록
1: 네.
0: 이렇게 이제 자글자글자글 끓여졌어요.
1: 이렇게 멀리서 보면
0: 네.
1: 어떻게 보면 무조림 같기도 하고
0: 네.
1: 우리가 좋아하는 그 조림의 맛있는 색이 딱
0: 네,
1: 보이는데
0: 맞아요.
1: 그 씹었을 때 식감이
0: 네.
1: 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0: 맞아요. 무보다는 조금 더 약간 부드러운 느낌.
1: 포근한 느낌도 날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저희가 한번 볶고 나서 이렇게
0: 네.
1: 조림을 하니까 깔끔하게
0: 네네.
1: 부서지지 않고.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약간 호박이 수분이 많아서 나중에 수분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물이 거의 없게끔
1: 네.
0: 이렇게 바짝 졸여주시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1: 마지막까지
0: 바짝. 네네. 그래서 이제 다 됐으면 불 끄시고
1: 네.
0: 예, 여기에다 이제 통깨도 조금 이렇게 해서 이제 수분이 어우 반짝반짝 너무 맛있게 잘 됐죠.
1: 네.
0: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도
1: 고소하게
0: 네, 살짝 이렇게 네
1: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0: 네,
1: 다른 반찬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겨울 별미
1: 예.
0: 가을 겨울에 이렇게 드시면 정말 맛있는 밥반찬이 되죠. 한번 담아볼게요.
1: 그럴까요? 향도 너무 좋고요.
0: 네, 너무 고소하고
1: 깝조름하면서 달큰하기도 하고
0: 네.
1: 씹는 식감은 또 포근하고
0: 네, 맞아요.
1: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1: 그리고 확실히 이 호박씨가 들어가니까
0: 네.
1: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0: 맞아요. 또 이제 그 호박 자체가 식감이 좀 약간 말캉말캉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여기 이제 호박씨 들어가면 또 씹는 식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호박씨에 또 비타민 A 또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1: 네.
0: 겨울철에 이렇게 해서 반찬 요리해서 드시면
1: 네.
0: 아주 별미 반찬이 됩니다.
1: 이제 장 보러 갔을 때 늙은 호박 보이면 얼른
0: 네,
1: 사야겠어요.
0: 맞아요. 이렇게 하고
1: 네.
0: 위에다 이제 색깔이 좀 어둡잖아요.
1: 네.
0: 이렇게 좀 남겨놨던 거 이렇게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1: 마무리까지 네. 완벽한데요. 자 이렇게 맛과 영양이 듬뿍한 늙은 호박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늙은 호박 간장 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껍질 제거한 늙은 호박을 두툼하게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늙은 호박을 넣어 볶다가 물을 넣어 5분 정도 끓여줍니다. 이렇게 늙은 호박은 조리기 전에 기름에 한번 볶아야 영양 흡수율도 높아지고 맛도 좋아져요. 여기에 진간장, 설탕, 맛술, 올리고당을 넣어 5분 정도 졸여주세요. 그런 다음 호박씨를 넣고 섞어가며 졸인 뒤 불을 끄고 통깨와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고 남은 통깨를 솔솔 뿌리면 늙은 호박 간장 조림이 완성됩니다. 명란젓의 새로운 무대가 시작된다. 한명숙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명란 밥상. 재료 몽땅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 끝! 눈 감고도 만드는 초간단 찌개 레시피. 탱글탱글 명란과 부드러운 순두부의 완벽 조화가 돋보이는 명란 순두부 찌개부터 오이무침에 명란만 넣어 버무려도 색다른 반찬이 된다. 반찬으로도 좋고 덮밥으로 먹어도 좋은 명란 오이무침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아들 광희고요.
0: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선생님,
0: 네.
1: 이 매일 먹던 칼칼한 순두부찌개에 명란을 넣어주면 더 깊은 맛이 우러나는데요. 이 씹는 맛까지 고급스러운 명란 순두부찌개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그래서 명란젓 덕분에 이제 간을 적게 해도
1: 네.
0: 또 이제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1: 예.
0: 재료 보시면 이제 순두부하고요, 명란젓
1: 네.
0: 그리고 애호박, 양파, 대파 그리고 청양고추.
1: 네,
0: 네 이렇게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육수,
1: 예.
0: 멸치 육수 거기에다
1: 예.
0: 양념은 이제 고춧가루, 이제 간장 그리고 참기름, 맛술 그리고 이제 마늘 넣고요. 약간 새우젓으로 간하면 감칠맛 있어요.
1: 그렇죠.
0: 네.
1: 자, 이 찌개 건더기 한가득 떠서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이 추운 겨울에도 든든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란 순두부찌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순두부찌개 좋아하세요. 근데 오늘 특별히 명란을 넣어서
0: 네.
1: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네. 자.
1: 명란 손질 한번 해볼까요?
0: 네. 일단 이제 제가 네. 명란젓 요거는 통으로 쓰셔도 되는데 네. 뭐 이제 약간 좀 잘라서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재료들이 양념 맛이랑 잘 이제 간이 어우러지니까 예. 요거는 이제
1: 조금 손질을 예, 해서
0: 손질을 이렇게 네. 한 2cm 정도 예, 이렇게 잘라서 넣었더니 예. 간이 더 잘 맞고 먹을 때 이렇게 수저로 딱딱 떠서 먹을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1: 네. 자, 이렇게 해서 명란 한번 썰어보고 있고요. 네. 이 명란이 들어가게 되면 확실히 씹는 식감도 다르고
0: 그렇죠.
1: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지 않을까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명란 싫어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요즘 네,
1: 많지
0: 보면.
1: 않으신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준비를 해주시고
1: 이제 먹음직스럽게 명란까지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자, 그리고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네. 애호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애호박 요거 이제 먹기 좋게 예. 썰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명란을 썰어서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요것도 한번 오늘은 그냥 반달 모양으로 쓰르셔도 되는데 이렇게 네. 4등분 은행잎 모양 해서 한 0.5cm 정도 이렇게 수저에 싹 올라오는 크기 이렇게 네. 한번 썰어볼게요.
1: 선생님 그러면 혹시 네. 우리 집 냉장고에 지금 네. 무가 조금 남아있다?
0: 네.
1: 그럼 물을 넣어두세요.
0: 그렇죠. 겨울무 너무 맛있으니까 네. 무 쓰르시는데 무는 좀 익는 시간 오래 걸리고 좀 단단하니까
1: 예.
0: 물을 납작납작하게 썰으시든지 가늘게 채를 쓸어서 네. 물을 좀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1: 애호박은 씹는 식감도 너무 좋아서 네. 잘 어울릴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또 양파까지 썰어볼게요.
0: 네. 그래서 양파는 그냥 빨리 익으라고 예. 채를 썰어볼게요.
1: 사실은 이 겨울철 되면 네. 국, 찌개 요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0: 맞아요.
1: 그중에서도 순두부찌개는 진짜 네. 빠지면 섭섭해요.
0: 맞아요. 순두부는 먹어도 질리지 않고
1: 예.
0: 그리고 또 맑게도 드실 수 있고 또 칼칼하게 드실 수 있고 다양하게 드실 수 있죠. 그래서
1: 네.
0: 오늘은 이제 대파 넣는데 뭐 대파 없고 우리 집에 좀 쪽파 있더라? 그러시면 쪽파를 좀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1: 네.
0: 그리고
1: 또 고추
0: 칼칼하게
1: 들어갔는데.
0: 청양고추.
1: 청양고추. 네.
0: 매운 거 싫으시면 청양고추 그냥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해서 이제 고추.
1: 자,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이제 뭐 하면 될까요?
0: 이제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사실 순두부찌개에서도 양념장 정말 네. 중요하거든요.
0: 맞아요.
1: 어떻게 맛을 내야 하는지 네. 너무 궁금한데. 자, 오늘 요리 비결이 있을
0: 네.
1: 것 같습니다.
0: 오늘 이제 양념장. 그래서 이렇게 칼칼함만 내셔야 되는데 그게 고추장이 아니고 고춧가루 하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1: 네. 네. 전 옛날에 몰랐을 때는
0: 아, 네.
1: 고추장으로 매운 걸 다 하는 줄 알고 고추장만 넣다가 네. 너무
0: 텁텁한
1: 거예요.
0: 그래서 고춧가루 하시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약간 국간장.
1: 네.
0: 예. 그래서 간도 되고 수분 역할도 되고 감칠맛도 내주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맛술. 내지는 뭐 청주 좀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1: 그리고 선생님 궁금한 네. 게 간장과 또 다른 재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0: 보통 한 3:1 정도가 뭐 적게는 수분이 3:1, 많게는 동량 정도까지 조절하실 수는 있어요. 고춧가루 입자나
1: 네.
0: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1: 고춧가루와 간장의 비율이
0: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다진 마늘. 마늘 그리고 이제 뭐 참기름
1: 네. 그리고 또 여기 특별한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맛의 비법 중에 하나가
1: 비결?
0: 예, 새우젓이에요. 새우젓이 들어가면
1: 예.
0: 감칠맛이 있어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이렇게 새우젓 같이 넣고
1: 확실히 새우젓으로 가늘한 음식은
0: 네.
1: 뭔가 맛이 좀
0: 맛있어요. 네.
1: 감칠맛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섞었더니 이렇게 이제 약간 촉촉하게 이제 양념이 됐죠.
1: 네.
0: 요거를 이제 한번 뚝배기에 볶아서
1: 네.
0: 이제 순두부찌개를 이제 한번 끓여볼게요.
1: 아, 먼저 이 양념만 따로
0: 네.
1: 볶아요?
0: 네. 볶다가 이제 육수를 넣고 한번 좀 끓여서 하면
1: 네.
0: 훨씬 그 국물의 농도나
1: 예.
0: 맛이나 이런 게 더 이렇게 안정적이면서
1: 예.
0: 빛깔도 좋고 맛도 좋거든요.
1: 네. 요리 비결입니다.
0: 네.
1: 한번 맛있게 한번 볶아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1: 사실 저도 이런 양념을 만들어 놓고는 그냥
0: 네.
1: 마지막에 찌개에 그냥 넣어버렸는데
0: 그쵸?
1: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0: 네.
1: 맛이 깊어지네요.
0: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순두부찌개는
1: 예.
0: 막 이렇게 묽게 끓이는 게 아니고 약간 자박자박하게
1: 맞아요,
0: 이렇게
1: 맞아요.
0: 이제 끓이시잖아요.
1: 진하게요?
0: 네, 진하게. 그래서 그 진한 느낌 이제 살리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온도 올라오기 전에 이제 넣어가면서 양념에 이제 우리 참기름 넣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슬쩍 이렇게 볶아볼게요.
1: 사실 여기서도 고추기름 나오겠어요.
0: 그렇죠.
1: 선생님.
0: 근데 이걸 너무 달, 지금 이제 김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1: 네.
0: 너무 달궈서 하시면 들어가면서 이게 늘어붙으면서 타거든요. 우리가 기름을 안 둘러서.
1: 네.
0: 오늘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온도를 올려가면서 서서히 볶아주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1: 네, 온도를 너무 세지 않게. 그러니까 항상 궁금했어요. 저도 집에서 나름 요리를 이제 조금씩 하면서 순두부찌개를 아무리 맛있게 만들려고 해도 그 뭐 이렇게 한 끗 차이로.
0: 맞아.

0: 아마 이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1: 이제 매운 향이 이렇게 올라오죠. 예. 예,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육수를, 멸치 국물을.
0: 네.
1: 멸치 국물, 뭐 다시마 국물, 뭐 황태 육수 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다 양파를 넣고 좀 끓여주세요. 네.
0: 자, 양파 먼저 넣고 네. 한번 끓여볼게요.
1: 이제 양파를 넣고 네. 뭐 뚜껑 있으시면 뚜껑을 잠깐 덮으셔도 되고
0: 예,
1: 이렇게 해서 양파가 좀 익을 정도로 네. 한 이제 5분 정도. 순두부찌개 그렇게 오래 끓이지 않으니까 네. 또 금세 편하게 아무 때나 만드실 수 있죠.
0: 선생님, 이제 저희가 명란을 넣고 네. 또 맛있게 끓여야 하는데 네. 이 명란 보관 방법이랑 네. 여러 가지 명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1: 네. 요즘 이제 보면 명란젓이 이렇게 뭐 이렇게 1인분 정도 되게 한 100g, 200g 뭐 이렇게 소분돼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예. 250g, 300g, 500g, 1kg 예. 이렇게 되면 그냥 냉장 보관해 놓고 드시다 보면 이게 약간 좀 국내도 나고 그러실 수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네? 쓰실 때 실온에 한 30분 정도 내렸다 쓰시면 다 드실 때까지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0: 또 이렇게 또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비결을, 보관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1: 네. 그 사이에 이제 양파가 네. 그렇겠죠.
0: 아주 네.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1: 네. 우와. 이렇게 돼 있어요. 양파가 있고 우리 기름 안 넣었는데 참기름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고추기름이 됐죠.
0: 이렇게
1: 네. 그리고 여기다 이제 호박을
0: 네. 네. 호박 식감 너무 좋은데요.
1: 네, 호박 너무 좋죠. 그리고 호박 너무 애호박 같은 경우 오래 안 끓이셔도 되니까.
0: 맞아요. 네. 순두부찌개는 네. 이 건더기,
1: 네네네.
0: 건더기랑 네네. 맛있는 빨간 국물과 네네. 밥에 이렇게 비벼 먹으면
1: 그렇죠.
0: 너무 맛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호박 들어가면 온도가 이렇게 딱 떨어졌다 다시 이렇게 뽀글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
0: 네.
1: 그때 이제 명란을 넣는 거예요.
0: 아, 요 타이밍이에요?
1: 네, 명란을 너무 일찍 넣고 끓였더니 알이 다 빠져나오는 게 오늘 또 쓸었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약간 이렇게 걸쭉하게 막 너무
0: 흩어졌어.
1: 네, 흩어져서 예. 텁텁해지는 경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호박이 네. 살짝 이제 이렇게 끓은 상태에서 이때 이제 명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0: 명란이 들어간 후부터는 이제 부르르 끓고 이제 거의 끝나는
1: 그쵸?
0: 수준이죠.
1: 네. 근데 이제 명란 넣고 너무 휘젓거나 네.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0: 이때 불세기는 좀 세게 했고요.
1: 네. 그래서 이제 명란이 살짝 익으면
0: 네.
1: 약간 핑크색이었던 것이 약간 허옇게 이렇게
0: 맞아요,
1: 변하거든요.
0: 알알이 이렇게 보이고요.
1: 네, 그럼 이제 불은 약간 이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한 중불 정도,
0: 네.
1: 그 정도에서 이제 호박이랑 같이 익어갈 수 있게.
0: 근데 선생님, 네. 요 순두부도 또 넣으시는 분마다 네. 스타일이 달라요.
1: 네.
0: 어떤 분은 잘게 이렇게 막 넣으시는 분도 있고
1: 네.
0: 어떤 분들은 이렇게 스푼으로 크게 떠서 네. 넣으시는데 선생님 어떻게?
1: 저는 오늘은 잘라서 넣어보려고요.
0: 잘라서요?
1: 네.
0: 자, 어떻게 넣을지 또.
1: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넣기 전에 얘 색깔이 이렇게
0: 하자 꽃도 피고
1: 예, 꽃도 피면서 이렇게 이제
0: 하얗게
1: 예, 허옇게 변하기 시작이 되면
0: 그리고 덩어리에 져 있고요.
1: 네네.
0: 그리고 조금의 아주 적은 양의
1: 네.
0: 명란이 퍼져서
1: 네네.
0: 국물이 걸쭉하게 돼서 너무 좋은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그럼 이제 이때 순두부를 한번 잘라볼게요.
0: 네. 자 네.
1: 이렇게 자르셔서
0: 네.
1: 이렇게 이제 빼주세요.
0: 자.
1: 퍼지지 않도록
0: 네. 네. 순두부 아주 네. 몽글몽글한 게.
1: 네,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0: 예.
1: 요거 이제 잘라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0: 그냥 쉽게, 손쉽게.
1: 네.
0: 맞아요. 그냥 이런 방법도 있는 것
1: 네,
0: 같아요.
1: 네, 도마에서 옮기지 마시고
0: 네.
1: 이렇게 옮겨 담을 수 있는 그릇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훨씬 더 좋습니다.
0: 본인이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대로 해도 되는
1: 맞아요.
0: 거고.
1: 맞아요. 그래서
0: 그쵸?
1: 가운데 한번 자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6등분
0: 예.
1: 이렇게 이제 잘랐어요.
0: 네.
1: 자, 그럼 이제 저는 청양고추는 좀 칼칼하라고
0: 예.
1: 이렇게 이제 좀 넣고요.
0: 넣을게요.
1: 네. 그리고 이제 대파도 이렇게 좀 넣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순두부를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 주시는 거예요.
0: 요렇게 또
1: 네, 불은 좀 약하게.
0: 예.
1: 네. 순두부가 이제 끓어가면서 약간 수분이 좀 나와요.
0: 예. 그래서. 그래서 약간 물을 조금 적다 싶을 네. 정도 잡으셨구나.
1: 그렇죠. 그래서 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0: 예, 예.
1: 찌개잖아요.
0: 네. 네.
1: 국과 찌개의 차이는 이제 간이랑 약간 수분의 양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찌개로 끓였는데 너무 국물이 첨벙첨벙하면
1: 네.
0: 좀 식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 맛이
1: 맞아요.
0: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끓이다 보면
0: 예.
1: 순두부 양념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0: 예, 이렇게 올라오죠.
1: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0: 네.
1: 순두부 넣고서는 국물을 껴얹은 상태에서 너무 오래 끓이지 마시고요. 순두부의 간이 살짝 배이면서
0: 네.
1: 이제 부드럽게 이제 익을 정도, 안에가 따뜻해질 정도로 해서 대략 한 뭐 한 2분에서 3분 그 정도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0: 나무 파를
1: 네, 파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0: 오늘만큼은 달걀 넣지 말고
1: 네.
0: 명란에.

0: 본연의 맛을 좀 맞아요.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달걀이 이제 좋아하시면 넣으셔도 되는데 네. 달걀 들어갔더니 명란 넣은 그 맛이 좀 잘 안 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네. 요대로 이렇게 한번 이제 드셔보시고 네. 이제 칼칼하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맛들이 어우러질 거라 저는 이제 고추 안 보여서 고추도 좀 이렇게 꺼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부 들어가고서는 너무 센 불이 아닌 네. 불 줄인 상태에서 은근하게 이제 2, 3분 정도, 그 정도 하셔서 그대로 식탁에다가 예. 옮겨 놓으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0: 이 사실 순두부찌개 네. 이렇게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모습 보면은 네. 굉장히 추운 겨울에 네. 뜨끈하게 몸 녹이고 싶을 때, 네. 든든하게 속 채우고 싶을 때 너무 잘 어울리는 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자, 이렇게 명란 순두부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명란 순두부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명란젓을 한입 크기로 썰고 애호박은 은행잎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양파는 채 썰고 대파와 청양고추는 엿을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국간장, 맛술, 다진 마늘, 참기름, 새우젓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뚝배기에 양념을 넣어 볶다가 멸치 육수와 양파를 넣어 5분 정도 끓여줍니다. 양념은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볶아야 타지 않고 맛있는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애호박을 넣어 끓이다가 명란젓을 넣어주세요. 순두부는 반 갈은 뒤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청양고추, 대파, 순두부를 넣어 2분에서 3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남은 대파를 올리면 명란 순두부찌개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네. 이 밥맛 살리는 명란에 오이를 넣은 색다른 꿀조합인데요. 이 밥도둑 무침 반찬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재료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네. 또 손이 가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재료에 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명란젓, 네. 그리고 이제 달래하고 홍고추, 네. 그리고 양념으로는 이제 마늘하고 맛술하고요, 참기름, 통깨 네. 이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0: 이 짭조름한 명란과 상큼한 오이가 굉장히 조화로울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란과 함께 오이 무침을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선생님, 저도 예전에 엄마 심부름할 때 네. 엄마가 오이를 좀 사오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오이가 한 가지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오이가 여러 가지예요.
1: 네, 그래서 나가 보시면 뭐 가시오이도 있고 추청오이도 예? 있고 요즘 뭐 미니오이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0: 백오이도.
1: 그렇죠. 예? 오늘은 이렇게 이제 백오이. 오늘은 좀 껍질이 얇고 예? 이런 거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름에는 오이가 좀 이렇게 속에 이렇게 수분이 좀 더 많아요. 씨도 많고. 예. 그래서 요즘 같이 추울 때 오이 이렇게 명란이라 무쳐 드시면 또 굉장히 좋습니다.
0: 네. 저는 백오이를 활용해서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1: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네. 보통 이제 썰으시는데 오늘 네. 제가 썰지 않을 거예요.
0: 그럼 어떻게 이걸 네. 통으로 하나요?
1: 통으로.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두들겨서. 그래서 이제 지퍼팩에 이렇게 이제 넣어 주시는데 끝은 조금 한번 자르시면 좋아요. 이거 그대로 쓸 거라.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꼭지 끝만 못 드시는 부분을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0: 아니 근데 사실 오이 뭐 무침 오이 네. 무침 하면 이렇게 썰어가지고 네. 좀 얄팍하게 해서 네. 무쳐놓은 게 조금 평범하게 그쵸? 했던 것들인데.
1: 네. 그래서 썰어 드셔도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좀
0: 두들겨서
1: 두들길 거예요.
0: 네. 갈라지고 네,
1: 그래요. 불규칙하게 깨지죠.
0: 네. 네. 약간 으스러진다고 해야 되나요?
1: 맞아요. 이렇게 예. 또 뒤집어서 그러면서 이제 오이의 수분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절이지 않고 이게 명란이 짠데 오이를 또 절여서 하면 너무 짜지거든요. 그래서 네. 두들겨서 어느 정도 수분을 좀 빼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0: 수분도 빠지면서 오이가
1: 저절로 썰어지는 효과.
0: 예, 알아서 부서져서 네. 잘 흩어지네요.
1: 네. 이렇게 이제 깨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예? 크기까지 이제 이렇게 조절이 됐어요.
0: 예.
1: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물기를 짜시는데 예? 이거를 이제 가위 있으시면 네, 가위로 요 끝을 이제 이렇게 조금 짜세요. 네, 자르셔서
0: 네.
1: 네.
0: 짜볼까요?
1: 한번 짜볼게요. 짜시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0: 그러게요. 굉장히 네, 간편하네요.
1: 물이, 네, 그래서 절이지 않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하시면
0: 맞아요. 명란도 짠데 이것까지 절이면
1: 또 절여. 오이에 수분이 많은데 저게 간이 다 씻겨 나가서 어떡하지? 예. 요러

0: 이렇게 하니까 오이가 단순간에 수분이 이렇게 빠지면서 예. 근데도 이제 수분이 더 많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마른 꺼지에다 이렇게 한 번 더 싸서 예. 수분 제거를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면포가 있으니까 예. 여기다 한 번 더 해볼게요. 근데 충분히 눌러서 정리를 했더라 그러시면은 안 하고.
1: 자, 근데 선생님 네. 이렇게 두들겨서 네. 뭔가 이렇게 오이를 손질하니까. 향이
0: 너무
1: 같아요.
0: 좋죠. 예. 네, 향도 너무 좋고 이게 불규칙하게 썰어 이렇게 두들겨서 끊어진 게 썰었을 때 식감하고는 또 틀리게 좋더라고요.
1: 뭔가 그 음식도 투박하게 만드는 음식이 또 매력적일 네,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오늘 아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좀 수분이 빠지도록 잠깐 저는 이렇게 이제 예. 둘게요.
1: 자, 오늘은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명란을 네. 활용해서 또 오늘 요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그 명란은 어떻게 손질을 할지. 네,
0: 명란은 이제 알만 쓸 거예요. 껍질은 안 쓰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반을 갈르셔서 네. 요거를 칼등이나 수저로 이렇게.
1: 칼등 굉장히 수월하죠.
0: 살살살살.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긁어내시면. 네.
1: 명란 너무 맛있어요. 네. 명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0: 그쵸. 너무, 너무 좋아하시죠. 예, 예. 그런데 요즘은 저염 명란, 옛날보다 명란이 염도가 굉장히 낮게 나와요. 그래서 예. 한 2% 한 초반대까지 예. 이제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명란은 예, 그냥 반찬하시... 짜다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예,
0: 요즘 안 짜니까. 예. 이게 뭐 무쳐서도 드시고.
1: 네. 활용도가 참 예, 높죠.
0: 찌개 같은 데도 넣어서 드시고. 살짝 구워 드셔도 맛있고요.
1: 네, 맞아요.
0: 그냥 요것만 그대로 무쳐도 맛있잖아요.
1: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명란을 네. 그냥 밥 반찬으로 그냥 따로 개별적으로 먹게 되면 네. 너무 짭짜름해서
0: 맞아요. 몇 개 못 드시죠. 예, 예.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채소랑 같이 요리하시면 네. 굳이 다른 간 안 하시고도 이거 자체로도 이제 네. 간이 되니까
1: 오늘은 껍질 없이 좀 깔끔하게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0: 알만 이제 손질을 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명란까지 이렇게 손질을 네. 해봤고요. 선생님, 이제 뭘 하면 될까요?
0: 네,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명란에다가 이제 양념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1: 네. 네.
0: 요게 이제 명란, 이렇게 살만, 알만 네. 긁은 거.
1: 먼저.
0: 이제 넣어주시고.
1: 네.
0: 명란이 그래도 약간 젓갈이라 살짝 비릿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맛술을. 이렇게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진 마늘.
1: 다진 마늘 넣고요.
0: 네, 마늘 넣고.
1: 네.
0: 간은 안 해요.
1: 예?
0: 예.
1: 다른 명란 간이 없어요.
0: 명란 자체가 한 2%대 이제 이상의 염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섞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깨도 좀 넣어 주시고
1: 네. 네. 이렇게만 봐도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네.
0: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저희 참기름 한 방울 똑 들어서 반찬으로 맞아요. 드시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저는 이제 오이 넣어서 약간 좀 많이 드실 수 있는
1: 네.
0: 이제 그래서 요걸 이제 무칠 거예요. 무치다가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을게요.
1: 근데 무칠 때 네. 어떤 재료를 네. 어떤 순서로 넣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네. 많이 돼요.
0: 그래서 이제 명란 요렇게 이제 잘 풀어 놓으신 거에 네. 제일 처음 넣으실 게 이제 오이.
1: 오이 아까 저희 네. 수분 짜네.
0: 짰죠. 지퍼팩에 한번 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 더 면포에 이제 짜서
1: 오늘 투박하게 좀 붙여봤어요.
0: 맞아요. 네. 풍미가 훨씬 더 좋아요.
1: 네, 한 개 두 배로. 네.
0: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수분을 많이 뺐기 때문에 물기도 네. 잘 안 생겨요. 이렇게 이제 묻혔어요.
1: 네.
0: 네, 그다음에 홍고추.
1: 홍고추
0: 이제 칼칼한 맛과 색깔 위해서 홍고추.
1: 오이로 투박하게 해서 그런지 네. 이 명란이 이 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서
0: 네. 양념도 훨씬 더 잘 어우러지죠.
1: 예, 예.
0: 네. 반듯하게 썰면 오히려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1: 맞아요, 맞아요.
0: 이제 맛이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묻혔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네. 달래.
1: 향 좋은 네. 달래까지 들어갑니다. 달래 들어가고 나서 네. 좀 살살
0: 네.
1: 하나요?
0: 살살살 이제 살살살 만지면서 이제 풀어가듯이
1: 네.
0: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
1: 참기름.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참기름.
1: 오, 선생님 향이 정말 좋네요. 네.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럼 한번
1: 네.
0: 담아볼게요.
1: 와, 밥 위에 이렇게 올려 먹으면
0: 그쵸.
1: 오이 씹는 식감도 좋고 이 명란 씹는 식감도 좋고
0: 맞아요. 그래서 반찬으로 괜찮고
1: 예.
0: 여기다 면이나 밥 같은 거 넣고 김가루 조금 넣고 비벼 드셔도
1: 예.
0: 또 되게 신선한 느낌 맛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너무 짜지 않기 때문에
0: 네.
1: 너무 짤까 걱정 안 하셔도 될
0: 네,
1: 것 같아요.
0: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 산뜻하게 먹을 수 있을 것
0: 그리고
1: 같은데요.
0: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도 오이 반찬이니까 물기가 많이 생겼겠지? 근데 저희가 오늘 이중으로 물기를 뺐잖아요.
1: 예, 예.
0: 생각보다 물기 별로 안 생겨요.
1: 그래서 예, 그러네요.
0: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1: 이 짭조름한 명란과 네. 그다음에 상큼한 오이가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명란 오이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명란 오이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이의 끝부분을 제거하고 지퍼백에 넣어 방망이로 두드린 뒤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오이를 두드리면 절이지 않고도 수분을 제거할 수 있어요. 명란젓은 반 갈라 알을 긁어내 줍니다. 긁어낸 명란에 맛술, 다진 마늘,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양념한 명란에 오이를 넣어 무치다가 채썬 홍고추, 한입 크기의 달래, 참기름을 넣어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으면 명란 오이 무침이 완성됩니다. 바다의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는 한명숙의 일석이조 굴밥상. 여기 밥 한 공기 추가요. 밥 두 그릇 뚝딱 해치울 시원한 국밥 레시피. 굴을 듬뿍 넣어 국물 맛이 끝내주는 겨울 보양식 굴국밥부터 한입 먹자마자 온 가족이 극찬하는 매콤새콤 반찬 레시피. 보쌈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굴 생채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의 단짝 강이고요.
0: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이 국밥 한 숟가락 먹는 순간 시원하다 소리가 절로 나는데요. 특히 여기에 맛과 영양이 뛰어난 제철 굴이 들어가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굴국밥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제철 굴이고요. 네. 이제 여기에다가 미역을 이제 더하면은 약간 바다의 시원한 느낌, 네. 그런 느낌 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밥,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무, 예. 그리고 부추, 홍고추, 예. 이렇게 이제 필요하고, 이제 양념으로는 이제 마늘하고 새우젓 국물, 그리고 이제 부족한 간 소금으로 좀 해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들깨가루 이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 이 국밥 한 그릇 뚝딱하게 만드는 굴의 매력 이제 바로 느껴볼 텐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굴 국밥, 네.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굴 좋아하시고, 네. 이 겨울철에 이 굴이 신선하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굴을 준비했는데, 네. 이 굴 손질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0: 네, 그래서 이제 굴을, 네. 요즘은 이제 세척굴이 나와서 워낙 깨끗하긴 한데, 그래도 보면은 약간 검은 이물질들이나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씻을 거냐면, 겨울이라 이제 무 많이들 이제 드시기 때문에, 네? 집에 보시면 무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물을 강판에다 이렇게 이제 가르세요.
1: 잠깐만요. 선생님. 네. 지금 이 굴을, 네. 세척하고, 네. 굴의 비린 향을 좀 날리는 방법으로, 네. 이 물을 사용하신,
0: 네.
1: 거예요?
0: 물가 들어가면, 예. 이제 그 굴이 깨끗하게 세척해지는 효과도 보고, 예. 그다음에 약간 굴 특유의 굴이 뭐 풍미가 좋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굴 특유의 향이나 약간 비릿한 느낌 싫어요. 그때 이게 또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식감도 좋아집니다. 약간의, 예. 단백질을.

0: 비릿한 맛을 네. 잡아줄 네. 그 비결로.
1: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같이
0: 합쳐볼게요.
1: 네, 합쳐서.
0: 근데 진짜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처음에 이제 굴을 접할 때 조금 좋지 못한 굴을 상태가 네. 좋지 못한 굴을 접했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금 이제 굴을 먹기까지 시간이 네. 좀 걸렸는데
1: 맞아요.
0: 또 이렇게 굴을 이렇게 손질하다 보면 그 중간 중간에 손질이 안 된 부분도 그쵸. 있고 이물질이 들어가서 비릿한 향이 더할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같이 무 갈은 거를 네. 넣어주세요.
0: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네. 손을 사용하시지 않고 숟가락을 사용하시는
1: 네.
0: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좀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0: 무즙으로 지금 네. 무 간 것을 활용해서 네. 이 굴을 세척하고 계신데요. 네. 아까 들어갔을 때보다 이 무즙,
1: 네.
0: 무즙이 조금 색이 어두워지고 그쵸? 있어요.
1: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무즙에 거뭇거뭇 네, 네. 이렇게 이제 이물질들이 붙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무가 우리 집에 없다, 내지는 딱 사다 놓은 게 요리할 만큼밖에 없어요. 그러시면 연한 소금물 만드셔서 이렇게 살살살살 네. 흔들어서 한 두 번 정도 헹궈주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거뭇거뭇 저는 좀 이제 세척을 해놓은 굴이라 많이 이제 나오지 않긴 했는데
0: 이거 물로 한번 세척하나요?
1: 네, 물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0: 깔끔하게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즙을 보시면 예. 여기 이제 약간 거뭇거뭇
0: 여기요?
1: 예, 네, 그렇죠. 이물질들이 조금 자, 이렇게 빠져나온 볼까요? 거 보일 거예요.
0: 네, 보이시나요? 네네.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네. 예. 보입니다.
1: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저로 이렇게 네. 이제 저으셔서 요거 이제 살랑살랑 이제 흔들어서 이렇게 네. 꺼내시면 됩니다.
0: 그리고 들어갔던 네. 이 무의 건더기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건지 같은 것들이 네. 이 불순물들을 같이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훨씬 더 깨끗하게 네. 완벽 세척. 그래서 만약에 생굴 무침이나 네. 이렇게 좀 굴 생걸로 먹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무즙 이용해서 이제 세척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0: 예.
1: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거를 맑은 물에 한번 넣었다가 네. 이렇게 이제 건져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0: 자, 이렇게 네. 깔끔하게 굴 세척까지 해봤습니다. 여기 앞에 같이 들어갈 재료들을 한번 볼 텐데요. 네. 부추가 준비되어 있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겨울철, 보통 이제 그 부추가 약간 열을 올리는 그런 식품이에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드시면 네. 또 이제 좋고요. 오늘 이제 굴국밥 좀 약간 이렇게 식감이나 약간 색감도 살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무부터 한번 썰어보고
0: 네.
1: 부추 쓸을게요. 그래서
0: 정말 겨울 무는 네. 빠지지 않는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굵지 않은 채,
0: 예.
1: 너무 굵게 쓸면은 또 우리 오래 끓이셔야 되니까
0: 네. 확실히 겨울에는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는 국밥.
1: 그쵸,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걸 국으로 드셔도 되고
0: 예.
1: 오늘은 제가 이제 국밥으로
0: 예.
1: 그러면 김치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놓고 드실 수 있죠.
0: 다른 뭐 네. 반찬 필요 없죠.
1: 네, 그래서 채를 가늘게.
0: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무도 같이 구입하셔가지고
1: 네.
0: 굴도 세척하시고 같이 또 이렇게
1: 맞아요.
0: 세척해서 넣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또 국물에 또 무가 들어가야죠.
1: 그렇죠.
0: 썰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1: 네, 해서 빨리 익으라고 가늘게 이제 네. 채를 썰었고요. 그리고 부추. 이제 겨울철에 열을 네. 올리는
0: 또 조합이 좋은.
1: 네. 그래서 이것도 길이 너무 길지 않게 한 3, 4cm 정도 길이 되도록.
0: 네. 부추도 뭐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1: 그렇죠.
0: 맛도 좋잖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또 부추도 한 단 사면 요리 한 가지 다 하는 게
0: 네.
1: 뭐 부추김치 말고는
0: 예.
1: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조금 남겨놓으셨다가
0: 예.
1: 이렇게 이제 국밥 같은 거 하실 때 조금
0: 네.
1: 공병채로 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홍고추.
0: 요거는
1: 이제 뭐 좀 나는 먹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반 갈라서 쓰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쓰르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반 가르지 않고 썰겠다 그러면은 좀 작고 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은 가르지 않고 해도 드실 때 부담이 없는데 안 그러면은
0: 네.
1: 다 건져내시더라고요.
0: 크기가
1: 그럴
0: 너무
1: 경우
0: 크면.
1: 그쵸. 예. 그럴 경우는 아예 갈라서 얇게 쓰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0: 예.
1: 오늘 고추가 커서 저는 한 요 정도.
0: 볼까요?
1: 한 개 정도.
0: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오늘 들어가는 재료가 네. 또 미역이 준비되어 있어요.
1: 네. 그래서 미역 들어가면 바다의 풍미가 또 굉장히 좋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제 미역 불려가지고 물에 헹궈서 물기 꽉 짰고.
0: 몇 분 정도 불린 건가요?
1: 이거 한 30분 정도 담가놓으면 충분히 불거든요. 이게 뭐 크기가 너무 크지 않다 그런 자른 미역 같은 경우는 그냥 쓰셔도 되고 그래도 좀 크다 그러시면은 한 번 정도.
0: 네.
1: 두 번 정도
0: 이렇게
1: 가볍게 예, 너무 크지 않게 왜냐 이거 국밥이라 수저에 딱 올라오는 좋은 정도 크기
0: 예. 예,
1: 그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끝났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아무래도
1: 네.
0: 굴 국밥
1: 네.
0: 이 국이 네. 국물이 또 중요하잖아요.
1: 네네.
0: 오늘 어떤 국물로 맛을 낼지.
1: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멸치 국물 준비를 했어요. 워낙 굴이 또 끓이면 감칠맛도 있고 있어서 네. 뭐 집에 뭐 멸치 국물, 뭐 황태 국물, 뭐 다시마 국물 아무거나 네. 밑국물 있으시면 밑국물 넣으면 좀 더 맛있습니다.
0: 네. 자, 그럼 맛있게 한번 굴국밥 끓여볼까요? 네. 네. 이동해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뜨끈한 네, 국밥 너무 기대됩니다.
1: 냄비 준비를 했어요. 네. 이거 이렇게 뭐 볶아서 끓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하시는데 네. 저는 그냥 끓이는 게 오히려 담백하고 깔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멸치국물 이제 부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냄비에 이제 멸치국물을 이렇게 해서 이제 붓고
0: 멸치국물 많이들 사용하시죠?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무 넣으시고 무 시원하게 네.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무 썰은 거 넣고 예. 그리고 이제 미역도
0: 넣고
1: 예. 이렇게 넣고 예. 이제 뚜껑 덮어갖고 이제 끓이시는 거예요.
0: 그래서 끓여줄까요?
1: 끓기 시작해서 중불에서 10분 네. 그래서 무가 익으면 거의 뭐 굴국밥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0: 무만 익으면
1: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분간 네. 끓여보겠습니다.
0: 자, 선생님.
1: 네.
0: 지금 아주 한 소끔 부르르 네. 끓고 있는데 지금 뭔가가 네. 시원한 향이
1: 그쵸.
0: 바다 향이 확 올라오는 것
1: 네,
0: 같아요.
1: 네, 맞아요. 이제 미역도 들어가서 예. 이제 시원한 바다 향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뚜껑 열어보면
0: 예.
1: 무가 이제 투명하게 다 익었어요. 그쵸?

0: 그래서 이제 무도 이렇게 중불에서 끓였더니 이제 무도 부들부들하게 예. 이렇게 익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홍고추
1: 네. 네,
0: 좀 홍고추 넣어서 칼칼하고 이제 좀 깔끔한 맛 네.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굴 넣으시는 거예요.
1: 네.
0: 세척해 놓으신 깨끗하게 씻어 놓으신 이제 굴.
1: 자, 굴 넣고요. 선생님, 네. 굴 들어간 후에는 네. 얼마 정도 끓여줘야 되나요?
0: 보통 이제 굴 들어가고 나서는 네. 한 2, 3분 정도면 마무리 하셔야지, 막 5분, 10분이, 10분 이상 넘어가면 굴이 또 질겨지고 맛이 네. 없어요. 그래서 길어야 5분 이내로 끝내시는데,
1: 네.
0: 어떻게 이제 시간 확인하시냐면, 이렇게 차가운 굴이 들어가 온도가 뚝 떨어졌다 끓던 게 네. 조금 지나야 끌어올라와요.
1: 그쵸?
0: 그래서 그때 부글부글부글 끓어오르면은 그때 이제 마늘 넣고 부족한 간 하면서 마무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 네.
0: 굴의 식감 탱글탱글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
1: 부르르 끓어오를 때, 자 이제 부르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끓어오르면 네. 이제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1: 아 마늘이 잘 어울리죠.
0: 네, 그래서 이제 마늘을 이렇게 조금 해서 이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간을 저는 새우젓 국물로 해요.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새우젓 국물 이렇게 간하시는데. 새우젓 국물로만 맞추셔도 되고, 새우젓 국물만 했더니 너무 약간 젓갈 향 같이 향이 좀 느껴진다.
1: 예.
0: 그러시면은 부족한 간을 소금 간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 네.
0: 저는 새우젓 국물이랑 소금 간 같이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1: 살짝 맛 보시면서 하셔도
0: 네,
1: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거품이 뜨면
1: 네.
0: 마지막에 뜨는 거품은 한번 살짝 예, 건져 내셔도
1: 네.
0: 좀 깔끔하게.
1: 근데 거품이 많이 뜨진 않네요.
0: 네, 많이 안 떠요. 우리 워낙 굴 세척 깨끗하게 하고 해서
1: 네.
0: 이제 다 된 거예요.
1: 마지막에 이 가루는 네. 언제 넣으면 좋을지.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시거나
1: 예.
0: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들깨가루를 넣거든요.
1: 예?
0: 근데 들깨가루를 넣고 오래 끓이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름지고 느끼해져요.
1: 그래서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그래서 다 끓었고 이제 간을 이렇게 보셔서
1: 예?
0: 간이 싱거우면 안 돼요. 밥
1: 예?
0: 말아 드실 거라.
1: 네.
0: 예, 그래서 짜지 않을 정도에 간이 충분히 됐다 싶으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들깨가루를 넣고 한번 저으시면서
1: 네.
0: 이제 불 끄시면서
1: 네.
0: 부추.
1: 마지막에 불 끄고요.
0: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 들깨 넣으니까 그렇게 고소하고 구수하고 좋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들깨가루에 부추 넣고
1: 네.
0: 그리고 마지막에 들기름 또는 참기름을 살짝만 해서 풍미를 올려주시면 이렇게 맛있는
1: 네.
0: 이제 국밥의 재료가 완성이 됐죠.
1: 벌써 이렇게 고소한
0: 네.
1: 향이 올라오는데요.
0: 네.
1: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담아볼게요.
1: 자. 이 들깨가루랑
0: 네.
1: 이 들기름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0: 네.
1: 이 바다의 시원하고
0: 네.
1: 뭔가 개운한 향이 났는데
0: 네.
1: 들깨가루 들어가고
0: 네.
1: 난 후에는
0: 네.
1: 고소한 향까지
0: 맞아요.
1: 고소한 향까지 더해졌어요.
0: 그쵸. 그래서 들깨 들어가니까 고소하고 구수한 거에다가
1: 예?
0: 부추들은 부추도 약간 풍미가 있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1: 예?
0: 한 그릇 담아 주시고
1: 많은 분들이 네. 국밥 정말
0: 네.
1: 요리 해놓으면 편하다고 하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1: 예.
0: 미역의 이제 약간 부들부들한 식감
1: 네.
0: 그리고 부추의 또 신선한 그런 맛이랑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1: 그리고 오늘
0: 씹히는 맛이 있고
1: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이 또 굴이 너무
0: 네,
1: 맛있겠어요.
0: 맞아.
1: 탱글탱글하면서 안에는 부드럽고
0: 네.
1: 또 굉장히 맛 또 제철일 때는 굴이 단맛도 난다고
0: 그쵸?
1: 그래요.
0: 네, 그래서 굴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뭐 막상 굴로 하면은 굴국이랑 굴전밖에 없어요. 근데
1: 예.
0: 국밥 재료로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1: 예.
0: 여러 가지로 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 바다의 시원한 맛과 그다음에 또 고소한 맛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굴국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굴국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물을 갈아 무즙을 만들어 주세요. 굴에 무즙을 넣어 살살 섞고 찬물에 헹궈내 줍니다. 이렇게 무즙으로 굴을 씻으면 굴의 불순물과 비린맛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식감이 좋아져요. 무는 채 썰고 부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홍고추는 어슷 썰고 불린 자른 미역은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냄비에 멸치 육수, 무, 미역을 넣고 뚜껑을 덮어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홍고추와 굴을 넣고 끓어오르면 다진 마늘, 새우젓 국물, 소금을 넣어 끓여줍니다. 거품을 제거하며 끓이다가 들깨가루를 넣고 불을 끈 뒤 부추와 들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0: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밥을 담고 국물을 부으면 굴국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겨울이 시작되면 싱싱한 굴을 먹는 재미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네. 이 칼칼하게 입맛 살리는 굴 생채,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재료는 굴하고, 네. 그다음에 미나리, 네. 그리고 무 이렇게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참기름, 네. 살짝, 그리고 이제 양념에는 이제 고춧가루, 그리고 멸치 액젓, 네. 그리고 매실청, 다진 마늘, 생강, 그리고 소금, 통깨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1: 네, 자 굴국밥에 이어, 네. 굴 생채, 네. 만들어 볼 텐데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굴 생채로 또 만들어 드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보통 저희 뭐 어리굴젓도 해서 드시고 뭐, 네. 이렇게 굴 무침 반찬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정말 바로 무쳐서, 네. 신선하게 드시는 말 그대로 생채예요. 그래서, 네. 이제 굴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이제 그 세척 깨끗하게 했잖아요. 오늘은 특히나 또 생걸로 드시는 거니까, 네. 이렇게 소금물에 씻는 것보다는 무즙 이렇게 갈아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이제 물기를 뺐어요. 네. 근데 이제 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생걸 먹으니까 약간 비린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걸 해결하는 방법 또, 알려드리려고 해서.
1: 또 비결이 있는 거예요?
2: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씻어서 물기를 빼놓은 굴인데요. 네. 요거를 그냥 이따 무칠 때 넣는 게 아니고 참기름에 살짝 버무려서 잠깐 숙성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네. 풍미가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1: 자, 그러면, 네. 일단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비결대로, 네. 한번 해볼 텐데요.
2: 네.
1: 저.
2: 네, 그래서 이제 물기도 이렇게 완벽하게
1: 아주 탱글탱글하게
2: 이렇게 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참기름. 많은 양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1: 네?
2: 너무 또 많은 양을 쓰시게 되면 이거 지금 묻혀봤더니, 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보면 이게 기름이 들어갔나 모를 정도로 이 정도의 분량이지 이게 기울였더니 기름이 줄줄 흘러나와요. 이렇게 많이 넣으시면 나중에 양념을 넣었을 때, 네. 양념이 묻어지지도 않아요.
1: 미끄러져서.
2: 네, 그래서 적당량의 소량의, 네. 참기름 또는 들기름 쓰셔도 괜찮습니다.
1: 근데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지금 현장에서, 네. 이 향을 맡아봤잖아요. 정말 이 굴의 향이 배가 되고, 네. 약간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이에요.
2: 맞아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굴, 네. 같은 경우는 또 날걸로 드실 건데 손으로 자꾸 만지면 체온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수저를 이용해서 뒤적뒤적 섞어서, 네. 잠깐 이렇게 양념 만들고, 네. 재료 준비하는 동안 한 1, 20분 정도 잠깐 두시면 좋습니다.
1: 너무 좋은 방법인, 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두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함께 곁들일 채소로,
2: 네, 네.
1: 이렇게, 네. 오늘 미나리와 무가 준비되어,
2: 네.
1: 있습니다. 확실히 이 생채에는, 네. 무가 들어가줘야 될 것,
2: 네.
1: 같아요.
2: 네, 그렇죠. 오늘 이제 무를 제가 절이지 않고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두껍지 않게, 그렇다고 또 너무 가늘면 맛이 없고,
1: 네.
2: 한 5mm 정도. 5mm, 한 4mm, 5mm.
1: 네. 물론 굴만 먹어도 맛있지만,
2: 그쵸.
1: 이 굴과는 또 다른,
2: 네.
1: 다른 식감을 주는 오늘 무가 이렇게,
2: 네,
1: 들어갑니다.
2: 그리고 이제 무가 단백질 소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같이 이제 단백질인 주재료인 굴 같은 거 같이 요리해서 드시면 비릿한 향도 제거를 해주지만, 네. 오히려 소화 흡수도 도와주고, 이제 좋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무가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를 써시는데,
1: 네.
2: 물기 안 생기도록 오늘 제가 무를 써는 방향은 세로 길이 방향.
1: 세로로 썰게 되면 물기가 좀 덜 생기나요?
2: 네. 물기 좀 덜 생겨서 좋거든요. 그래서
1: 그리고 이 무도 아까 굴 국밥 때도 썼었고,
2: 네. 네.
1: 그다음에 또 굴을 세척하는 데도 썼기 때문에,
2: 네.
1: 오늘 이제 굴과 또 무를 구입하시면 그냥 다 쓸 수 있겠죠.
2: 맞아요.
1: 저희가.
2: 그래서 무도 또 한 덩어리 사면,
1: 네.
2: 요리를 몇 가지를 해서 드시잖아요.
1: 그쵸.
2: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굴이랑 무랑 같이 해서 드시면 좋고, 미나리 준비했는데요.
1: 네.
2: 잎사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잎사귀 때문에 약간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 네.
2: 잔잔한 잎사귀는 쓰시고,
1: 네.
2: 약간 끝부분에 좀 약간
1: 지저분한,
2: 네, 시들시들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1: 네.
2: 여기 밑에도 보고 조금 이렇게 신선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러시면 정리하셔도 되는데,
1: 네.
2: 그렇다고 너무 완벽하게 다 잘라내진 않으셔도 돼요.
1: 예. 자,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하면,
2: 네,
1: 될까요?
2: 이제 미나리도 끝에 이 부분은 쓰기 전에 살짝,
1: 네.
2: 정리해 주시면 좀 깨끗하게 이제 요리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길이는,
1: 네.
2: 한 4cm?
1: 네,
2: 너무 길지 않게.
1: 점점 이런 나물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2: 네.
1: 저는 혹시 참나물은 혹시 어울릴까요?
2: 그렇죠. 참나물 너무 좋아요. 참나물 괜찮고,
1: 예.
2: 참나물이 원래는 봄나물인데 요즘에 사계절 다 드시고,
1: 예.
2: 가격도 너무 좋잖아요. 참나물 괜찮고 달래도 괜찮습니다.
1: 달래도요.
2: 네. 그리고 뭐 쪽파 약간 넣으셔도 괜찮고,
1: 네.
2: 뭐 이렇게 자색 양파, 정양파 같은 경우 좀 썰어 놓고 하셔도,
1: 네.
2: 맵지 않아서.

0: 괜찮고 좋더라고요.
1: 좋아하는 네. 식재료 준비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다 됐고요.
0: 양념.
1: 그쵸. 사실 양념이 정말 중요한데, 자, 어떻게 만들면 될지 색깔 주세요.
0: 네. 이제 양념에 고춧가루.
1: 네.
0: 고추장보다는 이제 고춧가루 넣으셔야 생채가 더 신선한 느낌 맛이 있더라고요.
1: 칼칼한 맛도 나고요.
0: 예,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여기 이제 매실청을 넣었어요. 네. 매실청 넣으시면 단맛도 주지만 매실이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굴 날 걸로 먹으면 저는 조금 안 좋던데요. 예. 이런 분들은 이런 무침 요리하실 때 매실청 넣어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1: 딱 맞는 것 같네요.
0: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의 감칠맛으로 멸치 액젓.
1: 오.
0: 네, 많이 넣으시면 비려질 수 있어서 조금 넣었는데 요거는 뭐 까나리 액젓 쓰셔도 되고 요즘 많이 드시는 참치 액젓.
1: 네,
0: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늘.
1: 네.
0: 이제 생채니까 다진 마늘 이렇게 넣고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생강도
1: 생강 들어가고요. 네,
0: 생강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간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물을 절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는 물을 절여서 한다 그러면 절여서 꼭 짜서 소금은 생략하시고
1: 네.
0: 저는 이제 오늘 안 절이고 하니까 오히려 여기 소금 간을 살짝 했습니다.
1: 네,
0: 네 해서 이제 요거를 잘 섞어주세요.
1: 물론 물을 절이는 것도 좋지만 또 절이지 않았을 때 그 식감도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소금이 좀 녹게끔
1: 네.
0: 이렇게 이제 잘 저어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물을 넣고 무치시는데
1: 네.
0: 요거는 장갑을 좀 끼고
1: 네. 요 무칠 때 또 팁이 비결이 있을 것 네, 같아서
0: 그래서 무 무칠 때는 손으로 꼭꼭꼭
1: 꼭꼭꼭
0: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무쳐지면서 간도 배이고
1: 네.
0: 약간 색도 좀 배이고
1: 네네.
0: 이렇게 이제 이게 고춧가루가 무치면 무칠수록 색이 진해져요.
1: 아~
0: 네, 그래서 이제 수분이랑 만나면 빨갛게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1: 네.
0: 너무 많이 안 하셔도 오히려 신선한 느낌 맛으로 먹을 수 있더라고요.
1: 네, 산뜻한 느낌으로.
0: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보통 집에서 드신 게 무생채가 됐어요.
1: 예, 예. 아주 먹음직스럽게
0: 네,
1: 색이 났는데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1: 이 다음에 어떤 걸 넣어야
0: 할지 굴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1: 자, 굴을 한번 넣어볼게요.
0: 네네.
1: 저희가 참기름으로 살짝
0: 버무렸죠.
1: 예.
0: 무는 제가 아까 꽉꽉 주물르면서 했는데 이제
1: 네.
0: 굴을 넣고 나서는 손 대는 거를 되게 살살살.
1: 살살살 네. 그냥.
0: 자,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그냥 뒤집어 주듯이 살짝살짝
0: 이렇게 살짝 이제 건드리듯이.
1: 네, 건드리듯이.
0: 네, 이렇게 하시고
1: 네.
0: 이제 여기에다가 미나리.
1: 네. 네. 미나리 넣어 볼게요.
0: 네.
1: 자.
0: 네.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손으로 만지는 거 최소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섞어졌으면 나머지 이제 수저랑 마무리하면서 제가
1: 네.
0: 이렇게 이제 담아주시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약간 굴 들어간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섞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통깨.
1: 예, 통깨 넣어볼까요?
0: 네.
1: 다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굴이 들어갔을 때 정말 굴 향이 아까 참기름과 만나서
0: 네.
1: 정말 아주 그냥 확 올라왔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무와 정말 잘 어울렸던 그쵸, 것 같아요, 지금.
0: 이렇게 이제 섞으신 다음에
1: 예.
0: 이제 그릇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1: 물론 굴만 있어도
0: 네.
1: 굴 하나만도 굉장히 맛있지만
0: 네.
1: 함께 들어간 무와 그다음에 미나리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쵸. 것 같아요, 식감이.
0: 요즘 딱 이렇게 있는 재료로 한번
1: 네.
0: 이렇게 만들어서 신선하게 상에 올려보시는 것도
1: 예.
0: 예, 좋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산뜻한 느낌 들고요.
0: 네.
1: 또 굴은 또 진한 맛이 나고
0: 네.
1: 자,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0: 네, 굴까지 이렇게 보이게
1: 예.
0: 완성을 했습니다.
1: 자, 시원하고 상큼한 맛이 최고인 굴생채가 완성됐습니다.
2: 굴생채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씻은 굴에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이렇게 굴에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면 특유의 비린내를 없앨 수 있어요. 무는 채 썰고 미나리는 시든 잎과 줄기 끝부분을 제거한 뒤 한 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매실청, 멸치 액젓,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에 물을 넣어 무치다가 굴과 미나리를 넣어 살살 무친 뒤 통깨를 넣고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굴생채가 완성됩니다. 산에서 나는 소고기, 고사리로 만드는 한명숙의 맛보장 한 끼 레시피. 나물로만 볶아먹던 고사리를 칼칼한 생선찌개에 넣었다. 고사리와 생선의 조합은 생소하지만 감칠맛 가득한 고사리 조기찌개부터

0: 청양고추, 그리고 이제 대파.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멸치 국물, 네. 네, 밑국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는 이제 조기 이제 비려지지 않도록 네. 이제 고춧가루, 그리고 이제 된장, 네. 고추장, 국간장, 마늘, 설탕, 맛술, 생강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얼큰한 조기찌개 한 냄비로 식탁이 훈훈해지겠는데요. 비리지 않고 칼칼한 고사리 조기찌개 바로 시작해 볼까요?
0: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사리 조기찌개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먼저 이 조기가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생선이에요.
0: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명절 다가오지니까 아마 집에 이제 조기나 뭐 굴비나 이런 재료들 이제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이제 조기 손질을 해볼 텐데요.
1: 네.
0: 순서는 제일 처음에 비늘을 먼저 이제 칼로 긁는 거예요.
1: 그래서 비늘이요?
0: 네, 비늘이 생각보다 작아도 많아요. 근데 비늘을 이렇게 긁으면 비늘이 안 떨어져요.
1: 예.
0: 그래서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이렇게 긁으면 비늘이 이렇게
1: 역방향으로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늘을 긁어주시는 거죠.
1: 네, 비닐이 생각보다 많네요.
0: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이제 보여드리려고 여기에서 하는 거고
1: 원래
0: 이제
1: 이렇게 개수대에서
0: 예.
1: 네. 개수대에서도 하시고
0: 네, 개수대에서도 하시고 비닐에서 이렇게 하셔도 네.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쭉 이제 정리를 비닐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느러미 근처에 많아요.
1: 예. 그래서 짜글짜글하게.
0: 네. 그리고 이게 말라 있으면 비늘이 더 튀니까 물에 한번 헹궈서 하시면
1: 네.
0: 비늘이 덜 튀고 흐르는 물을 약하게 틀어놓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앞뒤로 이제 이렇게 비늘을 다 정리를 하시고
1: 네.
0: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등 말고 배 네. 부분이 이렇게 보이도록 놓으신 상태에서
1: 네.
0: 여기 아가미를 왼쪽 오른쪽 벌려서 네. 아가미를 제거하면서 내장 제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딱 누른 상태에서 턱을 여기 딱 누른 상태에서
1: 네.
0: 아가미를 가위나 손으로 이렇게
1: 네.
0: 잡아 당기면 여기 내장이 이렇게 같이
1: 나오네요.
0: 예, 따라 나와. 이때 신선할수록 내장이 이렇게 잘 따라 나와요. 이렇게
1: 아...
0: 쭉 따라 나오죠.
1: 예.
0: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저 꺼내시는데 이때 내장 안 나온다고 계속 쑤시시면
1: 예.
0: 이게 다 터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배 부분의 내장 제거가 되면
1: 예.
0: 이걸 흐르는 물에 한번
1: 네. 자, 배를 가리지 않고
0: 네,
1: 그래서, 내장을 빼는 방법.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비늘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다
1: 네.
0: 씻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1: 손질을 네, 한
0: 네.
1: 거죠.
0: 네, 그래서 이렇게 손질을 해서 이제
1: 저희가 미리,
0: 미리 준비를 다 이제 했습니다.
1: 네. 자, 배를 가리지 않고 내장 빼는 방법까지
0: 네.
1: 또 비닐 벗기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0: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시고
1: 네.
0: 그다음에 네. 이제 부재료. 네.
1: 오늘 또 한눈에 보이는
0: 네.
1: 게 또 고사리죠.
0: 네. 그래서 이제 고사리는
1: 네.
0: 요거는 이제 마른 거 이렇게 요즘 이렇게 불려서 손질해 놓은 거 파니까
1: 네.
0: 그거 이제 헹궈서 준비해 주시는데 만약에 말린 거를 손질해서 쓸 거다. 그럼 말린 고사리 삶으실 때 설탕을 조금 넣어서 삶으시면
1: 네.
0: 약간 떫은 맛도 좀 제거가 되고 좀 더 부드럽게 있고
1: 오.
0: 네. 이렇게 식감도 훨씬 더 좋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이제 고사리 준비된 거를 좀 먹기 좋게 좀
1: 네.
0: 썰어주세요.
1: 저도 예전에는 고사리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고사리 먹으면 먹을수록 이 뒷맛이 좀
0: 네.
1: 매력적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맛이.
0: 그리고 이제 고사리가
1: 예.
0: 오늘 이렇게 들어가면 쫄깃쫄깃하면서
1: 예.
0: 굉장히 부드러운 게 식감이 좋거든요. 근데
1: 예.
0: 고사리 대신에 뭐 시래기
1: 예.
0: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1: 이제 설탕을 넣으면
0: 네.
1: 조금 더 네. 부드럽게
0: 네 부드럽게 삶아주실 수 있어요.
1: 네, 자 이렇게까지
0: 네.
1: 고사리 손질해봤고요.
0: 이제 무 네 이제 무도
1: 네
0: 오늘 이제 너무 이렇게 두껍게 썰면 익히는 시간 길어지니까 0.5cm
1: 네.
0: 정도.
1: 정말 겨울 무는 네. 빠지지 않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맞아요. 겨울에 무 하나 사놓고 냉장고 있으면
1: 예.
0: 정말 뭐 여기저기 요리 다 쓰시니까 너무 든든한 식재료죠.
1: 철일 때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도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1: 네
0: 양파
1: 네.
0: 파도 이제 좀 채를 써시고
1: 네. 아무래도 생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0: 네.
1: 양파 그리고 고추 대파
0: 네.
1: 이런 채소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파 넣고
1: 네.
0: 뭐 홍고추는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되세요. 저는 이제 오늘 홍고추 있어서 또 어슷하게.
1: 네 오늘 이제 선생님과 요리한 지 4일째인데요.
0: 네.
1: 대체적으로 메인 재료 외에는
0: 네.
1: 들어가는 재료들이 거의
0: 네,
1: 비슷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고추도 한 봉 쓰면은 뭐 요리에 많이 넣어야 한두 개니까
1: 네.
0: 요리 몇 가지 하실 수 있으시고.
1: 네. 자 이렇게 고추까지 손질해봤고요.
0: 네.
1: 이건 청양고추예요.
0: 네, 청양고추.
1: 칼칼하게.
0: 또 칼칼하게.
1: 네.
0: 또 어슷하게.
1: 오늘 씨까지
0: 씨 일부러 막 털어내지 마시고 홍고추는 근데 이제 씨가 좀 커서
1: 네.

0: 제가 이제 털어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파.
1: 대파 좋습니다.
0: 네. 대파 대신에 뭐 쪽파 있다면 쪽파 넣으셔도 되고.
1: 네.
0: 또 어슷하게.
1: 근데 오늘 요리가 또 기대가 되는 게
0: 네.
1: 저는 이제 생선을
0: 네.
1: 이용해서
0: 네.
1: 찌개를 만들어 본 적이 거의
0: 아,
1: 없어요.
0: 그러시구나.
1: 예. 어떻게 맛을 내야 하는지
0: 네.
1: 잘 몰라서.
0: 네.
1: 근데 오늘 체험비를 보면서
0: 네.
1: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요.
0: 맞아요. 생선 요리 사실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1: 네.
0: 오늘 제가 또 황금 비율 양념도 알려드리니까
1: 예?
0: 보시고 한번 꼭 따라해 보세요.
1: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0: 네.
1: 바로 한번 양념 만들어
0: 네,
1: 볼까요?
0: 네, 양념 만들게요.
1: 네. 황금 비율 양념.
0: 네.
1: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일단 칼칼한 거 원하시는데 고추장 들어가면 약간 좀 텁텁하다 그랬죠? 그래서
1: 네.
0: 고춧가루를 좀 이제 넉넉하게
1: 네.
0: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된장.
1: 오, 된장이 들어가네요.
0: 네. 된장 또 많이 넣으면
1: 예.
0: 또 약간 텁텁하면서 구수한 느낌이지 칼칼한 느낌을 덜 살아. 그래서 조금 넣으시고.
1: 이 비율이 중요한
0: 네,
1: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고춧가루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오늘 이제 제가 고추장을 약간만 섞을 거예요.
1: 네.
0: 고춧가루 양에 비하면 고추장 양은 별 차이 아니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1: 네.
0: 좀 차이 있게 해서 이렇게 이제 좀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걸 만약에 고춧가루를 빼겠다 그러면은 고추장을 빼겠다 그러시면 고춧가루와
1: 네.
0: 간장의 양을 늘리시면 돼요.
1: 네.
0: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설탕.
1: 설탕 좀 들어가고요.
0: 네. 그리고 간장.
1: 네.
0: 간장 많이 넣으시면 붉은 너무 어두워졌지만 약간은 붉은색을 살려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 마늘 들어가죠.
0: 생강.
1: 예. 아무래도 생선 요리가
0: 그렇죠.
1: 생선이 있기 때문에.
0: 생강을 예, 꼭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다 술을 맛술이나 청주 아무거나 사실은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1: 네.
0: 골고루 잘 섞어 주시는 거예요.
1: 또 이 양념장이 중요한데 된장도 들어가고 고추장, 고춧가루 그다음에 다진 마늘, 생강까지
0: 네.
1: 들어가서 비린내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0: 네,
1: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메인 재료의 양은
1: 네.
0: 고춧가루지만
1: 네.
0: 그래도 된장도 고추장도 조금씩은 넣으시면 좀 더 이렇게 맛톤을 네. 살리실 수 있어요.
1: 깊은 맛이 내줄
0: 그렇죠.
1: 것 같은데요.
0: 그리고 뭐 참기름, 워낙 조기는 담백한 생선이라 제가 참기름 뺐지만
1: 네.
0: 참기름도 약간은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1: 좀 기호에 따라 가감하시고요.
0: 네.
1: 자, 이렇게 맛있는 양념장까지 이제
0: 네.
1: 준비가 됐습니다.
0: 네.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사리 조기찌개를 한번
0: 네.
1: 만들어 볼까요?
0: 네, 그럼 저기서 볼 하나만 주시면.
1: 어, 그럼 가기
0: 네.
1: 전에 또 무슨 과정이 필요한가요?
0: 네, 고사리를 좀 무칠 거예요.
1: 아, 미리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네.
0: 이제 고사리를 넣고.
1: 네.
0: 그 다음에 양념을 절반 정도.
1: 절반만?
0: 네.
1: 아, 바로 고사리
0: 네.
1: 조기찌개 끓이러 갈 줄
0: 네.
1: 알았는데, 이 고사리 양념을 좀 묻혀주시네요.
0: 네, 그쵸. 우리 보통 고사리 나물 할 때도
1: 네.
0: 좀 이렇게 좀 묻혀놨다가 볶기도 하고, 묻혀놨다 끓이기도 하시거든요.
1: 그쵸.
0: 그래서 양념이 골고루 잘 배이고, 이제 섞일 수 있도록.
1: 네.
0: 자, 이렇게.
1: 사실 고사리에 간이 잘 안 배이면은, 좀 싱겁게 먹을 수도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 네.
0: 한 절반 정도 이렇게
1: 네.
0: 이제 덜어서 이제 묻혔어요.
1: 네.
0: 그러면 이제 한번 안치러 가볼게요.
1: 될까요?
0: 네.
1: 자, 이제
0: 네.
1: 본격적으로
0: 네.
1: 안쳐볼 텐데요.
0: 네.
1: 이 안치는 순서도 정말 중요할
0: 네.
1: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뚜껑 여시고
1: 네.
0: 제일 처음에 이제 물을 바닥에 까세요. 그래야
1: 네.
0: 좀 이제 타거나 눌거나 달라붙거나 이런 거 이제 방지해줄 수 있으니까
1: 물을요.
0: 네, 물을 이제 까시고 묵 까셔도 되고 뭐 감자 까르셔도 괜찮습니다.
1: 아, 본인 좋아하는 것들.
0: 네, 것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1: 네.
0: 우리 양념에 넣은 고사리.
1: 아, 고사리 위에 올리네요.
0: 네, 고사리.
1: 네. 고사리 넣고요.
0: 네.
1: 어, 푸짐하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고사리 이렇게 이제 깔아주시고.
1: 네.
0: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기.
1: 조기 넣고요. 조기를 그 위에.
0: 네.
1: 아, 이렇게 올리기만 해도 벌써
0: 네.
1: 분위기가 있네요, 선생님.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시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좀 바르세요. 그래야지 간도
1: 아, 예,
0: 잘 배이고, 네.
1: 먹음직스럽게
0: 맞아요.
1: 이렇게 발라보겠습니다. 이따가 요리를 마치고 난 후에는
0: 네.
1: 먹을거리가 너무 풍성할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 네.
0: 양념을 쪽쪽쪽쪽 이렇게 이제 바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에
1: 네.
0: 재료, 이렇게 양파.
1: 네.
0: 양파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양파 이제 풍미가 비릿한 향들을 조금 잡아주거든요.
1: 저...
0: 그리고 이제 홍고추도 좀 이렇게
1: 네.
0: 올려주시고, 그리고 청양고추.
1: 청양고추도 넣고요.
0: 이렇게 하시고
1: 네.
0: 이제 대파만 좀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1: 네, 마지막에.
0: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멸치국물 내지 뭐 다시마국물, 황태국물 부으시는데
1: 네.

0: 여기 이제 그릇에 양념 좀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잘.
1: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어디다 붓느냐? 네. 가장자리.
2: 어, 특별히 네, 가장자리.
0: 가운데다 보시면 또 그 조개 양념 올린 게 다 씻겨 나가잖아요.
1: 헤쳐지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그냥 잠길 정도 높이 될 만큼.
1: 예. 오늘 멸치 육수 쓰셨죠?
0: 네, 오늘 저는 멸치 육수. 근데 집에 갖고 계시는 국물 아무거나 네. 이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고 네. 이제 끓이시면 이제 되시는 거예요.
1: 뚜껑을 덮고 지금 네, 오늘 뚝배기 네. 하고 있는데
0: 맞아요.
1: 얼마 정도 끓여내면 될까요?
0: 그 밑에 이제 무도 익어야 되고 네. 끓이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조기 네. 이게 이제 간도 배워야 되니까 대략 이제 한 20분 정도.
1: 20분 정도. 네네. 불 세기는요?
0: 불 세기는 처음에 끓을 때까지만 강한 불. 끓고 네. 나면 중불 정도 줄여서 20분 있다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 지금 조기 눈이 까맣잖아요. 눈동자가 네. 하얗게 있고 네. 양파도 투명하게 익어져 있을 거예요.
1: 자.
0: 네. 그래서 이제 끓여보겠습니다.
1: 맛있게 끓여내보겠습니다. 야, 선생님, 20분 정도 흘렀는데요. 네, 지금 네. 아주 보글보글 찌개가 네. 끓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또 감칠맛 나고 그다음에 네. 얼큰한 향이 올라오고 그쵸. 있는데 한번 뚜껑을 열어봐도 될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뚜껑을
1: 네.
0: 이렇게 열어보면
1: 이야.
0: 네, 이렇게 이제 고대로 식탁에 예. 이제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양념 이렇게 이제 골고루 펴 바르시는데 이때 네. 여기다 이제 대파를 조금 올려서 이제 풍미를 살려주시고.
1: 선생님, 근데 이 고사리 조기찌개에 네. 이 향이 어떤 향이냐면 네. 뭔가 진해요.
0: 맞아요.
1: 예. 거기에 굉장히 또 살이 부드럽고 담백한 맞아요. 조기까지 있어서 네. 정말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실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그래서 요건 보시고 국물 양은 좀 이거 짜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졸여서 국물이 없게 하셔도 되고
1: 네.
0: 기호에 따라서 약간 나는 이건 조림처럼 먹겠다, 정말 찌개처럼 먹겠다는 국물 양으로 끓이시면서 이제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 네.
0: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옆으로 고사리가 이제 이렇게
1: 예.
0: 네, 보여지죠.
1: 저희가 밑에 깔아놨는데 네. 조기를 먹는 맛도 있겠고
0: 네.
1: 또
0: 고사리랑
1: 맛은, 예,
0: 네.
1: 고사리도
0: 어우러지는 이런 느낌 맛들이 있어서
1: 무도 있죠.
0: 예, 맞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무도 건지시고 이렇게
1: 예.
0: 끓여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식탁에 약간 자글자글 끓이면서 드셔도 되고
1: 예.
0: 이거 이제 약간 뭐 조금 드시고 식어서 남았다 그렇더라도 또 조림 같은 느낌으로 드실 수
1: 맞아요,
0: 있어서
1: 맞아요.
0: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해 보시면 요즘 계절에 딱 좋은
1: 예.
0: 예, 조기찌개 이제 완성이 됩니다.
1: 아, 정말 향도 진하고 너무나 먹음직스러운데요. 자,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사리 조기찌개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고사리 조기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조기에 비늘을 긁어내고 아가미와 내장을 제거한 뒤 찬물에 헹궈내주세요. 불린 고사리는 한입 크기로 썰고 무는 나박 썰어줍니다. 양파는 채 썰고 홍고추, 청양고추, 대파는 엿을 썰어주세요.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설탕, 국간장,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맛술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고사리에 양념 절반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냄비에 무, 양념한 고사리, 조기를 순서대로 넣은 뒤 남은 양념을 바르고 양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줍니다. 냄비 가장자리에 멸치 육수를 붓고 뚜껑을 덮어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파를 올리고 국물을 끼얹어가며 끓이면 고사리 조기찌개가 완성됩니다.
1: 몸에 좋은 들깨가루가 듬뿍 들어가 더 고소하고 담백한 이 고사리 들깨찜 재료 한번 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삶은 고사리 준비해 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양파, 당근, 대파.
1: 네.
0: 그리고 이제 요거 끓일 멸치 육수 이제 필요하고요. 이제 양념은 이제 고사리 들깨찜이니까 들깨가루.
1: 네.
0: 그리고 여기에다가 간장, 그리고 멸치 액젓, 마늘, 깨소금 이렇게 네. 필요합니다.
1: 자, 매일 고사리 나물만 먹다가 이 찜으로 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좀 더 특별한 맛을 내는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자, 앞전에 이어 이 고사리를 이용해서
0: 네.
1: 또 요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정말 이 고사리, 뭐, 우리가 뭐 굉장히 자주
0: 네.
1: 먹진 않지만
0: 네.
1: 그냥 국민 반찬이에요.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1: 국민 식재료고.
0: 그렇죠. 그래서 고사리 이제 굉장히 여린 이렇게 고사리가 준비가 됐는데
1: 네.
0: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네. 잘라준다는 느낌으로
1: 선생님, 이 고사리의 네. 매력은

0: 뭔가 다른 나물과는 다르게 조금 네. 더 좀 진한 향을 내는 것 같아서 그쵸. 향이 진하진 않지만 맞아. 뭔가 특유의 고사리만의 그 예, 매력이 있어요.
1: 맞아요. 고사리만의 씹는 식감이랑 예. 고사리만의 약간 풍미가 있죠.
2: 풍미 맞아요.
1: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이제 부재료는 고사리가 약간 좀 쌉싸름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채소 넣으실 때는 양파 좀 섞으니까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양파 이렇게 가늘게 채를 좀 썰어서.
0: 네. 이 고사리는 늘 우리가 나물로만 먹었지 네. 정말 찜으로 먹은 거는 뭐 맞아요. 드셔본 분들이 있겠지만 네. 있으시겠지만 저는 없었거든요.
1: 네. 이렇게 하시면 정말 부들부들하고 맛있거든요.
0: 어, 부들부들한 식감으로.
1: 네. 그리고 간도 볶았을 때보다 훨씬 더 깊게 배어서 좋더라고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당근을 조금 넣을 거예요. 네. 이제 고사리가 약간 색깔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네. 익고 나면 색깔이 조금 그래서 여기다 당근 조금 넣으시면 색이 훨씬 더 보기에 상상하게. 좋더라고요. 그 대신 많은 양 넣으시면 안 되고 네. 굵게 썰어서 넣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가늘게 썰어서 좀
0: 얇게 썰어주네요.
1: 네, 얇게 썰었어요.
0: 아무래도 단단하다 보니까요.
1: 얘가 이제 뿌리 채소라 네. 너무 크고 억세게 말고 좀 잔잔하게 이렇게.
0: 자, 당근까지 손질해봤고요. 네,
1: 당근 해주시고.
0: 네. 이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
1: 이제 양념을 한번 이제 양념장 만들어볼게요.
0: 양념장을 만들어볼게요.
1: 네. 그래서 우리 조금 큰 볼 쓸까요?
0: 네. 네. 자, 큰 볼, 큰 볼 쓸까요?
1: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이제 양념을 하시는데 네. 뭐 이렇게 양념을 미리 만들어서 섞으셔도 되고 뭐 네. 고사리에 바로 묻혀서 넣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바로 넣어가면서 해볼게요.
0: 아, 고사리 바로 묻혀서.
1: 네, 고사리 이렇게 썰은 거를 이렇게 이제 넣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순서가 중요해요. 네. 양 마늘 넣고 네. 그 다음에 간장.
0: 간장 넣고요.
1: 네, 그리고 감칠맛으로 멸치액젓을 조금 넣는데 이거는 네. 까나리 액젓? 네, 이제 요즘 많이 드신 참치 액젓도 괜찮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깨소금을 넣고 요거는 한번 비닐을 끼고 제가 주물러서
0: 볼까요?
1: 네.
0: 근데 여기 들어간 액젓이 네. 또 맛을 또 깊게 만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 멸치 액젓이 예. 그 이제 한국 요리 하실 때 조미료 안 쓰실 때 네. 액젓 조금 조금씩이 정말 감초 역할을 해요. 감칠맛을 끌어 올려주는.
0: 예.
1: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꼭꼭꼭꼭 이렇게 이제 주물 넣으신 다음에
0: 하여튼 이렇게 하면 나물 반찬으로도 먹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네. 들깨가루.
0: 예?
1: 들깨가루를 여기다 같이 넣고
0: 들깨가루를요?
1: 네, 이렇게 이제 묻히세요.
0: 네, 선생님 이 들깨가루도 너무 네. 고소한 걸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많이 넣게 내도
1: 그렇죠.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기름지고요. 예. 이거 오래 끓이잖아요.
0: 예?
1: 네, 그리고 이제 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고소한 맛보다는 약간 느끼한가?
0: 느끼하면 예. 약간 텁텁한 느낌.
1: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 이제 양파는 한번 넣고
0: 그럴까요? 네. 바깥에 넣었는데
1: 다 섞어서
0: 네. 네.
1: 당근도
0: 넣을까요?
1: 살살살 넣고 대파만 빼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고사리에 간을 충분히 주물르신 다음에
0: 네.
1: 전체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이제 냄비에다 앉혀 주시면 돼요.
0: 요 쇠로 육수랑 함께
1: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0: 이동해 볼까요?
1: 네, 한번 이제 이동해 볼게요.
0: 자. 이동해서
1: 네.
0: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0: 사실은 이 찜이라는 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생선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메인으로 들어가고
1: 네.
0: 이제 채소는 부수적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생각했는데 네. 이게 네.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 밥에다 척척 얹어서 비벼 드셔도 되고 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차갑게 드셔도 맛있거든요.
0: 네.
1: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저 한번 헹굴까요?
0: 아, 그럴까요?
1: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한번 헹구셔서
0: 이제,
1: 네, 뚜껑을 덮어서 들깨찜. 보통 이제 저희 볶아서 드시는데 이제 이렇게 찌시면 돼요.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찌시는데 요거 이제 처음에 센 불에서 끓이시다가 100도씨 888 끓어오르면은
0: 네.
1: 그때 불을 중불에서 약불 정도 약하게 이제 줄이신 상태에서 15분.
0: 15분이요?
1: 네, 그러면 이제 얘가 간이 폭 배이면서 고사리도 양파도 부드럽게 있거든요.
0: 자, 맛있게 고사리 들깨찜.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15분 정도
1: 네.
0: 제가 맛있게 아주 보글보글 네. 고사리 들깨찜을 네. 찌고 있었는데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1: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제 국물이 이제 이렇게 좀 뽀얗게.
0: 이제 이게 정말 고소한 향이 네. 대단하네요, 선생님.
1: 그렇죠. 들깨가 어우러지면서 네. 고소한 이제 맛이 있고 또 양파가 들어가서 네. 고사리 좀 약간 쌉싸름한 맛 이제 줄여주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젓가락이나 수저로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양념이 이렇게 차글차글 하면서 재료가 착착 엉겨요. 예. 그럼 다 된 건데 이제 다 됐으면 마지막에 네. 이제 대파.
0: 대파 넣고요.
1: 네, 이렇게 넣고 대파는 그냥 대파의 파란 색깔과 풍미를 살리는 거라 네. 지금부터는 너무 오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돼서 저는 네. 이제 마지막에 들기름 넣고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0: 어, 근데요, 선생님 향이 네. 이 고사리 특유의 그 향과 네. 들깨가루의 고소함이
1: 예. 거기다 이제 또 이렇게 들기름 들어가면 정말 구수하면서 예. 너무 구수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그냥 밥 넣고 네. 밥 비벼 먹거든요. 예? 김치 한 가지면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자, 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0: 자, 이동해서 한번 네. 옮겨 담아볼까요? 네. 늘 먹던 고사리의 네. 스타일이 아니라 네. 뭔가 새롭게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네. 고소하게 이렇게 쪄서 네. 찜으로 만들어서 먹어보게 되면 굉장히 색다를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들깨가루는 양념을 하면서 넣고요. 예. 들기름은 꼭 마지막에 넣으세요. 들기름 처음부터 다 넣고 하면 오히려 고소한 맛은 덜 나고 약간 기름이랑 불연사 있거든요. 그래서 예. 들깨가루는 양념할 때 그리고 이렇게 들기름은 마지막에 해서 해주시면 고소하고 진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0: 예. 많은 분들이 또 이 고사리의 씹는 식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네.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고사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1: 맞아요.
0: 담백하게 네.
1: 그쵸.
0: 고소하게 변신한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물 촉촉하게 마무리해보시면 네.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고소한 맛이 좋은 고사리 들깨찜이 완성됐습니다.
2: 고사리 들깨찜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삶은 고사리를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와 당근은 채 썰고 대파는 엇을 썰어줍니다. 고사리에 다진 마늘, 국간장, 멸치 액젓, 깨소금을 넣어 버무리다가 들깨가루, 양파, 당근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냄비에 양념한 채소와 멸치 육수를 넣고 끓어오르면 약불에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대파와 들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이렇게 들기름은 마지막에 넣어줘야 더 고소하고 재료와 잘 어우러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고사리 들깨찜이 완성됩니다. 매생이로 만드는 겨울철 영양이 가득한 제철 밥상. 겨울철 아침 식사로 이만한 게 없다. 매생이로 만드는 영양죽 레시피. 부드러운 감자죽에 매생이를 넣어 색다른 매력이 있는 매생이 감자죽부터 매생이 제철에 무조건 만들어 먹어야 할 부침개 레시피. 겨울 밥상에 딱 어울리는 쫄깃쫄깃 매생이 버섯전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에너지 광이고요.
1: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0: 네. 네. 이 겨울철 바다의 대표 별미, 이 매생이를 활용한 요리를 이번 시간에 만나볼 텐데요. 이 파래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식감은 훨씬 부드러운데 이 매생이 감자죽.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그래서 남부지방의 이제 유명한 명물 이제 매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생이에다가 감자, 네. 그리고 이제 양파, 네. 그리고 이제 다시마 국물. 네. 여기에다가 이제 습식 찹쌀가루, 네. 그리고 이제 물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볶을 이제 참기름, 네. 그리고 후추 약간, 그리고 소금 간 준비해 주시고 오늘 토핑으로 이제 새우, 마른 네. 새우 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0: 너무나 기대가 되는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생이 감자죽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이 또 매생이에요.
1: 네. 그래서 이제 매생이가 뭐 이제 칼슘도 되게 풍부하게 들어 있고 또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겨울철 드시는 정말 영양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요렇게 이제 그 생매생이도 있고 냉동된 것도 판매하기도 하고 네. 요 이제 저는 오늘 매생이를 한번 한번 헹궈 볼 텐데요.
0: 자, 손질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1: 그래서 이제 차가운 물 준비를 해 주시고 이걸 바로 물에다 넣으면 워낙 이게 가늘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건져내거나 세척하기 이제 어려우시니까 여기다 채를 하나 이렇게 걸쳐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0: 아, 저 매생이가 진짜 이렇게 풀어보면.

0: 하면 맞아. 확 풀려가지고.
1: 네,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어가면서 씻어보시면 네. 이게 약간 불순물이나 이물질들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네. 뜨면서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건져내시는데 다행히 요즘은 내생이가 거의 세척이 여러 번 된 게 나와서 네. 이렇게 물에 한두 번만 헹궈도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두 번 정도 이렇게 건져서 물 버리고 이물질 네. 보이면 건져내고 한 거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찹쌀가루 넣어 주시는데요. 네. 오늘 이제 찹쌀가루는 습식 찹쌀가루예요. 근데 꼭 찹쌀 안 하셔도 되고 맵쌀 하셔도 되고 네? 습식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건조되어 있는 거 쓰셔도 되거든요.
0: 근데 선생님, 네. 좀 궁금한 게 찹쌀가루는 어쨌든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습식은 뭐면 또 건조된 건 네. 뭔지.
1: 보통 이제 마트에 가시면 밀가루 코너에 있는 이제 생쌀을 이렇게 빻아놓은 가루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늘 같이 이렇게 방앗 간에서 빻아 공부하시면 좀 약간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거든요.
0: 그게 근데, 습식이에요?
1: 네. 그래서 오늘 거는 이제 약간 습식 입자가 좀 이렇게 있죠?
0: 네. 네.
1: 그래서 이게 없다 그러시면 그냥 건조된 가루 쓰셔도 되고, 네. 이것도 없어요. 둘 다 없어요. 그럼 생 찹쌀을 네. 불려서 쓰셔도 돼요.
0: 오, 그럼요, 선생님. 네. 이게 만들었을 때, 죽을 네. 만들었을 때 맛의 차이가 조금 있나요?
1: 맛에, 요게 저는 이제 건조된 것보다는 네. 이렇게 습식 찹쌀가루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 그게 이제 얘는 냉동 보관을 하니까 저온에 있어서 네. 쌀 고유의 맛이 그대로 더 유지돼서 요걸로 네. 하시는 거를 이제 권하지만 혹시 없으시면 그냥 마른 것도 괜찮습니다. 네. 많은 양을 쓰는 게 아니라 네. 괜찮아요. 네.
0: 자, 찹쌀가루와 물을 동량으로 했나요?
1: 네, 그래서 동량으로 덩어리지 않게 이렇게 풀어서 네. 네,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어요.
0: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1: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네. 감자를 이제 한번 볶아 볼게요.
0: 볼까요?
1: 네, 참기름 주시고요.
2: 자, 이동해서 볶아 보겠습니다.
1: 이제 참기름을 조금 둘러주시고.
0: 네.
1: 양파를 이제 처음에 좀 볶아서
0: 양파를 먼저 볶아요.
1: 네, 양파를 볶아서 이제 풍미를 조금.
0: 네. 선생님, 뭐 우리가 국도 좋고 찌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음식 좋지만 네. 그냥 또 죽도 후루루 뜨끈하게 먹고 싶게 되잖아요.
1: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아침에 좀 입도 깔깔한데 뭔가 좀 든든하게 드시고 싶다 이럴 네. 때 너무 괜찮고 그다음에 간식으로도 영양간식이 너무 좋죠. 그다음에 예. 이제 양파가 이렇게 살짝
0: 투명해졌을 때
1: 이제 감자를 넣고 같이 볶으세요.
0: 네.
1: 이게 이제 참기름으로 볶는 거라
0: 확실히 향이 좋네요.
1: 오래 볶거나 온도가 너무 높거나 하면 탈수.

0: 익히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익히시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마 국물.
1: 예.
0: 네. 멸치 국물을 좀 약간 비린 것 같아서 다시마 국물을 잠길 만큼.
1: 오늘은 다시마 국물 준비해 주셨어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뭐 4컵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준비하셔서 냄비 두께나 이제 냄비 크기에 따라 물은 한 컵 정도 더 늘리셔도 되고 약간 더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어가지고
1: 네.
0: 한 10분? 그 정도 이상은 두시면 감자가 완전히 익어요.
1: 예.
0: 그러면 으깨가지고 이제 매생이 넣고 이제 죽을 끓여볼게요.
1: 자, 그럼 아주 감자를 포근포근하게 푹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요거를 이제 한 10분 이상 그 정도 이렇게 끓이시게 되면
1: 네.
0: 뚜껑 한번 열어볼까요?
1: 될까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감자가 이렇게 익었어요.
1: 예.
0: 그래서 감자가 충분히 익으면 이렇게 이제 요런
1: 감자를 으깨주는?
0: 으깨주시는데 요런 거 도구 활용하셔도 되고
1: 예.
0: 주걱이나 잘 익으면 잘
1: 으깨지니까
0: 주걱이나 뭐 거품기나 뭐
1: 예.
0: 국자나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메쉬기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1: 예.
0: 입자가 조금 있는 게 저는 먹기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너무 예. 부드러운 것도 좋지만
0: 네.
1: 어느 정도 입자가 있어도
0: 예, 씹히는 맛.
1: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정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 해서
1: 예.
0: 여기에다가 이제 매생이.
1: 예.
0: 네.
1: 매생이를 넣을 건데요.
0: 네, 매생이를 이제
1: 매생이 넣고 얼마나 좀 조리를 해야 되는지.
0: 매생이 너무 오래 끓이시면 맛이 좀 떨어지고 풍미도 떨어져요.
1: 예.
0: 그래서 매생이 넣으시면 한 2, 3분 정도 가볍게 끓이시는데
1: 예.
0: 감자하고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면서 풀어졌다 그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막 뭉쳐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불 잔잔하게 줄이시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숟가락을 조금
1: 예.
0: 이제 주걱이나 이런 걸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젓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1: 들어가면서
0: 예, 이렇게 해주시는 게 골고루 잘 풀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감자 그 쌀가루를 안 넣거나 하시면 감자향을 더 늘려서 하셔도 되는데
1: 네.
0: 찹쌀가루 들어가면 약간 부드러운 식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찹쌀가루도 한번 이제 넣어볼게요. 찹쌀물.
1: 자, 어느 정도 매생이가
0: 네.
1: 풀렸을 때.
0: 네, 풀리고 나면 이제 찹쌀을 저어서 이제 넣어주세요.
1: 네.
0: 이제 넣으시면서는 이제 좀 저어주시면 됩니다.
1: 어떤 식으로 넣으면 될까요, 선생님?
0: 네, 그냥 이렇게 넣으실 때 가라앉았으니까 잘 풀어서.
1: 예.
0: 이렇게 이제 한번 넣고.
1: 한번 넣고 접고.
0: 네, 이렇게 이제 좀 저어주시고. 한 번에 탁 넣으면 덩어리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번에 나눠서.
1: 농도도 잡아지고 좀 찰기가 생기죠.
0: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드시기에 식감이 훨씬 더 좋고
1: 네.
0: 색감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1: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네. 감자를 어느 정도 씹는 시간이 조금 있게끔 하신 게 이 부드러운 매생이 맛에
0: 네.
1: 어울릴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풍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쌀가루 이제 물에 개서 다 들어가면 이제
1: 예.
0: 불을 약하게 줄이셔서
1: 네.
0: 투명하게 뜸 들이듯이
1: 네.
0: 이제 끓이시는데 요거를 잠깐 뚜껑을 한 2분 정도 닫았다가 열어주셔도 되고
1: 네.
0: 이제 만약에 수분이 조금 많은 것 같다 그러시면 뚜껑을 연 상태에서 수분을 좀 날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요 튀니까
1: 네.
0: 저는 이제 불 약하게 줄여서 2분만
1: 네.
0: 뚜껑 닫았다가 열을게요.
1: 네, 이렇게 추운 겨울에 뭔가 영양 가득한 그리고 속도 채울 수 있는 몸에 좋은 이렇게 죽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0: 네.
1: 매생이가 몸에 좋으니까 또
0: 네.
1: 이렇게 죽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네. 한번 이렇게 이제 뚜껑을 열었더니 이렇게 이제
1: 와.
0: 예.
1: 먹음직스럽게
0: 이렇게 잘 퍼지고
1: 예.
0: 걸쭉하게 이렇게 이제 농도가 났어요.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감자도 이렇게 갈지 않으니까 오히려 질감이 더 좋죠.
1: 예.
0: 이제 마지막에 자, 소금간. 기운 맞춰서 이제 소금 간을
1: 네.
0: 살짝 해서 자 이렇게 매생이 듬뿍
1: 예.
0: 농도도 딱 좋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1: 그렇죠.
0: 이제 한번
1: 담아볼까요?
0: 네. 자 이제 담아볼게요.
1: 네. 이거야말로 그냥 영양식 아니에요?
0: 네.
1: 보양식.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몸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고요. 따뜻하게 끈하게.
0: 네.
1: 또 아주 바다의 맛을 듬뿍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생이는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나
0: 맞아요.
1: 이런 고민들 많이 하는데
0: 예, 그래서 매생이 이렇게 해서 죽 하시면
1: 네.
0: 완전 별미 중에 별미.
1: 예.
0: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토핑으로
1: 예.
0: 이제 새우를 조금 올릴 거예요.
1: 제가 마른 새우를 준비해 주셨는데
0: 이제 마른 새우를
1: 네.
0: 팬에다 한번 슬쩍 볶았어요.
1: 네.
0: 네 그러면 좀 더 바삭바삭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좀 부셔가지고 그 씹는 맛도 있고
1: 감칠맛도 더해지고요.
0: 네, 색감도 있어서 드시기 훨씬 더 좋더라고요.
1: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네요. 네. 냉장고에 또 이렇게 놀고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래서 냉동실에 있는 거는 또 이제 수분 흡수해서 네. 약간 더 이렇게 눅눅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볶아서 이렇게 수분 날리신 다음에
1: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없다 하면
0: 그냥 드셔도 예. 되고
1: 여기에 김가루 어때요?
0: 그렇죠. 김가루. 근데 매생이하고 김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뭐 깨 같은 거
1: 그렇죠.
0: 그런 거 이제 넣어 주셔도 되고.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1: 아니 그냥 집에서도 이런 별미를 예? 아주 몸에도 좋게 네. 따뜻하게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렇게 이제 한번 완성을 했습니다.
1: 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매생이 감자죽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매생이 감자죽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매생이를 체에 받쳐 찬물에 헹궈주세요. 습식 찹쌀가루에 물을 넣고 섞어 찹쌀물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습식 찹쌀가루를 사용해 죽을 끓이면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살릴 수 있어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채 썬 양파를 넣어 볶다가 한입 크기의 감자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다시마 국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감자를 으깬 뒤 매생이를 넣어 2분에서 3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찹쌀물을 나눠 넣어가며 약불에 끓이고 소금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볶은 건새우를 잘게 썰어 올리면 매생이 감자죽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매생이가 참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요.

0: 지금은 겨울이 되면 이 매생이가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네. 이 매생이 버섯전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그래서 재료에는 이제 매생이, 네. 그리고 느타리 버섯, 네. 팽이 버섯, 그리고 이제 홍고추 있으시면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반죽 재료로 이렇게 부침가루, 예. 물, 그리고 이제 초간장 재료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이 매생이는 죽으로 끓여도 그 맛이 시원하지만 이 고소하게 전을 부치면 바다향이 입안에 가득 퍼질 것 같아요. 자, 1년 중에 겨울철에만 나오는 바다의 녹색 채소, 매생이 요리 시작해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아주 맛있게 네. 전을 부쳐볼 텐데요.
1: 네.
0: 또 오늘 버섯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매생이는 이제 네. 이렇게 보울에다가 채워놓고 이렇게 한두 번 헹궈서 이물질 있는지 건져내서 세척해서 물기 빼서 이렇게 네.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느타리 버섯은 네. 이렇게 좀 뜯으셔서 좀 한번 썰어주시는데
0: 네.
1: 이때 보시고 너무 굵다 그런 거는 이렇게 네. 좀 한번 갈라주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네. 좀 그렇게 굵지 않은 거 네. 이런 걸로 준비를 해서.
0: 근데 선생님, 네. 이 매생이는 매생이 전에는 네. 이제 굴이 들어갔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는데 오늘 버섯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매생이 식감하고 버섯이 좀 약간 쫄깃쫄깃한 느낌의 그 맛이 있죠.
0: 네.
1: 그래서 식감이 잘 어울려서 저는 버섯 넣고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렇게 이제 한번 굵은 거는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이제 뜯어서
0: 네.
1: 그 길이를 좀 썰어주세요.
0: 길이를요?
1: 한 2cm 정도 되도록 썰으시면 재료들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0: 네. 자, 오늘 선생님과 하는 또 마지막 네. 요리인데요.
1: 네.
0: 물론 우리가 뭐 국도 하고 찌개도 하고 죽도 했는데
1: 네.
0: 아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네. 전은 언제 나오나 싶었는데 오늘 잘 나오네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굴 넣고 하시는 거는 굉장히 여러 분들 하셨어서
0: 네.
1: 제가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 네. 방법도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제 팽이도 좀 밑둥 붙은 거는 이렇게 좀 갈라서 띄워주시고
0: 네.
1: 이것도 길이를 한 2, 3cm 이렇게.
0: 2, 3cm로 한번 잘라주세요.
1: 네, 그래서 팽이버섯.
0: 네. 이 버섯도 몸에 좋은 거 뭐 주말하면 잔소리죠.
1: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다른 버섯도 괜찮아요.
0: 네.
1: 그래서 뭐 표고 넣으셔도 되고
0: 네.
1: 뭐 새송이 버섯을 약간 간질게 채 썰어서 넣으셔도 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홍고추. 요거는 위에 이제 약간 고명처럼 포인트 줄 거라
0: 네.
1: 그냥 보시고 작게 동글동글하게. 근데 너무 두껍게 썰면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오거든요.
0: 예.
1: 2mm 미만.
0: 이 빨간 고추는
1: 네.
0: 이 홍고추는 항상 전에 꼭 빠지지 않는 것
1: 네.
0: 같아요.
1: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명절 준비하시면서
0: 네.
1: 이렇게 뭐 장 이것저것 보시고 집에 있으신 댁들은 넣으시고 없으시면 파프리카를 잘게 다져서 위에다 조금씩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홍고추 씨 있는 부분을 좀 털어내고 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0: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채소 손질이 다 끝났고요.
1: 네.
0: 자, 그럼
1: 이제
0: 반죽을 네. 만들어봐야 될 텐데요. 반죽 한번 준비해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반죽 재료에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으면 반죽이 잘 안 돼요,
0: 네.
1: 골고루. 그래서 이제 순서가 여기다 이제 가루하고요.
0: 어떤 가루죠,
1: 네,
0: 이거는?
1: 네, 이거는 부침가루.
0: 부침가루.
1: 네, 근데 만약에 밀가루를 하셔도 되고, 밀가루를 하시면 소금 간 양으로 이제 조절하시면 되니까.
0: 네.
1: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0: 비율이 어떨까요?
1: 이거 동량으로 맞추시면 돼요. 가루하고.
0: 네.
1: 물하고 이렇게 이제 동량으로 이제 풀어 가시면서
0: 네.
1: 여기에 이제 소금 간을 살짝
0: 네네.
1: 네. 그래서 한 3분의 1 작은 술 정도 이제 밑간을 살짝 이제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매생이를 이제
0: 네.
1: 섞어 주시는 거예요.
0: 매생이를 한번 섞어 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물기 빼놓으신 매생이.
0: 선생님, 오늘 만드는 이 전의 반죽은
1: 네.
0: 어느 정도의 농도인가요?
1: 너무 되지 않는 게 매생이는
0: 네.
1: 약간 부드럽게 찰랑찰랑 익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무 이제 되지 않게 해주시고.
0: 너무 되지도 또 너무 묽지도 않네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참기름 한 방울 매생이 반죽하면서
0: 네.
1: 예, 참기름도 약간 넣었어요.
0: 참기름 들어가면 쫀쫀쫀쫀
1: 네,
0: 좋으니까요.
1: 그러면 약간 고소한 풍미.
0: 네.
1: 그리고 이제 매생이의 약간 특유의 바다향이 약간 비릿한? 약간
0: 예.
1: 그런 거를 좀 부드럽게 감싸주니까
0: 네.
1: 이렇게 해서 이제 매생이 반죽이 됐어요.
0: 네.
1: 그리고 여기다 이제 버섯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0: 어때요? 버섯은
1: 네,
0: 어느 정도 양 넣을 거예요?
1: 이거 이제 다 넣는데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0: 네.
1: 요 이제 느타리 넣고 한번
0: 섞어주고요.
1: 섞어주고 그다음 이제 팽이 넣어주세요.
0: 네. 팽이 넣어볼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넣어서
1: 네.
0: 정말 몸에 좋은 재료들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1: 맞아요. 그렇죠.
0: 예.
1: 네, 그래서 매생이가 워낙 이제 그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요.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네. 뭐 비타민, 무기질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은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0: 맞아요.
1: 거기에다 또 이렇게 칼로리 낮은 또 몸에 좋은 버섯 들어갔으니까,
0: 네.
1: 이렇게 이제 반죽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0: 자, 그럼 예. 맛있게 이제 전을 한번 붙여봐야겠죠?
1: 그쵸? 그럼 이제 붙여주시면 되죠.
0: 자, 네. 이동해볼까요? 그러니까 또 전 부치는 소리가 한번 나야 돼요.
1: 맞아요. 예. 겨울은 또 이렇게 네. 부침 드시면 또 따끈따끈하게 해서 드시면 너무 좋잖아요.
0: 네. 그래서
1: 자. 기름을 둘러주시고
0: 오늘은 또 매생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 쫀득하게 만들 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네.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이제 두르세요.
0: 넉넉하게.
1: 네. 이제 두르시고 온도가 되면은 이제 한번 팬을 골고루.
0: 네.
1: 그리고 이제 전 부치실 때 너무 얇은 팬보다는 네. 좀 두께감이 있는 팬이 기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타지 네. 않게 잘 지질 수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 둘러주시고
0: 네.
1: 이제 온도가 됐으면 이거를 이제 한 수저
0: 자 크기는 어느 정도로 만드실
1: 건가요? 그냥 저는 이렇게 이제 한 입 크기로 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저로 너무 크게 부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한 입 크기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온도가 이렇게 되면 이제 올려가시면서 여기에다 이제 홍고추를
0: 하나씩
1: 네, 한 개씩 뭐 두 개씩 약간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면 그래서
0: 제가 올려드릴게요
1: 네, 하면은 이제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되면 예. 너무 불세게 하지 말고 중불 정도
0: 네 굉장히 또 먹음직스럽네요 아주 푸릇푸릇한 네. 게 바다의 채소라고 해요.
1: 그쵸. 그래서 매생이 요거 이렇게 이제 해서 드셔보시면 네. 이거 식은 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또 꺼내 드셔도 굉장히 그 풍미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0: 쫀득하게
1: 네, 좋더라고요. 이야,
0: 무엇보다 몸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1: 맞아요.
0: 사실 이 전은 물론 식사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간식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 이렇게 몸에 좋은 간식해서 온 가족이 함께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하실 때 팬에 놓으실 때 프라이팬이 이제 가장자리 기름이 안에서 바깥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자리부터 쭉 넣어서 온도 높은 상태에서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가운데. 그리고 전 부치실 때 특징 너무 여러 번 안 뒤집는 건 아시죠? 예. 네, 그래서 네네. 어느 정도 밑면이 익었을 때 뒤집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버섯이나 이런 애들이 들뜨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살짝 눌러가면서
0: 네.
1: 이제 지져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보셔서
0: 네.
1: 전체적으로 바닥에 있는 게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0: 예.
1: 이제 흔들거리면 그러면은 이제
0: 밑쪽 면이 조금 익었다는
1: 네.
0: 거죠.
1: 네. 그러면 한번 뒤집어서
0: 네.
1: 네. 이렇게 눌러서
0: 살짝 눌러주는 이유가 뭔가요?
1: 눌러주면 재료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엉기면서
0: 예.
1: 골고루 훨씬 더 잘 익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눌러주시고
0: 이 색이 조금 더 진해졌어요.
1: 그렇죠. 예. 익으면 더 진해져요. 예. 맞아요.
0: 그래서 더 이렇게 해서 이제 눌러서 근데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매생이라는
1: 네.
0: 이름 자체가
1: 네.
0: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약간
1: 네.
0: 저는 이제 곤충의 이름 같다는 걸 들었었는데 왜 매생이인지
1: 네. 매생이가 네. 그 생생한 이제 익기를
0: 예.
1: 이렇게 바다에서 뜯는다 이런 뜻이에요. 매생이 말 그대로
0: 예, 예.
1: 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저거 진짜 곤충 이름인가 하는데 정말 신선한 깨끗한 물에서
0: 예.
1: 그 겨울에 차가운 온도에서 그때 이제 저희가 채취가 가능한 게 바로 요 식재료라서
0: 예.
1: 겨울에는 또 겨울 재료로 영양 만점 재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드셔보시는 거
0: 예.
1: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뭐 한 번 조금 더 익어야 되겠다. 그럼 다시 한 번 정도만 뒤집어 익혀서 이제 꺼내주시면 됩니다.
0: 자, 그럼 저는 완성도 준비하고 있을게요.
1: 네. 네.
0: 옮겨 담아볼까요? 이야, 정말 이 전을 한 입 베어물면
1: 네.
0: 그 바다의 맛이 입안에서 쫙 퍼질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렇게 해서
0: 네. 이야, 정말 쫀득쫀득할 것 같은데요. 군침이 돕니다.
1: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겉은 약간 바삭, 속은
0: 네.
1: 되게 부들부들 촉촉한 식감이거든요.
0: 네.
1: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대로 드셔도 되지만
0: 네.
1: 저 이제 초간장
0: 네.
1: 굉장히 간단해서 이제 그릇에 바로 하셔도
0: 그럴까요?
1: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양조간장. 예. 양조간장 이제 간장 1 하시고
0: 이 비율은 네. 뭐 어떤 전을 찍어 먹어도 상관없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식초를 1. 네. 그리고 너무

0: 짜고 쉬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맛술 1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1:1:1로 조절해서 드시면 네. 짠맛은 줄어들고 네. 약간 상큼한 느낌 맛으로 이제 곁들여서 드실 수 있습니다.
1: 네, 이 겨울 한철만 잠깐 나오는 건강식품인 매생이 놓치지 마시고요. 이 자주 만들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매생이 버섯전이 완성됐습니다.
2: 매생이 버섯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느타리 버섯과 팽이 버섯을 한입 크기로 찢은 뒤 2cm 길이로 썰어주세요. 홍고추는 송송 썰어줍니다. 부침가루에 물, 소금, 매생이, 참기름, 느타리 버섯, 팽이 버섯을 넣고 섞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반죽에 참기름을 넣으면 풍미가 더해지고 매생이의 비린내를 잡을 수 있어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한입 크기로 올린 뒤 홍고추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부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매생이 버섯전을 담고 양조간장, 식초, 맛술을 섞어 초간장을 만들어주면 매생이 버섯전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전통 한식의 대가 윤숙자 요리연구가의 남은 명절 음식을 활용하는 레시피부터 국어로 만드는 일품 요리까지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 완료 시 깔끔한 파스텔톤, 안전한 실리콘 재질, 오븐, 전자레인지 사용으로 요리를 쉽고 빠르게. 편리한 실리콘 냄비 3종 세트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5분 전자레인지 사용으로 편리한 실리콘 냄비 3종 세트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5분 전자레인지 사용으로 편리한 실리콘 냄비 3종 세트 모두 증정.
15: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16: 이래 최정선의 선 여성들 34kg의 갈비와 씨름하는 30대 여성 유경씨. 온몸이 성할 날이 없다는데요.
17: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고 젊고 어려운 여자애가 그치 뭐 고기 부위를 뭘 알겠냐 뭐 고 막힐 수 있겠니 뭐 이런 거죠.
16: 한편 27년간 폐자원 수집을 하며 현장을 누비는 50대 은영씨도 있습니다.
18: 아이들한테도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16: 또한 수연 씨는 매일 약 300여 개의 포스터를 만들며 억척스럽게 전통시장을 지킵니다.
17: 쓰러져요. 쓰러져요. 점잖아요. 그래도 체력으로만 딸라요.
16: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19: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20: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21: 이 비행기 최상품이라 한무생 뭐 한 150만 원이니까.
20: 150만 원이요?
21: 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공부가 더 하죠, 이게.
20: 감동장 감동장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21: 또요
20: 이게 보물이죠. 누나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
22: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20: 특이하다. 얘 내가 키운 딸이 맞나.
23: 7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22: 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20: 처음에는 약간 해가 느낌이 좀 났어요.
24: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20: 아이고야.
24: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뿌듯할 것 같아요.
25: 와!
26: 장난이 아니에요.
27: SNS 곳곳에 엄청나게 깔리기 시작을 한 거죠. 1,400억을 했고 이 업계에서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제품을 띄워준 친구들이 MZ세대라고 하니까 야, 귀여운 게 많네. 그 MZ세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놀더라고요.
20: 아.
26: 쭉 뻗어보세요.
20: 어떤 일을 하셨나요?
27: 아, 그 얘기하면 제가 슬퍼지는데.

0: 대상의 영광은
1: 내가 원하는 건 This one's bigger.
2: 준비되셨어요?
3: 하이구, 준비됐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4: Creation of a champion.
3: 99.9% 확정이야. 확정.
5: 사고치기 전에 은퇴시켰어야 되는데.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

0: 뽀뽀하는 거 있잖아. 아이한테 뽀뽀할 때
1: 나는 언제 찌찌가 엄마처럼 커져?
2: 거추가 크네 작네.
0: 천장의 예고편.
3: 아이들이 얘기했을 때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0: 보여드릴까요?
1: 아니 괜찮아. 아니 욕을 할 수 있어요.
0: GPS에서 안 돼요?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2: 첫
0: 성교육. 오늘은 무슨 교육?
2: 성교육.
1: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정규 편성이 됐습니다. 많이 좋아하시네. 쌤들이 너무 좋아하신다.
2: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1: 아, 너무 좋아요.
2: 아, 너무 좋아요.
4: 아빠 꽃이 왜 이렇게 커요?
5: 엄마, 아빠 똥 쌌어.
6: 누군가 은근히 만나서 춤을 추며 아이가 생기는 거야.
7: 아이들한테 저는 이렇게 설명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8: 성기를 잘 씻는 것이 성교육의 처음.
0: 우리 아이의 첫 성교육 질문. 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고 계신가요?
1: 예상을 좀 하셨어요? 어떠세요?
2: 아, 솔직히 이청도 예상했죠. 사람들은 이 공자, 난자 얘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뭘보다도 성인들은 제일 좋아하잖아요.
1: 특히나 그때 대활약을 펼쳐주셨잖아요. 우리 은지 씨랑 종태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5: 뭐 저희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1: 많이 거만해주셨는데.
5: 저희 가족들의 이런 이야기도 또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봤고, 시어머니가 보시면서 우리 종태가 드디어 배우가 됐다고.
1: 배우요?
5: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저도 사실은 그때 많은 걸 배웠어요. 뭐 뽀뽀하는 거 있잖아. 아이한테 뽀뽀할 때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도 알려줬는데 저희 집에서는 서로 약간 뽀뽀할 때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항상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1: 아이고, 안타깝네요. 네, 저 뭐 여기저기서 거절을 당하긴 하지만
3: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때 첫 방송에 저 고등학교 때 나왔던 장학퀴즈 프로그램을 자료 화면으로 찾으셔서 또 그 사이에 또 아이가 또 한 살씩 더 먹어서 요즘 저희 딸들도 엄청 성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빠의 그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0: 오늘 첫 번째 주제가요. 제작진이 진짜 많은 고심을 했다고 하거든요. 샌 해밍턴 씨와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거지 짐작이 가세요?
2: 글쎄요. 네. 조금 불안한데요. 갑자기 저랑 관련 있다고?
1: 왜 이렇게 불안해?
2: 너무 불안한데?
1: 왜 이렇게 불안해?
2: 무슨 자료도 준비했을 그래요? 수도 있는데.
0: 부모의 첫 성교육, 오늘의 은밀한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9: 아니 어떤 느낌이야?
10: 인형 같은 느낌인데? 근데 차가운이 아니 차가운 인형 진짜 사는 거 아니겠지?
9: 밑에는 뭐가 있어?
10: 부들부들해 그냥. 뭐 약간 복실복실한 느낌 나.
9: 복실? 복실복실? 그래.

0: 촉촉하진 않아.
1: 약간 수세미 느낌이 나. 수세미.
2: 아이들이라 뭐 대답이 너무 다양해서 뭔지 추측이 잘 안 되네요.
3: 뭐야 근데?
4: 아 감자 같은 건가?
1: 그래.
2: 카메라 하나. 어? 뭐야?
1: 설명치 같다.
2: 처음에 샘 씨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의 첫 성교육 오늘 주제 바로 털입니다. 느낌이 이제 다 달라서 아까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던 그 느낌이
3: 네, 헷갈릴만 해요. 그렇죠.
2: 약간 수세미 같은 느낌도 있고 여기 보면
4: 정말 수세미 같은.
3: 그러니까 카치카치하네.
4: 수세미, 수세미.
2: 샘 씨가 이걸 대보면 참 잘 어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5: 언니, 고마워.
2: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리죠?
5: 너무 잘 어울리죠? 이거 딱이지?
2: 응.
5: 잘 어울려요. 네.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 털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6: 저는 털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근데 호주 있었을 때. 네. 털 대한 뭐 이런 별 생각 안 했지만 한국 와서 지하철 탈 때 할머니가 엉숭이 같아 뭐 아니면 먹이 물려도 안 빠져나가겠다 뭐
2: 아, 털이 많으니까 예. 벤틀리랑 윌리엄은 어떤지 궁금해요 아빠 털을
6: 네. 솔직히 뭐 우리 애들도 초랑 닮아가지고 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2: 많아요
6: 예. 탈이 털 조금 나기 시작했고.
2: 야, 세월이 진짜 빠르긴 빠르네요.
4: 저희 아이들도 네. 샤워하거나 이제 같이 목욕하면 꼭 그 중요 부위에 그 털을 항상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북실북실 하니까 이건 뭐야? 나도 나는 거냐? 이거 아빠는 언제부터 났냐? 약간 이런 맞아. 식으로 궁금해 하더라고요. 아이들.
7: 털이라는 게 우리 몸에 정말 없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 보이는데 머리, 수염 이런 데도 있지만 사실 손, 발 다 정말 털이 다 있고 애들하고 농담하다 보면 너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에 털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문 주변에도 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털이 다 있으니까 이게 생활이랑 진짜 밀접한 그런 주제거든요.
8: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털을 개그 소재로 이제 우스운 걸로 우리는 많이 얘기하는데 이 털을 첫 번째 주제로 잡은 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의 예고편 같은 그런 그 신호기 때문에 너무 좋고 성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돼서 오늘 너무 첫 주제를 잘 잡은 것 같아요.
2: 자, 우리가 이제 성교육 프로그램을 하려면 일단 솔직해져야 됩니다. 네, 솔직해야 돼요. 정말 하늘을 우러러 네네. 부끄럼 한 점이 없을 정도로 제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나는 털이 많다, 적다를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뭐 샘씨는 누가 봐도 온데 그래도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오! 선생님 X 드셨고 쌤 X예요?
4: 네.
2: 쌤 씨 X, 우리 X. 저는 개인적으로 조승우 선생님이 O를 드실 줄 알았는데 X를 드셨어요.
7: 보기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놀림도 조금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소중한 털을 좀 지키고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점점 더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 네. 쌤은 어떠세요? 반반하셨어요?
8: 이 털이요. 사실 그 아까 왜 성장의 지표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그 발달 단계에서 굉장히 여러 그 신호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화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는 여자치고는 조금 털이 많은
2: 네, 머리숱이 많으신데.
8: 네, 그런 편이었는데 지금은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고 털도 좀 많이 없어지고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 갈수록 그렇습니다. 조금 변화한다. 원래는 네. 많으셨는데 네. 저는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집안에서 제가 머리카락이 제일 얇고 겨드라 이런 거는 진짜 레이저를 안 했는데도 어느 순간 안 나는 거 보여드릴까요?
5: 아니 괜찮아요.
2: 아니 오픈할 수 있어요. 제가 되게 보수적이라 이거 겨드랑이 오픈 안 하는데 원하시면 EBS에서 안 돼요? 안 된대요. EBS는 안 돼요. 은지 씨는
9: 네. 저는 사실 많은 편은 아니고 저 대신에 두태가 다 가지고 있는 편.
2: 아,
9: 근데 제 것까지 이제 저희 신랑은 아마존에 지금 살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2: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종태 씨는 딱 봐도 눈썹만 봐도
9: 맞아요.
2: 엄청 두께가 두꺼운 숱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
9: 제가 근데 비밀 하나 알려드리자면 네네. 몸의 털 중에 눈썹이 제일 옅은 거예요.
2: 아 진짜?
6: 뭐라고요? 정리하신 거예요?
4: 정리요?
6: 눈썹? 네,
9: 정리 반 정도 덜어

0: 있어요. 그래서 쌤 씨보다 훨씬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카메라 혹시 잡아줄 수 있나요? 클로즈업으로 조금 예.
1: 오, 아 진짜?
0: 예, 엄청나게 움직여요. 저 많은 것들이.
2: 저는 배꼽 그 라인으로 털이 쭉 있고
3: 배꼽이 약간 저수지처럼 깊이 파여져 있고
4: 저수지
3: 작은 저수지 있고 늪지대가 주변으로 네, 털로 형성되어 있고
2: 이 가슴 이 사이에 이렇게 털이 있고
3: 매쟁이 느낌
0: 근데 벌써부터 이제 재밌습니다. 우리가 지금 털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두 분이 재밌는 실험 카메라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5: 손가락으로 이걸 잡고 그렇지 발라왔다.
2: 낮잠 자고 기저귀 간 거야?
5: 응. 그날 인사 안녕하세요.
0: 아유 이제 걸어다니자. 아,
2: 귀엽다.
3: 저희가 오늘 엄청 재밌는 거 하려고 지금 애기들한테 말은 안 하고 있거든요. 종태랑 제가 뭔가 좀 애기들한테 좀 재미있을 만한 걸 준비했는데 오늘 어떤 반응이 나올지 같이 지켜봐 주세요.
0: 벌써 재밌다. 벌써 재밌어요.
5: 배도 먹자. 엄마는 불고기 피자.
2: 밥밥콘 어딨어?
5: 밥밥콘?
2: 어. 왜 윙크를 해, 갑자기?
0: 우리 윙크하네요? 윙크해요?
5: 나만 덥나? 엄마 좀 덥지 않아? 아, 덥네.
0: 연기 들어가죠? 연기 들어가죠, 지금?
6: 더우면 그걸 벗어야지.
5: 아, 이거? 벗어야겠다.
0: 뭔가 이제 사인해주고 방송 갔습니다.
2: 어?
0: 야, 야. 너무, 너무 근데 샘플밖에 있지
3: 않아요? 아, 털을 찾았다, 찾았다, 저런 것밖에 없어.
6: 엄마, 이건 뭐야?
5: 아, 어머머머. 미안, 미안. 엄마가 원래 매일매일 털을 깎는데 깜빡하고 털을 못 깎았다. 어때?
6: 뭐야, 털 났잖아.
5: 아, 미안해. 어, 더워. 어쩐지 덥더라. 털을 안 밀어서 그런가?
7: 아, 어, 속상한 것 같은데.
5: 아, 털이 무지하게 빠진다, 엄마. 어때, 근데 엄마 털 많은 거?
6: 아빠 같아.
0: 아, 아빠 같아. 아빠가 털이 많으니까, 우리 종태 씨가.
5: 아빠랑 비슷하지. 근데 그 털 굵기나 느낌도 아빠 털 같지? 이거 아빠 무슨 털이랑 비슷해, 엄마?
6: 아빠 꼬추 옆에
3: 아빠 꼬추 옆에 있는 털이랑 이게 진짜 비슷해?
5: 엄마도 그 생각했는데 정말 비슷하지? 색깔도 아, 이런 느낌도 그렇지? 이거 어떻게 제도야?
6: 빼자
5: 아, 근데 애들 놀래가지고 내가 좀 이것만 면도 빨리 하고 올게 엄마 미안해 놀라게 해서 미안해 면도만 빨리 하고 올게
8: 아, 네, 맞으세요.
5: 어머, 이미가 진짜 피자 맛있게 먹으면 너무 행복했다. 너무
6: 행복해.
5: 우리 사랑이 엄마 안아줘.
6: 엄마
5: 안아줘. 엄마 사랑해. 엄마 안아줘.
2: 뭐라고?
5: 지지. 이거 진짜 엄마 털이야. 아! 아, 신경 써도 아프지 않게. 아.
6: 거미, 거미.
2: 거미? 거미래. 거미야?
5: 엄마 아빠 왔다. 집에 아빠 왔다.
8: 아이고 힘들다.
6: 와.
8: 네? 네? 아 답답해.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
0: 종태 씨.
2: 아, 멋있었어요.
3: 아, 또 종태 면도 안
0: 했네. 어울려요.
8: 어, 맞다. 아빠 면도를 안 했네.
3: 어때, 우마 아빠?
6: 아빠 좀 이따.
8: 야, 뽀뽀.
0: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도망가, 어떡해.
8: 무서워?
0: 어, 무서워. 평상시에도 이렇게 막 수염이 많은 걸 본 적이 없는 거죠, 아이들은?
2: 그렇게까지는.

0: 엄마.
1: 사실은 장난이었지.
2: 자, 자, 쟤도 더야 뽀뽀해 그래.
1: 아니요. 엄마 쟤도 뽀뽀해 줘.
2: 무서워?
1: 도망가. 아 귀여워.
3: 언니가 털이 이렇게 많아도 엄마는 뽀뽀할 수 있어.
0: 사랑하니까.
2: 자, 제도도. 자,
0: 사랑하니까.
4: 일단 털 자체를 굉장히 좀 신기하는 것 같습니다.
5: 이 털이라는 게 약간 웃기게 생겼잖아요. 막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머리카락처럼 정돈돼 있지 않고 이렇게 좀 무질서하거든요. 좀 지지같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원래 이제 저 나이 때 아이들이 지지스러운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뭐 코딱지, 설사, 똥, 털 막 이런 것들 이제 되게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서도 징그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까르르 웃기도 하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이제 반응들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반응들이긴 합니다.
4: 그것도 있고 이제 어른들의 털은 자기들이 없는 부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털은 왠지 어른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기도 그렇지. 해요. 그래서 아빠의 수염 또 혹은 뭐 엄마의 겨드랑이 털 보면 권위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성장 같은 것도 느껴지고 약간 경외감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을까요?
6: 우리가 이제 털에 집착하는 이유가 털이 이제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실 이미지가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AI로 한번 돌려봤다고 하거든요. 누구부터 나올까요? 누구예요? 나야? 어머 어떡해. 나야. 아니
7: 진짜요? 와.
6: 귀하네.
5: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6: 너무 다르다. 이미지가. 아니 언니 그래도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네요.
7: 되게 이쁜 영화배우 같아요.
6: 진짜. 사귀고 싶다고?
8: 사귀고 싶어요.
7: 미남 느낌이에요.
6: 그래요?
7: 영화배우 약간 키아누 리브스 같은 느낌.
6: 키아누 리브스 있네요 진짜.
8: 어 있어.
6: 단발머리 키아누 리브스.
8: 신기하다. 근데 누구예요? 오, 진짜 다른 사람 같아요.
7: 다른 사람 같아.
8: 아니, 되게 훨씬 낫는데?
6: 근데 어떻게 실제 이런 느낌이세요?
8: 근데 되게 잘생겨 보여요.
6: 어, 진짜. 누구예요?
8: 아, 누구예요?
7: 아니, 머리까지 밀었어요?
8: 아, 진짜? 아,
7: 수염만 밀었으면 몰라도 머리까지 밀었어요.
8: 진짜.
4: 어머, 저예요?
8: 선생님은 그래도
4: 아, 저 마음에 들어요.
8: 잘 어울려요.
6: 그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셰프님 됐잖아요.
7: 아 맞아요.
6: 에드워드는 약간 예수님 느낌도 나고
5: 예수님
6: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8: 네네.
5: 우와 잠깐 이거
6: 그러니까 아니 털 어렵다고 하셔서 제작진 엄청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5: 이렇게까지 원한 건 아니에요.
7: 털 부자 됐어요. 털 부자.
6: 국장을 갖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네. 너무 웃긴다.
4: 근데 진짜 털이라는 게 사람의 이미지를 정말 좌우하잖아요. 예전에 저 보면 남자들한테는 이 털이 좀 남성성의 상징이었고 여자들은 여성성의 또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세대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6070 정도는 털이 있는 게 더 자연스러웠죠. 옛날에는 없으면 비정상이었죠.
6: 맞아요. 그래서 무슨 진짜 고속도로 이런 데 가면 네. 그 화장실에 오, 네. 가보면 항상 그 빈모증, 뭐 해결, 맞아요. 막 네. 여자 화장실에는 그런 스티커가 진짜 있었어요.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네.
4: 지금 1020은 없는 게 더 자연스러운 네. 세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제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털이 없는 게 콤플렉스였다면 네. 이제 남자들의 경우죠. 지금은 있는 게 콤플렉스가 맞아. 된 것
6: 있는
4: 같아요.
6: 있는 게.
9: 아, 요즘에도 진짜 달라졌다고 느낀 게 요즘에 스타나 뭐 연예인들 보면 겨드랑이 털 다 밀잖아요.
6: 맞아요.
9: 춤추면 이렇게 네. 다 보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인상 깊더라고요.
6: 저희끼리는 보면서 이 남자 아이돌 겨드랑이 피부가 좀 더 얼굴 피부도 좋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너무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8: 맞아, 너무 깔끔하게.
6: 우리도 이 정도인데 아이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털은 약간 미지의 세계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만약에 내 자녀가 털에 대해서 좀 난감한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0: 실험을 열어보셨어요?
1: 무슨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과? 아, 털. 진짜 털인, 진짜 털 같은데, 저거는?
2: 진짜 털이네.
1: 오!

0: 왜 머리카락이 있지?
1: 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털 정도가 다 드러나는.
2: 그렇죠.
1: 어, 얘네는 더 다르다.
2: 아, 조금 나이가 있을수록 명확하게 그리고.
3: 콩나물 같이.
1: 아, 내 말이에요. 멋있다. 거기 털.

0: 치즈 보내요.
1: 민망해 하는구나.
0: 엄마는 그치. 치즈 보내.
2: 너무 조심스러운 거야. 엄마 아빠 토를 그리기가 약간 이제 조심스러운 거야. 표정을 살피죠 아이들이.
3: 아빠 그려봐.
2: 과감하게 그리네요.
4: 계속 그리네.
5: 또.
6: 아빠 이렇게 많아?
3: 아닌 것 같은데.
5: 또.
2: 그쵸, 겨드랑이 털이 사실은 이게 대부분들 좀 있으시네.
7: 없다. 있어?
5: 없잖아.
2: 없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5: 본 적 없을 텐데. 엄마도 있어?
7: 있어?
2: 어, 있어. 아이가 봤나 봐요. 오, 저렇게 길다고?
5: 아빠 여기 짓잖아.
2: 동아체.
3: 아빠 겨드랑이 털은 왜 이렇게 길게 그렸어? 아빠 이 정도는 아닌데? 나 이 정도, 이 정도는 아닌데?
7: 설마.
5: 엄마 몸 본 적 있어? 엄마는 어디에 털이 나는 것 같아?
8: 여기에 털이 나는 것 같아.
2: 오, 아니 여자들도 여기 좀 아니 엄마 사람 때문에
1: 썸털 있죠 썸털.
2: 엄마 많이 당황하셨어요?
9: 당황스러웠죠. 네. 특히 아빠 음경 주변에 왜 털이 있냐 물어볼 때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지?
10: 제가 샤워할 때 이제 엄마가 다른 부분에 털이 있는 걸 보고 이제 물이 흐르니까 엄마 거기서 쉬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털 부위를 보면서 엄마 이건 뭐예요? 어 털이라고 털이야 진짜 털이라고 이건 털이라고.
2: 영상 속 아이들이 특히 보면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네. 궁금해하는 것 같긴 한데
11: 근데 애들 눈높이가 딱 어른 성기 높이에요.
2: 맞아.
11: 그러니까 더 잘 보이죠.
0: 눈이 조금씩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4: 네. 우리 애들도 관심사는 거의 엄마예요.
12: 저는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14살, 중학교 1학년 되던 시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음모가 났는데 먼지가 한가득 붙은 거예요. 그래서 물 먼지 하고 땡겼다가 진짜
2: 너무 바빴구나
12: 했던 적 있거든요. 그게 정말 첫 털이었어요.
2: 대부분의 아이들이 언제쯤 털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0: 아이들은 사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털이 맞아. 있어요. 그래서 아이 딱 처음 안아봤을 때 아이가 생각보다 털들이 좀 많잖아요.
12: 맞아. 어깨랑 등에 진짜 많잖아요.
0: 어깨랑 등에 털이 많죠. 그걸 이제 솜털이라고 해요. 솜털이 나고 아이도 눈썹, 머리카락 이렇게 순서대로 나고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가장 먼저 나는 털은 음모입니다.
2: 음모가 제일 먼저.
0: 네, 음모가 가장 먼저 나고 그래서 음모가 나기 시작하면 아 사춘기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뭐 남자 아이들은 11세에서 12세, 여자 아이들은 10에서 11세 요 정도부터 이제 음모가 나기 시작하고.
4: 아 그거 조금 충격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2: 얼마
4: 내일 모레 수준인데 안 그래도 요즘 정수리 냄새 좀 많이 달라지는 맞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래 정수리 냄새 되게 이뻤거든요.
2: 아기 때 아기 냄새.
12: 저는 지금도 아직은 좋아요.
4: 그러면 약간 유통기간 살짝 지나가는 느낌?
12: 발효된 느낌?
2: 남자 냄새 가끔 나는구나.
4: 남자 냄새 많이 나요.
11: 남자아이들은 맥한 이렇게 곡 쏘는 냄새 같은 게 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자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런 거를 볼 때 정수리 냄새 굉장히 얘기 많이 해요.
2: 그게 척도가 돼요?
11: 예. 이제 고환이 커지고 음모가 나고 그리고 사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이제 음모가 나면

0: 좀 있다가 초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염은 제일 끝에 나는 것 같아요.
1: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뭐 이렇게 코털, 귀털, 뭐 이렇게 뭐 가슴털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되게
2: 음산한 느낌이지.
1: 은밀하게 음모라고 부르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3: 의학적으로 음모라는 그 명칭이 가장 정확한 명칭이긴 합니다. 이게 이상한 느낌을 주려고 하는
1: 네.
3: 건 어른들의 생각인 거죠.
1: 그런가? 그럼
3: 숨겨,
1: 무슨 음에 무슨 모예요?
3: 그늘음 털모. 그렇게 해서 이제 숨겨져 있는 털,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우리가 속옷 아래는 남들이 볼수 없잖아요. 다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그런 느낌? 어떤 뉘앙스?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사실은 인간만 음모가 있거든요. 예, 침팬치나 오랑우탄도 없어요.
1: 아, 그러네.
0: 걔네들은
4: 어머, 다 털이니까.
1: 다 있는데 여긴 없어요.
0: 진화론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전기가 되면 이 성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면상으로 볼 때, 발전기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직립하면서 성기가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발전기가 이렇게 숨겨진 거죠. 그래서 얘는 생식이 가능한 사람이야. 라는 어떤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음모가 낫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키가 작은 여자도 있고 키가 큰 여자도
1: 그렇군요. 아이인지
0: 있잖아요.
1: 어른인지 구별이 안
0: 예, 근데
1: 되니까.
0: 구별은 안 되지만 이렇게 보면 음모가 있으면 다 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0: 나 혼자 여행 가고 싶다.
1: 첫 번째 답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2: 털은 사실 용감한 마음이거든.
1: 아, 용감한.
2: 엄마랑 아빠 털 엄청 많은 거 알지? 그거 용감하다는 뜻이다.
1: 그러니까 AI로 바뀌긴 했는데 누가 한지 너무 넉넉하게 티가 나서.
3: 어, 정말?
1: 어, 정말요? 네, 맞죠?
3: 선생님 아니, 아니에요?
4: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1: 그렇죠?
4: 선생님 아닌가요?
1: 선생님 아니에요?
3: 저는 아닌데.
5: 저도 아니에요.
1: 어, 누구? 어, 아니에요?
5: 저도 아니에요.
4: 그럼 저는 내가 봤을 때 은지 씨 아니에요?
3: 맞아.
1: 아, 정말. 좋아요.
3: 야, 이거 진짜 모르는구나. 나는 선생님인 줄 알았어.
1: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누구지? 약간 이런 목소리로 들으니까
3: 전혀 완전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0: 털은 사실 용감한 마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용감한 사람이 될수록 몸 밖으로 스물스물 삐져나오는 거야. 엄마랑 아빠 털 엄청 많은 거 알지? 그거 용감하다는 뜻이다.
3: 멋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니까.
1: 근데 엄마 다 잡아뜯고. 다 밀어버리고.
6: 용감함을 뜯어. 없애.
3: 근데 진짜. 저렇게 얘기해주면 아이가 아빠를 굉장히 그쵸, 용감한 분으로 보겠네요.
1: 다음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2: 모기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니다.
7: 모기에 대해서.
1: 아, 네. 샘 씨 아니에요?
4: 아니, 제가 얘기했어요. 벤틀리 같은 경우는 모기 잘 물리거든요. 그리고 벤틀리도 털 나는 게 그렇게 약간 호감 아니니까 뭐가 조금 뭐 좋은 의미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피로감 안 느낄 것 같아서
1: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딱 눈높이에 맞춘 설명.
7: 아이 개별에 맞춘 설명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긴 해.
3: 눈 맞추기.
7: 자기 아이에게 맞춘.
2: 나무를 심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기관지가 안 좋아지듯이.
8: 털이 없으면 모든 그 먼지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기 때문에.
1: 미세먼지 좀 예민해가지고. 아, 기관지. 기관지에 예민해서. 예.
2: 사람은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키가 쑥쑥 크는 것처럼 성장을 하게 되거든.
9: 그 중에 하나가 몸에서 털이 나는 거야. 털이 나는 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야.
1: 이거 고등학교 장학 퀴즈 정답 아닌가?
7: 완전 정답.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종태 씨 답변이 제 생각이랑 너무 비슷해서 저는 거의 이제 100점 드릴 것 같아요. 아, 종태 님이 우등생이에요.
1: 용감함이 잘하는 건 안 돼요?
7: 용감함은
1: 애매한가요?
7: 약간 고민스러운 게 그러면 털이 없으면 용감하지 않는가. 아, 약간 이런
1: 그냥 털이 많이 없으신데 그럼 나 안 네, 용감한 거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7: 털이 없어도 용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4: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엄마 봤을 때 이렇게 다 제모하면 엄마도 용감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그러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러네요. 어, 그럼 저도 잘못했네요. 미세먼지를 막으려고.
3: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니까.
7: 오, 굉장히 좋은 네. 정보를 아, 잘 주신 네. 건데요. 이렇게 털이라는 게 보호의 의미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얘기했을 때 야, 그거 나중에 알아도 돼.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친절하게 최대한 열심히 설명해 주려는 모습 그 자체 태도가 아이들에게는

0: 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좀뭘 물어봐도 되는구나. 이렇게 의논할 만한 부모가 된다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그 부모님들이 제일 그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성교육 교사가 될수 있는 이유는 늘 같이 옆에 있으니까 애들이 어떤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얼마나 아는지를 알기 때문에 눈높이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 같으면 우리 몸이 너를 아주 소중하게 보호하려고 있는 것들이야라고 얘기를 할것 같고, 또 가보시자 안테나 같은 것. 그래서 예,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영 같은 거는 정말 이거 이제 섹슈얼 헤어라고 하잖아요. 성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장을 정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수염이 났다는 거는 네가 이제 어른이 됐다는 신호지. 뭐 이렇게 얘기해 주고.
2: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우리 우미 어머님이 쌤이 우리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엄마, 엄마. 겨드랑이 털 어디 갔어?
4: 아, 엄마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싹싹 밀어버렸지.
3: 아, 진짜요? 그럼 거기 똥꼬 털은 왜 있지?
4: 여기 상대적으로 덜 간지럽더라고. 똥꼬털 얘기 없었는데. 갑자기
3: 갑자기 안 되게 너무
2: 당황했어.
3: 아니 애기 되는 게
2: 아, 애기
3: 너무
2: 되니까.
3: 몰입돼가지고 애들은 그런 거
2: 맞아, 맞아.
3: 많이 물어보니까
2: 맞아. 제일 궁금해요. 그막 약간.
3: 아, 죄송해요. 저 그렇게 난감될지 몰랐어요.
2: 네, 은지 씨가 처음으로 당황했어요.
3: 아, 죄송해요. 장난질이에요.
2: 서로 화해하시고 대화의 첫 시작이고. 자, 우리 종태 씨가 철부지 아들 역할 한번 해볼까요?
5: 네. 아빠처럼 덜 나는 게 너무 싫어. 내가 덜이 나게 그냥 다 뽑아버릴 거야.
3: 뭐 뽑고 싶으면 뽑아도 돼. 그거는 뭐 그냥 이거 취향 차이일 뿐이고 아빠가 그냥 털이 좋아서 털이 있는 거고 나중에 뭐 털은 없애고 싶으면 없으면 돼. 그거 대신 하려면 아빠랑 얘기하고 아빠 알려줄게.
2: 안전한 방법을. 야, 역시 쌤씨는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 아빠가 알려줄게. 좀 감동받았죠?
4: 위로받았어?
2: 네.
3: 근데 그거 있는 것 같아.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일찍 이혼했거든요. 이 면동하는 과정은 가르쳐 줄 사람이
2: 맞아.
3: 없었어요. 어렸을 때.
2: 맞아.
3: 그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나중에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친구들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아빠한테 배웠으면 정말 처음부터 이 올바른 방법 배웠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2: 그렇군요. 저도 좀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네요. 털들은 어떤 건지 조금 정리를 해서
0: 네,
2: 알려주세요.
0: 물서 있으면 이제 먼지나 땀 같은 거를 흐르는 걸 막아주잖아요. 우리 운동 같은 거할때 보면 이제 축구를 한다고 치면 갑자기 이게 눈이 들어서 안 보이면 축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2: 그렇죠.
0: 이게 이제 전투라고 생각을 하면 공격이나 전투라고 생각하면 생존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 땀 때문에? 그러면 큰일 나겠죠. 코털 같은 것들도 이제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자신을 좀 보호하고 호흡기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머리카락도 땀을 배출하고 체온 조절하는 역할도 있지만 또 자외선에서 우리를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또 겨드랑이 털이나 음모 이런 것도 여기 부분에 피부가 연약한데 연약한 이 피부를 조금 더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1: 사실 몸이 굉장히 그 털이 몸에서 털이 하는 역할도 많고 필요한데 보여지는 몸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천대받는 느낌 없애야 되고 뭐좀
2: 좀
1: 지저분하고
2: 소중하게 다루진 않는 거예요.
1: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2: 이제 막 성장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초등학교 고학년 언니 오빠들은 과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조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느낌인데, 그죠?
6: 네.
7: 4학년 때코 밑에 털이 났는데 과학 기간에 돋보기를 어떤 남자애가 보다가 코 밑에 보고 놀려가지고 레이저를 받은 적이 있어요.
2: 레이저까지?
8: 빨리 받았네.
9: 털이 너무 많아서 제가 부끄러워해가지고 엄마가 2학년 때인가 한번 밀어주셨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이게 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면도기를 찾아서 했거든요. 하다 이거 코 다쳤어요. 흉터 나왔어요.

0: 나 이거 써봤는데.
1: 그래? 난 한 번도 안 써봤어.
2: 이거 써본 사람 있어?
3: 이거 면도크림 딱 얼굴에 바른 다음에 이거 딱 쓱쓱쓱 감으면 다 잘 밀리는 거야.
2: 그렇지 마.
4: 오, 해봤구나.
5: 저 지금 해봤어. 해봤어요.
6: 잘하네, 잘하네.
7: 다또 해보이네.
2: 위아래로 막 문지르면 안 되는데, 그치, 한쪽 방향으로.
7: 해봐.
2: 또 금방 해봤네.
7: 어? 진짜 속 잘렸네. 잘린 게 아니라.
4: 약간 이렇게 기스 났어요.
7: 이렇게 칼집 자국이 났어.
4: 어? 이건 뭐야? 껌 같은데?
3: 맛있겠다.
2: 많이 넣었어. 아파 아파.
7: 오, 빨리
2: 났어. 거의.
5: 야, 너.
7: 너무 아파. 아파요 이거.
4: 이거 아프던데?
7: 진짜 아파요.
8: 아, 쪽집게죠.
6: 쪽집게가 제일
8: 잘 뽑혀요.
7: 맞아.
8: 쪽집게가 제일 깔끔하게
7: 제일 좋아요.
6: 정말 아픈데.
3: 저라면 엄마 머리카락이 생각나요.
7: 아까 애들 수염이
2: 알파카가
8: 생각나요. 독실독실하잖아.
4: 귀여워.
7: 저라면
3: 와, 누구세요?
8: 그래서
6: 와, 어, 저 알파카 어떡해.
8: 살신성이.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프시겠다.
3: 아, 진짜. 이야.
7: 싫어요.
4: 야, 뜯어. 하나.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셔.
7: 여기 파 상관은 남다.
8: 아, 동물학대 아니냐고, 지금.
7: 진짜 딱 한 거죠.
3: 아니, 내가 볼 거야.
8: 아니, 또 짠하게 유난히
7: 싫어할 거 아니야. 아플 것 같아.
3: 아유, 만지기 싫어.
6: 이렇게. 아.
7: 여기, 요런. 와, 진짜. 치약 같아.
5: 여기서 10분 기다리세요, 고객님.
7: 이거 지금. 아, 괜찮니? 괜찮대요. 안 됐어.
3: 먹어.
7: 와, 이건 안 아프지 않아요, 알파카님.
4: 하나도 안 아프세요?
7: 아, 좀 세게.
4: 그냥 녹았나 봐.
7: 네, 세게 해줘. 아니, 재밌겠다. 아마.
8: 효과 괜찮다.
2: 진짜 신기하다.
6: 오, 해볼까?
7: 깨끗해지겠어.
4: 저는 제철이라서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저 사람 관리를 안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9: 근데 그럼 머리카락은 괜찮아?
4: 머리카락은 잘 빗으면 되니까.
9: 이런 털도 잘 빗으면 되지 않을까?
4: 털이 너무 짧은데 어떻게 빗을까요?
3: 전 안 자를 것 같아요.
9: 왜?
3: 아프잖아요.
7: 저는 재정있게 이제 딱 해가지고
3: 털로 그림을 만들 것 같아요.
7: 어, 재밌겠다.
3: 재밌겠다.
8: 재밌네요. 아이들이 뭐 생각을 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저도 고등학생 때 이제 음모를 아빠 면도기로 한번 밀어본 적 있었거든요. 응, 엄마한테 등짝 맞고.
10: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다른 방법, 그 쪽집게로 일일이 좀 뽑았어요. 근데 이제 이쪽이 아프면 이제 여기 했다가 이쪽이 아프면 다시 또 돌렸다가
2: 이게 목이 엄청 아프거든요.
10: 노하우가 생겨요, 노하우가. 하다가 이제 전 이제 언니가 있어가지고 아, 그럼 우리 협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서로 조금 더
8: 뽑아주고
10: 서로 약간 진짜 눈알이 빠질 맞아, 것처럼 맞아. 아파.
8: 이게 나중에 매지가이처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털이
10: 헷갈려. 눈이 안 보여.
6: 저는 그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그 털이 굵어요. 레이저 데모 한 30번 받고
8: 진짜 많이
6: 그리고 그걸로 안 돼가지고 이거 뭐지? 이렇게 탁
8: 왁싱
6: 네 왁싱으로도 한 20번?
8: 진짜 열심히
11: 레이저 했는데도 계속 난 거예요?
6: 계속 굵게 굵게 나요.
8: 그래도 많이 면적이 좀 좁아졌어요. 네,
6: 면적만 좁아졌지

0: 저는 주기적으로 계속 다리 정도는 밀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종태 면도기로 말은 안 하고, 종태 면도기로 밀고 있었어요.
1: 내 면도기로?
2: 와.
1: 어쩐지 입 주변에 뭐가 막 올라오더라니. 그럼 요즘 들어 좀 신경 쓰이는 게, 이 귀에서 털이 나더라고요. 이게.
3: 이렇게 길게요.
1: 네.
3: 아, 길게.
1: 맞아요. 젊었을 때는 털이 안 났었는데, 이 귀에서 요즘 들어 한두 가닥씩.
3: 이게 굵고.
1: 이게
3: 꼬불하게 길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4: 이게 완전히 건강돼요. 이 털은 제일 싫고, 저는 안 그래도 그거 뽑히거든요. 집게로.
1: 아.
4: 그리고 콧구멍도 그 털 나는 게 전 키게 쓰거든요. 귀에다가 나는 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0: 근데 사실 귀털은 정말 무슨 기능이 있을까? 얘가 이 귀털이 계속 나서 내 얘기를 못 듣는 걸까? 약간 그래서 내 목소리가 안 들리나? 제가 뽑아버릴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털이 많이 나오거든요.
5: 나이를 먹으면서 남성 호르몬에 오래 노출이 되잖아요. 결국 평생 노출이 되다 보니까 원래 있던 솜털들이 몇 가닥씩 이렇게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해서 수용체의 반응성이 좀 달라져요. 사실 나이를 먹으면. 그러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에 오래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털이 이렇게 길게 자라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고민은 저도 종태님이 하는 고민 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아내가 이렇게 뽑아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네.
4: 그 어떻게 보면 남자 입장에서 귀에 털 나기 시작하면 나이 먹었다고 보면 돼요.
3: 네.
0: 그러네. 얘기 나눠보니까 우리가 지금 갑자기 어른들 성교육 프로그램이 된 것 같지.
3: 고민을
0: 좀 살려야 되는 게. 네, 털에 대한 고민은 사실 근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네.
4: 근데 요즘 그 체모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역할 못할 텐데 그럼 건강 문제가 없을까요?
5: 유인원은 온몸이 다 털이잖아요. 이미 인간은 이제 진화상 몸에 털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고 이제 특정 부위에만 이제 털이 있거든요. 근데 이 털들이 아까 체온 이제 조절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옷도 입고 이제 이런 실내 온도 같은 것도 조절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상당히 다른 것들로 대체가 많이 되죠. 그래서 제모를 해도 건강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아이들이 이제 그런 SNS나 이런 것들, 미디어나 SNS 때문에 털이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너무 심하게 털을 무리하게 밀려고 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없애려고 하면 상처나 감염 이런 것들에 취약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부모님들이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6: 요즘 아이들이 보면 그 SNS 때문에 너무 비교되는 삶을 진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털이 난다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왜 이 신체가 아이들이 잘못 생각해서 끊임없이 뭔가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남한테 보여주는 어떤 전시품이 아니고 내 생명, 내 영혼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집이라고 생각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쉽게 TV 같은 거 보면서 저 사람 좀 살 좀 뺐으면 좋겠어. 혹은 눈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 몸을 일단 평가대 위에 올려놓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죠.
3: 맞아요,
6: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자기 몸을 자꾸 판단하면 아이도 그렇게 해요.
0: 좀 찔렸어요. 네. 맨날 이제 집에서 애기들 다 있을 때 막 네 얼굴 원숭이 막 이런 거 맨날 뭐 종태가 무슨 얘기하면
3: 종태 왜 네 얼굴 놀리지 말아요.
0: 아무 말이나 그냥 은지 뭐 있어 네 얼굴 맨날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어요.
3: 근데 희한하게 텔레비전을 보면 희소하게 또 예쁘고 안 예쁘고 정확하게 보여.
0: 딱 보여버려. 그렇죠.
6: 근데 외모는 정말 쉽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좀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무명 배우였다가 무명으로 20년 있었다가 지금 조연으로 안 나오는 데가 없는 분들의 노력. 그런 어떤 내면의 노력 같은 것들을 좀 추가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면 훨씬 좀 이 몸의 이미지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압박을.
3: 또 깨달은 게 자꾸 엄마가 이제 얼굴이 밖에서 나타나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또 놀라는 것도 아이들이 그럼 엄마는 왜 이렇게 얼굴을 자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 봐 저도 이제 또 성형을 끊었습니다. 진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에.
0: 완벽해요, 언니.
3: 많이 했으니까. 어때요? 쌤도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4: 나는 그냥 네. 제발 내 털 가지고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3: 털, 그래, 털 얘기 그만하고.
0: 오늘까지만 얘기해.
3: 털인 그만, 털.
4: 아니, 뭐, 어느 털 주제니까 괜찮은데.
3: 오늘 부모의 첫 성교육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7: 개인적으로는 저희 정말 아이들 꽃처럼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우리 아이는 봄에 피는 개나리일 수도 있는 거고 둘째는 여름에 피는 수국일 수도 있는 건데 뭔가 항상 속도 왜 달라? 왜 안 커? 이런 좀 불안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냥 아이를 있는 그대로 꽃처럼 바라봐줘야겠다 이런 생각.
3: 공짜님 왜 있는 그대로 안 받아줘?
7: 내가 낳은 게 아니라
3: 우리
7: 어머님이 낳으셔가지고
3: 다르니까
7: 다르죠. 예. 다른 데서 나와.
3: 종태도 좀 사랑해 주세요.
7: 예, 노력해 볼게요.
3: 종태 씨 오늘 어떠셨어요?
1: 아 이게 저 오늘 이제 촬영하면서 느낀 게 아이들이 항상 보물을 보고 있구나. 약간 그거를 항상 맞아요. 인지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지금 성인이지만 털에 대해서 약간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 아이들이 좀 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것도 생각이 들면서 아 조심해야겠다. 약간 그런 것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3: 영향이 다 가니까. 네. 자 앞으로도 우리 털털한 이야기 매주 이어지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사랑해 주세요. 이거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저희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무분별한 주식 투자?
4: 와이프도 있다가?
3: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것. 바로 연예인입니다.
0: 아, 연예인.
8: 손을 잡아주는 사람 있어요.
9: 여자친구랑 뽀뽀를 하긴 했어요.
3: 엄마 몰랐다, 엄마 몰랐다.
9: 어머, 엄마.
3: 보면서 한참 옛날 생각도 나고. 눈빛이 많이 아쉬운. 네.
4: 아, 저 와이프 사랑합니다.
10: 부모님 사랑해요.
7: 부모님들이 아이들 연애할 때 계속 같이 좀 동행하셨잖아요. 그냥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좀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네요.
6: 아이들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
3: 우리 모두
11: 사랑해요.
12: 이어서 인간과 바다가 방송됩니다.

0: 일단 싸우면 군대까지 안 가요. 어이, 야, 나와! 야, 시키야! 아이, 야, 야, 야, 야, 나오기 싫어. 전쟁이 전쟁, 전쟁. 한 마리 한 마리는 아주 순하고 잘하는데, 구워놓을 수 없다는 거야. 그게 큰 일이죠.
1: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도리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도리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아프리카 북서부에 자리한 모리타니. 북쪽으로 서사하라와 접하고 서쪽으로 대서양과 만나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국토의 90% 이상이 사막과 황무지로 이루어진 모리타니. 국민들은 주로 수도인 누악쇼트에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래사막 위로 건물이 들어서고 도시가 형성된 항구도시 누악쇼트. 일명 바람의 도시라 불린 만큼 거친 모래바람이 도시를 휘감곤 합니다. 시내에서 5km 남짓. 사막은 대서양과 마주합니다. 별도의 접안 시설이 없다 보니 수천 척의 어선들은 해변과 바다 위에 정박합니다. 배들은 한결같이 좁고 긴데요. 파도가 거세다 보니 마찰을 덜 받게 하기 위한 묘안입니다. 그럼에도 큰 배들조차 파도를 거슬러 바다로 나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거친 파도를 뚫고 무수한 어선들이 종일 들고 나는데요. 대개 오랜 시간 이곳을 지켜온 이들입니다. 바다에서 갓 들어온 싱싱한 물고기들은 항구 근처 어시장으로 모여듭니다. 공식적인 개장 시간이 없이 생선이 입하되는 때에 맞춰 시장이 열립니다. 고깃배는 보통 새벽에 출항해 오후에 들어옵니다. 때문에 주로 오후 시간이 가장 북적대죠. 그런데 다채로운 수산물 중 유독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답니다.
1: Where is the octopus? Edward? Octopus. Octopus. Octopus. I don't see.
0: 바로 문어입니다. 그런데 특별하다더니 아무리 둘러봐도 문어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참을 헤맨 끝에 마침내 시장 건물 안에서 문어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배에서 들여온 문어를 공장에 납품하는 중매상들인데요. 청어값과 비교하면 문어는 무려 10배나 비싼 셈입니다. 귀한 몸값을 뽐내듯 그 몸집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들고 있기도 버거워 보입니다.
2: 와 서울 안는 분에스바 농들들 모리타니 아자이즈 하다 모힘
3: 모힘가 깔리치 생이야 오빠 키 파훈 파훈 파오 얼마 어떻게 돼 힘들다 어쨌든 오래시 빨리야
2: 하다 특히
3: 내가 이 특히 오즈몬 오즈몬 쇼 그게 무슨 야와 뭐키 파도 메지 파만 마가
0: 그런데 그토록 좋은 문어를 왜 건물 밖에선 찾지 못했을까요?
2: 모리타니 이어클로
3: 꿀 아사이 꿀 뭐였을까? 야 뭐 또 야
0: 모리타니 문어는 주로 내수용이 아닌 해외 수출용. 전 세계 문어 생산량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문어. 모리타니 사람들은 왜 먹지 않는 걸까요?
1: Mais les gens qui ont les moyens, il y a des gens qui ne les connaissent pas. Il y a des gens qui connaissent.
0: 오랜 기간 양고기와 낙타고기 등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해왔기에 실제로 수산물을 먹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록 먹진 않아도 비싼 문어를 얻기 위해 바다로 나섭니다. 하지만 바다가 늘 호락호락한 건 아닙니다.
4: Okay, I'm not dancing parce que Uri, madame dance un peu, oui. Après non, si là, I'm dancing, you want to be. Or non, après, I'm gonna be more than one, I'm dancing. Mais vous, I'm not going to be. Vous t'inquiète, très bon, you want to be. Madame, don't you want to be.
0: 오늘따라 파도가 높아 조업을 포기한 배들이 많은데요. 조업은 못 나가도 배는 바다 위에 정박시켜야 하는데 그조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높은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성공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돌발 상황은 있게 마련입니다. 파도를 넘지 못해 균형을 잃은 배가 그만 바닷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파도와 겨룬 지 두어 시간. 배는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다시 파도에 쓸리지 않으려면

0: 다음 날,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서너 시간의 거리를 차로 달려 문어잡이로 알려진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 문어를 잡았다는군요.
1: أنا اسمي محمد الداع الكلام عن البحارة الشغل يعدل الشغل شي قالوا بلبل لباش عندنا السفن نطلعوا اليومية ونمشي الحمد لله ونرجع
0: 문어잡이 배의 선장인 그는 금어기만 빼고는 매일같이 바다로 향합니다. 그때마다 곰을 이로와 함께 하는데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배입니다. GPS는 대서양으로 나서는 그에겐 도움을 삼으랍니다. 모리타니 문어의 성수기는 6월에서 8월 무렵. 성수기에 막바지인 만큼 이 시기를 놓칠 순 없습니다. 이럴 때면 늘 따로 떼어 챙기는 도움을 이호가 제 몫을 하는데요. 거친 파도를 넘어 먼 바다까지 나가게 돕는 모터입니다. 그런데 배 크기에 비해 어부들이 너무 많다 싶은데요. 때마침 빈 배 옆에 나란히 배를 댑니다. 알고 보니 바다에 정박해둔 다른 배까지 어부들을 태워다 준 것인데요. 이곳에선 늘 있는 일상입니다. 조업을 위해서는 먼 바다로 나가야만 하는데요. 사막이라 육지에서 흘러들어오는 유기물이 없어 근해에 물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가 점차 속력을 내기 시작하면 어부 두 명은 배 뒤편에 섭니다. 배가 속도를 내려면 뒤에서 배의 중심을 잡아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배 위에서 한 어부가 불을 피웁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중국차에 설탕을 넣어 끓인 에체이라 불리는 찬데요. 300여 년 전부터 즐겨온 것입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단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마치 묘기를 부리듯 잔을 채웁니다. 모리타니 사람들은 집 밖에서도 하루 서너 번 원기 회복을 위해 이 차를 즐기곤 한다는군요. 끝없는 망망대해위. 이번엔 잠시 영혼의 안식을 챙길 시간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모리타니 사람들은 바다 위에서도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바다. 이들에겐 대체 어떤 간절함이 있는 걸까요?

어느덧 뱃길로 두 시간을 넘게 달렸습니다. 믿을 건 고무린 GPS와 모진 바다 위에서 맨몸으로 부딪혀온 경험뿐입니다. 그런데 조 위치에 다가가니 먼저 도착한 문어잡이 배들이 한창 조업에 열을 올리는 중입니다. 며칠 전 던져둔 통발의 위치를 부표로 표시해둔 것입니다. 모리타니의 문어는 이른바 아티자날 방식으로 잡습니다. 손으로 잡는다는 뜻인데요. 주로 단지나 낚시를 이용합니다. 문어 단지는 줄에 단지를 달아 주낙을 놓듯이 놓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단지를 올리는 전통적인 조업 방식입니다. 그런데 빈 단지만 가득하고 문어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씨 뿌리고 가꾸는 것이 아니니 어째 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저 바다와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걸, 욕심을 내도 소용없다는 걸 그는 오랜 시간 파도 위에서 배워왔습니다. 결국 다음을 고대하며 빈 단지를 바다로 돌려보낸 뒤 다른 장소로 뱃머리를 옮겨봅니다.

0: 이번에도 헛수고인가 싶은 순간 드디어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눈에도 대서양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녀석입니다. 모리타니가 맞닿은 대서양은 따뜻하고 완만한 지형을 가진 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어는 주로 온난하고 바위가 많은 곳에 사는데요. 산란이 중요한 문어는 어둡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숨는 습성이 있습니다. 문어 단지는 이런 문어의 습성을 이용한 조업 방식입니다. 꽤나 지능이 높다고 알려진 문어는 빨판을 이용해 배 위에서도 핏사의 탈출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특히 문어의 빨판은 흡착력이 대단합니다. 어부들에게도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일단 수조 속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의 몸부림은 무의미합니다. 이 녀석들도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는군요. 어창으로 가기 전 마지막 발항을 해보지만 결국 실패에 그치고 맙니다. 문어잡이 어부들에게 이런 문어의 저항쯤은 귀여운 애교라고나 할까요? 사실 단지로 문어를 잡는 방식은 그물로 잡는 것에 비해 번거롭고 힘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잡힌 뒤 배 안을 종횡무진할 정도로 문어에겐 상처 하나 내지 않는 전통 조업 방식이죠. 모리타니 문어가 세계적으로 질 좋은 문어로 통하는 이유도 이런 조업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단지의 줄은 평균 100m, 2m 간격으로 단지 50개가 묶여 있습니다. 배 한 척에 보통 25개에서 30개의 줄이 실리니 고단할 만도 한데 어부들의 자부심은 남다릅니다. 좀처럼 바람이 찾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모하메드 선장은 서둘러 조업을 마무리합니다. 정신없이 땀 흘린 젊은 어부들은 이제야 간식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1: 세보!
0: 이른 새벽부터 꼬박 6-7시간을 배 위에 서서 버티고 돌아온 길. 얼마나 고단할까요?
1: Quelqu'un va la barbecue.
2: À vous? Ok, moi j'ai ça, gueule.
0: 그런데 힘겨운 노동의 대가라 여기기엔 문어는 고작 한 자루뿐. 하지만 오늘처럼 바람 부는 날엔 이마저도 소중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진 바다를 신의 축복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모리타니의 어부들. 바다의 가혹함은 오히려 이들을 강하게 묶어주는 끈이 됐습니다. 문어 마을을 떠나 다시 누악쇼트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문어 가공 공장 앞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모리타니에선 일을 하기 전에도 율법에 정해진 기도 시간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3: 리에 세파 클레 아스브 6시 알라흐 7시 알아스 5시 المغرب 6 العشاء 9 جمال ديال الله جي الله ربنا الله نو مور بارك الله نو رانتر الجنه
0: 하루 5번의 기도는

0: 평생 이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잠시 후 기도를 마친 사람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곳은 문어를 해외로 수출하는 공장입니다. 모리타니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70% 정도. 특히 문어는 효자 상품입니다. 물론 조업량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평균 3톤에서 5톤 정도의 문어를 이곳에서 처리합니다. 보통 무게에 따라 4kg 이상의 인호부터 300g의 8호까지 나누어 분류합니다. 이후 포장 후 급냉 과정을 거치는데요. 문어는 크기에 따라 영하 18도에서 40도까지 냉동 처리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모리타니 문어가 전 세계로 보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문어를 먹지 않는 모리타니 사람들은 대체 어떤 걸 즐겨 먹을까요? 누악쇼트 어부들은 주로 바닷가에서 함께 식사를 하곤 합니다. 이때 해변에서 놀고 있는 마을 아이들까지도 함께 불러 모아 챙깁니다. 거친 바다에 기대 사는 어부들이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훈훈한 인정과 사람 냄새가 넘쳐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먹으니 맛도 더 좋겠죠?
1: 마루 세바, 세바. 댄 세바, 마니픽. 베스트 마루, 베스트. 마루 대게. 이키 마이 바, 캡.
0: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을 드러내게 생겼습니다. 어부들을 위해 음식을 만든 이들은 근처에서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여인들입니다. 채보는 쌀, 저는 생선이란 뜻입니다. 본래는 세네갈 음식이지만 현재는 모리타니 사람들도 채부전을 즐겨 먹습니다. 70에서 100 우기야. 우리 돈으로 2-3천 원 정도인 채부전은 채소와 생선을 푹 삶아 만드는데요. 일종의 생선 덮밥과 비슷합니다. 이곳에 다른 소녀들.

것처럼 어릴 적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면 돕는 건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행복이 담긴 정성스러운 음식은 어느새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하는 어부들의 마음까지도 행복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신선한 생선이 주재료이기에 그녀도 바닷가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딸로 이어져 내려오며 추억과 그리움의 온기가 담긴 이 음식은 바다를 떠도는 또 다른 누군가의 헛헛한 삶의 허기를 채워주겠죠. 오늘도 모리타니의 어부들이 바다로 나섭니다. 하지만 바다는 발톱을 세우고 쉽게 길을 내주지 않을 듯합니다. 그렇다고 매번 물러설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파도를 거슬러 바다로 나갈 수 있을까요? 결국 늘 그려왔던 것처럼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파도에 맞서 물살을 헤쳐나가는 것만이 바다에 칼을 묻고 살아온 어부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0: 거센 파도를 무릅쓰고 나온 배들은 한두 척이 아닙니다. 그런데 브라임 씨가 난데없이 배 안에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동료인 하메드 씨도 낡은 철을 찢어 배의 구멍을 메꾸는 중입니다. 이 배 정말 괜찮은 건가요?
1: 룩룩룩 야 샤샤
0: 바닷물이 고인 배 밑바닥은 사실 잡은 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어청의 역할을 한답니다. 백길로 3시간을 달렸지만 조금 더 먼 바다로 나가볼 작정입니다. 그런데
2: 좀 심한 것 같아요. 배가 좀 작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름 냄새 때문인지 오늘 좀 심하네요. 근데 약을 먹었는데.
0: 그렇게 얼마나 더 배를 달렸을까요? 옆 나라인 세네갈의 어부들이 마치 춤을 추듯 준악으로 고기를 잡습니다. 우리의 두 어부도 본격적인 조업 채비를 하는데요. 아니, 벌써 한 마리를 잡은 걸까요? 브라임 씨는 익숙한 솜씨로 잡은 고기를 다듬습니다. 설마 괴로워 드시려는 건 아니시죠? 아하, 고기잡이 미끼로 쓰려는 거군요. 별도의 낚싯대도 없이 그저 작은 미끼를 달아 낚싯줄을 담근 지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능숙한 어부에서 물고기가 딸려 올라옵니다.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도미를 머나먼 모리파니에서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생선일까요? 제법 묵직해 보입니다.
3: 키바로.
4: 키바로.
3: 키바로.
4: 키바로.
3: 키로 키바로 밀센사.
4: 원 킬로 밀센사.
0: 그런데 정말로 배 안이 어창이 돼버렸습니다. 모리타니 사람들의 남다른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낚싯줄을 담그고 문득 바닷속이 궁금해지는 찰나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녀석이 있습니다. 노련한 어부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습니다.
3: 기바로 기바로.
0: 바다의 여왕 참돔입니다.
2: 비
3: 비
2: 비.
0: 우리의 국민 생선 고등어가 대서양에도 있었군요. 그런데 모리타니도 국민 생선이 있답니다.
3: 어유.
0: 모리타니 국민 생선 포유도 1초마다 올라오고 대서양 물고기들의 다채로운 향연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촬영팀도 한쪽에서 꽤 바빠 보입니다.
2: 물이 계속 차요. 그래서 중간중간 퍼내주는데 어창에 지금 물고기가 너무 그냥 던지면 잡혀가지고 좀 있으면 꽉 찰 것 같아요, 진짜.
0: 과거 모리타니는 서아프리카 교역의 중심지 중 한 곳이었는데요. 지금도 그 명성은 여전합니다.

0: Ahí está.
1: Ajá.
0: Se porre de la. Ah. Se porra, ya.
1: Ajá.
0: Se pato va más bien si va de sandel de marchandis. Ok, a la España. Oro, Portugal, España, France. Tula, pato va más bien.
2: 경제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들이 잡은 물고기는 단가도 낮고 고급 어종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부들은 그저 묵묵히 바다로 나가 자신들이 해야 할 몫을 해냅니다.

부족한 여건을 탓하지 않고 오직 바다가 내어준 만큼만 진정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바로 성실한 모리타니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고된 항해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행여 큰 파도가 몰려오기 전에 해변 위로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다로 나갈 때 그랬던 것처럼 배를 무태 올릴 때도 모두가 나와 힘 닿는 데까지 손을 보탭니다. 모리타니 사람들에게 바닷일은 나와 남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의 작업이자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오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때론 고요하게, 때론 거칠게, 바다가 숨을 쉬는 한 파도는 계속될 것이고, 삶이 이어지는 한 모리타니의 어부들은 내일도 모레도 바다와 맞서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어를 드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까요? 오늘도 거센 파도를 넘어 대서양의 푸른 바다 어딘가에서 한 마리의 문어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리타니 어부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0: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2: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13: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14: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13: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업소 몰라?
15: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16: 액션!
15: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14: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13: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15: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0: 승덕문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승덕원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승덕원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날카롭다.
13: 반은 철학자고 반은 배우.
14: 는 패셔니스타다.
15: 넌 브랜드다.
16: 내 신이다.
17: 은희경은
18: 제 인물들이 까칠한가요?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특한 소녀가 성장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이 사회에?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아니, 이거는 저거구나. 내 책 표지구나. 아, 이걸 어떻게 찾아내셨을까? 이건 진짜 부끄럽지만 나다. 이게 저만을 위한 방이네요? 이런 거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상상도 못해본 건데 굉장한데요? 다 작품이에요. 대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구현하셨을까요? 참,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지만 몹시 기쁩니다. 저 책을 썼을 때가 저의 최선의 순간이거든요, 내 인생. 여기에 제 인생의 최선의 순간이 다 한 자리에 모여있는 셈이에요.

0: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1: 책이 나와서 알리려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어서 이 기간이 끝나서 다시 책 읽고 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0: 신간 반응은 어때요?
1: 아, 일단 사세 찍었어요. 책을 같이 만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 시간의 감축 소설을 쓰면서 아, 나는 이렇게 이런 구성을 좋아하는구나.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다시 해석함으로써 지금 앞으로 올 미래를 다시 이렇게 기대해 보는 거? 이런 구성을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 3부작으로 네, 이렇게 명명이 되었어요.

0: 제가 이제 15권의 책을 썼는데, 대표작이 첫 번째 책이에요. 새해 선물이에요.
1: 새해 선물을 가장 좋아.
2: 군대에서 새해 선물 읽고 너무 팬이 돼서.
3: 한국 현대문학사의 한 정점을 찍었던 작품이 새해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 새해 선물 나올 때부터 좋아했어요.

1969년 겨울. 그때 나는 조그만 앉은뱅이 책상 앞에서 절대 믿어선 안 될 것들이라는 제목의 목록을 지우고 있었다. 나는 삶을 너무 빨리 완성했다. 절대 믿어선 안 될 것들의 목록을 다 지워버린 그때. 12살 이후 난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

0: 솔직히 말해서 올해 21살인 이모가 나와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결코 어른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상관없다. 무슨 일에 있어서건 어차피 이모는 어른스럽다는 것과 거리가 멀었으며,
1: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했을 때 어린 시절 얘기를 언젠간 써보고 싶었어요. 누구한테나 다 마음속에 어린 시절이라는 것은 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나머지 삶을 끌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2: 새 선물에서도 제 어떤 짓궂은 독자들이 선생님은 그러면은 세상을 다 안다고 그렇게 한 당돌한 소녀에 가까워요, 아니면은 스무 살인데도 여전히 철이 없는 이모에 가까워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모든 소설에 다 저예요. 네. 근데 그냥 100% 제가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어떤 그 캐릭터, 어떤 그 성정들, 그런 거를 줄기로 세운 다음에 다른 사람의 디테일을 많이 붙이는 거죠.

그 시대에 사는 보통 사람으로서 저는 그 당시에 제 인생이 너무나 많이 왜곡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새해 선물 후기에도 썼지만, 저를 가장 싫어했던 시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싫어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저는 모범생의 틀 속에서 살았고, 그래서 어쩌면 배운 대로, 교육받은 대로의 인생을 차곡차곡 이렇게 꾸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전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예.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 애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해야 되고, 남편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밤에 혼자 일기를 쓰면서 내가 노력할수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이런 질문이 결국 저를 소설을 쓰게 했거든요.

0: 장래 희망이 작가인 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 정작 작가가 된건 35살이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문예부, 또 대학은 당연히 국문과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잘 썼어요. 글솜씨도 있고 작가가 되겠다는 의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들은 작가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저의 관점이 없었던 거죠. 소설이라는 것은 창작물이잖아요. 그런데 삶이 쉽지가 않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써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할 얘기가 없었던 건데 할 얘기가 생긴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새 선물을 꽤 전략적으로 썼어요. 저의 첫 소설인데요. 이제 저는 제도 교육을 받고 자랐고
1: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2: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3: 매일 오후 국기 하강식 시간. 거리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가던 길 멈추고 가까운 국기를 향해 서서 가슴에 손을 얹던 모습.
0: 국민학교 때는 일제 잔재의 어떤 교육제도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바로 군사정부 시절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획일적인 틀로 가두려는 이런 시스템의 어떤 폭력에 상당히 예민했어요. 제가 읽어온 그 한국 소설 속에서

0: 너무나 강한 계몽주의적인 그런 전통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싫고 정답을 암시하는 게 싫었어요. 사회 분위기가 가지는 그런 온정주의가 싫었어요. 따뜻하게 이렇게 덮어버린 게 싫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감상적인 거, 우는 거 이런 소설을 안 쓰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략을 세운 거죠. 저는 처음에 그 냉소와 독설이라는 것을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1: 그리 가파르지도 않은 비탈길을 내려오면서도 이모의 걸음은 비틀거린다. 이모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이 길이 이렇게 가파른지 이제야 알았다는 듯 가볍게 군복 소매를 잡는다. 군인과 그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긴 머리의 여자. 이영렬과 이모의 뒷모습은 어쩐지 상징적으로 보인다. 군복이 구속을 나타낸다면 긴 머리는 처녀성과 함께 자유로운 젊음을 나타낸다. 군복과 긴 머리의 여자의 뒷모습엔 배신의 뇌관이 들어있다.
2: 주인공 지니가 엄청 꼬인 애잖아요. 조그만 애가 자기가 뭘 한다고 막 세상 다 만사 다산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되게 그 어린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들이 자꾸 무시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대상화되어 있는 존재들에게 진이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카타르시스를 주는지 모르죠.
3: 새해 선물이 등장하자마자 당대의 독자들한테도 엄청난 호응을 받고 아직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갖췄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정치적인 미션을 성공한 줄 알았는데 역사적으로 다음 단계로 간줄 알았는데 사실은 변한 게 없구나 하는 그런 환멸? 좌절 같은 것도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복잡한 그런 시대적인 역동에 호응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90년대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핫한 장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OTT나 웹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문화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만큼이나 그때는 문학이 그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그 등장했던 그 젊은 작가들, 그들의 책이 은희경 선생님을 비롯해서 뭐 신경수, 공정 이런 작가분들의 신간이 나올 때마다 서점의 매대를 장악하고 수십만 부씩 팔려나갔거든요.

0: 김태훈 선생님의 등단 연도가 95년이죠. 예,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로 등단하셨는데, 그 등단한 고해의 새해 선물로 정말 95년을 화려하게 장식한 작가가 됐죠.
1: 세 분의 그 원로 김아영 선생님하고 오정희 선생님하고 윤은길 선생님 세 분이 본심 심사를 하셨는데, 이거는 신인일 수가 없다. 기성 작가가 응모를 한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이 세태를 묘사하는 그 능수능란함?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웠다.

제가 책을 내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새 선물만은 못해. 다 그거예요. 새로 책을 썼는데.

아니라 부터 같아. 아파트가 사이에 솟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찍었는데 성공의 라프타 같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렇게 밀집해 살면서 숲에 의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거 좀 흥미롭잖아요. 저런 거 보고 한 번은 싸움 목격자를 찾습니다 한수막 보고 제 소설 속에 예. 그 패싸움 벌이는 장면 하나 쓴 적 있어요. 뭔가 이쪽이 디테일?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기억해두고 싶은 어떤 순간? 인상적인 말씀은 좀 찍어두고 이런 새소리 녹음도 하고

0: 집에 너무 늦으셨죠?
1: 아, 네. 저희 집사람은요, 이 모든 식집이 다 12시면 문을 닫는다고 우겨서요. 네가 내 인생 마지막 기회라고. 알아?
2: 나하고 살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3: 그래.
2: 왜요?
1: 너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2: 그럼 12년 전엔 사랑하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했던 거예요?
1: 물론 그때도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결혼을 했겠지.
3: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었어.

0: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의 교양을 함양해준다고 선배들이 만든 교양학교가 있었어요. 그 페미니즘 테마의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타인에게 말 걸기였어요. 이제 막 시골에서 올라온 그 어린 남자 대학생이었던 제가 읽기에는 약간 파격적으로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고, 처음 읽었을 때는 왜 이런 사람이 소설의 주요 인물로 등장해야 되는지 얼른 파악하기 어려운 이상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기도 했는데, 이 불편한 인간들에게 나는 왜 매력을 느낄까? 알고 싶다? 그런 생각하면서 은희경의 소설을 하나씩 읽어나갔던 것 같아요.
1: 저는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불편하다는 것은 난 이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네? 그러면 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변화와 새로운 발견을 주는 것이야말로 저는 문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0: 우리한테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뭔가를 맞춰주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를 좀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양보해준다는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사실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은희경 작가는 즐겨 그리는 거죠.
2: 10대 시절에 은희경 선생님의 그 인물 속 그 불륜담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나머지 소설들도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마이너리그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10대 때 읽었는데, 제가 원래 불륜 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훌륭한 문학들은 다 불륜 얘기거든요. 안나 까렐이나 불륜이죠. 뭐 채털리 부인의 사람 불륜이죠. 다 불륜입니다. 아니에르노 작가 뭐 인생이 불륜이죠. 뭐 이게 농담이고, 아무튼 어른의 세상을 저에게 가르쳐주는 소설이었고,
1: 그때 제가 초기에서

0: 느꼈던 어떤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 제도와의 어떤 그 야합? 사랑이라는 개념과 제도의 야합 같은 것을 제가 좀 야유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다른 이제 여성 작가들도 뭔지 일탈이라든지 그 궤도를 벗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런 소설이 처음이 아니고 오정희 선생님도 쓰셨고 박완 선생님도 쓰셨고 박경리 선생님도 쓰셨고 다 쓰셨던 얘기인데 이제 90년대에는 이런 걸 다룬 여성 작가들이 많아져서인지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그렇고 그런 불륜 소설 이제 그만. 얼마나 큰 폭력이에요. 우리는 각자 여성의 내면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가부장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여성들은 지금 집을 자기의 그 위치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불륜인 거예요. 다 지금 나를 찾으려는 것 자체가 지금 집을 벗어나는 거라면 집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지 않고 왜 집을 벗어나려고 해? 이건 불륜이야. 이거는 비윤리적이야. 이렇게 보고서 뭉뚱그려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90년대 또 한 분위기였죠.
1: 올해 이상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은희경 씨가 선정됐습니다.
2: 은희경 씨는 제22회 이상문학상 수상자로서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3: 무거운 이야기를 가볍게 쓰는 것뿐입니다. 이런 소설이 상을 받게 돼서 됐다는 것은 제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소함, 그런 가벼움으로 이 삶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이 동의가 되는 세상, 즉 90년대 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4: 지금 생각하면 오늘날 여성 문학의 새로운 또 저수지가 아니었나. 은희경, 전경린 등등의 작가가 있어서 오늘날 젊은 여성 작가들이 마음껏 섹슈얼리티라든가 젠더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권력의 미묘한 그 차별의 문제들을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출구가 열렸다.
5: 그러면 작가님 개인에게 결혼은 어떤 경험이었나요?
0: 굉장히 졸업할 수 없는 학교죠. 제가 20대 때 생각했던 결혼, 30대 생각했던 결혼, 40대 다 그 시기별로 결혼에 대한 저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못하는 학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결혼 생활이 끝났다면 나는 이 생각만 하겠지? 이때 끝났다면 이 생각만 하겠지? 그래서 지금의 결론은 긴 세월 동안 지속되는 관계라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많은 사유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되죠.
5: 그게 그 학교의 가르침인가요?
0: 지금 다니는 입장에서

0: 새 작품을 구상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 노트를 사요. 예. 그게 저의 즐거움이기도 한데, 얇은 노트를 사서, 뭐, 인물을 다 이제 그리고, 인물의 나이나 성격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쓰거든요. 배경도 쓰고, 시대 배경, 장소, 이런 것도 자세히 써요. 이거를 시간 중심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사건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노트에 다 써놓거든요.

0: 조그만 노트 한 개씩으로 다 나뉘어요. 그게 완성이 돼야지 소설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1: 단편도 그런가요?
0: 단편도 그래요.
2: 은희경 작가가 태어난 인생 이후 7년 만에 장편 소설 빛의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소설가인 주인공이 40년의 세월을 거슬러 70년대 여대생 기숙사 생활을 다시 돌아보며 현실을 회피했던 자신을 발견해가는 이야기입니다.

0: 요즘 일부 학생들로 인해 소란해진 대학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 명령을 시달했습니다. 일부 불순 학생들의 횡포에 강점된 학원을 정부는 이상 학원의 무질서를 도저히 방치할 수 없어
1: 문을 닫았던 대학들도 다시 문을 활짝 열고 정상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각 대학 학도 호국단에서는 자체 정기검열과 교련 실기 경진대회를 실시했습니다. 풍성한 가을철을 맞아 이영원한 맛수로 불리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정기전이 벌어졌습니다. 연세대학이 2승 2무승부 1패로 우세한 가운데 막을 내렸습니다.
2: 특히 이제 이게 1977년이 그 배경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학생 데모가 많았고 또 그리고 그때 막 계속 학생들도 군사훈련을 받던 시기고 그래서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또 좌절되고 막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남성의 언어로만 적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도 겪었단 말이야. 우리도 거기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도 좀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1: 전국 82개 대학이 졸업식을 갖고 7만 5천여 명의 학사와 8,500여 명의 석사 그리고 600여 명의 새 박사를 배출했습니다.
2: 저도 이렇게 한복 입고 졸업했어요. 이때 1977년에 이제 소설에도 나오지만은 처음으로 대학에서 페미니즘 이제 과목이 개설이 된 해거든요.

0: 그리고 저기 사진 찍힌 모델들도 꼭 제 모습 같아요. 예, 우리 방 풍경인 것 같아요. 제가 묘사한 대로 크림색 뭐 2층 침대 옷장이 있고.
1: 기숙사, 그중에서도 여대 기숙사를 소설의 배경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0: 작가들에게는 자기만의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소재다. 그런데 그 여자대학교, 1977년의 여자대학교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 소설로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진짜 모든 준비를 다 했거든요. 에피소드며 이런 것들, 뭔지 객관적인 자료, 제 기억의 자료 다 만들고 인물도 다 만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야기

0: 이야기를 왜 쓰는 거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소설에는. 너무 막막해서 진짜 막 울었어요. 예. 그 무렵에 강남역 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예.
1: 서울 서초동에 있는 노래방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갑자기 휘두른 흉기에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로 제가 깨달았어요. 그 시대가 여성을 어디로 내몰았고 결국 그 여성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 그런 얘기로 좁혀졌죠. 그때 교육받은 여성으로서 내 몫을 했나

0: 시점을 프리로 만들었어요. 27번 은희경 소설은 답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시작한다. 이거는 정답이 있죠. 질문. 은희경의 필살기. 오. 두 글자. 가로 열쇠 두 글자. 필살기. 독설?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야.
1: 새해 선물로 처음 작품 활동 시작하셨을 때 오정희 선생님이 심사평에서 하셨던 가장 첫 문장이 일단 이 소설은 매우 재미있다. 그 재미를 유지시키는 동력 중에 하나는 그 유머인 것 같아요.
2: 은 선배가 얘기를 해야 재미있어요. 이야기꾼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서 사적인 자리에서도 마이크 점유율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0: 저는 재미없는 걸 좀 못 견뎌서 항상 소설도 재밌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저 개인으로도 실정을 빨리 느끼고요. 그래서 뭔가 나라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재밌어해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우연히 근처에 있다가 작가님 집을 알아서요.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4: 집을 어떻게 하셨어요?
3: 아, 잡지 부록에 실린 적이 있던데요.
4: 아, 그런 게 가끔 실리죠. 전 서울 살고요. 여긴 부모님 집이에요.
3: 선생님이 저한테 제일 중요한 작가이십니다.
4: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름이 뭐세요?
3: 네, 정미숙입니다.
4: 정미숙 씨, 반갑습니다.
5: 저는 네. 작가님 처음 뵀을 때 사실 여배우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첩첩산중이라는 홍상수 감독님이 만드신 단편 영화가 있는데 그때 제가 프로듀서였어요.
4: 제 연기 어땠어요?
5: 아, 저 이 자리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카메라가 돌면 보통 일반인들은 잘 얼어서 연기를 잘 못하세요. 근데 뭐랄까 너무 새침하게 연기를 잘하시는 거예요.
4: 네네. 일단 정유미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상황이 마치 정말로 그런 지망생이 그 집 앞에 있는 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

0: 줬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로서 역시 상대역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보고
1: 이런
0: 좀.
1: 말씀 선생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랑 그 2살 차이밖에 안 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와는 사실 그 3마디 이상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근데 은희경 작가님이랑 대화를 하면은 3일 밤을 새도 대화거리가 끊이지가 않아요. 선생님은 사실 저도 제 나이 또래 그 30대 후반에 비해서는 최신 트렌드나 뭐 지나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 선생님은 항상 저보다 더한 발짝 먼저 그 트렌드와 소식들을 알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뭐 아이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유행하는 드라마, 영화, 소설, 퍼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셔서 저에게는 항상 최신의 작가라는 그런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은희경입니다. 네.
1: 마침 작가님이 이제 오랫동안 고민해오신 인간의 몸, 그리고 노년과 죽음을 다루는 작품인 시간의 감촉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0: 이야기를 구상을 한 것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제 나는 부모가 없으니까 이제 고아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쩐지 지금부터 제가 죽음의 순번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유가 이제 없으니까 그 다음은 나구나. 이제 10년 전에 써보려고 했을 때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두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노인이란 존재는 무력하고 퇴행적이고 뭔지 그런 이야기가 어두운 이야기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제가 그 나이가 됐어요. 제가 65세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은 삶의 한 단계이고 모든 단계가 그렇듯이 이 단계에도 뭐 새로움이 있고 또 어떤 발견이 있고 또 그리고 매일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1: 아마 좀 신작 작품을 아직 전혀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작품의 한 대목, 혹시 낭독 괜찮으실지.
0: 우리 모두는 고통을 겪고 또 해결하면서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순간은 어딘가에서 왕국을 건설하고 사계절을 보내고 있다. 내가 생각한 진실과 사랑이 그런 방식으로 지켜져서 훗날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그걸 믿는다면 죽음 또한 소멸이 아닌 시간의 계주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2: 제가 어릴 때 동화를 읽으면 이제 공주와 왕자가 결국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이제 결혼을 해요. 그리고 끝나거든. 그러면 저는 아, 둘이 잘 살았을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좀 현실주의자인 면모인데 사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랑을 이제 해체되는 과정이 생활이 끼어들면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막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배신감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 대신 우리가 사랑했던 그 감정은 어딘가에서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나한테 빛을 주고 있는 거예요. 빛을 어떤 광원처럼 나한테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빛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3: 아, 65세가 된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 삶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미처 모르는 일들이 항상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게 단지 이상한 것만은 아니고, 거기에 때로 재밌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게 은희경 작가가 살아있는 현재적인 젊은 작가가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어떤 작가가 아, 소설만 안 쓰면 소설가 참 좋은 직업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거를 관찰하고 질문을 갖고 생각을 오래 해보고 관찰하고 공부를 해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 그거를 써서 다른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 너무 멋진 일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창작자들은 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1: 저희가 제작한 책이고요.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아무 페이지나 펼치시고 그 질문에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0: 아니, 예산이 좀 있으신가 봐요. 어머,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단 한 사람을 만나 인터뷰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나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냥 인터뷰를 핑계 삼아 우리 엄마 아빠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을 영화 또는 책으로 만든다면 제목은 무엇이라 하겠나요? 제목은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뭐 천재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그네 한 수.
2: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두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 일을 하지 않았나.
6: AI라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도 못 내다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아요?
7: 뭔가 글 쓸 때 이렇게 놓고 그지 그지 그지 왜 안 써져? 왜 안 써져? 응? 생각을 덜 한 거야? 안 풀리지? 누구 잘못일까?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하기도 해요. 사실 제가 겪어보니까 뭔가 의지할

0: 대상이 필요한데 사람한테 하면은 이거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어떤 자기 의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돌도 쥐고 있고 연필도 잘 쥐고 있고 이 아이를 앞에 놓고 내 마음 알지? 서로 불만과 또 하소연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무슨 책을 읽어야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거.
1: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2: 이래 최전선에 선 여성들. 34kg의 갈비와 씨름하는 30대 여성 유경 씨. 온몸이 성할 날이 없다는데요.
3: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고. 젊고 어려운 여자애가 그치 뭐 고기 부위를 뭘 알겠냐 뭐 고 막힐 수 있겠니 뭐 이런 거죠.
2: 한편 27년간 폐자원 수집을 하며 현장을 누비는 50대 은영 씨도 있습니다.
4: 아이들한테도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2: 또한 수연 씨는 매일 약 300여 개의 포스터를 만들며 억척스럽게 전통시장을 지킵니다.
3: 쓰러져요. 쓰러져요. 정잖아요. 그래도 체력으로만 딸려요.
2: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5: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6: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7: 이 분위기?
8: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7: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1: 진짜 맛있겠지?
0: 대박, 너무 맛있는데?
2: 떡이랑 같이 먹어봐.
0: 나도. 닭고기가 킥이다.
3: 와, 쫄깃쫄깃하네.
4: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 배고파.
1: 잘 어울려.
4: 스테라 떡볶이.
5: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6: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7: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8: 와.
9: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10: 바삭함의 끝판왕.
1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2: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3: 어린이

0: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1: 어? 어린이 친구를 만났어요?
0: 아니 이제 시민들과 부모님이랑 같이 보니까 아니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요 행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이 햇빛이 무슨 색으로 그립니까?
2: 지구에서 그리면은 저는 노란색으로 그릴 것 같은데요.
0: 아, 노란색이요?
1: 네. 그냥 노란색.
3: 저도 노랑으로 그려요. 노란색으로 지금도 노랗다 생각하는 게 약간 네. 비과학적일 수 있는데 눈을 단련하겠다고 태양을 좀 바라봤던 적이 몇 번 있는데 네. 좀 노랗게 보이지 않나요?
0: 그럼 눈이 노래지는 건데. 그래요? 네.
4: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태극기가 네. 노랑 파랑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4: 빨강 파랑이고.
1: 그게 의미가 있어요?
4: 태양 빨강, 바다 파랑 뭐 이런.
1: 그런 거예요?
0: 우리가 근데 사실 이제 치민과학을 하면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기는 했지만
1: 맞아요.
0: 빛에 대해서 뭔가 빠져있는 게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작 햇빛이 무슨 색이냐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1: 맞아요.
4: 그걸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물리학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이론 개념들을 좀 여러 번 독립적으로 다뤘던 것 같은데.
0: 양자역학 때 빛은 네. 입자이자 파동이다. 네. 빛의 속도는 어디에다가 갔다.
4: 네. 네. 맥스웰 방정식에서도 그렇죠. 빛 나오고.
1: 맞아요.
0: 전자기파다.
4: 그러고 보니까 그런 되게 중요했던 물리학의 역사적인 장면, 순간 속에 항상 빛이 있었네요.
1: 맞아요. 그렇죠.
0: 하지만 우리는 빛의 색깔을 모른다니까요.
3: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예, 예, 예. 이 분야를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나와주시죠.

0: 아, 빛나네. 아, 예. 아, 예, 예, 예. 아, 약간 빛도진 느낌이 있습니다. 아, 예. 아, 뭐. 자,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반도체 물리학부 교수로 재입 중인 이광진이라고.
0: 아, 안녕합니다. 빛광자인가요?
1: 네.
0: 야, 이름에 광자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운명이고 또 신뢰다.
2: 그렇죠.
3: 나아갈 진인가요?
1: 아, 진압할 진.
0: 에? 진압할. 빛을 진압한다.
1: 야. 처음에는 빛을 진압한다 그래서 예. 어둠의 자식이라고 말해요.
0: 어둠의 자식이다. 네. 빛을 진압하니까.
1: 빛을이 아니고 빛으로라는 뜻으로 저희 아버지가 다시 설명해 주셔가지고.
0: 아버님은 아예 이 길로 갈 거라고 예언을 하셨네요.
2: 그러니까요.
0: 예?
1: 근데 갖다 붙이면 그렇게 되는데?
0: 아니 그래도 이름에 빛광자가 들어가고 그렇죠. 빛에 대해서 진압한다. 빛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룬다라는 그런 맞아요, 건데 맞아요. 이름 자체가 네. 지금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인가요?
1: 아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초고속 분광학.
2: 초고속이요?
0: 초고속 분광학?
1: 말 그대로 이제 초고속 카메라는 다들
2: 아, 알죠, 네. 알죠.
1: 초고속이라는 말은 매우 빠른 시간이라는 뜻이고
0: 그렇죠.
1: 거기에 이제 분광학을 붙여가지고 기존 분광학은 그냥 우리가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저는 이제 영화를 찍는 그 물질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영화처럼 이렇게 보고 싶은
0: 그러니까 끊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약간 느리게 해서 이렇게 영상처럼 보는
1: 동영상처럼 보는 거죠.
0: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분광학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광진아 너는 광학으로 가라 나는 그런 마음으로 주신 건지 이름 따라 전공으로 정하신 건지
1: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박사 과정 동안에는 광을 연구하게 했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으로
0: 네,
1: 연구를 하다가 이제 박사 학위를 졸업할 때쯤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실험을 좀 같이 병행해 보지 않을까.
0: 이론만 하다가 이제 실험으로 싹 이렇게 꼬신 거예요?
4: 네. 둘 다 해보신 입장에서 이론이 더 재밌나요? 실험이 더 재밌나요?
1: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잖아요. 영화 촬영을 지금 아무도 못 보는 그 물질 세계에 아주 복잡하거든요, 물질.
0: 그렇죠, 그렇죠.
1: 그거를 자기만의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보여준다라는 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2: 갑자기 감독님 포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험할 때는.
0: 그러니까. 여기 나온 분들은 이제 다들 자기 학문이 다들 최고라고 말씀들 그럼요. 하셔가지고 네. 저도 뭐 그러려니 해요. 그게 또 맞고 네. 내가 하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또 지난 토크들을 통해가지고 띄엄띄엄 알았던 부분들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빛 전문가분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햇빛은 네. 무슨 색이

0: 뭐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햇빛은 무슨 색이다?
1: 햇빛은 흰색이죠.
0: 흰색이요?
1: 네.
0: 아니 근데 노란색, 빨간색 보통 이렇게 그리는데 네. 흰색이요? 백색광이요?
1: 그렇죠. 백색이죠. 정확하게는 백색이 네. 맞고요. 네. 그러니까 노란색, 붉은색 이런 것들은 태양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산란이라든지 흡수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0: 예. 아...
1: 본질은 흰색이라고.
0: 그러면은 태양빛, 우리 햇빛의 본질은 흰색이다.
2: 네. 실제로 우주선들이 우주에 나가면은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끔 햇빛이 촬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태양이 촬영되는 경우가.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정말 흰색으로 보여요.
0: 와. 우와. 그러면은 크레파스 아끼겠네. 흰색이면 태양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흰색이라고 하면. 노란색으로 그리고 싶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1: 아, 뭐, 그래도 됩니다. 예.
0: 아, 그래요?
1: 예.
0: 아, 상관없어요?
1: 예.
0: 어떤 색이든?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백색이라고 하면 네. 이제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0: 무지개가?
1: 예. 예. 그래서 빨강, 초록, 파랑을 다 합치면 흰색이 되죠.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7개로 나눴지만 네. 태양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다 보면은 이제 공기 분자들과
0: 네.
1: 그 특별히 잘 산란이 일어나는 그 색깔 영역대가 있어요. 보통 파장 영역대라고 하는데
0: 네.
1: 보통 낮에 같은 경우에는 그 파란색 쪽, 그 보라색, 예, 이쪽이 훨씬 산란이 많이 돼요. 이게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0: 퍼져나간다.
1: 통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게 사실 그런 이유거든요.
0: 아,
1: 그래서 파란색 쪽을 좀 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 이쪽이 좀 강하기 때문에 노랗게 보인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그럼 지구에서 태양을 그릴 거면 노랗게 그리는 게 맞는 거네요.
1: 그렇죠. 지구에서 우주에서 보면은...
3: 그리면 하얗게 그리는
1: 그렇죠.
3: 게 맞는 거예요.
1: 예.
4: 되게 묘하네요. 하늘이 파랗기 때문에 태양이 노란 거네요.
1: 그렇죠. 여기는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저녁 때 노을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몰시간 이렇게 보면 그 태양빛이 공기를 지나는 이 패스라고 하죠. 길이가 훨씬 길어지면서 노란색 쪽도 많이 또 산란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붉은색이 보이는 거죠.
0: 산란이다. 색이라는 게 이제 산란이다. 근데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1: 말 그대로 나눌 분자의 빛 광자이기 때문에 예. 빛을 나누는.
0: 빛을 나눈다.
1: 네.
0: 그럼 빛을 나눠가지고 이제 그걸로 뭐 확인을 한다.
1: 네.
0: 그러면 빨주노 쪽 하나 뭐 이걸로만 어쨌건 분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1: 빛은 넓은 의미의 빛이 있고 좁은 네. 의미의 빛이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빛을 말하면 가시광선 영역대를 말하는데 가시광선 영역대는 매우 좁습니다.
0: 네.
1: 400나노부터 700나노미터 정도 되는 파장 길이밖에 안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적외선 뭐 마이크로파, 우리 저기 핸드폰 방송파 시작해서 그다음에 짧아지면은 자외선, 그다음에 X선, 감마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통틀어서 전부 다 빛이거든요. 특히 이제 화학 쪽에서는 이 적외선이나 그 이쪽 긴 파장 쪽 영역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쪽도 다시 분광학입니다. 물론 저는 가시광선 영역대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다 이렇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0: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최초의 분광학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빨주노 쪽 하는 분을 발견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빛을 나누기 시작한다는
1: 네.
0: 거 누굽니까?
1: 예, 아이작 뉴턴입니다.
0: 아, 뉴턴.
1: 예, 예.
0: 뉴턴이 최초의 분광학자다.
1: 그러니까 뉴턴이라고 우리가 하면 당연히 지금도 뭐 인류 최고의 천재다라고 투표를 만약에 붙이면은 거의 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이죠.
0: 예.
1: 그분의 일생을 쭉 봤을 때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분야를 투입한 분야가 광학이에요.
4: 진짜요?
0: 보통 이제 만유인력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가로만 알고 있는데
1: 네.
0: 빛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다.
1: 이건 제 추측인데
0: 네.
1: 뉴턴 입장에서는 만유인력은 너무 쉽고요.
0: 아.
1: 빛은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빛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정확한 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추측에 의존해야만 하는 이런 영역이었기 때문에 뉴턴이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썼던 분야라고
0: 그치.
1: 알고 있습니다.
0: 이 실험 같은 거를 좀 하셔가지고 이제 발견해낸 거죠?
1: 아, 직접 실험도 하셨죠. 빛이 그러니까 가시광선만 따졌을 때 빨주노 초파남보로 나뉜다라고 하는 걸 처음 발견하신 분이고 그게 왜 나뉘는지를 그나마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신 분이에요. 현상은 다 알죠, 사람들이. 무지개나 유리통과 하면은 이렇게 나눈다는 걸 아는데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이전에 설명했던 사람들 방식보다는 훨씬 더 현대적이었다. 당시만 해도 그거는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죠.
0: 아,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그 받아들인 거예요?
1: 이제 두 분만 얘기하자면은 네. 일단 이제 항상 우리가 과학에서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3: 분.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죠.
1: 정말 안 건든 분야가 없으신 분이죠.
0: 예, 예, 예.
1: 근데 이분은 빛과 색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유리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라는 건 좀 투명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왜 투명하냐면은 그 빛 때문에 투명하다는 거예요.
0: 빛 때문에. 아. 예.
1: 그러니까 어두우면은 이제 빛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뭐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 투명한 매질이 투명학을 만들어주는 원인을 빛이라고 본 겁니다.
0: 아. 투명한 걸 또 투명하게 보이게 해주는 것 예, 자체가 예. 이미 빛의 예. 존재다. 예, 예, 예.
1: 그다음에 색은 뭐냐면 어떤 물질, 사과가 빨갛잖아요. 네. 빨간색은 사과 안에 있는데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게 하는 수단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색은 빛이 있어야 드러나는 물질의 어떤 본질적인 성질인 거죠. 아.
4: 근데 그 투명함에 대한 해석이 좀 재밌네요. 좀 반대잖아요. 사실은 빛이 잘 투과해야지 투명하게 보이는 건데
1: 그렇죠.
4: 반대로 해석한 거잖아요. 빛이 그걸 투명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석하는 거.
1: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잘 보면요. 네. 전부 다 반대입니다. 인간의 감각하고 운동부터 시작해서 다 반대이기 때문에 색도 마찬가지였어요.
0: 그러니까 생각은 뭐 아닐 텐데. 그건 아닐 텐데. 이걸 틀렸다는 걸 또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1: 이거를 처음 지적하신 분은 이제 데카르트.
0: 아, 우리 송춘께서.
4: 대시 형님.
0: 예, 예, 예. 송춘께서. 아, 예,
1: 데카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랑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훨씬 현대적이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은 진공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는 보이지 않는 뭐 에테르라고 하죠, 우리 보통.
0: 에테르.
1: 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진동을 하거나 뭘 하면 그게 이제 진동파가 전달이 되잖아요.
0: 네.
1: 그걸 빛이라고 본 겁니다.
0: 야.
1: 입자들의 전달을 빛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입자설입니다.
0: 압력.
1: 데카르트도.
0: 압력이나 예, 운동 이런
1: 예,
0: 거.
1: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색은 뭐냐면은 그것들이 이제 어떤 물질에 닿으면은 그 양태가 바뀌겠죠. 그것들이 발현된 형태가 색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흰색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색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0: 하지만 뉴턴은 또 반박을 했잖아요.
1: 네. 그러니까 뉴턴은 진공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달사의 진공이 사실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 물질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걸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가정을 되게 싫어했어요. 뉴턴은.
0: 네, 맞아요. 네.
1: 그래서 뉴턴이 한 실험이 뭐냐면 이제 프리즘 실험이죠. 유명한.
0: 프리즘.
1: 이제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럼 빨주노초 파넘버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데카르트 이론이 맞다고 치자 이거죠.
0: 네.
1: 이제 그 일곱 개의 빛이 나올 때 종이에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주황색만 내보냅니다.
0: 아~
1: 그렇죠? 예. 그럼 주황색만 따면은 이제 여기다가 또 프리즘 또 설치해요.
0: 네.
1: 그럼 데카르트의 이론에 의하면은 당연히 주황색 빛이라 하더라도 유리를 지나면 또다시 색이 나와야 되잖아요.
2: 그렇죠. 파장이 달라지니까요. 예.
0: 근데
1: 그대로 가죠. 주황색.
0: 주황색만 가는
1: 예.
0: 그래, 그래. 예.
1: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이게 유리에 의해서 뭔가 변형되는 것이 아니고
0: 네.
1: 요 백색빛 안에 이미 빨주노초 파넘버 색이 내장이 되어 있고 이 각각의 색들은 뭔가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라는
0: 아하.
1: 거를 이제 증명하시게 됩니다.
0: 거기서 이제 약간 데카르트와 뉴턴이 달라지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데카르트 얘기대로 따지면 거기서 또 빨주노초 파넘버가 나와야 되는데 빛이니까
1: 예.
0: 근데 주황색만 나가는 거니까 예. 거기서 이제 완전히 뉴턴이랑 데카르트가 의견이 갈린다.
1: 그렇죠. 색깔들은 백색빛에 전부 다 내장이 되어 있고 이거는 고유한 성질인데 그 어떤 유리라든지 이런 걸 닿으면은 그것들 우리가 이제 특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분광학이 현대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한 최초의 시간이죠.
0: 뭐 팔은 왼쪽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뉴턴이 이긴 거죠.
1: 그렇죠.
0: 예, 네, 같은 대시여도 그러니까 뉴턴을 인류 최초의 분광학자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4: 네, 이게 이렇게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을 말하자면 분해해 본 거잖아요. 물질을 쪼개서 분해해서 물질들의 네. 구성 성분을 찾는 것처럼 했는데
1: 네.
4: 그 이후로 더 나아갔나요? 실제로 물질을 분해하듯이 빛을 뭐 이렇게 연구를 할 수가 있었나요?
1: 뉴턴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한 100년간은 사실은 이제 광학 쪽에서는 조금 정체가 돼 있었죠.
0: 아. 네. 이미 다 밝혀냈다. 뭐 다 더 할 게 없다. 이제 뭐 이런 느낌이니까요.
1: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빛의 성질을 조사하기엔 당시에 실험 기구나 장비들이 발전이 너무 더뎠기 때문에 근데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19세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1800년대에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파동광학이 이제 시작이
0: 파동공학.
1: 이미 1800년대 들어갔을 때 과학자들은 입자설과 파동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게 맞는지는 몰랐죠. 다만 뉴턴의 권위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그 감히 파동설을 주장하기에는 이게 무서웠죠. 그러다가 이제 토머스 영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중슬리 실험을 해가지고 파동론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뒤에 프랑스의 프레넬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이스탱장 프레넬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은 그 하위헌스가 도입했던 그런 개념들을 전부 다 수식화 시켜가지고 파장, 주파수, 간섭, 회절을 전부 다 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화동론을 완전히 종결시킨.
0: 그 쭈그러져 있던 뉴턴 때문에 입자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을 때 그 파동파들이 결국 이 프레넬을

0: 이라는 사람 때문에 네. 완전히 그냥 떡상을 하게 됐다.
1: 맞습니다.
0: 기세가 완전히 올라갔다.
2: 그게 1815년이거든요. 네. 제 입장에서는 그때가 사실 기적의 해라고 저는. 아.
0: 그럼 이분 때문에 분강학도 많이 발전한 겁니까?
2: 결국에는 그렇게 됐죠. 아하. 결국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와 동시대에 프레넬보다 1년 전 먼저 태어나신 독일의 프라운호퍼.
0: 프라운호퍼.
2: 프레넬은 완벽한 이론가였다면은 프라운호퍼는 완벽한 엔지니어였어요.
0: 아, 기술자.
2: 이분의 일생은 사실 좀 되게 그
0: 고독해요?
2: 드라마틱한데요. 네. 이분은 11살 때 이제 고아가 됩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셔가지고 네. 집도 엄청나게 많이 가난해서 거의 뭐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독일에는 그때 당시는 고아들을 어떤 도제식 장인한테 보내는 그게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리 만드는 데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1살 때. 예. 근데 프라운호퍼는 공부도 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그냥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고 유리에서 왜 이렇게 되면 색소차를 없앨 수 있지? 이런 그 연구를 해서 설계를 하고 싶었는데.
0: 이론이 알고 싶은 거예요.
2: 근데 이제 그 주인이 허락하지 않죠.
0: 그렇죠.
2: 밤새 일만 시키고. 근데 이제 15살이 되던 해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프라운호퍼가 일하던 공장이 붕괴사고가 네. 일어납니다. 그때 수많은 노동자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프라운호퍼가 살아남아요, 그때. 그 현장에서.
0: 기적적으로.
2: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이제 막시밀리안 요셉프라고 하는 제후 같은 분인데 그분이 직접 와서 구조를 하는데 그때 이제 프라운호퍼를 구조하고 나서 네 소원이 뭐니?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0: 그때. 어, 네.
2: 네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3: 영화의 그런 한 장면 같네요.
0: 그래서 공부를 얘기한
2: 거예요. 네, 내가 공부도 하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대로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숙식 제공부터 시작해서 월급까지 해서 다 이렇게 받아서
0: 후원을 받는구나.
2: 예, 예.
0: 처음으로 인생이 좀 뭔가 평탄한 길로 가네요, 이제.
2: 그때부터는 그냥 일사천리로. 야.
4: 근데 이 프라운호퍼가 아까 네. 엔지니어 쪽에서 굉장히 대단하셨는데 네. 이분이 결국에는 그 렌즈 쪽에 굉장히 정밀한 걸 만들다 보니까 성공한 게 이제 독일의 망원경을 내수하는 데 성공을 해요. 야. 망원경 렌즈를.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독일의 광학기술이 세계 탑이 돼서.
0: 사이즈.
3: 현미경.
0: 예. 다 독일이잖아요.
4: 그게 정밀 유리랑 렌즈를 만들다가 이제 대발견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프라운호퍼 렌즈를 아주 고품질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태양광이 딱 통과되게 분석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연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분석했더니 당연히 스펙트럼 쫙 갈렸겠죠. 근데 신기한 게 거기에 까만색 선들이 군데군데 사이에 보이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 570개가 넘는 선이 군데군데 있는데 어떤 데다가 해봐도 태양광과 똑같이 보이더라. 그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초파리나 이런 거 하듯이 지도를 그려가지고 어디에 뭐가 뜬다, 어디에 뭐가 뜬다, 항상 같은 위치다. 그래서 프라운호퍼 선이라는 것을 만드는 데서 모든 게 또 이제 보이기 시작이 되죠.
0: 자잘자잘하게 나눠져 있는 색깔들과 그 사이에 또 있는 검정색 그 막대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한 게 그게 프라운호퍼다.
4: 그래서 과연 해석을 했느냐. 프라운호퍼는 이 선을 찾아서 지도를 그리는 것에 성공했지만 정확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선들이 각각의 화학 원소랑 연관이 되어 있더라.
0: 이거를 렌즈 제작자가.
2: 더 위대한 공헌이 있습니다.
0: 뭡니까?
2: 그러니까 그 렌즈를 해서 프라운호퍼 선을 봤는데 더 정밀한 분광기를 개발을 해요. 그게 소위 말하는 회절 격자라고 하는 건데요.
0: 회절 격자?
2: 네.
0: 처음 들어봐요. 회절 격자.
2: 네, 형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면적에 네. 홈을 네.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조밀하게 파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회절 격자를 통과한 빛은 렌즈를 통과한 빛보다 훨씬 더 조밀하게 갈라집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 분광 말고 네. 기본 분광기 내부는 전부 다 그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네. 그 회절 격자 들어있어요. 그때 개발된 거예요.
0: 그러면 아예 더 막 세세하게 이미 파놓고 네. 거기다 빛을 쏴가지고 네. 더 와이드하게 문다는 거 아닙니까?
2: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초반에 네. 빨주노 초파남보라고 얘기했지만 네. 그 중간에 경계에도 다 색깔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더 해상도를 네. 세세하게 분석하는 분광장치다.
1: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아니, 뉴턴도 햇빛을 프리즘으로 갈라서 봤고 프라운호퍼도 햇빛을 갈라서 봤는데 왜 프라운호퍼는 이 570개의 검은 선을 발견을 했고 뉴턴은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0: 뉴턴이 렌즈 기술을 못했으니까 그래요. 못 깎았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뉴턴이 만약에 이제 그, 뭐, 광학, 렌즈, 이런 것까지 섭렵을 했으면 이제 뉴턴이 먼저 발견했겠죠.
1: 네. 맞아요.
0: 근데 이런 걸 프라운호퍼가 정말 큰 역할을 했네요, 그죠?
1: 네. 사실 네. 별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방금 이 프라운호퍼 선이 발견된 것처럼 똑같거든요. 천문학에서 천체 물리학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천문학이라고 하면 하늘에 어떤 떠있는 천체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었다라고 하면은 이때를 기점으로 저기서

0: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네?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천체 물리학이 거기서 태어난 겁니다.
1: 그러니까 분광학이 같이 발전하면서 이제 천체 물리학이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속까지 볼 수 있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게 자연적으로 이제 과학적인 발전이 일어났다.
2: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스타라고 하는 항성 같은 경우가 네. 훨씬 크고 어려워 보이지만 항성이 가장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천왕성, 해왕성만 가도요. 정확하게 내부 구조가 어떤지는 잘 몰라요.
0: 그렇죠.
2: 근데 항성은 그 전부 다 그냥 가스덩어리잖아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1: 그 안에 뭐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특이한 요소는 네. 없는지
0: 가보지 않고도 태양빛만 아까 프라운호퍼선이라든지 흡수선만 관측을 하면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 근데 프라운호퍼선 그 그림만 보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걸 알려면은 원소마다 어떤 선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바코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2: 그게 이제 화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가끔 뭐 가스레인지에다가 라면 끓이다 국물이 불에 떨어지면 노란 불이 확 나와요.
1: 맞다.
2: 이게 딱 디선에 해당하는 그 우리가 소듐 혹은 나트륨이라 부르는 원소거든요. 그리고 지문처럼 원소마다 어떤 색을 흡수하고 어떤 색을 방출할 수 있는가 에너지의 관계를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두 명의 과학자가
1: 거의 또 있습니까?
2: 네,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아, 네. 이걸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분.
1: 아, 도구를.
2: 그중 한 명 이제 분젠이라는 분인데 로베르트 분젠이라는 분이 그 분젠 번호의
1: 분젠 번호. 네. 맞고. 아, 분젠.
2: 네. 화학 분야에서는 진짜 지독한 화학자라고 유명해요. 그 우선 독극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터져요. 폭발을 했어요. 폭발을 해서 한쪽 눈을 실명을 합니다. 실명을 해서 실험하다가 왔다가 깨어나서 바로 실험실에 가요. 실험해야지 하고.
1: 한쪽 눈을 잃었는데도 딱 깨어나자마자 바로 실험실로 간다.
2: 네, 거의 집념의 화학자였는데
0: 그쵸.
2: 이분이 결국에는 아까처럼 뭔가 원소들과 색이 관련이 있다를 느끼는 순간 제대로 봐야겠다. 근데 모닥불은 노란색이고 뭐 메탄가스로 불피면 파란색이고 이게 불도 색깔이 있더라. 그러면은 내가 보고 싶은 색이랑 얘네가 관계를 가져버리면 못 보는 거잖아 해서 색깔이 없는 불을 만들자. 그게 분젠 번호였어요.
0: 스펙트럼을 보려고 그 번호를 개발을 한 거네요.
2: 그렇죠. 그럼 실제로 한번 보자 해서 온천불을 볼륨에 너무 물질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40톤을 졸여서 거기 남아있는 걸 봤더니 뭔가 하늘색에 못 봤던 불꽃의 색이 보이더라. 여기서 이제 세슘이라는 물질을 찾았어요.
1: 그 세슘? 40톤 온천물을 졸여가지고 거기서 세슘을 발견했다.
2: 근데 완전한 실험가죠, 이분은. 그러니까 실험이 있다면 또 이론의 조합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걸 설명한 게 그 단짝이었던 키르요프라는 이론, 이분은 물리학자십니다.
1: 키르요프. 정말 그냥 과학에 미쳐있는 그 분젠, 그 옆에 키르요프.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약간 다이나믹 듀오.
2: 정말 그런 거예요.
0: 다이나믹 듀오.
2: 평생 안 싸우고 항상 팀을 이뤄가지고 나이 차도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항상 단짝이 돼서 분젠이 야 이거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번호로 봐도 아까 해상도가 중요했잖아요. 해상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촘촘하게 나오니까. 이거를 쫙 펼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프리즘을 더 통과시켜봐부터 이제 키르요프가 제안하면서 그렇죠. 점점 장비를 만들다가 분광기라고 부르는 장비가 세상에 탄생합니다.
1: 와, 정 최초의 분광기네? 네,
2: 최초의 분광기를 만든 분들이 분젠과 키르요프 2인조.
1: 야, 분젠과 키르요프.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분광기 나온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폭발이 일어나요?
2: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네. 가장 인류 역사상 큰 영향을 미친 건 당연히 양자역학이죠.
1: 아, 양자역학.
2: 저도 방송을 봤는데 뭐 네. 김상욱 교수님 말씀하시는 네. 거 보면 결국에는 프라운호퍼선을 해석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건방진 말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학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3: 그럼 프라운호퍼가 이 현대 물리학을 여는데 혹은 혁명이 일어나는데 엄청 큰 기여를 한 거네요.
2: 거의 그 원인 제공을 한 거죠.
3: 그 선을 못 봤다면 양자역학이 시작도 사실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1: 프라운호퍼가 그 사고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면
3: 그러게요.
1: 와, 엄청나게
3: 그 사고에서 네. 양자역학이 함께 매몰될 뻔했네.
1: 그러니까
4: 형들 떡볶이 먹자.
5: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4: 진짜 대박이네.
5: 진짜 맛있겠지.
4: 대박. 너무 맛있는데.
6: 쫄깃쫄깃하네.
4: 떡볶이 잘 어울려.
1: 근데 양자역학이 나온 지가 벌써 100년이 됐습니다.
0: 그렇죠.
1: 이 원소가 어떤 빛을 흡수하고 내보내는지도 알고 이제 물질 분석하는 데에도 쓰임이 생기고 그럼 분광학은 이제 웬만큼 다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할 게 남은 건가요?
3: 네.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면 연구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0: 이제 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초고속,
1: 초고속.
0: 즉 시간 차원이 필요합니다.
1: 저는 물질은 그냥 사진만 찍으면 대충 나오는 견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었는데 초고속이 필요하다.
0: 그렇죠. 이게 가장 문제 시작된 거는 화학 분야인데요. 예. 화학 분야 가장 중요한 게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데 수소하고 산소는 그냥 각각의 그냥 기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물이 된다는 게 얘가 갑자기 뿅 합쳐서 마법사도 아니고 분명히 중간에 뭔가 전이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가. 그 중간 단계를 보려면 당연히 시간 측정계가 필요하겠죠.
1: 시간 측정.
0: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 되잖아요.
2: 네네.
0: 동영상이 필요한 거죠. 보통 연구 분야에서 초고속이라고 얘기하면 울트라 패스트라고 하면은 서브 나노 세컨, 그러니까 나노 세컨보다 더 짧은
1: 완전히
0: 피코
1: 짧은.
0: 세컨이나 펨토 세컨 영역을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 영역이 왜 중요하냐면 그 영역에서 모든 게 다 벌어지거든요.
1: 근데 물질의 변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변화를 관찰을 왜 해야 될까?
0: 네.
1: 요게 이제 어떤 재미가 있길래?
0: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뭐 각광받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도 있는데
1: 예.
0: 그 LED라든지
1: LED, 예,
0: 그다음에
1: 예.
0: 태양전지
1: 예.
0: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질이 대부분 반도체인데요.
1: 네.
0: 그 반도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들의 동역각적 현상을 알아야 그 장치들을 우리가 설계하고 만들어내고 더 고효율의 소자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현상이 무슨 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면은 피코초나 펨토초는 돼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2: 아... 예를 들어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반대쪽 전구에 불이 켜져요. 이게 시작과 끝이잖아요. 우린 누르면은 켜진다는 거 아닌가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저희까지 가는 회로가 거의 사다리 게임하듯이 엄청 복잡한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로 전기가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고치든 바꾸든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초고속이 있다면은 진짜 전기가 흘러가는 걸 다다다다다 찍는 카메라가 생긴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알면 얼마든지 화학 반응을 바꿀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 원리를 알 수 있으니까
1: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거죠. 속도도 못 쫓아가니까
2: 너무 빠르니까
1: 우리 눈이 못 쫓아가니까 그걸 이제 완전히 나눠가지고 그 루트가 그려지는 게 우리 눈에 담기게 해야 되기 때문에 초고속 기술이 필요하다.
0: 초고속 영상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아내려고 점점 시간은 짧은 카메라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3: 그러면은 그 초고속 분광학에는 어떤 장비가 쓰이는 거예요?
0: 그 초고속 분광학을 가능하게 한 장비가 바로 펄스 레이저.
1: 펄스 레이저요? 펄스 레이저. 우리가 지난주에 레이저 했는데.
3: 레이저 했어요.
1: 이따 잘난 척 좀 해야지. 기억나는 거 다 얘기해야지.
0: 저희 이제 초고속 분광학 입장에서는 펄스 레이저가 A2G죠. 뭐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 아, 그래서 그 초고속 카메라가 펄스 레이저라는 얘기예요?
0: 그렇죠. 예, 펄스 레이저.
1: 펄스 레이저.
0: 셔터를 이렇게 깜빡이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1: 짧으면.
0: 더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1: 하는 거죠, 카메라가. 예,
0: 예. 예를 들어서 뭐 뱀이 새를 잡아먹는데 그게 보통 한 10ms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눈은 한 50ms까지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딱 그 장면을 못 보니까 그러면은 셔터를 그 10ms보다 더 짧게 예. 하면 측정할 수가 있겠죠.
1: 더 나눠지니까.
0: 네.
1: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마장에서 말이 달리고 있어.
0: 맞아,
1: 그걸
0: 맞아.
1: 찍는 뭐 여기 있잖아. 역동적인 걸 보려면 그 연속 촬영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찍잖아요.
0: 네.
1: 그러면 좀 더 세분화되게 해가지고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그 펄스 레이저가 이제 이래서 필요한 거고 짧은 순간에 빛을 팍 내보내는 게 그게 맞다든가 펄스 레이저.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0: 이제 펄스 레이저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그냥 짧은 시간 하나만 탁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펄스 트레인이라 그래가지고
1: 네.
0: 어떤 유한한 에너지가 나와야 돼서 그게 이제 일단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따다다다 이렇게 나옵니다.
2: 그 하나하나가 이제 사진이 되는 거고 이게
0: 그렇죠.
2: 이어붙이면 영화가 되네.
0: 네네.
1: 아니 근데 교수님은 그러면 펜토초 레이저로 주로 뭘 관찰하세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반도체를 연구를 하는데 반도체가 그냥 어쨌든 물질이죠. 그냥 고체 같은 그냥 물질인데 겉으로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얌전한
1: 칩이죠. 칩.
0: 네, 그냥 얌전한 물질처럼 보이지만 이제 여기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온갖 일들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빛이 전자기파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저기 전자기장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은 물질 내에는 전자, 그다음에 원자핵들은 전부 다 극을 띠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엄청나게 많은 상호작용이 벌어지고 근데 그 상호작용을 우리가 개별 입장 하나하나씩 다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보가드로수만큼 원자가
1: 그렇죠.
0: 몰려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들을 좀 더 쉽게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소위 말하는 이제 준입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1: 준입자?
0: 예, 예.
1: 준입자요?
0: 예.
1: 준입자가 뭐죠?
0: 준입자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전자, 광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0: 입자들은 양자각 입자들은 알지만
1: 네.
0: 이게 물질 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빛과 그 물질 내에 있는 전자들 원자핵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얘네들이 서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1: No.
0: 일례로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가면 개개인 사람들이만 응원을 하다가 어느 순간 파도타기를 할 때가 있죠.
1: 네네네.
0: 그러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이 그렇죠. 물결 흐름처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개개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1: 아.
0: 왜냐하면 빛과 물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더 큰 스케일에서의 어떤 예, 거동을 보이게 되는데
2: 네, 그게 준입자다.
0: 예, 그거를 준입자로 상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3: 아, 입자처럼 아. 움직인다라고 네. 해서
0: 실제 입자는 아니고요.
3: 네. 네. 예.
4: 그러니까 전자나 양성자처럼 사실 실체가 있는 입자라기 보기는 힘든 거죠.
0: 그렇죠. 실체 입자는 아니고요. 네. 물질 내에서 사실 그렇게 기술하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아. 개별 입자를 기술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5: 뭐 빛이라는 게 사실 아시겠지만 태양빛 쏘면은 전자가 약간 들떠 있다가 그다음에 깔아앉으면서 방출하는 게 그 빛이잖아요.
0: 네네네.
5: 어,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닌 거네요.
0: 그렇죠. 제가 그림을 하나 예. 예, 보여드리면 이 엑시톤이 그 준입자 중에 하나입니다.
5: 엑시톤, 엑시톤.
0: 예. 그러니까 이걸 엑시톤을 설명할 때는 여기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 게
1: 네.
0: 어떤 반도체에서 빛을 받으면 그 낮은 상태에 있는 에너지 가는 전자가 이제 들뜬 상태로 올라가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면은 얘는 여기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가 빈 구멍이 생기죠.
1: 네.
0: 그런데 빈 구멍이긴 하지만 주변이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저희가 플러스 입자라고 가정을 해요.
1: 네네.
0: 그럼 여기 플러스랑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둘 사이에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기반도체나 이런 물질들은 이 둘 사이에 인력이 세가지고 요 놈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1: 아~
0: 그래서 요거를 같이 분석해야지 따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5: 반도체마다 다 또 이렇게 네, 움직이는 게 다르군요. 다릅니다. 전자가 들떴다가 내려오면서 비치는 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원칙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이 반도체 물질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군요. 같이
0: 그래서 지금 분이. 말씀하신 거를 엑시톤을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지금 대표코님 말씀하시는 거는 빛을 받아서 전자가 올라갔다가 떨어진 빛을 낸다잖아요. 빛을 받으면 엑시톤이 형성이 됐다가 엑시톤이 다시 재결합한다. 그때 빛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 엑시톤이라는 말 자체 그 온으로 끝나는 게 입자에다가 붙여요. 뭐 일렉트론, 뭐 파지트론 이런 식으로. 엑시는 아까 말씀대로 들뜬다 했잖아요. 빛을 받아서. 들뜨는 게 이제 익사이테이션이다 보니까 들뜸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준입자여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들뜬 상태가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겨버린 거예요. 언제든지 다 찹쳐질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활용하면 태양전지가 되거나 다른 용도가 오케이. 되니까 이걸 알고 싶은 거죠.
4: 그러면 엑시톤은 이게 예를 들면 원자 하나가 있고 뭐 전자가 하나가 들뜬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0: 네.
4: 그럼 그 두 개를 딱 들뜬 전자와 나머지 원자를 엑시톤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얘네들이 무리를 엑시톤이라고 하나요?
0: 아,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물질 내에서는 네. 그 워낙 그 아보가도 수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초고속 분광을 분석하는 거는 각각의 하나하나 엑시톤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계적으로
4: 집단
0: 예, 예, 이게 예, 개개로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5: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0: 네.
5: 아토초도 있는데
1: 맞아요.
5: 아토초로 하면은 더 어떻게 더 선명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좀 더 잘게 엑시톤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3: 해상도 높게 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4: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필요가 없죠.
1: 예. 아, 필요가 없어요?
5: 비용이 비싼가요? 아토초?
0: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아토초 레이저는 전자 하나의 개별적인 움직임을 트래킹할 수가 있어요.
1: 네.
0: 아토초는. 그런데 우리가 물질 내에서 어떤 소자를 분석할 때는 통계적인 전체적인 숫자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1: 네. 네.
0: 그거는 서브 펨터 체커는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토초가 필요가 없죠.
3: 우리 한 시간짜리 영화를 볼 때 1분씩 넘기든 몇십 초 넘기든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데 0.001초씩 넘겨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촘촘한 거예요. 아토초는 우리가 보고 싶은 스케일에 비해서 너무 잘게 자르니까 가성비도 안 맞고 장비도 없고.
6: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께서 보고 싶은 현상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펨토초 영역이 가장 베스트겠네요.
0: 네, 베스트입니다. 근데 뭐 그 더 이상은
5: 그렇죠.
0: 의미가 없습니다.
5: 예, 예. 예. 아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현상들을 자세하게 또 관찰을 해요.
0: 네.
5: 이건 이제 어디다 쓰냐? 다른 거죠. 이제 왜냐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 이거 그냥 알았어요 하고 끝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0: 그렇죠. 이제 제가 하는 연구라는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5: 예, 예, 예.
0: 제 연구는 물질 내에 있는 준입자들의 이런 동력학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1: 네.
0: 그거를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소재들
5: 소재? 네,
0: 소자를 설계하는 그런 원리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태양전지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LED 같은 경우, 그다음에 광검출기, 포토다이오드, 뭐 포토트랜지스터 뭐 이런 소재들이 있습니다.
4: 근데 반도체 연구하신다고 해서 저는 우리가 맨날 하는 그 반도체만 생각했는데,
5: 그렇지.
4: 태양전지 그 반도체, 연구도
5: 아니라 태양전지.
4: 태양전지도 마찬가지로.
0: 네,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이 물질을 사용하면은 태양전지의 효율이 지금 실리콘 못지않게 구현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보다 가격이 일단 훨씬 싸고요.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처럼 만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5: 스카치 얇아요, 그럼 당연히?
0: 예. 거의 뭐 1마이크롬터 정도의 매우 얇고요.
5: 태양전지가?
0: 그래서 창문이나 자동차에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게 꿈이에요.
5: 이런 거는 뉴스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0: 저는 태양전지를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고요. 네. 태양전지를 직접 제작을 해서 효율을 실험하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데, 그런 분들의 목적은 어쨌든 고효율의 태양전지를 만드는 것이고, 저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중립자의 동력학들을 분석을 해서 조금 더 효율이 높은 원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도 하고 있는 연구인데, 연구그룹에서 이걸 페로브스카이트를 개발을 해가지고 효율을 측정했더니 좀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게 높게 나오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제 의뢰를 하면 저희가 펜토초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이 물질의 엑시톤 수명이 좀 더 깁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결과를 내서 논문을 쓰는 그런.
5: 약간 자동차 검사소 같이. 약간 펜토초 검사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3: 재료화 분야가 이걸 설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를. 그리고 만드는 분이 있고, 교수님 같은 경우 그걸 분석해가지고 장단점이니 어디가 문제니 이거를 다 파악해주는, 감시해주는 그런 분이어서 이게 업무가 분장돼야
5: 할 지배자네.
3: 여기서 이제 컨펌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5: 그렇죠.
3: 왜 되나도 모르고.
5: 이거 약한데요. 이거 쓸 수 없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석을 하니까.
0: 제가 뭐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5: 아니, 근데 이제 그래도 안 됩니다라고는 안 하시겠지만 그쪽에는 안 됩니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쪽에서는 약간 빛의 권력자. 약간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0: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제가 속마음으로 그냥 하는 걸로.
5: 속마음으로. 그러니까.
4: 저희 학교에 또 박남규 교수님 계시니까 페로브스카이트
0: 거의 세계 최고 전문가시죠.
5: 아, 그래요?
4: 세계 최고. 네.
5: 노벨, 있어요, 그런 분들이?
4: 저희 아주 강력한 노벨상 후보 중 한 분이시라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뭐 몇 프로 수율을 올리고 하려는 거를 하잖아요. 소재를 어떻게 보면 성능을 개선시켜서 이 효율을 좋게 하려고 할 때 사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해야지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교수님 같은 분들이 분광적인 걸 이용해가지고 그 일들을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 혹은 가능성도 맞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역할을 하시겠네요.
0: 그래서 공동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5: 네. 우리가 그러면 태양전지 쪽으로는 지금 세계 최고네요. 왜냐면 대단한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니까, 교수님 포함해서.
0: 우리나라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력으로는 지금 세계 1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 그러면 이제 그 메커니즘 어떻게 됩니까?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6: 원리.
5: 햇빛이 와요? 햇빛이 딱 비쳤어요.
0: 네. 햇빛이 오면은 당연히 빛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 태양전지 내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저 광흡수층, 그러니까 흡수하는 층, 저거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거든요, 보통. 예. 네, 저기서
5: 흡수를
0: 에너지를 받겠죠. 그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빛을 받으면 그 페로브스카이트 내에서 저런 엑시톤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이렇게 짝지어져 있는 형태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태양전지에서 요구하는 거는 전류를 얻어야 되잖아요. 전기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 묶여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가 결국엔 전극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5: 흘러들어가야 되고. 예. 플러스 마이너스로 서로 가야 전류가 생성이 되는 거죠.
0: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거는 저 엑시톤이 얼만큼 시간 동안에 저렇게 빨리 저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가.
6: 아, 빨리 분리가 돼야 되는군요.
0: 그렇죠.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저 엑시톤이 형성이 되면은 오래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엑시톤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또 재결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전극으로 가기 이전에 재결합해버리게 되면은 전류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6: 그렇죠.
0: 어떻게 하면은 저 엑시톤의 수명을 늘릴 것인가. 그다음에 저놈이 저 두 입자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 전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설계를 할 것인가.
5: 어쨌건 나눠져 있는 애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냥 그 상태로 만나지 말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게 하려면 시간 싸움이
0: 시간 싸움이 중요해요.
5: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합쳐지려고 하면은 빨리빨리 보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 움직임을 관찰해야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
6: 그죠? 그래서 잘 봐야 되는군요.
0: 중요합니다.
5: 아니 그 후보 물질 같은 것도 네. 뭐 좀 찾아주

0: 주식이기도 해요. 반대는 이제 약간 좀 제한을 좀 해준다든지 뭐.
1: 아, 그러니까 제가 후보 물질 자체를 찾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물질 만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네. 저희가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좋은 물질을 만들 수 있게 그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
2: 아, 개선을 해주는데 그렇죠. 역할을 예, 하는군요. 예, 예, 예.
0: 대양제지 이야기도 너무 참 재밌는데 이게 또 뭘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하게 돼요.
2: 그러니까
0: 혹시 우리 교수님도 더 큰 꿈을 꾸고 계실 것 같은데.
1: 네.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반도체 물질이 있으면 그 반도체 물질 혼자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다가 다른 나노미터 스케일 되는 구조를 갖다 붙입니다. 이게 나노 포토닉스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한마디로 나노미터 스케일에서의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서의 빛의 거동을 제어하기 위한 분야예요.
3: 빛의 거동을 제어한다고요?
1: 네.
3: 마법처럼 들리는데요.
1: 예를 들어서 뭐 금속을 이루어진 메탈 미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면 저 엑시톤이 분리되는 시간이라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밖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꿈은 어떻게 하면 이 중입자들이 소자의 효율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설계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빛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광자 반도체 막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좀 나올까요? 네.
1: 이게 결국에는 네. 저희 같은 광학자들이 나노광학자들, 분광학자들이 꿈꾸는 미래인데요. 네. 아무래도 전자야가 물질 내로 움직이다 보면 발열 현상이라든지 좀 잔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꿈꾸는 거는 전자를 완전히 광자로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광자는 서로 상호작용도 안 하고 쿨롱 인터랙션도 그렇죠. 없죠. 왜냐하면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가고 와. 상호작용도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데 네. 이제 문제는 항상 빠른 속도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컨트롤하는 게 매우 힘들죠. 전자는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전 단계, 중간 단계로 하는 게 광자하고 전자를 섞어서 중입자를 만드는 거예요.
0: 하이브리드네요?
1: 그렇죠. 그걸 우리가 폴라리톤이라고 부르는데.
0: 폴라리톤.
1: 그러면은 그 전자의 장점, 그 다음에 광자의 장점을 같이 따와서 완전히 광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작은 유효 질량을 갖는 중입자들을 이용해서 소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0: 언젠가 근데 이름처럼 컨트롤 하실 것 같아요.
2: 네.
0: 광자를 진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광진이에요.
2: 그러니까요.
1: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0: 네? 그 성경책에 보면은 천지창조가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이 빛이에요.
2: 이야,
0: 나는 이제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더 이제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지난 빛 이야기들을 또 복습을 해보고, 앞으로 나올 또 빛 이야기들을 미리 좀 예습을 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다들 어떠셨습니까?
4: 재밌긴 했는데, 쎄한 느낌이 드는 것이, 네. 우리가 아직도 빛에 대해서 아직 일부밖에 공부를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걸 시작으로 더 깊은 얘기를 아마 듣게 될 것 같아요.
0: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빛을 다 알지 못한다. 네.
2: 이제 천문학자에게 빛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것이거든요. 빛이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빛의 그 가능성이 이 실생활에서도 정말 무한하구나라는 거를 새삼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3: 저는 분광학이 되게 묘한 매력이 있다고 느꼈던 게 빛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 될수록 빛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분광학이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학문이지만 또 다른 학문들에 또 빛을 비춰주는 그런 학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 아, 네.
0: 우리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1: 아, 정말 그... 되게 긴장되고 흥분됐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을 최대한 잘 드린 것 같아서
0: 너무 좋았어요.
1: 함께 생각을 하고요.
2: 네.
1: 결국에는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빅뱅 이후로 이제 빛이 생기고 나서 별이 생기고
2: 네.
1: 수십억 년 동안에
0: 그렇죠.
1: 생명체가 진화를 해서 그럼요. 우리 의식 기종이 존재 인간이 탄생을 했는데
2: 네.
1: 그 의식을 가진 존재가 다시 태초에 우리를 만들어내게 원인인 빛을 다시 사유한다는 그런 어떤 순환론적인 어떤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이게 의미가 있구나 더 열심히 맞습니다.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0: 아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도 진짜 멋진 연구 많이 부탁드리고요. 진짜 온 세상을 빛으로 환히 진압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취미는 과학이 될 수 없을까? 안 될 건 뭐야? Why not?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100회 대망의 주제는 뭡니까?
3: 좀 성대하게 파티를 한번 해야겠네요.
2: 아, 파티?
3: 파리를 한번 해야겠네요.
0: 파리 타임.
3: 예. 예. 진짜 파리 타임 준비했습니다.
0: 뭡니까?
3: 초파리.
0: 아, 초파리.
2: 아, 초파리.

0: 초파리 과학자들은 돌연변이 찾는 거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빨간 눈 야생형 초파리.
1: 빨간 눈이요? 빨간 눈이
2: 최고의 전설의 초파리는 어디 나왔습니까?
0: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적인 초파리는
3: 어, 뭐야? 아, 저거예요, 저거?
0: 가장 중요한 건 유전인자인데요.
3: 유전인자 실체?
0: 퇴행성 뇌질환, 뭐 우울증이나 파킨슨병의 다양한 암의 돌연변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3: 아, 초파리에서.
1: 뺄 수가 없어요. 초파리 알면 할수록, 그죠?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4: 예, 네, 앵앵거리죠, 제 머릿속은.
5: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볼거리 한가득. 이번 주말 EBS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 일요일 오후 1시 30분 미료 시네마 굿윌 헌팅.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산 다큐.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이번 주말에도 EBS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6: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7: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8: 이 비행기 최상급이라 한무생 뭐 한 150만 원입니다.
7: 150만 원이요?
8: 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공부가 다죠, 이게.
7: 강도무장, 강도무장.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이게 위로 오겠죠. 유나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죠.
9: 안녕하세요.
10: 피넛입니다. 4년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행복한 노래가 별로 없어요.

0: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2: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작품을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강의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이제 오답부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당신은 이 글씨를 읽을 수 있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제 이 글씨를 해독할 수 있나요? 언젠가부터 교과서를 점령한 삐뚤빼뚤한 글씨. 채점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시험지에 날려 쓴 글씨. 쓴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흐릿하고 힘없는 글씨. 왜 이렇게 된 걸까요?
1: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니까 이제 퇴화되는 능력이죠.
0: 더 이상 쓰지 않는 시대. 우리가 잃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0: 글씨는 누군가에게 고민거리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초등학교 4학년 세연이가 글씨 교정 학원을 찾았습니다.
1: 네. 잘 예쁜 글씨가 안 나와요.
2: 그리고 손목이 많이 꺾여 있으면은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0: 글씨를 진단하고 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2: 여기서 이런 불필요한 액션, 다시 잡는 액션들이 있거든? 최대한 정성 들여서 그리고 여기는 최대한 빠르게 써볼 거야. 여기 한번 작성해보자.
0: 세연이는 자신의 글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1: 국어 시간, 뭐 글자를 많이 써야 되는 시간이나 일기를 쓰거나 할 때도 일기 내용을 작성하는 건 재미있었지만 손이 아파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세연아 이거 어야 아니면 아이야 라고 헷갈려 하셨던 부분 적이 있어요. 제 글씨는 균형이 안 잡혀 있었어요.
2: 엄지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 이렇게 해서 굴려서.
0: 학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걸 배우는 건 아닙니다. 손가락 처음엔 연필을 바르게 잡는 법과 올바른 자세를 익히는 것부터 시작하죠.
2: 자, 네. 자, 연필 끝이 12시, 그리고 11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요 손 날 부분이 바닥에 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 잘했어. 그렇게 잡는 거야.
0: 글씨는 자신감과 맞닿아 있습니다.
1: 친구들이랑 비밀 쪽지를 보내고 찾기 놀이를 할 때 친구들이 야 이거 작성한 거 누구냐 이거 너무 글씨가 그런 말을 조금 안 듣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 대충 막 날려서 쓴 것 같아.
4: 그 개미처럼 날려 썼다. 잠자리처럼.
5: 해석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0: 아이들 사이에서 글씨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6: 국어 시간에 발표할 때 제가 발표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쓴 글씨를 못 알아봐서 발표를 못 해가지고 저랑 모든 친구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
5: 열심히 쓸 생각을 안 했어요. 열심히 쓸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쓰니까 나중에 가면 그게 습관이 돼서 열심히 이쁘게 쓰려고 해도 잘 써지지가 않았어요.
0: 글씨 사교육을 찾는 학생들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7: 손에 힘 빼야 돼.
0: 서술형 시험이 늘어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최소한 채점자가 읽을 수 있는 글씨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악필이 아이들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어릴 때 바로잡지 못한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집니다. 취업이나 시험을 앞둔 이들에겐 바른 글씨가 간절하죠.
8: 제가 작년에 국가자격증을 준비했었는데 국가자격증은 거의 대부분이 뭐 대학교처럼 뭐 태블릿 PC로 시험 보고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무조건 다 연필로 시험 봐야 돼요. 너무 좀 글씨를 못 쓴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9: 은행에 가서 뭐를 주소로 쓴다든가 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내가 뭐 피해자라도 가서 뭐 써야 되니 글씨를 못 쓰다 보니까는 내가 죄를 지어주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떨려요.
0: 글씨는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죠. 인구 14억 6천만 명의 거대한 국가. 이 꼬불꼬불한 글씨가 인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인도 의사가 쓴 처방전입니다. 악필 때문에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자 인도 법원은 의대 교육 과정에 손글씨 교육을 의무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필로 인한 의료사고는 인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악필로 인한 처방 실수로 매년 7천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처방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기도 했죠. 대체 악필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과거 교실에서는 일명 깍두기 노트를 가득 채우며 글씨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져진 글씨는 학교 생활 속에서 노트 필기, 시험, 일기, 편지 등 수많은 쓰기 활동을 통해 더욱 완성되어 갔죠.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세대.
10: 나는 연못에 있는 개구리야.
11: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준비.
0: 학교에서도 글씨를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충분히 써볼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12: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게도 하지 않기 때문에 뇌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안 쓰면 안 쓸수록 없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당연히 안 하니까 이제 퇴화되는 능력이죠. 예.
0: 서울의 한 초등학교. 갓 입학한 1학년 새내기들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칩니다. 이 학교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전통이 있는데요. 바로 글씨 교육입니다. 학교에서는 4월 한 달간 매일 40분씩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칩니다.
13: 우리 친구들이 연필을 얼마나 잘 잡나 보자. 우리 연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하나, 둘, 셋. 빵이야. 자, 빵이야 해서 연필을 엄지와 검지 사이,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 위에 올려놔요. 그죠? 그리고 가볍게 쥐면 연필 바로 잡는 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잡은 거 보여주세요.
14: 이거요.
13: 자, 너무 앞쪽에 가깝게 잡으면 안 돼요. 평소 하던 대로.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0: 아직 손에 힘이 부족한 아이들은 연필 잡는 법과 선 긋기 같은 기초부터 연습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손의 힘을 기르고 나면 사방 그림 익히기를 하는데요. 사방 그림이란 정사각형의 칸 안에 열십자 보조선을 그린 형태입니다.
15: 1번만 가운데에서 끝까지 3번만 가운데로 안으로 끝까지
0: 초성, 중성, 종성이 제자리에 놓여야 비로소 바른 글씨가 되는 한글. 1학년 아이들은 낱자의 크기와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워 글씨가 비뚤어지기 쉬운데요. 이렇게 사방 그림으로 연습하면 글씨가 점점 균형을 잡아갑니다.
16: 아이들이 사실은 늘상 말하기나 듣기는 잘하지만 쓰기는 사실은 지도가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0: 있거든요. 처음에 배울 때 연필 바르게 잡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획순에 맞게 날짜별로 쓰는 거 기초부터 튼튼하게 잘 잡아줘야 이후에 학교 생활도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첫 번째 도전은 지금 내 글씨 모양을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장 여행을 시작하는데 앞으로 점점 글씨체가 나아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2: 제작진은 글씨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같은 문장을 4주 동안 쓰게 했습니다. 문장은 동요 반달의 1절 가사. 쌍자음이나 받침이 있는 글자는 이제 막 글씨를 배우는 아이들에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3: 처음에 이제 삼각기를 할 때도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들 5분이면 끝나는 활동을 10분, 20분 동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반듯하게 글씨를 쓰기 시작하고 하면서 힘이 붙으니까 자신감까지 생기는 네,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1: 우에 이음 아기 소리요 몇 번 방이에요?
4: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워요?
5: 그 줄 맞춘
4: 줄 맞춰서 쓰는 게 어려워요?
5: 네.
2: 잘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생각처럼 되진 않습니다.
5: 어쩔 때는 시옷도 어려운데 기억도 어려워요.
2: 세훈이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1: 자, 앞에 보세요. 다이아.
6: 선생님 잘 못하겠어요.
1: 가짜요?
2: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글씨를 쓰는 것은 운동과도 같아서 꾸준한 연습이 필수입니다. 이제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볼 시간입니다. 4주간의 글씨 교육에는 가정에서 하는 과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7: 아니야,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2: 이때 부모는 아이의 글씨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7: 현아, 잠깐만, 똑바로 안 돼. 좀 뒤고 다시 써볼까? 오케이. 땅에서, 아, 하늘에서 땅으로 반듯하게. 이번에 진짜. 판을 벗어나거나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안 써질 때는 좀 울고 계속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속상해하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럴 때 좀 달래주는 게 힘들었어요. 또 세원이 또 아쉬운 글씨 있어? 다시 쓰고 싶은 글씨?
5: 없다.
7: 없어? 그럼 영어만 다시 써볼까? 반듯하게.
2: 세훈이의 아빠는 아이가 글씨를 쓰는 순간에 행동과 눈빛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8: 원래 이제 세훈이가 다른 태블릿이나 아니면 모바일 기기 매체를 쓸 때는 굉장히 속도감이 빠르기 때문에 눈이 빨리 움직이고 자극적인 것에 반응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글씨를 쓰는 순간만큼에는 좀 행동도 천천히 느려지고 집중력이 생기면서 끝까지 완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2: 4주간의 글씨 수업 마지막 날.
1: 새싹처럼 쑥쑥 내 글씨가 자라요. 이제 오늘 마지막 미션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자란 글씨를 멋지게 보여주는 날이에요. 천천히 또박또박.
2: 수많은 연습 끝에 이제는 힘주어 바르게 써내려가는 아이들. 아이들의 글씨는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0: 인간에게도 근육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대근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근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파인 모토라는 것은 주로 우리 몸의 이 말단, 특히 대표적인 게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에 근육 운동을 조정하는 기술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세하게 조정함으로써 인간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소근육 운동, 또 소근육 운동 기술입니다. 손글씨 쓰기는 소근육 발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을 촉진하는 아주 좋은 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1: 아이들의 손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만지고 잡고 흔들며 넓은 세상을 배워가죠. 흙놀이, 모래놀이, 종이접기 등의 다양한 놀이는 물론 옷 입고 벗기, 단추 풀고 잠그기 등의 일상의 활동들이 모두 소근육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0: 특히 만 3세에서 6세 정도까지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손가락 같은 부분을 움직이는 이 소근육과 또 우리 눈과 운동의 그런 통합 능력이 아주 빠르게 발달합니다. 그 시기에 그 경험이 많이 이루어질 때 이제 우리 뇌나 몸이 더 잘 발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1: 이 독특한 모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눈과 손, 입술 등을 통해 들어온 모든 정보는 뇌의 대뇌피질로 전달되는데요. 신체 부위별로 대뇌피질에서 차지하는 영역을 봤을 때 가장 넓게 차지하는 감각, 운동기관이 바로 손입니다.
2: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인류 문명에 굉장히 위대한 발견들이 다 손을 통해서 뭔가 구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밖으로 나와 있는 뇌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손글씨는 손의 소근육을 움직여 뇌로 자극을 전달합니다. 이 자극은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뇌의 필터, 망상활성계를 자극하는데요. 자극받은 망상활성계는 신호를 보내 언어, 기억, 운동을 제어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0: 글씨를 쓸 때는요,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형태를 써야지라고 기억했던 것에서 떠올리게 되고 내가 쓰고 있는 것을 눈으로 계속 보면서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언어와 인지와 운동이 다 통합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 손글씨를 써보는 연습이 인지적으로 학습에까지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1: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글씨를 학문과 수학의 결정체로 여겼습니다. 쓰고 또 쓰는 행위가 자신을 발전시킨다고 믿었죠. 손글씨, 과연 내면의 성장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3: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럼 박찬이야.
1: 초등학교 6학년 서준이는 활발한 아이입니다.
3: 진다가이가 이보.
1: 그 또래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 친구들과 어울려 뛰노는 것을 좋아하죠. 이제 책상에 앉아 학습지를 풀어야 할 시간.
4: 뭔가를 만들자.
5: 뭘 만들까? 클레이.
4: 아니, 클레이. 뭐야?
5: 형은 이제 학습지를 풀어야지.
4: 맞아.
5: 학습지를 풀라니.
4: 아니. 이거 하자, 그러면.
5: 학습지를 풀고.
4: 아니, 좋아.
1: 공부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6: 못 만들어.
4: 제가 좀

0: 활발해서 집중력이 별로 없는데 동생이 옆에서 누워서 뭔가 재미난 걸 하고 있으면 저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합류하게 되고 정신 차리면 이제 거의 한몇 시간씩 지나서 이미 제가 다른 걸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아, 숙제 맞다 해야지 할 때는 이제 곧 있으면 학원 가야 되는 시간이고 해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1: 마음을 가다듬고 책상에 앉은 서준이. 하지만 집중은 쉽지 않습니다. 글씨가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제작진은 서준이네 반 6학년 학생들과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초등 고학년 권장 도서인 책 긴긴 밤을 나눠줬는데요. 서로를 의지하며 긴긴 밤을 견뎌내는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2: 한 글자씩 내가 단어 또는 문장 형태로 내가 읽고 그거를 이제 기억했다가 옮겨 쓰는 작업입니다. 중요한 거는 나 이거 빨리 써서 다 끝내야지 하고서 막 휘갈겨 쓰거나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책을 내가 보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1: 앞으로 4주간 하루 1시간씩 학교와 집에서 필사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아이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0: 필사를 제가 그래도 처음 해보니까 약간 생소해서 집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1: 집중하기 어려운 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한 권은커녕 한 장을 쓰기도 버거운 아이들. 동기부여를 위해 필사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필사를 시작한 지 2주째. 서준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대로라면 10분을 넘기기 힘든 책상 앞. 필사를 시작하니 무려 30분 동안 자리를 지키며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0: 서준이는 스스로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1: 그냥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잡생각 없이 그냥 필사만 그렇게 계속 한 것 같아요. 뭔가를 그냥 하게 되면은 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좀 막막하긴 하는데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한다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노든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계속 쓰다 보면은 감정이입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안가부가 저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았어요.
0: 필사 프로젝트 마지막 날. 서준이네 반 6학년 교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4주 동안 학교와 집에서 꾸준히 글씨 쓰기를 했는데요.
2: 그리고 글씨 크기가 되게 민감해졌어. 그렇지. 이렇게 성실하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잘한다.
0: 필사 1주차와 4주차를 비교해보니 아이들의 글씨가 눈에 띄게 진하고 반듯해졌습니다.
3: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력을 하면서 좀 쓰긴 했는데 나중에 좀 더 익숙해져서 더 예쁜 글씨로 써봐야지 생각하고 더 잘 써진 게 된 것 같아요.
0: 그렇다면 서준이의 글씨는 어떨까요? 필사 1주차엔 기울고 흐릿했던 글씨가 약 한 달 만에 안정되고 또렷해졌습니다.
1: 원래 제가 의자에 한번 앉아서 뭔가를 쓰려면 1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줘야 하는데 이제는 30분까지 버틸 수 있게 되었어요.
0: 제작진은 필사를 시작하기 전 아이들에게 학교 생활 수행 자기 평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적은 뒤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4: 오늘은 수행도와 만족도를 점수를 체크할 건데 오늘 나의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한 달 전에 내가 몇 점을 줬었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의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적어주면 돼요.
0: 과제를 끝내고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 즉 자기 효능감을 살펴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르게 글씨 쓰기,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발표 잘하기 순이었습니다. 58%의 아이들이 꼽은 바르게 글씨 쓰기의 경우 수행도와 만족도 모두 향상되었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도 수행도와 만족도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5: COPM의 결과는 전후 검사에서 2점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 임상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의 경우 총 14명 중에 6명의 아이들이 변화를 보고했는데 수행도가 2점 이상 향상된 학생이 3명, 만족도가 2점 이상 향상된 학생이 3명으로 네,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중에 한 아이 같은 경우는 4점에서 9점으로 5점이나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쓰기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0: 만약 손글씨가 아닌 타이핑이었어도 결과는 같았을까요?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의 도움으로 손글씨를 쓸 때와 타이핑을 하는 동안 뇌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머리에 쓰는 건 뇌 활성을 측정하는 장치로 뇌 표면의 혈액 속 산소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합니다.
6: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과제를 하시게 되면 혹은 뭔가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면 또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0: 전전두피질은 전두엽의 앞부분으로 주의 집중, 단기 기억, 미래 계획 등에 관여하는 핵심 영역인데요. 그중 좌측 전전두피질 영역은 말하기와 같은 언어 표현에 관여합니다. 모니터의 문장을 보고 손글씨를 쓸 때와 타이핑을 할 때의 전전두피질 활성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노트북으로 타이핑할 때는 활성폭이 크지 않았지만 손글씨를 쓸 때는 상대적으로 더 활성됐습니다.

0: 대학생 8명을 관찰한 결과 타이핑을 할 때보다 손글씨를 쓸 때가 전전두피질의 활성폭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파일럿 실험에서는 손글씨를 쓰는 게 훨씬 더 이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다음에 뭘 쓸지를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공간을 어떻게 메꾸면서 균형 있게 써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타자는 그런 계획이 필요 없잖아. 이 그 공간에 글자를 배치하는 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 자기는 이제 키만 누르면 되는 그냥 현상적으로는 손글씨를 쓸 때 특히 이제 좌측 전전두피질 영역이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0: 노르웨이 과학기술대 연구팀은 손글씨와 타이핑을 비교한 뇌파 연구를 했는데요. 손글씨를 썼을 때 기억,

0: 그날 그날 그 주제에 맞게 편안하게 써보시고 한 페이지를 최대한 가득 채운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1: 제시된 주제를 보고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거나 상상을 하면서 글씨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2: 특히 노인분들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시다가 주제가 다른 데로 빠져요. 그 내용의 오류를 발견한다던가 혹은 내가 틀리게 말하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냥 흘러가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글씨 쓰기로 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입말로 하는 어떤 말하기 표현보다는 확실히 쓰는 표현이 훨씬 더좀 두뇌를 많이 가동시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며칠 후 이형우 씨 댁을 찾았습니다. 최근 건망증이 심해져 경도 인지장애라는 결과를 받은 이형우 씨. 글씨 쓰기를 시작하며 기분 좋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3: 가끔 가족의 심부름으로 장보기를 할 때, 그때 한두 가지 잊은 적은 있지만은 점점 생각이 깊어지면서 깜빡하는 것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전에는 두세 가지 기억 못했던 것도 어쩌다 한 가지 기억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4: 약은 내가 맨날 챙겨줬지. 밥은 먹으면 무조건 약을 먹어라 해도 안 먹더라고요. 요새는 잘 찾아 먹어요.
1: 손글씨를 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지 기능에 변화가 생긴 것인데요. 그 이유는 검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영우 씨가 포함된 경도 인지장애군은 손글씨 쓰기의 효과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2: 경도인지장애군의 경우에는 사실 점수가 향상된 폭이 제법 큰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 대기하고 주의력, 그다음에 언어, 그다음에 지연회상, 그다음에 진압력 이렇게 좋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경도 인지장애군 중 손글씨를 쓴 그룹의 인지 능력은 13%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뇌파 사진인데요. 빨간 영역은 인지 저하, 파란 영역은 안정적인 피질 활동을 나타냅니다.
2: 지금 전체적으로 다그 고비율 영역, 빨갛게 보이던 고비율 영역들이 다 감소된 게 보이시고, 파란색 영역이 상당히 많이 확장됐다. 그리고 좌우 뇌가 조금 균형 잡히면서 파란색이 많이 확대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인지검사상에서 나타나는 수행과 뇌파에서 변화되는 양상이 거의 비슷하게 일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되게 유명한 스터디가 있잖아요. 순영원 연구라고. 부검을 해봤더니 나중에 거기 뭐 아밀로이드 베타니 뭐 타우 단백질이니 이렇게 이런 게 생기면 반드시 치매가 걸려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안 좋은 물질들이 가득한 수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도 그분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생각할 적이 없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그날 있었던 일을 계속 떠올리면서 손글씨를 쓰고 일기를 쓰고 같은 사람들하고 인터랙션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우회로가 만들어진다고요. 우회로가 많이 만들어진 뇌는 사실 하나의 다리가 끊겼다고 그래서 그걸로 생활이 끝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인지 예비능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배터리가 나가면 예비 배터리가 이제 활용되는 것처럼.
1: 세계 곳곳의 교육 현장, 다시금 손글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는 초등학교 과정에 필기체 수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펜실베이니아주는 학교에서 필기체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스웨덴은 2023년 디지털 교육을 중단하고 종이책과 손글씨를 활용한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다시 도입했죠. 아이들의 손글씨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손글씨 교육에 열정적인 6명의 교사들을 만나보았습니다.

0: 이건 제가 딱 4월 1일에 교실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보여주는 이제 편지인데요. 저는 이때부터 이미 글씨 교육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딱 보고, 나도 저렇게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들수 있게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글씨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십자공책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한 줄에 10칸씩 있기 때문에 노트 필기용으로 쓰기에는 사실 칸이 너무 이제 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글씨 교정을 하면서 배운 공책도 쓸수 있는 이제 그런 걸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제가 가장 주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아이들이 확실히 글씨가 예뻐져요. 하루에 한 1시간에서 2시간은 저걸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친구가 이젠 칸이 없어도 저렇게 누가 봐도 네모 칸에 맞춰서 연습한 것처럼 저렇게 습관적으로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좋았던 점은 이제 제 글씨체랑 이 친구의 글씨체가 점점 비슷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이가 많이 발전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또 뿌듯함을 이제 느끼면서 지도를 했었습니다.
1: 네, 저는 올해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글씨를 좀 앞에 보여줬어요. 자, 우리 반 친구 글씨인데 이렇게 쓴 글씨였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한달 만에 이렇게 변했다. 선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변했다를 보여주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동기유발이 확 되더라고요. 글씨가 왜 중요한지,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걸 알았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는지, 그래서 기본 모양 틀부터 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글씨 연습을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기본을 알고 나면 원래 다른 글씨를 잘 썼던 친구들은 이 기본 정자체를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거고, 아이템을 장착하듯이 그렇지 않고 날려쓰기만 했던 친구들도 바르게 써보면서 이제 이걸 기본으로 자기만의 글씨체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2: 손글씨를 제가 아이들한테 고집하기 시작했던 거는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에 오자마자 아침 자습 시간에 아이들한테 필사하는 거를 좀 줬어요.
3: 유영희 선생님은 이른 아침을 공략했습니다. 정규 수업이 시작하기 전 자습실에 모인 아이들.
4: 아이고, 아이고, 짧은 글을 쓰게, 생각을 쓰게 많아진다.
3: 이곳에 온 학생들은 글씨를 연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잠잘 시간도 부족한 고등학생 아이들.
4: 이게 서로 통하는 거거든. 기쁨과 슬픔. 잘했네.
3: 이들이 글씨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 예쁘게 쓰려고. 논술이나 그런 거볼 때도 글씨가 많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연습을 해놓으면 좋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3: 선생님의 격려와 칭찬은 언제나 아낌이 없습니다.
4: 그리고 되게 많이 좋아진 거 알지? 글씨가. 그럼 선생님이 있으면 끝까지 진짜 잘 쓴다. 봐봐. 이게 옛날에 선생님이.
6: 막 쓰는 것보다는 또박또박 쓰려고 생각을 하면서 쓰니까 좀더 예쁘게 쓰려고 노력하고, 이제 글씨 같은 것도 점점 교정이 되는 것이 보여지니까 뿌듯한 느낌 같아요.

0: 그리고 애들이 안 해서 그렇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글씨는 잘 쓰는 게 아니라요. 노력과 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못 쓰는 글씨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 유영희 선생님은 올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반 전체가 손글씨를 써서 대회에 출품하기로 한 것인데요.

0: 입시의 무게를 짊어진 청춘들이 글씨를 쓰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의 시간이기도 하죠. 연습 공책을 가득 채우며 자신만의 글씨체를 만들어갑니다.
1: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쓰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 공부를 하다가 이 시를 접하게 되는데 마음에 좀 깊게 와닿은 시였던 것 같아서.
2: 정지용 시인의 호수라는 걸 썼습니다. 제가 정지용 시인을 평소에 좋아해서 그 정지용 시인 시집을 많이 읽다가 이게 뭔가 딱 마음에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서 썼습니다.
0: 시를 써내려가다 보면 시인의 깊은 생각과 마주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흐름에 둘러싸인 공주의 한 작업실. 나태주 시인의 작업실입니다.
3: 내가 글씨를 못 쓰니까 종이한테 부탁해요. 잘 좀 글씨 좀 받아달라고. 그리고 붓한테 부탁해요. 내 말 좀 잘 좀 받아주고 내 부탁을 들어서 내가 쓰고 싶은 글자 모양대로 네가 좀 써달라 이렇게.
0: 시가 글을 찾아오는 날이면 손글씨로 시를 받아냅니다. 그에게 시는 편지와도 같습니다. 사람과의 소통, 종이와의 대화. 1인칭이 2인칭에게 보내는 하소연이자 고백.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계에게 맡길 순 없습니다. 나태주 시인에게 손편지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3: 주사 놨어요. 편지! 편지예요. 고맙지요. 그리고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냥 기계를 만난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쪽지 편지는 요만큼 온 것도 난 버리지 않아요. 손편지. 그 쪽지 편지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죠. 마음이 들어있죠. 나는 이 손편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내가 귀하게 생각합니다.
4: 글씨를 쓴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 자기 확인 행위죠. 자기 확인.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글을 내 손으로 이렇게 쓰면 이건 내 거죠. 우리가 디지털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글씨 쓰는 것은 이거 아날로그인데 이게 배제되면 디지털도 나중에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나도 내가 써놓고 글씨를 못 읽을 때가 있는데 그건 반성해. 자기가 읽어봐서는 물론 해독이 가능해야 하고 타인이 읽어볼 때도 해독이 가능하게 써야 돼.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도의 예의, 최소한도의 태도, 이게 중요해요.
5: 글씨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스스로 자신 있는 글씨를 갖는다는 건 결국엔 삶의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6: 직면의 과정이다. 끊임없이 나를 만나는 내 손가락 끝에 힘을 볼 수 있는 그런 직면의 과정이다.
7: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습관, 삶의 궤적 같은 게 글씨에 남는 흔적이잖아요.
8: 나중에 그 손글씨가 없어지면 전부 다 몸이 건조한

0: 테스트만 나열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1: 홍글씨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발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 높은 지점을 도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상담을 유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H 압력솥 3리터 증정.
1: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2: 어, 그럼요. 당연하죠.
1: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2: 당연히 지급되죠.
1: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2: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1: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2: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1: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2: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1: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2: 어머머, 8회?
1: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2: 우와, 대단하네.
1: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을 유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1: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2: 어, 그럼요. 당연하죠.
1: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2: 당연히 지급되죠.
1: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2: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1: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2: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1: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2: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1: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2: 어머머, 8회?
1: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2: 우와, 대단하네.
1: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0: 상담을 유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5: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6: 심해.
5: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7: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8: 아, 이 분위기?
9: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8: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0: 뭐야 이거?
8: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바다와 함께 걷는 길, 시선이 머무는 풍경, 그 모든 순간을 걷고 보고 느끼는 화성 황금의 안길.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6: 웜.
7: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8: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9: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0: 형들 떡볶이 먹자.
1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0: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12: 진짜 맛있겠지.
13: 대박, 너무 맛있는데?
14: 떡이랑 같이 먹어봐.
15: 나도.
13: 닭고기가 킥이다.
12: 와, 쫄깃쫄깃하네.
16: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4: 너무
17: 잘 어울려.
16: 새 닭떡볶이.
18: 밥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9: 무엇이 궁금

0: 어떤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험준한 산세를 깎아 협곡을 만들었습니다. 댐이 막아서면 기꺼이 멈추어서 큰 물을 품었습니다. 쉼 없이 토사를 실어 날라 넓은 벌을 만들기도 했죠. 그렇게 1300리를 흘러 마침내 바다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 낙동강. 긴 물길에서 강도 사람도 온 힘을 다해 여름을 건넜습니다.
5: 이게 다 단합이어가지고, 그리고 배가 자체가 같이 저의 앞으로 나가는 거라서.
4: 가서! 그 첫 번째 여정에서 만난 청춘들.
6: 됐어.
7: 자, 9월달에 이제 해병대 입대가 있어가지고 그냥 체력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4: 물 만난 고기처럼 힘이 넘치는 뜨거운 여름을 만나볼까요? 강원도 태백의 황지 연못에서 솟아난 낙동강이 드디어 강의 모양을 갖추는 곳. 그곳이 바로 험준하고 원시적인 봉화협곡입니다. 영남권 최고의 래프팅 성지로 꼽히는 봉화.
6: 머리를 하나, 둘, 셋.
4: 인간과 강이 온몸으로 소통하는 래프팅의 강렬한 매력은 여름마다 피 끓는 청춘들을 낙동강 상류로 불러모으고 있죠.
7: 대부기가 한 70km에서 한 60km, 70km 왔다 갔다 거리고요. 큰 거는 80km까지 나가고요.
4: 고된 일은 짜릿한 시간을 위한 준비 운동일 뿐.
6: 하나, 둘, 셋!
4: 거친 강에서 동고동락하다 보니 동료들 간의 유대감도 깊답니다.
8: 여기 누가 최고 팀장이에요?
7: 양쪽 다
9: 팀장이랑 팀장입니다.
8: 아, 팀장?
7: 네네.
8: 아, 올해 몇 살인 팀장이에요?
7: 저는 21살입니다, 올해. 가이드 시작은 고3 때부터 시작했고요. 네, 이 강에 들어온 지는 4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낙동강 자체가 이제 저의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4: 래프팅 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를 따라와 여름마다 낙동강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달았다는 준기군.
10: 보세요. 어릴 때부터 배 탄 이 칼 보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가이드들의 명예 분장 같은 겁니다.
4: 그을린 검은 피부가 베테랑의 증표랍니다.
8: 어서 오세요.
11: 안녕하세요.
8: 래프팅 타러 오신 분들 봐주시죠.
11: 예. 예.
4: 드디어 기다리던 탑승객. 먼저 안전 장비부터 챙깁니다.
12: 가족끼리 뭐 휴가 때 한번 같이 한번 경험을 하고 싶어서 좀 마음이 좀 설렙니다. 이제 뭐 처음 하는 그 래프팅이라서.
4: 가이드로 나서는 준기군. 네 살 때부터 낙동강에서 자란 청년과 함께 우리도 래프팅 한번 해볼까요?
7: 물 조금만 묻혀보시고. 물 조금 묻혀보시고.
8: 나 그냥 여기 뛰셔도 돼요. 여기 뛰셔도 돼요.
4: 물과 친해지는 과정.
7: 저한테는 말고요.
8: 저한테는 말고요.
4: 탑승객과 가이드 간에도 서로를 믿는 신뢰가 중요하답니다.
7: 됐고, 밑에 보시면은 발걸이가 다 있어요. 발걸이. 이거 일단 넣어서.
8: 일로요?
7: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자, 이 기본 자세예요. 자, 돌에 박았을 때도 잘 안 넘어갑니다. 잘 안 넘어갑니다. 잘 안 넘어가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8: 네.
7: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는.
8: 언제 자격증이?
7: 저는 고3 때부터 땄고요, 자격증은. 그 전까지는 계속 뭐 선임들 옆으로 해갖고 같이 타고 놀면서 내려가는 그 정도만 있었습니다.
4: 강이라는 위험한 공간에서 가이드는 안전을 책임지는 인명 구조원이자 선장입니다.
6: 하나, 둘,
8: 셋,
6: 넷,
8: 둘, 셋.
6: 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

0: 거예요.
1: 네.
0: 이게 다 단합이어가지고, 그리고 배가 자체가 같이 저의 앞으로 나가는 거라서 그냥 내려가면 재미가 없어요. 뭐든.
2: 하나 둘
3: 셋
2: 하나 둘
3: 셋
2: 둘 샤
3: 둘
2: 샤
3: 영차
2: 영차
3: 영차
2: 영차
3: 영차
2: 영차 영아리
3: 삐야
2: 꼬리
3: 땡땡
2: 강아지
3: 엄마
2: 고양이
3: 오오
2: 원숭이
4: 끼룩끼룩 누구야 끼룩끼룩 끼룩끼룩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
5: 한 배를 타고 스릴 넘치면서도 유쾌한 모험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이드와 탑승객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1: 어, 너무 좋네요.
0: 제가 이제 손님 노래도 위에 장아지를 좀 뿌려놨어요.
6: 고향이 이 근처인데 뭐 낙동강 상륙 와본 경험이 없었는데 가족끼리 오니까 너무 좋네요.
5: 래프팅을 즐기는 구간은 긴 세월에 걸쳐 백두대간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깎아내며 물길을 낸 거대한 협곡지대. 가파른 물길을 타고 내려온 강물은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거친 급류로 변합니다. 승객이 즐길 때 온 힘을 다해 보트의 중심을 잡는 것도 준기 씨의 몫.
0: 이게 하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다기보다는 즐겁습니다.
7: 자, 뒤에 보시고.
0: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손님들한테 휴대폰을 들고 타지 말라 하시기 때문에 혹시 잃어버리시면 저희가 책임을 묻혀드려서 항상 저희 휴대폰 갖고 타서 이제 손에 사진 찍어드리고 배 끝나면은 전화번호 받아서 사진 보내드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8: 자, 3, 2, 1, 뿌려,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5: 급류가 잦아들자 준기 씨의 역할이 또 바뀝니다. 이번엔 놀이를 이끄는 오락부장입니다.
0: 재밌으세요?
1: 그렇죠,
0: 맞죠.
1: 놀러 오세요. 물이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가 없어요. 스릴이 없어요.
0: 아, 물이 적어서?
9: 내려. 내려요.
0: 내려요.
9: 내려요. 내려요. 내려. 내가 스릴 즐기게 해줄게. 내려. 내려. 내려. 내려.
5: 낙동강 상류의 절경이자 호수처럼 물이 잔잔하고 깊은 백용담. 이 강을 즐기지 못하는 건 준기 씨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죠. 베테랑 가이드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 순식간에 보트가 뒤집히고 미끄럼틀이 만들어지는데요. 자연 속에서 즐기는 물놀이장 개장입니다.
10: 즐기려고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5: 아직 부족하시다고요? 아래가 강물이라 수영장보다 아찔합니다.
0: 무서우세요?
1: 네, 무서워요. 하나, 둘,
0: 셋, 잡으.
1: 너무 짜릿해요.
5: 결국 온몸을 불태우고서야 끝났습니다.
0: 아, 너무 심해졌어요. 점프도 하고 스릴도 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5: 낙동강 거친 물살과 사투를 벌이고 나면 갑자기 찾아오는 게 허기죠.
0: 여기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자주 데리고 나와주셨던 동네인데 매번 올 때마다 고기 연기로 되게 자극했던 곳이라서 래프팅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고기 이런 거 먹으러 옵니다.
5: 이곳 봉화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지역 명물.
1: 고기 갖고 왔어, 양념고기.
11: 가져봐.
1: 양념.
5: 1976년부터 50년째 소울립 숯불구이의 명맥을 잇고 있는 터줏대감. 여든을 넘기고도 고기와 양념은 직접 챙기신다는군요.
11: 맛의 비결은 생고기 숙성시켜서 안을 굽고 손으로 썰어서 하는 게 그게 주요 포인트. 양념을 해서 금방 하면 숙성이 안 되면은 맛이 없어.
12: 고기도 숙성시키고 양념도 숙성.
11: 그렇지 그렇지. 숙성이 중요한 거야. 손맛, 정성.
5: 이제야 음식이 뜻대로 된다는데요. 양념 조리법은 비공개랍니다.
11: 아직까지도 이걸 내가 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12: 왜요?
11: 아이, 그거는 비밀이지. 나중에 내가 진짜 이 장사를 못하게 될 정도 되면 내가 딸한테 전수해 줄 거예요.
13: 우리 엄마 아직도 건강하다는 친구예요.
5: 또 다른 맛의 비결은 바로 솔잎. 예로부터 봉화는 최고급 소나무인 춘향목의 대표적 자생지랍니다.
14: 이게 소나무 숯입니다.
5: 숯불 하면 화력이 좋은 참나무부터 떠올리는 게 보통이지만 봉화 사람들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소나무에서 봉화만의 맛을 찾아냈답니다.
14: 기름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이 붙어서 다루기가 좀 힘들어요.
12: 근데 왜 이걸만 고집하시는 거예요?
14: 근데 향이 다르니까. 할머니 고집이시죠? 이렇게 50년 동안 해오신 고집이요.
5: 소나무 향을 진하게 고기에 입히는 직화구이. 다른 곳에선 맛보기 힘든 불맛이죠.
11: 우리 손자 고기 원래 잘 굽는데 이 더운데 고생 많이 한다.
5: 초벌구이를 하고 나면 솔잎을 얹어 돼지고기 특유의 기름진 잡내를 지우고 담백함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다 구워서 상에 올리는 게 또 다른 특징.
1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향긋한 솔잎 이불까지 덮은 고기 향에 청춘들의 입맛이 폭발합니다.
15: 아, 솔잎향이 나면서 너무 맛있어요.
5: 돌도 씹어먹을 나이. 대자연 속에서 온몸을 불태운 뒤 소박한 행복을 마음껏 누립니다.
16: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11: 반찬 먹을 나이인데 맛있어요?
17: 네, 네. 맛있어요.
11: 네. 잘 먹으셔서 고마워요. 네. 젊은 분들 오셔 저를 드시면은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아. 내가 이 해능이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낀다니까.
5: 하루를 마칠 시간. 청춘들은 아직 쉴 수 없답니다.
18: 하나, 둘, 셋.
19: 와.
18: 하나, 둘, 셋.
19: 둘.
18: 하나, 둘, 셋.
19: 넷.
18: 하나, 둘, 셋.
19: 넷.
18: 하나, 둘, 셋.
19: 와.
18: 하나, 둘, 셋.
19: 넷.
5: 아이들에겐 체력이 필수죠?
18: 하나, 둘, 셋. 아, 아.
20: 둘셋넷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0: 몸을 이렇게 왜소해도 웬만한 애들보다 체력은 좋습니다.
17: 아, 그래요?
0: 네.
17: 어디 아끼기 좀 있어요?
0: 아끼기질이 있습니다.
20: 고라니 튀어나오고 있다, 고라니. 이 정도면 가서 충분히 자라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19: 저도 해병대 가려고 하는데.
20: 저희 막내입니다. 20살이에요.
17: 아, 그래요? 네. 해병대 가족으로 보이겠네요?
19: 예, 네, 네. 그렇게
17: 해야 하죠. 네. 네.
20: 해병대 무리, 자, 들어오세요.
5: 강을 놀이터이자 일터 삼아 성장해온 준기군과 동료들. 가이드 일을 통해 책임지는 법을 배웠고 이제 국가를 위해 복무하기 위해 그 힘든 해병대까지 자원했답니다. 참 고맙고 대견하죠? 네. 쉼 없이 흐르는 낙동강처럼 청춘들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
17: 곧 있으면 낙동강으로 헤어지겠네.
3: 그냥 되게 그냥 가슴 한편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이게 또 계속 매년 들어왔다가 계속 지금 한 18년째 들어오고 있는데도 1년 딱 6개월 못 들어온다는 생각 때문에
20: 각지 흩어져 있다가 또 저희가 이게 끈끈하게 다시 모일 수 있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다시 이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5: 청춘들의 뜨거운 여름이 아쉽게 지나갑니다. 낙동강이 거친 물살을 접고 큰 물을 품었습니다.
21: 저지 우리 집인데.
22: 그때가 그립네.
23: 그립지.
22: 그죠.
5: 거대한 물그릇 아래에는 사라진 삶의 기억이 가득하죠.
21: 제일 뭐 그리운 거는 뭐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물 건너가면 땅콩밭이나 이런 게 많았어요. 막 그 뭐 소리도 하고. 낙동강 구비구비.
23: 오, 잘하네.
5: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리운 추억들.
23: 감회가 새롭네, 이제.
5: 그래도 힘내서 살 수 있었던 건 정 붙이고 산 제2의 고향 덕분이죠. 1976년 낙동강에 최초로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34개 마을 2만여 명이 고향을 잃었습니다. 이에 안면 서부리 사람들은 척박한 산비탈로 올라가 새로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변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아픔과 그리움을 예술적 에너지로 녹여내는 이익기 마을이라고 불리고 있죠. 차마 고향을 멀리 떠날 수 없어 고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터를 잡은 강석수 어르신. 숨을 전부터 지금까지 마을의 유일한 이발사로 50년째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신답니다.
23: 이 기계는 옛날 일제시대 때 이게 양선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막 머리를 막 짓뜨고 그때는 뭐 아파도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옛날에는 전부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5: 농토가 부족해 고향 사람들이 하나둘씩 외지로 떠났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강 할아버지.
22: 형님 머리 깎으러 왔어요.
5: 여전히 이웃들에게는 최고의 가위손이랍니다.
21: 옛날부터 아마 30년 전부터 해서 깎았어요.
24: 야, 오래되셨네.
21: 30년 단골.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도 알았어. 아예.
23: 이게 이발소가 유일하게 그 온해, 녹전, 와룡, 이 도산 중에서 여기 딱 한 군데 뿐이에요.
5: 한때는 네 개 면의 남자들이 다 이 집 손님이었다죠. 장날이면 사방에서 몰려든 남자들로 이발관 문턱이 달았답니다. 직원을 4명이나 두었는데도 온종일 밥도 제때 못 먹고 머리를 깎아떨었죠.
21: 아이고,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10년 젊어졌는 것 같아.
24: 10년 젊어진 것 같아?
21: 야. 아 형님도. 야.
25: 맛있어요.
21: 야.
25: 보소, 또 넣으시래.
21: 아이고, 어때요? 양갈 길에서.
25: 농사는 뭐 잘 됐네?
21: 야, 잘 됐지.
25: 됐다, 아니니까. 이거 내 먹는다, 독하진이라고.
24: 친구분이세요?
21: 친구래요. 불안 친구는 아니어도. 뭐, 한 30년 친구. 그렇지, 30년 지기지. 원래 숨을, 숨을 미리고. 여기는 이제 타지에 이제 외지에서 이제 들어온 친구. 여기 와서 이제 알게 된 거.
23: 그래. 더운 데 왜 지냈어?
24: 잘 지냈습니다.
21: 어, 해미죠. 야, 어서. 이제 앉았어.
23: 이 친구, 네. 저 친구는 우리 중마고우야.
24: 아, 지혜씨죠?
23: 예, 우리 스몰대 이제 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활이 빨간 때부터 같이 커와서 이주해서 또 여기 같이 살고.
5: 지금은 이발관보다 이웃들의 사랑방으로 문턱이 닳습니다.
21: 야, 형 전부터 잘생겼다.
23: 그죠? 이제 제가 결혼식 할 때는 그때는 12월 27일 날이었는데 76년도
5: 마을이 수몰된 뒤 맞은 첫 겨울이었죠.
23: 가장 추운 날씨였어요. 새벽 5시에 이제 시가 나가지고 그때 이 친구가 그때 워낙 날씨가 추워가지고 혼선신발을 지고 나가지고 1분도 못 버티고 혼선신발을 벗어놓고 들어왔어요. 방으로
2: 암제기가 버티지를 못하겠네. 단돈 천원도 못 받는 거지. 발이 시렵고 추워갖고.
21: 근데 결혼식을 왜 새벽에 왜 해요?
25: 옛날엔 시를 안 지키면 못 산다 그랬거든.
24: 나는 시를
25: 지켜야
24: 공식을 했어.
25: 행복하게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이다.
23: 하늘에 별이 빠져가서 끝내 결혼식을 했다니까.
5: 동고동락한 친구들이 있어 낯선 터전에 정을 붙이고 살았습니다. 고향은 멀지 않습니다. 다리가 지나가는 물 아래가 바로 다 함께 살던 옛 마을 자리라죠.
21: 저 집 우리 집인데. 아, 이거 옛날에 처음.
16: 이 생각나나?
21: 옛날에. 나요. 저 집에.
22: 그때가 그립네.
23: 그립지.
22: 아이고.
5: 아직도 고향의 풍광과 추억이 어제 일처럼 또렷하답니다.
21: 우리 형님 집은 어디 지금?
4: 옛날에 그 파주소.
21: 파주소, 예.
4: 하고 농협 지사 있을 때, 안동 지사 있을 때 그 사이.
24: 파주소도 있었어요.
4: 그리고 의료원 병원도 있었고.
24: 엄청 큰 마을이었네.
23: 예. 아, 중학교.
4: 위치 잡기는 힘드는데.
23: 극장 다 있었어요.
5: 수몰 전 서부리는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행정과 상업, 교통의 중심지로 풍요로웠답니다. 그런데 1976년 낙동강 하류의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영남 지역의 공업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모든 터전이 물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21: 제일 뭐 그리운 거는 뭐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물 건너가면 땅콩밭이나 이런 게 많았어요. 막 그 뭐 서리도 하고 참 그 재미가 아직까지 안 잊어버려요.
23: 마을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은 전부 낙동강으로 다 나와.
21: 다 여름 되면
23: 수영하러, 네. 목욕하러.
21: 그렇지 여름 되면.
24: 피서지가 뭐 따로
23: 없죠. 그렇죠.
21: 빨래도 뭐 와가고.
5: 기억이 선명할수록 더욱 애달픈 고향.
4: 이리 와봐. 이게 나무 이게. 지금까지 있었으면
23: 그렇지.
4: 엄청난
23: 우리 세월 오래된 나무인데
4: 이게 그 당시에 이게 한 200년 됐으니까.
5: 물에 잠긴 예안국민학교는 1908년에 문을 연 안동 최초의 근대식 학교. 책가방을 메고 수십 리를 걸어오거나 나룻배를 타고 낙동강을 건너 등교하는 학생 수가 무려 1,000명이 넘었다네요.
21: 그때
4: 풍금
21: 솔솔랄라 솔솔비
23: 옛날 선풍금
4: 18 클래스에 전체 한 대뿐이래가지고 수업 끝나면 이 풍금을 가지러 가야 돼.
21: 낙동강 구비구비
23: 잘하네.
21: 그래서 그냥 대충 이제 궁합대가를 보고 하는 거예요.
5: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간 어르신들.
23: 감회가 새롭네 이제.
4: 수업 시작 때는 땡땡땡 삼매.
21: 마칠 때는 땡땡땡땡 삼매.
4: 수업 시작은
21: 수업 마칠 때는
5: 살다 보니 안동호는 기억의 무덤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을 되살려주는 거울이 됐죠. 한때 의주에 나갔다 제2의 고향이 그리워 돌아온 권호성 이장님.
21: 이제 또 새로 기동한 분이 계시가 거둘 거는 있나 싶어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가는 중입니다.
6: 안녕하세요. 박사님. 손님은 잘 가십니까? 손님 잘 가셔?
7: 더운데 왜 먹죠 뭐.
5: 새로운 이주민은 미술 작가로 낡은 집을 리모델링 중이랍니다.
21: 제가 왕위에는 톱 좀 썰었는데
1: 아, 요, 요 정도, 요 정도.
25: 아, 요 정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입질이 가능하신데요. 예.
5: 지희의 고향을 가져본 터라 이주민에게 더욱 따뜻한 이장님.
1: 어우, 정말 잘하시는데요.
8: 그럼요, 왕년에 뭐 이건 뭐 참 뭐 안 해본 거 없습니다.
1: 와서 좀 도와주세요.
8: 알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1: 갤러리.
8: 갤러리요?
1: 네네. 갤러리 증축하고 여기 동쪽에서 해가 뜨면서 그 물안개가 쫙 뛰는데 어떤 유럽에 간 여행 간 기분. 그래서 제가 일단 시도를 입성을 해본 거예요.
5: 댐 건설 이후 수십 년 동안 서부리는 사람들이 떠나는 마을이었습니다. 새로 입주한 예술가가 수몰의 기억을 영감 삼아 마을에 어떤 활력을 가져다 줄지 벌써 기대가 크답니다. 댐이 강을 막아도 새로운 물이 계속 물길을 밀어내듯 옛기마을 역시 이주민들과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죠. 옛기마을로 귀촌해온 이미옥 씨 부부.
9: 여보, 야, 나무 그렇게 뜯어도 아직도 나무 이렇게 있는 거 봐봐. 대단하다, 진짜. 이 자연의 힘이.
5: 산이 감추어둔 보물 찾기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10: 너무 이쁘다. 탐스럽고. 당신이 뜯어라.
5: 소풍 같은 산나물 채취.
8: 이거 무슨 나물이에요?
9: 방풍나물이요. 베면 벨수록 새순이 나와. 데쳐서 초장으로 찍어 먹기도 하고 부침개가 제일 맛있어요. 부침개 가지고 비빔밥에도 들어가고.
5: 여름 풀은 없애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독성도 강하다죠.
9: 이렇게 부드럽다 그죠?
5: 하지만 오히려 사람에게 약이 되는 여름 나물도 많답니다.
8: 어떤 나물이에요?
9: 왕고들빼기라고 하기도 하고 수혜초라 하기도 하고 토끼풀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연하고 독성도 없고 지금 나오는 건데 풀을 이겨내고 나기 때문에 또 뜨거운 태양을 속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성이 더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지금 생으로 먹는 거야. 쌉싸해요. 맛있지?
10: 맛있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건강엔 좋은 것 같아.
5: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뿜어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쓴맛 그리고 해독 성분이 잎사귀에 가득하다죠.
9: 한산동물 봐라. 정말 연하다 그지? 여기는 가시가 있어도 맛있는 나물이야.
10: 그럼 데치면 다 없어지니까. 응.
9: 응. 우리는 그냥 잡초밥상. 그래. 잡초밥상.
5: 자연이 주는 소소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하루하루. 그럴수록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생각난답니다.
9: 맛있다, 그죠?
10: 바람 시원하고
9: 맛있다.
10: 바구니는 가득 찼고 옥수수는 맛있고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9: 지금 귀촌해가지고 지금 9년 정도 이렇게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우리 나이 되면 다 고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계시면은 우리 또 떠나가신 분들 아버님 몸을 생각나기도 하고.
5: 수몰민의 후손은 아니지만 9년 동안 어르신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 어느새 진짜 옛기마을 주민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산을 내려오자마자 서둘러 나물을 손질하는 부부. 나물은 신선할 때 빨리 손질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죠.
10: 뜯는 건 나물을 또 뜯는 건 재밌는데 나머지 뒤처리하는 게. 나물을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뭐예요?
9: 맛이 다 다르니까 요거를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그 나물의 특성에 맞게끔 요리하는 거죠.
5: 좋은 음식은 문 닫고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 소박한 음식이라도 함께 나누면 정이 깊어진다는 것을 이곳에서 배웠다는 부부.
9: 이 더위에도 이렇게 자연이 준 선물이 많아가지고 좀 나누러 가야.
10: 안녕하세요.
9: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5: 이 발과는 이 부부에게도 즐겨 찾는 사랑방이 됐답니다.
9: 산에 가서 나무를 뜯었어요.
25: 아, 사랑합니다.
9: 근데 이 나무이 너무.

0: 귀한 나물이라서 좀 나눠주시라고 제가 가져왔어요. 아유,
1: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0: 자, 예. 이 방통 이거 부친 게 오늘 진짜 맛있어요. 데쳐가지고 초장처럼 드셔도 돼요. 사장님자.
2: 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3: 자. 근데 우리 고맙습니다.
4: 귀촌하셨잖아요. 네. 근데도 이게 원주민들하고 잘 어울리시네요.
2: 잘 네, 잘 어울려요.
1: 그래서
2: 네.
1: 내가 그 누나한테 사랑합니다 가잖아.
4: 아, 그래서 아,
1: 그걸 뭐 모르는데 그 참. 그래서
0: 천도복숭아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속백이.
1: 이거 내가 먹겠습니다. 속을 먹어야 이게.
5: 고향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정이 통하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4: 아, 혹시 맛있어.
6: 맛있어요, 맛있어.
0: 실제로 이게 제 집 정착할 때 이발소 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뭘 모르니까 급하면 전화해가지고 뭐 불 안 껐어요. 뭐 좀 봐주세요. 옆에 어르신도 다 우리 전부 다 이 고마운 우리 한 동네 이웃 행복합니다.
5: 새로운 이주민들이 들어오며 웃을 일이 많아졌다는 옛기 마을. 안동호의 시린 사연까지 싣고 낙동강은 다시 흘러갑니다.
7: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바삭한 맛있게 치킨
8: 크크크.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고기가 들어가 있네.
9: 진짜 맛있겠지.
10: 와 진짜 맛있다.
11: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0: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2: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3: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5: 낙동강이 내어준 상주벌의 여름이 풍성합니다. 아버지는 30년 경력의 자수성가한 백전 노장.
14: 큰 거 맞다. 저는 좀 신중히 따위 맞다면 또 혼날 것 같아서.
15: 아버지는 못 가시는 거 아니야?
14: 그러니까.
16: 야, 이리 갈까 봐.
14: 야, 이거 하고,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이걸 아직도 놔둬도 되는데.
5: 아들은 1년 전 아버지의 과수원으로 돌아온 신출내기 농부.
14: 깨고 있어. 눈뜨림으로 알 수도 있는데.
17: 자, 이거 한번 재봐. 이거는 11.4 정도 기본은 못 가야 돼요.
18: 아까 봤더니 11.3, 4 나오네요.
14: 와, 여기 경기 좋네. 항상 올 때마다 좋네.
5: 달달한 복숭아를 사이에 둔 아버지와 아들의 서툰 동행을 만나봅니다.
14: 밑에서 일하느라고 힘들지.
18: 내가 이제 농사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5: 태백에서 발원해 굽이굽이 500리. 낙동강은 온갖 흙탕물을 온몸으로 받아내 상주의 너른 들을 빚었죠. 땅을 내어준 것은 강이지만 그 땅을 일구는 건 사람의 목. 김창근 씨에게 새벽 식사는 하루도 거르지 않는 농부의 첫 의식이랍니다.
19: 잘 먹겠습니다.
20: 아침 식사는 몇 년을 차려야 되나요?
21: 결혼하고는 쪽이죠.
20: 얼마나 네. 되셨어요?
21: 30년.
20: 30년?
19: 저는 밥을 먹어야지 일이 시작이 됩니다. 밥심으로 우리가 농촌사람들 일을 많이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5: 흘린 땀방울만큼 되돌려주는 게 땅이요. 얼렁뚱땅 눈속임이 통하지 않는 게 농사라죠. 그러니 농사꾼에겐 몸과 성실함이 가장 큰 미천이라네요.
14: 가자 빨리. 네. 바쁘다 오늘.
5: 복숭아는 여간 까다로운 과수가 아니랍니다. 한 나무에서도 열매마다 익는 속도가 다르고 때맞춰 골라 따지 않으면 1년 농사가 허사가 된다는군요. 한 품종당 수확 시간은 딱 2주. 짧은 시간

0: 백전노장의 지인가는 맛이 꽉 찬 복숭아를 한눈에 찾아낼 때도 드러난답니다.
1: 이렇게 나무를 잡고 먼저 잡고 복숭아 살짝 돌리면서 끈을 풀지면 복숭나무의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0: 대신 아버지의 어깨는 엉망이 됐죠.
1: 맨날 만세 부리듯이 손을 올려야 되니까 일을 많이 하다 보니 해전근격이 나가서 그래 원래 수술했어요.
0: 30살 무렵 복숭아나무 10그루로 시작해 맨몸으로 축구장 4배 반 크기의 과수원을 일궈내며 준성 씨를 비롯한 세 자녀를 키운 아버지. 이 일은 여전히 줄지 않습니다.
1: 됐다, 됐다. 쏙.
2: 아버지는 계속 따시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이 야동들 이렇게 따는 건 힘들 때라가 이거 몰라.
2: 몰라요?
0: 부지갱이 손도 아쉬운 수확철에 복숭아 농사라곤 전혀 모르는 외국인 귀절 노동자들과 아직 일이 서툰 아들이 유일한 지원군이랍니다.
3: 저는 좀 신중히 따야 막 따면 또 혼날 것 같아서 궁금하다.
0: 준성 씨 눈에는 붉은 복숭아가 다 똑같아 보일 뿐이죠.
1: 야, 이리 갖고 와봐. 뭐 그렇게 뭐 다음을 따고 있나? 야,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이걸 아직도 놔둬도 되는데 왜 땄어?
0: 아직은 넘을 수 없는 아버지의 벽.
1: 빨리 움직여. 네. 넣어줘.
4: 이동.
0: 아버지의 속도를 쫓아가느라 정신없는 준성 씨.
1: 좀 더. 빨리 오늘 작업해야 되는데. 더.
0: 아무리 젊고 힘이 좋아도 아버지의 경력은 당해낼 수 없습니다. 20kg이 넘는 바구니를 옮길 때도 아버지의 몸이 더 가뿐해 보이죠.
1: 네 나이 때는 내가 이거를 100박스도 넘어 들었다 놨다 했어.
3: 이걸 하루에 100개 이상씩 했으면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정갑니다.
4: 역시. 아버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3: 네, 대단하시네요.
0: 땡볕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른 뒤 찾아온 꿀맛 같은 휴식.
5: 맛있게 먹어야죠. 우리 애들, 일하는 노동자들, 근로자들 한번 먹어보고.
0: 먼 길 건너와 고생한 글로벌 구원투수들을 위한 새참이죠. 라오스에선 일부 지역에서 만나는 흔치 않은 과일이라네요.
6: 어때요?
4: 맛있어요?
6: 네, 맛있어요.
4: 맛있어요?
0: 아버지와 준성 씨의 별미는 따로 있죠.
4: 아버님이 복숭아 안 드세요?
1: 나는 맘먹으면 됩니다, 복숭아. 당도가 있는 거는 하기만 하면 됩니다.
0: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아닐까요? 늘 곁에 있어 흔한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더 귀해 보이는 법이죠. 그래서 부모님도 아들이 힘든 과수 농사 대신 의지의 번듯한 직장에 다니길 원하셨다는군요. 사실 복숭아 농사는 쉴 틈이 없는 대장정. 겨울 칼바람 속에서 가지를 치고 사람 손으로 일일이 봉지 작업도 해야 하죠.
3: 제가 일본 농기 회사에 한 7년 정도 근무하다가 임파사암이랑 갑상사암이 생겨가지고 그게 좀 쉴게끔 됐습니다.
0: 아프고 난 뒤에야 자신이 원하는 삶을 깨달았다는 준성 씨.
1: 야, 그건 물 재고 있어. 눈대중으로 알 수도 있는데.
3: 눈대중 어떻게 알아요?
1: 자, 이거 한번 재봐. 이거는 11.4 정도는 기본으로 먹어야 내가 생각이야.
3: 11.4?
0: 베테랑 농부와 기계 당도 대결.
3: 아빠 말대로 11.34 나오네요.
0: 와.
1: 내가 복숭아 농사를 몇 년 했는데 눈대중으로 봐도 그냥 안 나. 그렇게 겉무늬가 빨갛고 조금 익은 실주 같은 게 조금 내려오면 당도가 얼마 정도 나갔나 가는 기본 어느 정도는 알죠.

0: 준성 씨 갈 길이 머네요.
1: 이 정도 크기면 괜찮지 뭐. 원래 하는 농사 이 정도는 해야지.
0: 이 일도 아버지에게 배우는 게 가장 힘든 법. 그래도 부모에겐 자식이 가장 귀하죠.
2: 고생 많습니다.
3: 아들, 그래.
2: 괜찮아요?
3: 괜찮아.
2: 괜찮아?
3: 아들이 옆에 있잖아.
2: 복수한.
3: 이 정도면
2: 이 정도?
3: 괜찮지 않을까?
2: 아, 이 정도면 괜찮네.
3: 건강이 조금 이상이 있지만 그것도 요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일도 가끔 하면서 잘 치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가도 가야죠. 결혼도 해야죠.
2: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3: 잘해보자. 네.
0: 준성 씨는 아직 암이 다 완치된 것은 아니랍니다.
4: 빨리 올게요.
5: 아유, 잘 받아와 그래.
0: 그래도 아프다는 걸 핑계 삼아 게으름을 피우고 싶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판로를 찾아 나서고 있죠.
5: 복숭아 괜찮네.
2: 상태 괜찮나요?
5: 총 몇 박스 들고 왔어?
2: 한 116개 정도 돼요.
5: 예, 품종이 뭐지?
2: 이거 유명입니다.
5: 유명?
2: 예.
5: 이 딱딱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좀 좋아하는 이 품종이다 보니까 중부지방 위쪽에 조금 이제 젊은 층들이 좀 많이 모여 살잖아요.
2: 예. 예,
5: 밑에 보다는. 그래서 이제 딱딱이들이 위쪽 지방에서 좀 인기가 좀 많고 금액, 경매 금액도 위에가 좀 좋습니다.
0: 선배 농부에게 유통을 배우며 해외 수출까지 꿈꾸고 있다네요.
5: 경매사님 통화 가능하십니까? 113개. 예, 오늘 올라가니까 조금 신경 좀 써주십시오.
6: 알겠습니다.
5: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7: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죠.
5: 그렇죠, 청년이잖아요. 청년이니까 젊은 층이 들어오게 되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마인드들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 농업에 대한 발전 속도도 좀 틀릴 것 같고요.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제 도시가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
0: 아버지를 존경해도 아버지 세대처럼 살 수는 없죠. 청년 농부들과도 교류하며 자기 세대의 농사법을 찾고 있습니다.
5: 택배 보낼 때나 선별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복숭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였는데 이제 피해라든가 재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8: 수확하는 건 유명 품종 수확하고 당도는 지금 아직까지 14, 13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14. 네.
9: 전체적으로 과수가 좀 약간 작은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10: 가격은 괜찮나요?
8: 가격은 오늘 처음 따는 거라 아직 내봐야 할 것 같아요.
11: 저희는 한 3, 4천 평
12: 정도. 3, 4천 평이요? 네. 3, 4천 많이 주시네.
11: 제가 알기로 만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12: 부러우세요?
11: 네, 부럽죠. 부모님이 다 이미 기반 다 다져놓고 들어가기만 하면 끝인데 저는
9: 아,
11: 이제 또
9: 아니에요.
11: 약간 맨땅의 헤딩처럼 느낌이
9: 아, 아닙니다.
13: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진 않고 저 혼자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 그럼 직접 그러면 가서 오늘 사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3: 네, 청창농 대출도 있고 요즘에는 농지은행에서 임대 네 그런 게 잘 나오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12: 청년들이 농사 짓는 게 쉽진 않죠?
11: 그렇죠. 기반이 없는 분들
9: 기반 없는 쓰면 좀 많이 힘드시죠.
0: 낙동강과 부모님이 일궈놓은 풍요 위에 자신의 꿈을 짓기 위해 바쁜 준성 씨.
14: 안녕하세요.
15: 네.
14: 수확 받았습니다.
15: 감사합니다.
9: 갓 수확한 거라서 맛이 괜찮을 거예요.
14: 이 재료로 쓰면 너무 딱일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상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14: 먼저 여기 가운데 심을 이렇게 파주셔야 되는데요.
0: 밭에서 딴 복숭아가 그릭 요거트 같은 다른 식재료와 만나 디저트가 되고 카페에서 팔게 되는 복숭아의 놀라운 변신.
14: 이게 완성된 거예요?
16: 네. 가정에서도 굉장히 쉽게 따라서 만드실 수도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0: 기르고 만들고 파는 6차 산업이랍니다.
14: 이 메뉴를 개발을 성공하면 정말 여기다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9: 그렇게 될 수 있죠. 하면은
14: 매일 배달해 주나요?
9: 아, 매일 배달해 드려야죠.
14: 아, 예.
9: 갓 세상한 거 드려야죠.
14: 아, 좋습니다.
0: 이번엔 우유로 만든 얼음을 결이 살아나도록 곱게 뽑아냅니다.
6: 이거는 시타레 주스예요?
14: 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젊은 층을 겨냥한 또 하나의 여름 디저트. 부드러운 얼음 위에 얇게 썬 복숭아를 장미꽃처럼 겹겹이 덮어주는 겁니다.
14: 복숭아가 향기가 통째로 들어갔어요.
6: 시원하면서 아삭아삭해서 맛있는데요?
14: 그렇죠.
6: 네.
0: 복숭아로 이루어갈 준성 씨의 미래도 이렇게 달달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만난 음식을 먹고 나니 유난히 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 신납니다.
17: 안녕하세요. 네. 이거 디저트 만들었는데 드셔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0: 한평생 복숭아를 키운 마을 어르신들, 당신들이 땀방울로 지켜온 맛을 건드렸다고 혼나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도 되는데요.
17: 저는 새로 개발해본 건데 한번 맛을 좀 봐주세요.
18: 이게 전기보다 아삭아삭하게 달콤한 맛이 좋으니 부드럽게
19: 좀 고소한 것 같아요.
17: 시골에 이렇게 젊은 청년이 들어와서 복숭아 농사 진다고 하니까 어떠세요?
18: 좀 반향 좋지요.
17: 좋아요?
18: 네. 밀어줘야 되지.
0: 청년 준성 씨의 귀촌은 어르신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낯설고 새로운 경험.
1: 아, 여기 경기 좋네. 항상 올 때마다 좋네.
0: 지난 1년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적응하느라 바빠 대화다운 대화도 나누지 못했다죠.
20: 일 시키니까 힘들지.
6: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내가 이제 농사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20: 뭐라 할 때가 많아서 속이 많이 상했지.
6: 괜찮아, 뭐 그럴 때도 있지. 뭐 저 서마다 입장차가 또 다 다르니까.
0: 이제야 담아두었던 걱정을 꺼내는 아버지.
20: 내가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너도 힘들까 봐.
6: 괜찮아, 뭐 그건 이미 가고 한 거고. 열심히 해야죠.
0: 물길도 멈추면 썩고 흘러야 맑아집니다. 세대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느긋해진 물길이 퇴적물을 쌓으며 광활한 둔치를 만들었습니다.
21: 낙동강 자전길인데 아주 아름다운 코스예요.
0: 산자락을 깎아 만든 절벽은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 오르막길이 되죠.
22: 멈추지 말고. 아이고 힘들어요.
23: 이 무신사 여기는 우리 아무 힘들어도 여기서 밥 먹으러 와야.
0: 라이더들의 고통을 녹여주는 구원 같은 사찰 음식.
24: 나를 이만해.
25: 아, 네.
24: 이야 좋다.
0: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창녕에서 자비로운 밥 한 끼 먹고 갈까요? 낙동강이 완만한 평야지대를 맞아 속도를 늦추고 옆으로 힘을 쓰며 강폭을 넓히는 곳 창녕. 사람도 이쯤에는 멈춰서 낙동강이 들려주는 법문 한 자락 듣고 가라며 새벽을 깨우는 스님이 있습니다.
21: 물은

0: 생명이죠. 그렇지만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풀 뿐입니다. 무심히 말없이 설법을 하시는 강물입니다. 예.
1: 마음속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은 무심의 수행을 하기에 이만한 처소가 없었다는 스님. 2007년 직접 이 절을 세운 뒤 낙동강에서 배운 자비를 실천하는 중이랍니다.
0: 지금 콩국수 만들려고 콩 삶는 겁니다.
2: 콩 꽤 많네요.

0: 100인분.
1: 아, 공보 살림들 이제 공양 올리게.
2: 편한 길이 있어도 기꺼이 수고로운 길을 선택하는 스님.
3: 이 야궁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1: 이 나무는 자연이지 않습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기운, 그 기운이 최고 좋은 기운입니다. 불을 보면서 욕심을 이렇게 태우면 얼마나 좋겠나.
2: 욕심을 태워야만 화도 녹는 법이죠. 딱딱한 콩도 뜨거운 불길을 견디며 솟이 눈물을 흘려야 부드럽게 익는답니다.
1: 아따, 잘 삶겠다. 색깔도 노랗게 잘 나왔습니다.
2: 잘 익어야 향도 구수하다네요.
1: 을 쉬고. 좋대.
3: 좋다.
2: 이번엔 합을 맞추어 콩을 가는 스님과 보살님들. 능숙한 손놀림에서 깊은 내공이 느껴집니다.
1: 아주 진합니다.
4: 와, 맛있겠다.
1: 믹서하고 완전 막 게임 안 됩니다, 이거.
3: 맷돌 거는 거하고 믹서로 가는 거하고 맛 차이가 많이 나나요?
1: 맛 차이가 많이 나지. 기계로 헹가하고 자연적으로 인간이 맷돌을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정성이 지금 많이 안 들어갑니까, 이렇게.
2: 맷돌은 고급 오이를 만드는 냉압착식과 같은 원리. 맛이 진하고 풍미가 깊어 마치 진액을 온전히 추출한 보약에 가깝다고나 할까요?
3: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옛날식으로 음식을 하십니까?
1: 아, 이렇게 하는 게 수행입니다. 인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하나, 일을 하나, 풀을 뽑나 한 마음으로 합니다. 똑같습니다. 구분만 다르지 하는 자체는 다를 바가 없어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2: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는 보살행의 실천이 스님에게는 곧 수행이랍니다. 대중 공양을 위해 텃밭 농사도 직접 지으신다는군요.
3: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텃밭을 가꾸세요?
1: 이 수행하는 마음으로 텃밭을 이제 씨앗을 뿌려 큰 자라는 걸 보면은 많은 에너지를 느낍니다.
3: 힘드시지 않으세요?
1: 주는 재미로 합니다. 예. 그리고 맛있게 먹는 그 재미로 힘든 것은 별로 못 느낍니다.
2: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게 부처님의 규율. 그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잎사귀마다 상처투성이죠.
1: 농약을 안 치니까 벌레가 이래 많이 붙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래 벌레가 부드럽고 가장 영양가 있는 것만 찾아먹는 데요. 그래서 벌레 먹은 게 사실은 최고 양질입니다. 오이를 황금색 오이를 여기 있네.
2: 파릇파릇한 콩잎과 향긋한 깻잎, 거기에 잘 익은 노각까지. 오늘도 스님의 바구니가 푸짐합니다. 멀리서 부처를 찾지 말고 주린 이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일이 내 눈앞에 부처를 대접하는 길이라고 믿는 스님.
1: 보살님.
4: 예.
1: 맛있는 거 맛있다 오세요.
4: 고맙습니다.
1: 정성껏 해갖고 맛있게 해주세요.
4: 아이고, 많이도 따오셨네.
2: 먹거리가 귀하던 시절 경상도 어머니들의 단골 반찬이었던 콩잎. 사찰에서도 콩 못지않은 보약으로 쳐준다네요.
4: 콩잎은 쳐가지고 그냥 양념해가 반찬 해가 또 드리고.
2: 태양을 품은 콩잎은 비타민C가 많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도 만들어낸답니다.
4: 맛있게 보이죠?
2: 미네랄 함량이 풍부한 깻잎은 특히 사찰에서 조연이 아닌 당당한 주연으로 대접받는답니다.
4: 정성을 내가 데려가지고 이분 한 분 한 분 드시는 걸 생각하고 그걸 만나게 드시려고 내가 지금 굽고 있어요.
2: 특히 깻잎 전은 그 맛과 식감, 영양면에서 고기 대용 음식이라네요.
1: 아이고, 맛있게 잘하시네.

0: 아, 따뜻하게 정말 맛있냐. 구수합니다.
1: 만나는 비법이 있나요?
0: 만나는 비법은 정성이고 마음이죠. 예. 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면은 이 좋은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엔돌핀이. 좋은 에너지가 이 음식에 기가 들어갑니다. 그런 음식을 먹고 건강해져.
2: 소박하면서도 지극한 공덕이 담긴 사찰 음식입니다. 낙동강이 공덕으로 빚어낸 둔치에서는 자전거 바퀴들이 쉴 새 없이 굴러갑니다. 강이 사람들에게 내어준 큰 놀이터죠. 낙동강의 품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라이더들.
3: 아이고, 오늘 날 잘 잡아서 시원하게 좋습니다.
4: 낙동강 자전거길인데 아주 아름다운 그 저기 코스예요.
2: 하지만 달콤함도 잠시. 성벽처럼 버티고 선 절벽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답니다.
3: 아이고, 힘들어요.
5: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0: 아, 대구요.
5: 어디서 오셨네.
0: 예.
5: 힘든 길을 이렇게 올라오세요?
0: 예, 무신사 여기는.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밥 먹어야.
5: 아, 그래요?
0: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는 지나갑니다.
2: 어느새 낙동강 자전거길의 필수 코스가 된 무심사.
6: 우와!
5: 좋네.
6: 이야, 좋다.
5: 이야, 진짜 멋있네. 오, 멋있어.
7: 이게 낙동강인가요?
8: 네, 낙동강.
7: 오, 좋아, 좋아.
2: 피로를 씻어주는 천하절경. 무심사까지 올라온 또 다른 보람이죠.
4: 어릴 때는 소풍도 낙동강으로 가고 거의 뭐 낙동강 그 보통 막 저기 길이가 한 800m 되는데 왕복 수영도 하고 같이 뭐 물장구도 치고 그렇게 많이 놀았습니다.
9: 네, 저 뜰에 소풀을 놓고 소풀 떴고 게임하고 그렇게 놀았어요.
2: 이들에게 낙동강은 어머니의 품만큼이나 넓고 따뜻한 공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은 곳이죠.
10: 아이고, 배고프다.
2: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날, 가파른 언덕을 숨차게 올라온 라이더들을 위해 준비한 점심은 여름철 최고의 별미이자 보양식, 콩국수입니다.
11: 맛있게 드세요.
12: 아,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2: 땀을 흠뻑 흘린 라이더들의 기력을 채워주는데 스님의 정성이 가득한 이 콩국수만한 음식이 있을까요? 배도 부르고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자비의 한 끼.
13: 맛있지?
0: 말을 이 말이야.
5: 맛있어요.
0: 이 콩국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맛있는 게 잘 없어요.
5: 맛있어요?
0: 네. 이 자연산 진짜 우리 콩국 그대로입니다.
4: 아우 시원해. 구수합니다. 구수해. 라이더들의 그 쉼터, 그다음에 쉬었다 갈 수 있는 성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이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무심사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14: 아이고, 귀한 분들 오셨습니다.
0: 진짜 우리 스님 덕에 우리 전부 호강합니다.
15: 스님 덕이 아니고
0: 굶어요.
15: 우리 무심사 신도들 덕에.
0: 그렇죠. 맞아요. 스님이시니까 신도가 있는 거고.
15: 네네.
0: 예, 예. 우리 신도 오시면 또, 여, 또 우리 스님 아니야.
15: 오늘 또 우리 스승님이 오셨네.
0: 아, 예.
15: 밥값은 드시고 가는 분이 있으면 갖다 주는 분이 또 있습니다. 따로. 이 세상 공평해요. 돌고 도는 거라. 강물이 흘러가잖아.
0: 네, 맞아요.
15: 예? 강물은 강을 버릴 때 바다를 만나거든. 꽃은 꽃을 버릴 때 열매를 맺는다. 그래, 우리는 버리는 거를 배워야 돼. 이 배도 버리고 버리고.

0: 아니고 예. 체험이 아니고
1: 체험이니까
0: 기운이에요.
2: 돈 대신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는 라이더들. 주고받는 거래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순수한 인연의 완성이죠.
1: 그거 봤지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힘들고 끌고 타고 올라오는데 힘들고 이거 밥을 배고프고 할 때 밥을 먹고 다시 이제 힘을 보충해서 갑니다.
2: 돈이 갈 수 없는 자리에 마음이 도달하는 법이죠. 라이더들은 무심사에 마음 한 자락을 남겨두고 다시 힘을 내 달려갑니다. 자신을 낮춘 채 나그네들의 배를 채워준 스님. 이 강가에서 스님은 또 하나 할 일이 있답니다.

0: 전투의 최고 마지막 보루 지역인데 산에서 미군들 유해도 몇 년 전에 발굴해 갔거든요. 저 산에서 포를 이쪽 동네 쪽으로 그 북한군이 들어오는 쪽으로 포를 막 엄청 쏘아가지고 이 강이 피바다가 됐다 그런 전설이 이야기가 있고
1: 낙동강 무심사는 스님께서 엄청난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 무주군의 영혼들이 아마 잘 달래지리라 생각합니다.
2: 천하절경이라 불리는 이 강에는 감추어둔 눈물과 희생이 많았답니다. 6.25 한국전쟁 때 목숨을 잃은 수많은 젊은 군인과 민간인들. 비극은 그것만이 아니라는군요. 1970년대 낙동강 개발로 거대한 인공지방들이 들어서기 전까지 창녕은 상습 침수지였다네요. 상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과 아래에서 역류해 올라오는 두 개의 거대한 물줄기가 이 평평한 창녕 땅에서 부딪히면 강은 어김없이 범람해 그때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그 아픔을 품고도 무심히 흐르는 낙동강.
0: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온갖 잡생각을 하는데 물은 어떤 이유도 변명 없이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볼 때마다 자각하고 또 나는 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큰 자연의 스승이지.
2: 낙동강이 전하는 소리 없는 설법이 이제 여러분 귀에도 들리시나요? 1300리 물길을 쉼없이 흘러 마침내 하구에 닿은 낙동강.
3: 폼 좀 올라왔어요. 오늘은 빠가사리하고 맥이하고 그때 잡혔네요. 사이즈 작은 편입니다. 낙동강 지금.
4: 이거 예. 큰 게 잡혀요?
3: 예, 요 덩크 사이즈가 한 45나 이렇습니다.
2: 이곳에는 아직도 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어부 공동체가 있습니다.
5: 매운탕 맛있게 드시고 화이팅 합시다.
2: 고기가 많든 적든 묵묵히 버텨온 이들.
5: 매운탕은 이 머리 맛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6: 시원하고 담백하고 진짜 좋아요.
2: 400여 년을 이어온 구포항입니다. 육지의 끝이자 바다의 시작인 부산. 그 강 끝에 오래된 장이 있습니다. 구포시장. 한때는 낙동강 물길 따라 온갖 물산이 모여들던 영남 최대 규모의 오일장이 열렸다는군요. 지금도 하구에서 잡힌 다양한 고기들이 모이는 집산지인데요. 이제는 아무데서나 쉽게 볼 수 없는 민물고기. 오늘 아침 하구에서 갓 건져 올린 거랍니다.

0: 얼마 됩니까?
1: 네, 13만원 정도 됩니다. 방하고 해서.
0: 장값 너무 작은가요?
1: 어쩔 수 없지요.
2: 기본적으로 괜찮은 가격 받으신 거죠?
0: 예, 뭐, 보통 정도 됩니다. 네, 수고했어.
1: 들어갈게요.
0: 예. 네. 내일 봅시다.
1: 예.
3: 어부들이 수고해서 잡은 민물고기지만 우리에겐 그 이름도 얼굴도 낯선 것들이 꽤 있죠. 강을 호령하는 무서운 가물치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잉어입니다.
4: 한 70, 80cm 정도 됩니다. 네, 그래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요거보다 더 큰 사이즈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잡힙니다.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3: 몸 보신용으로 특히 인기라는 민물고기.
4: 뭐 좀 하시게요?
5: 장어 좀 싸게 먹어야 하는데.
4: 아, 장어.
3: 여름철엔 단연 장어가 1등.
5: 메기도 먹고, 미꾸라지 주어탕도 해먹고, 붕어 중탕도 해먹고 그래요.
4: 1kg 4만원.
6: 고생하셨어요.
7: 저거 여름에 고향 오면
0: 민물고기가 힘미가 훨씬 더 있어 받아봅니다.
4: 아, 구이 할 거. 예.
3: 예로부터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낙동강 하구에서 자란 장어라고 하면 다들 알아줬다는군요.
8: 아버님 좋아하시겠네.
7: 내가 먹을 건데. 조금 사가지고 줄 게 없다. 내가 다 먹어야지.
8: 아 그래요?
7: 네.
8: 아주 맛있게 드세요.
1: 예.
3: 구포시장 인근에 있는 작은 포구. 이제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빌딩 숲 아래로 비켜놨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어부들. 오늘은 긴 여름 가뭄을 참다 못해 조촐하게 상을 차렸답니다.
9: 자, 우리 안전기운도 하고 붕어도 되고 자, 우리 절 한번 합시다.
10: 예.
9: 자.
3: 어부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도 강뿐입니다.
9: 예.
11: 여왕님 오늘은 부모와 우리 국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여왕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9: 우리
11: 컵에다 담아.
9: 회님 먼저 한
11: 잔.
3: 어부들의 간절한 기원이 강을 움직이고 하늘에까지 가닿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랍니다.
8: 어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 60년. 여기가 구포예요. 한 400년 됐어요. 업을 계속 해가 내려온 길입니다.
12: 보통 한 4, 50년 됩니다. 전부 다 아버지한테 다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3: 드디어 출항 준비. 직접 배를 모는 여성 어부도 있습니다.
8: 왜 혼자 나가세요? 남편분 어디 가시고?
13: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9: 이분은 우리 분조회장이고 남성보다 더 조업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 우리 종교에서는 인정하는 분입니다.
3: 구포항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여러 척의 배가 나란히 강으로 나갑니다.
14: 옛날에 조업을 같이 했어요. 여러 대가 모여갖고 이렇게 큰 울타리식으로 건물을 치갖고 공동작업하고 그랬습니다. 늘 습관이 돼갖고 같이 나갑니다.
3: 그 시절의 공동조업은 사라졌지만 나이 들어가는 어부들은 서로 안전을 지켜주느라 여전히 함께 강으로 나간답니다. 이들을 이끄는 어촌계장. 어부들을 지키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죠.
9: 물맛을 보면 영도 척징이라 알 수 있습니다.
8: 어떤 무기가 잡히겠구나 하는 걸 알겠네요.
9: 당연합니다.
8: 물맛이 어떠세요?
9: 물맛은 지금 짠 그 염물이 없습니다.
8: 그럼 염분이 달라지면 어느 정도 달라요?
9: 맞습니다.
3: 강과 바다가 만나는 낙동강 하구. 그런데 1987년 하구 뚝이 설치되고 강으로 들어오는 바닷물의 양을 조절하고 있답니다.

0: 강과 바다가 자연스럽게 섞이던 시절, 이곳엔 영양이 풍부해 다양한 민물고기와 바닷고기가 몰려들었다죠. 지금은 하구의 물이 달라지면서 잡히는 고기도 그 종류도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네요.
1: 민물 새우 잡습니다. 수분이 높아서 녹조물이 다 끼어가지고 새우들이 다 죽고 있습니다.
0: 녹조가 심해지면 물속 산소가 줄어 물고기가 버티기 어려워진답니다.
2: 내려종 블루길 이런 거는 죽어도 괜찮아요. 강준치 뭐 구해서 수매 하는 날 정해가지고 이걸 키로 달아갖고 4,000원씩 요 두 가지는 수매를 해요.
0: 토종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들이라 구청에서 사들여서 사료로 쓴다죠. 그래도 제값 받는 것들도 꽤 올라왔네요.
2: 이거는 매운탕집에 갖다 주면 인기가 있어요.
3: 아, 요거는 그러면 좀 인기 있는 어종이네요.
2: 예. 김장철 때면 새우 갈아가고 김장할 때 넣고 그래. 이것도 키로 2만 원씩.
0: 수심이 깊지 않다 보니 소형 선박에 의지해 이루어지는 조업. 물살이 조금만 세져도 배가 흔들립니다. 그래도 빨리 통발을 올려야 하는 상황. 녹조가 심한 철엔 이틀 안에 걷어야 살아있는 물고기를 얻을 수 있답니다.
4: 오늘은 빠가사리하고 메기하고 그때 잡혔네요. 좀 사이즈는 작은 편입니다. 똥은 지금.
3: 이거 크게 잡혀요?
4: 예, 요거 덩큰 사이즈는 한 45나 요런 됩니다.
3: 엄청 크네요.
4: 예, 엄청 큽니다. 요것도 30이 넘거든요.
0: 오늘 강이 내어준 몫은 딱 이만큼. 어부들은 더 욕심부리지 않고 뱃머리를 돌려 왔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배를 이어 그렇게 살아왔다지요.
5: 아이고, 고생들 많았어요.
6: 안녕하십니까.
7: 네. 아이고야. 아이고, 신세하다.
8: 옛날로 하면 지금은 많이 잡힌 것이 아니죠. 이런 거 뭐 10배도 더 잡지. 대여섯 박스도 잡지. 아, 바닷가에 오르면 한 그마 자인데, 숭어, 가오리, 뭐, 여, 바다에서 고기 막 올라오면 오만 거다, 막 고시래기도 올라오고.
0: 하구뚝이 생기기 전, 구포항 일대는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답니다. 포구엔 고기를 받으러 온 장사꾼들이 줄을 섰다지요. 이제는 화려한 도시 한켠에 오래된 포구로 남은 구포항. 한때 600명에 달하던 어부도 지금은 80명 남짓. 그래도 어부들은 조업을 마치고 포구를 떠나지 않습니다.
9: 네, 같이 맨날 붙어있으면 지겹지 않으세요?
10: 아, 재밌죠.
9: 어떤 게 재밌어요?
10: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뭐.
11: 요즘은 이제 다들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어디 아픈 데 없느냐 뭐.
12: 옛날에는 어장을 어디로
11: 건강을 많이 챙겨야지.
0: 물고기를 손질하는 손끝엔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12: 원래 민물고기는 이제 아가미로 깔끔하게 해야 다른 잡내가 안 나니까는 아가미로 싹 빼버려야 돼요.
10: 옛날에는 진짜 더 많이 먹었죠, 요즘보다.
12: 그때는 다른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반찬 해 먹는 게 더 많았어요, 파는 것보다.
9: 그래도 질리지 않으세요? 네?
10: 아, 그래요. 얼마나 담백하게 맛있는데요.
0: 오늘도 또 이 고기를 드실 거라네요.
13: 형님아, 고기 시작만 다 했다 하자.
0: 낙동강 하구에서 갓 잡아올린 민물 생선은 한 솥에 넣고 약간만 간을 해 펄펄 끓여내도 맛있답니다.
2: 마늘 다대기랑 고추가 들어가면

0: 방 알아 들어가면 비린내 잡히고 그래요.
1: 국물 맛을 완성하는 최고의 활용 점정은 민물새우.
0: 시원한 맛과 감칠 맛이 제일 많이 나고 새우 들어가면 그 잡내 같은 것도 많이 잡아주고.
1: 낙동강 하구를 그대로 담아낸 매운탕입니다.
2: 매운탕 왔어요.
3: 매운탕 왔어요. 오,
4: 아유, 맛있게 맛있겠네요.
1: 고되게 일한 뒤 다 함께 나누는 한 그릇.
3: 그릇
0: 잡혔죠?
3: 네. 아이고.
5: 고기 잡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매운탕 맛있게 드시고 파이팅 합시다.
1: 식구 같은 동료들이 있어 밥상이 더 푸짐합니다.
5: 매운탕은 이 머리 맛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6: 너무 맛있네요.
7: 어도 일미. 역시 낙동강 민물고기가 최고입니다. 시원하고 담백하고 진짜 좋아요.
0: 옛날 맛 그대로.
7: 옛날 어떤 그 맛 그대로.
8: 아버님 누가 막내세요?
5: 제가 막내입니다.
9: 막내입니다.
10: 제가 아 그러세요?
5: 한 20년 차이 납니다.
8: 20년? 많이 변했어요?
11: 나라가 변하는데
0: 남도 변하고
11: 어쩜 말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고 변화가 많지요.
8: 언제까지 배 타실 거예요?
11: 네, 건강할 때 그죠. 건강에 무리가 안 올 때 그죠.
6: 옛날처럼 수질도 이제 많이 개선되고 개첩 우리 잡는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1: 차마 떠날 수 없는 곳. 배를 이어 평생을 살아온 터전이죠. 생계를 꾸리고 자식을 키운 것도 이곳이었고요. 그러니 강에 버려진 쓰레기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6: 밀항 삼남기인 저쪽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이 페트병이나 수시로폴, 뭐 자루, 일반 쓰레기 이런 게 많이 버려져 있어요.
5: 예, 고생 많습니다. 배수 펌프장으로 가서 좀 소질 좀 줍시다.
1: 도시의 빗물이 모이는 배수 펌프장. 비가 많이 오면 도심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문을 열어 낙동강으로 물을 내보냅니다. 그때 쓰레기까지 함께 강으로 실려간답니다.
5: 낙동강을 최고 오염시키는 주 배출구입니다. 상류에서 댐이 방류를 하기 전에 이 문을 엽니다.
8: 열리는 순간 저기 낙동강 하구가 오염이 있냐?
5: 예, 오염이 심하지요. 400년을 지키기 위해서 새들을 물리주기 위해서 환경 오염 물질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 아무 조건 없이 강이 어부들을 먹여 살렸듯이 이제는 어부들이 강을 돌보는 겁니다.
5: 강도 오래요. 부끄러. 자. 아, 또 고생했습니다.
1: 한숨 돌릴 새도 없이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 벌써 내일을 준비합니다.
6: 자망입니다. 붕어, 잉어, 강에 있는 공이 거의 다 잡아요.
7: 어기 영차!
5: 어기 영차!
7: 저도 한다!
5: 어기 영차!
7: 고기도 맛있고!
5: 어기 영차!
7: 기분도 좋다!
5: 어기 영차!
7: 잘하고 있습니다!
5: 어기 영차!
12: 내일은 만순이요! 내일은 만순이요! 오늘 좋은 노래 많이 불러가 내일은 만순이요!
1: 봉화에서 여기 낙동강 하구까지 1300리. 강은 성실했고 사람들은 그 곁에서 애쓰며 살았습니다. 낙동강도 사람도 참 수고했습니다.
13: 이게 여기 최상품이라 한 무새 뭐 한 150만 원입니다.
14: 방금장 그렇죠.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15: 상담을 요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0: 인정.
1: 매년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0: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1: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2: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3: 이수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2: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4: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5: 전화 한 통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2: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6: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7: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상담완료시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0: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1: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2: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3: 이수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9: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3: 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2: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4: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5: 전화 한 통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2: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6: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11: 이래 최전선에 선 여성들. 34kg의 갈비와 씨름하는 30대 여성 유경씨. 온몸이 성할 날이 없다는데요.
12: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고 젊고 어려운 여자애가 사실 뭐 고기 부위를 뭘 알겠냐, 뭐 고 막힐 수 있겠니, 뭐 이런 거죠.
11: 한편 27년간 폐자원 수집을 하며 현장을 누비는 50대 은영씨도 있습니다.
13: 아이들한테도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11: 또한 수연씨는 매일 약 300여 개의 포스터를 만들며 억척스럽게 전통시장을 지킵니다.
12: 쓰러져요. 쓰러져요. 잖아요. 계속 체력으로만 딸라요.
11: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0: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1: 특이하다. 얘 내가 키운 딸이 맞나?
2: 7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0: 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1: 처음에는 약간 해가 느낌이 좀 났어요.
3: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4: 아이고야.
3: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뿌듯할 것 같아요.
5: 조금 더, 조금 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6: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5: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업소 몰라?
7: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5: 액션!
7: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6: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5: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7: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8: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9: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

0: 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어디 보자. 감 잡았어.

0: 경상북도 청도에 왔습니다. 청도 엄청나게 덥습니다. 이제 정말 한여름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1: 맞아요. 진짜 네. 너무 더운데
0: 아 일로 들어가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 터널로 들어가라고 해서
1: 근데 여기 기찻길이 있어서 네. 느낌이
0: 예전에
1: 좀...
0: 여기가 뭐 기차가 다녔나 본데
1: 네. 가볼까요?
0: 자,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2: I can hear you, but I won't.

0: 시원하다.
1: 엄청 시원해요.
0: 너무 좋은데요?
1: 밖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진짜. 뭐 여기 입구부터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깜짝이야.
2: 장예원 씨, 반갑습니다.

0: 아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저 강원도로 오십시오.
1: 오십시오.
0: 백만장자신가요?
1: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의 백만장자입니다.
0: 네. 지금 이 안에 터널에서 이렇게 와인잔을 들고 나타나셨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세계 최초로 밤 와인도 개발하고 와인 터널까지 개발했는 하상호 대표입니다.
2: 제가 최초로 감 와인을 만들고 40톤 탱크가 10개가 있어요. 100만 개에서 110만 병 정도

0: 와인터널 뭐하는 곳일까요?
1: 와인터널은 가온 와인을 숙성 저장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여기가 원래 기차 터널이었나요?
1: 여기가 1897년도 네. 그러니까 대한제국 말기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1904년도에 완성하고 네. 1905년도부터 기차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37년도 네. 그때 새로운 터널 뚫으면서 폐 터널로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2: 그런 터널인데 여기를 이제 와인 터널로 만드신 게 이제 대표님이신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예.
0: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3: 제가 우리나라 터널의 원조 아닙니까? 원조. 한 20년 운영하면서 최소한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터널 안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해요. 하도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2: 근데 이 터널은 군 거죠?
1: 예, 청도군. 원래는 이제 이게 철도청 거였는데.
2: 아, 철도청 거요? 예,
1: 제가 이제 연간 한 3,7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여기 안에 이렇게 시설하시고 뭐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돈이 드셨나요?
1: 뭐, 조금 들었습니다.
2: 어느 정도?
1: 뭐, 10억 정도.
2: 10억 정도.
0: 10억. 조금이 아닌데요?

0: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1: 아니 여름에는 그야말로 진짜 너무 시원해서
2: 너무 좋아요 여기.
1: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냥 피서한다라는 생각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예. 여기 안에 들어가면 연간 온도가 네. 한 15도에서 한 14도에서 거의 일정합니다.
1: 네, 네.
0: 우리 앉아서 와인 맛을 한번 보실까요?
1: 네, 네.
2: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은데요?
1: 사실 와인 하면 뭐 보통 이제 포도로 만드는데 감으로 만든 와인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0: 2005년도 네. 와인인데 터널에 네. 오래 숙성하면 이렇게 뭐 곰팡이도 피고
1: 그렇죠.
0: 네, 이게 이제 역사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0: 좋았는데.
1: 이 자존심 문제인데?
0: 아, 좋았는데. 네,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십시오. 향 생각보다 굉장히 진해요.
0: 엄청 단향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2: 은은한 그 감 네. 향이 좀 납니다.
0: 되게 생전 처음 맛보는 맛인 것 같은데요?
2: 포도주 중에 조금 단 포도주들이 있어요. 네. 약간 그런 달달함도 있으면서 그냥 단 것보다도 향이 일단 감으로 만들어서 향이 완전히 또 이제 포도하고는 좀 다르고요.
1: 감이 옵니까?
0: 감이 와요.
2: 요건 죄송한데 얼마 정도 합니까? 가격이.
1: 이 술은 지금 몇 병이 안 남았어요.
2: 아, 판매를 안 하고 있어서
1: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 청도 반시. 청도의 특산물인데 이게 반시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1: 그래 사람들이 참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는 씨가 없는 그런 네. 그 감이 열리는지 외부에 이제 씨가 나는 그런 감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어도 여기는 씨가 없어요. 근데 청도 감을 또 외부에 심으면 또 씨가 납니다.
0: 신기하네요.
3: 주위에 사람들이 야 씨가 없는데 왜 그래 감이 많나 이런 뭐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데 청도 같은 경우에는 안개도 있고 또 분지고 암논 숙논이 그 수분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씨 없는 감이 된다. 감으로 만든 와인이 없는 거예요. 그 감은 이제 뭐 일본 중국 한국 정도인데 외국 자료도 찾아보니까 감 와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지역적인 그리고 원료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면 말이 되겠다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감 와인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 아 이게 숙성 어떤 탱크인가 보네요?
1: 예, 이 안에는 와인이 꽉 들어있습니다.
2: 와인 탱크가 몇 개나 있을까요?
1: 2톤짜리도 있고 3톤짜리 있는데 네. 총 28개 있습니다.
2: 28개.
0: 그 와인을 몇 병 만들 수 있어요?
1: 와인은 10만 병 조금 더 만들 수 있죠.
2: 10만 병. 예.
1: 공장에도 한 100만 병 정도 숙성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2: 숙성 100만 병이면은 가격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1: 최소한 250억.
2: 250억.
1: 예, 정도는.

0: 이거 왜 따라오신 거예요?
1: 지금 곧 병입을 해야 되니까 병입해도 되는지 이제 맛을 최종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0: 맛있으세요?
1: 충분히.

0: 이제 밑에는 아무래도 찌꺼기가 이제 가라앉고 위에는 이제 맑은 액이 있으니까 맑은 액의 상태를 보고 또 맛도 보고 밑에는 밑에대로 또 상태와 맛을 보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1: 몇 퍼센트 맑은지 바로 감이.
0: 아, 알지요. 짬밥이라고 아십니까? 오라, 오라. 이번 들어오세요. 더, 더, 더, 더. 위로, 위로, 위로, 위로. 더, 더, 더. 더. 앞으로. 아, 여, 40톤 되는 탱크를 청소하는데 와인이 5만 병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탱크보다도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요?
2: 예, 깨끗합니다. 예.
3: 안전에 제거도 하죠?
0: 조심해요.

0: 됐습니다.
1: 그래서 일도 하면은
2: 깨끗하게
1: 잘될 수 있다.
3: 술은 위생이 첫째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청소와 위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4: 그 와이너리 같은 데 가면 이런 통에서 이렇게 잔 대놓고 예. 따라 마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예.
3: 테크 마담 보실래요?
4: 어,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3: 예, 예.
5: 이건 그야말로 그냥 지금 이제 담은지 2015년에
3: 1년 됐는데 곧 이제 백입을 네. 하려고
5: 10년 산으로 출시가 되는 거군요.
3: 그렇습니다. 이제 여과를 하면 또 맛이 달라지죠.
4: 그래요.
3: 더 깔끔한.
5: 아.
4: 톡 쏜다.
5: 이게.
4: 약간 톡 쏘는데요?
5: 아 이게 차이가 좀 있네요.
3: 아 차이 느끼시는구나. 그 와인은 이제 내가 느끼는 맛이 뭐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저희가 입구부터 꽤 이제 걸어왔는데 아직 뭐 한참 저 안에 뭐 멀리 있습니다. 그 터널 길이가 총 몇 미터인가요?
3: 총 길이는 1100m입니다.
5: 네네. 네,
3: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700m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아 여기는 뭔가요?
4: 와. 왜 황금박지 이렇게 천장에 두셨어요?
3: 터널을 발견했을 때 네. 80년, 90년 동안에 사람이 여기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5: 네, 네.
3: 그러다 보니까 안에 박쥐가 많았어요.
5: 박쥐가 원래 동굴의 주인이죠.
3: 예. 그래 제가 조금 들어가니까 박쥐가 확 이런 나르는데 네. 제가 보고 나서 이런 어떤 느낌이랄까 뭉크의 절규처럼 그 저 앞으로 옆으로 뭐 수백 마리의 박쥐가 나라는 걸 보고 박쥐 모양을 해가지고 네. 이제 꿈을 적어서 걸어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0: 꿈이 보면은 압도적인 1등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1: 돈 많이 벌겠다.
0: 방금 이야기한 건 숙도입니다. 또는 압도적인 1등이에요.
2: 네. 아, 우리 리액션이. 아, 그쵸. 또 막 다들 그런 거 적으시잖아요. 그쵸.
1: 대표님도 소원을 좀 적으셨나요?
0: 예.
2: 뭐 적으셨어요?
0: 어, 그때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1: 아니, 근데 대표님은 이 와인 터널이 잘 되게 해달라고.
2: 맞아.
0: 이제 그 아버지 마음이 그렇잖아요.
2: 원하는 대학에 잘 갔나요?
0: 뭐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1: 댁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대표님 집인가요?
0: 집이 세 군데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2: 대군데나 갖고 계세요?
0: 대구에는 이제 아파트가 있고
1: 네. 대구에
0: 여기 이제 별장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네. 또 별장처럼 아, 자연인처럼 사는 집이 있습니다.
2: 아, 네. 자연인처럼 사는 집.
1: 아 여기가 이제 산이 뭐 거의 지금 그냥 한 바퀴 삥 이렇게 둘렀어요.
2: 맞아요. 아, 네.
1: 거실인 것 같은데 뭔가 생활감이 좀 없어요. 이게
0: 오래간만에 여기 왔습니다.
1: 아니 저기 TV가 거의 운동품 수준이에요.
0: TV를 잘 안 보니까
1: 아, 가구들도 꽤 이제 좀 연식이 있어 보여요.
2: 맞아요. 이게 티가 나는 게 에어컨부터 여기에 이 전화
0: 예.
1: 인터폰이 색깔이 바래
2: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0: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제가 쓰는 방입니다.
1: 아, 예.
2: 오, 좋은데요, 대표님?
0: 뷰가 좋아가지고
1: 네.
0: 한번 보시죠.
2: 한옥처럼. 우와, 감나무밭 뷰.
1: 앞에 이제 산도.
0: 예, 산도 있고. 저런 넓은 산과 하늘을 보면 마음이 좀 힐링이 됩니다.
2: 진짜 뷰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
0: 아. 그리고 여, 이쪽 문을 열면.
1: 아, 이쪽에도 있네.
0: 예.
2: 우와, 거기도.
0: 그 뭐, 대나무 숲. 네. 이제 바람 불면은 대나무 숲이 삭삭 거리는 소리도 아. 참 좋고. 조용하게 한번 있어보면 바람 소리가 들릴 건데요.
1: 매미 소리도.
2: 예. 매미 소리가.
0: 풀벌레 소리.
1: 아, 풀벌레. 매미
3: 소리.
0: 아, 매미 소리인가?
1: 너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자주 안 오시는 것 같아. 쓰시는 저게 별로 없어가지고, 가끔 뭐 이렇게 한 번씩. 예,
2: 가끔.
0: 예. 가끔 들립니다. 여기는 내 여름에 사용하는 또 다른 별장이라고나 할까? 1층에 병도 있고, 2층에 천장도 넓고, 나는 자연인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아, 한번 가볼까?
4: 형님! 운동을 합시다!
5: 아이고, 좋은 아침이다.
6: 예, 좋은 아침입니다.
5: 항상 좋은 아침.
4: 형님, 저기, 앉아.
5: 빌립.
4: 좀 더 놀자, 잉?
5: 갑시다.
4: 놀자.
5: 놀자.
4: 자.
5: 예.
7: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5: 네, 형님하고 항상 같이 하죠.
4: 네,
5: 그렇죠.

0: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1: 네. 내가 힘만 됩니까?
0: 내가 너무 힘든데요?
1: 아, 괜찮아요. 형 몇 킬로입니까?
2: 3킬로 됩니다.
0: 다 뛰는 운동만 하시는 거예요?
1: 뛰고 또 뭐 체조도 하고 뭐 노래도 한 곡씩 합니다.

0: 드시는 거예요?
1: 오늘 삼계탕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0: 이거는 그러면 대표님이 끓이신 거?
1: 아, 형님이. 오늘의 셰프는 형님입니다.
2: 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자격증은 없지만 뭐 역할을 좀 합니다.
1: 형님이 요리하면 설거지는 이제 또 제가 또 동생이 하고.
2: 일단 변제 놓고. 이 맛에 시골에서 하자. 자, 이거 넣을까?

0: 계세요. 미소와 저절로.
1: 최진아.
2: 맛이 어떠세요?
3: 아, 좋아요, 좋아.
1: 바로 이 맛이.
3: 응?
0: 대구 집은 언제 가시는 거예요?
1: 원래 일주일에 반은 여기 있고 반을 대구 있으려고 했는데 청도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네요. 그래 걱정이에요. 혹시 아파트 비밀번호 바꾸면 어떨까 좀 고민됩니다. 수시로 전화합니다. 번호 괜찮나? 형하고 둘이 뭐 옷 벗고 지내니까 제일 편합니다.
4: 이 힐링 공간. 예? 자연 속에서 사실 사람 오마 이런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 뭐 오늘이 뭐 최고로 Now and Here 아닙니까? 예?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 뭐 그래서 합니다. 또 우리 또 우유와 발전을 위하여
5: 경제의 우회를 위하여

0: 성도 특산품으로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심지어 와인 터널까지 만든 우리 하상호 대표님. 저희한테 주실 게 있죠?
1: 제가 네. 이 백지 수표를 네, 네.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네.
0: 이게 500만 원인가요?
1: 예, 500만 원.
0: 500만 원. 500만 원 적어주셨는데. 이게 어떤 돈인가요?
1: 제가 가두리 양식업을 한다고 네. 아버지에게 500만 원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아.
2: 그때가 몇 살쯤이셨을까요?
1: 그러니까 86년도 예, 그 한 26 네. 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했으니까
0: 그때 500만 원이면 꽤 큰 돈을 내주신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양식장을 하셨나요?
1: 아버지는 이제 공무원이었어요. 아.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네. 저는 뭐 성격상 취직하면은 6개월 만에 잘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취직을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욕을 좀 먹고 자랐습니다. 야, 너 이상한 놈 아니냐? 좀 엉뚱하게 생각하고 뭐 매사에 뭐 쓸데없는 질문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모범생이 좀 인정받는 그런 그 학교 생활이었는데 저는 모험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일을 하면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수월할 텐데. 야, 좀 제발 말 좀 걸지 마라. 어? 일이 방해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도 많았고. 뭐 그래, 아, 내가 좀 사고방식이 좀 다르구나. 좀 내가 이상한 놈이구나.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었어요.

0: 또 아버지나 큰 형님이 또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 보니까 판이 좀 작더라고. 나는 월급쟁이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 근데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0: 근데 막상 이제 졸업을 하니 뭔가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다 서울로 대도시로 가는데 저는 민물양식업이 돈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 고향 인근에 50만 평 되는 저수지를 임대해서 양식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근데 그 부모님께서 경제학과 나와서 대학 졸업했는데 왜 갑자기 가두리 양식장을 하냐라고 뭐라고 하실 만도 한데 반대 안 하셨어요?
0: 근데 아버지는 묵묵하게 이제 가는 길에 또,
1: 해봐라.
0: 예, 또 뭐, 지원해 주시고.
2: 그 엄마는 당연히 반대하시죠. 야, 네가 고기 키우려고 내가 대학 보냈나? 그래가지고 장가 가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도, 아, 이거 뭔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어머니가 뭐, 한 말씀 하는 거는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흘립니다. 남자가 그런데 흔들리지 않죠.
1: 사실 근데 뭐 양식업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텐데.
3: 처음에 운영하실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한 번에 이제 태풍이 세르마 태풍이라고 태풍이 오는데 다 철수를 시키는 거예요. 태풍이 한번 바람이 한번 싹 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기 전까지는 정말 태풍 전야라고 조용합니다. 바람 한점 없어요. 그때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내가 참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가두리를 만들었는데 나는 못 나간다고. 밖에서 나오라고 해요. 태풍 오니까 죽는다고. 난못
2: 난못
0: 나갑니다.
2: 나갑니다.
0: 난못 나갑니다. 가두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타이타닉 우리 영화 보면 선장이 타이타닉 배와 함께 하잖아요. 그 마음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정말 나오기 싫어요. 나는 양어장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밖에서 뭐 난리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죽는다고. 그래서 배 타고 나오고 나서 좀 있다가 태풍이 팡 하면서 오는데 가두리가 그게 막 몇백 미터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그때 있으면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내가 어떻게 저걸 했는가? 나이가 20대야. 피가 끓잖아요. 그러니 힘든 줄 모르고 양식업을 했습니다.
1: 아니, 그렇게 이제 고생 많이 하시면서 했던 양식장은 어떻게 좀 이익을 많이 보셨나요?
0: 대구야. 아파트 한채 정도.
1: 아파트 한채 정도.
0: 뭐 20대 그래도 뭐 아파트 한채 장만했으니 뭐 그런 대로 만족을 하죠.
1: 그왜 그러면 이제 양식장을 계속 안 하시고 그만두신 거죠?
0: 정부에서 제 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 양식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 이제 물 바깥으로 나오셔서 어떤 일을 또 하시게 됐나요?
0: 그러면 식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때 전기밥솥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밥을 먹고 남은 밥 가지고 그 식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걸 제대로 만들면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뭐, 어머니에게, 엄마, 내 그, 식혜 사업하고 싶다 하니까 엄마가 빨래 빨다가 갑자기 빨래를 확 던지더라고요. 갑자기 막 웃으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나도 식혜 만들 줄 안다. 응응 막 웃으더라고.

0: 문 닫고 나오면서 좀 고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뭐 마음이 좀 뭐 좀 편치 않았어요.
1: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0: 한번 마음 먹으면 또 가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2: 이 유명한 스케치.
3: 너무 잘 알죠.
0: 아, 아세요. 네. 식혜가 나오기 전에는 뭐 그 탄산 음료는 아니면 주스 정도의 음료가 캔에 뭐 담겨서 이런 나왔는데 식혜가 나오고 나서 우리 전통 음료가 캔으로 팔리는 그런 하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까. 그건 아닌데 제가 이제 엿기름이 뭔가 아세요?
3: 알죠, 알죠.
0: 식혜 원료, 뭡니까?
2: 엿기름.
3: 엿기름.
0: 엿기름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국내에는 그런 엿기름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없었어요. 제가 자랑을 좀 하면, 네. 제가 최초로 대량 생산하는 엿기름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2: 아니, 그래서 이제 엿기름 공장을 만드신 건가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식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원료입니다. 원료 엿기름이라 하거든요. 사업화되려면 이게 이제 균일화가 돼야 되고 균일화 그리고 연중 공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품질이 높아야 됩니다. 그 주위에 보니 그렇게 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좀 더 자연에 의존하고 또 뭐 계절마다 공급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니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해결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엿기름을 만드는데 이제 일단 집중을 하게 되었지요.
2: 그러면은 이제 엿기름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식혜만 만들어 팔면 되겠네.
0: 그래 제가 엿기름 공장을 짓다 보니까 돈도 뭐 거의 다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업체에 구매 담당자가 네. 소문 좀 듣고 지역에 왔는 거요. 네.
2: 엿기름을 좀
0: 안더라고. 드디어 찾았다. 네.
2: 엿기름을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우리 대표님
0: 집밖에 없었습니다.
2: 없었고.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러면 엿기름만 납품만 한 건가요?
0: 예, 처음에는 이제 그 이 업체가 파우치로 네. 이제 파우치 째먹는 있잖아요.
3: 네.
0: 거기에서 조금 만들었어요.
2: 네.
0: 만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양이 너무 적게 나가는 거예요. 야, 캔으로 가자. 캔으로 가면은 이거는 판이 커지고 성공하겠다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음료 공장도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캔으로 식혜를 만들어서 내가 납품할게. 당신은 팔아라.
2: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캔 식혜가 없었죠?
0: 없었죠.
2: 없었고, 왜냐면 알고 있기 때문에.
3: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2: 왜냐면 그때를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 엄청 많이 팔렸어요. 지금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팔렸어요.
0: 아, 엄청났지요. 네. 그때 출시되자마자, 대학교 학생들은 전부 식혜를 마시고,
2: 맞아요.
0: 애들부터 어른까지 대박 났는 거예요.
2: 맞아요.
0: 완풍이 불었습니다.
2: 오랜만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3: 아,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들을 생각도 없이.
2: 아니, 오랜만에 한번
3: 괜찮아요?
2: 나온 김에
0: 저도 하는 거
2: 먹어봐요. 예예 드셔보시죠 한번. 아 여기 1993년부터라고 나와 있네요. 네, 딱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게 대박난 이유는 저는 알 것 같은 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식혜가 참 달고 맛있잖아요. 근데 식혜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3: 아, 그래요?
0: 그렇지.
2: 이 아무 때나 맨날 집에서 상시적으로 담그는 게 아니에요.
3: 네.
2: 아주 어떤 특별한 설날이나 뭐 추석이나 가족 잔치나
0: 잔치,
2: 이럴 때만 담궈요.
0: 맞아요.
2: 그래서
3: 기다려야 되네요.
0: 맞아요.
2: 그때가 오길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0: 편해진 거예요.
1: 대박이 대박. 지금 도매상에서 난리 났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 팔리거든. 매장에는 진짜라면 팔리니까. 그러니까 시켜야 안 준다고 막 부랴부랴 막 전화가 오는데, 24시간 주 야간으로 이제 돌리고, 이 식혜 사업이 막 이래, 커지니까, 우리 소비 랭킹 3등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광적인, 제가 우리나라 농산물 소비에도 또 일조를 했습니다.
2: 식혜가 24년 식재 상품으로 선정됐습니다.
0: 여기서 드는 의문이,
1: 예.
0: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1: 예.
0: 그 돈은 어디서?
1: 그래, 제가 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뭐, 내 식혜 사업하는데 보증 좀 써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두 말도 안 하고. 전 재산을 저한테 몰빵했어요, 몰빵.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집안에 그냥.
3: 진짜요?
1: 그냥 날아갑니다.
3: 아버지가 많이 사랑하셨는데요?
0: 뭔가를 보셨겠죠? 감사합니다. 대표님한테.
1: 그래, 이제 아버지가 모든 걸 걸었는데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3: 전 재산인데.
1: 아, 이게 어깨도 무겁고. 제가 나이 뭐 이제 뭐 31, 32, 뭐 이런 나이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모든 전재산을 몰빵해가지고 보증을 써주셨어요. 그거 잘못되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잘못되면 집안이 큰일 나는데.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 정도로 압박감을 받았는데. 그래도 참 아버지께서 저를 믿고, 이 모든 전재산을 보증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3: 근데 어느 정도를 버셨을까요?
1: 그때 한참 그, 일할 때는 연간 한 300억 정도.
0: 연매출이.
1: 예, 예.
0: 90년대에.
1: 90년.
0: 90년 중반에 연매출 300억이면 뭐 최하 지금으로 치면 뭐 한 2-3천억 하는 거네.
1: 뭐, 그래 됩니까?
0: 아니, 어찌됐든 그 아버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겠어요.
1: 그리고 아버지가 한 번은 저보고 야야, 야, 니 대단하다.
3: 오.
1: 내가 평생에 버는 돈을 니는 한 달에 다 버네 하더라. 근데 아버지 탁 쳐다보니까
3: 대견하죠.
1: 대견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부러워하더라고.
0: 근데 부러워할 게 없는 게
3: 사실 이제
0: 아니 엄밀히 따지면 그 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는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돈으로 시작한 건데.
3: 진짜 갚지 않으셨을까요?
0: 아니 갚으셨어도.
1: 예, 그렇지.
0: 갚으셨어도 예. 대주주는
1: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다 녹아있죠.
3: 네. 진짜 고생도 많이 하시다가 예. 말 그대로 백만장자 부자가 되신 거잖아요.
1: 형제, 뭐, 이제, 아파트 사주고, 그리고 차 사주고, 그 사업 자금 형제들 대주고.
0: 아니, 근데 여기서 그렇게 잘 됐는데 계속 안 하신 건가요?
1: 제 기업에서 와서 저희 공장을 보고 다 뺏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104개 업체가 뛰어드는 거예요.
0: 아.
1: 우리나라 음료 업체, 식품 업체, 네. 제약회사 다 뛰어들었는 거예요. 갑자기 판이 작잖아요.
0: 네.
1: 지금 보면 그 작은 판이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 작아지니까 네. 제가 또 누굽니까? 위기가 귀 아닙니까? 저는 내 브랜드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한번 재도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식혜 엿기름 사업을 과감하게 접고 그
4: 엿기름 공장하는 지인에게 그 낙식혜 그리처 넘겼어요. 당신이 다 해라. 제가 돈 한 푼 안 받고 그 넘겨주고.
0: 얼마나 친한 지인인데?
4: 친한 건 아닌데, 새로운 사업을, 내 브랜드를 가지고 자는 열망.
0: 네.
4: 그러니까는 미련 없이 던지는 거예요.
5: 다 넘긴 걸 후회는 안 하세요?
1: 그때는 뭐 젊고 자신감 있어서 그냥 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내가 왜 거짓을 했는고, 사실 조금 뭐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때 혈기로서는 과감하게 한 곳에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0: 감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잖아요. 꽃감도 있고 예. 뭐 감 말랭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 감 와인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1: 그래 제가 이제 공장에 청도에 있어서 청도 감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아. 그 자나 깨나 감이요. 감을 가지고 뭘 할까? 감. 갑자기 포도로 포도 와인 하면 감으로도 감 와인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 제가 또 누굽니까? 아 남이 안 가니까 또 내가 갈 길이 있네. 이렇게 해서 막 앞도 뒤도 안 보고 뛰어들었죠.
0: 그러면 얼마 만에 개발을 하신 건가요?
1: 한 3년 걸렸는데.
0: 3년. 예. 잘 팔렸습니까?
1: 서울에 현대백화점 압구점 네. 본점이죠. 네. 입점을 또 해주셨어요. 했는데 가마인이 뭔가도 모르고. 그래서 이야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9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도에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데 그러면 고객을 청도로 오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과감하게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청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뭐 관광객분들이 저 뭐 그동안 그렇게 뭐 어림잡아 한 500만 명 가까이 그러면 1인당 뭐 만 원씩만 써도 그분들이 청도에서 한 500억은 쓰신 거니까
1: 엄청나죠. 예,
0: 식사라도 하시고 아니면 기념품이라도 사시고
1: 청도 홍보대사시네요.
0: 뭐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감으로 또 감 와인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2: 예, 저도 이제 자부심을 가지죠.
3: 청도 야호! 청도 야호!
0: 끝없이 도전하고 있는 우리 하상우 대표님. 앞으로 목표는 어떤 건가요?
4: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익숙해 치킨. 크크크.
5: 지금부터 집중!
6: 주로 포메라니안이라든지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슬개골 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관절 정형 수술들은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5: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비 걱정이 제일 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펫보험은 연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에 당일 수술비가 업계 최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영욱 펫보험을 검색해보세요.
2: 아, 제가 돌이켜 생각하면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제가 혼자 오만 고생하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돈 좀 번 분들은 사업 접고 인생 뭐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 먹어도 어떤 삶의 주역이 되고 싶잖아요. 몸도 마음도 한참 이래 젊었을 때 이때 치열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2: 와! 장난이 아니에요.
3: SNS 곳곳에 엄청나게 깔리기 시작을 한 거죠. 1,400억을 했고 이 업계에서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제품을 띄워준 친구들이 MZ세대라고 하니까
4: 야, 귀여운 게 많네.
3: 그 MZ세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놀더라고요. 아.
2: 쭉 뻗어보세요.
0: 어떤 일을 하셨나요?
3: 아, 그 얘기하면 제가 슬퍼지는데.
5: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7: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8: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7: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8: 네?
7: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8: 와.
7: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8: 어떻게?
7: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6: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9: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0: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9: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8: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1: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5: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3: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8: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6: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8: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6: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1: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5: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일대일 싸우면 중대까지 안 나요. 에이, 야, 나와! 내시야 아이! 야, 야, 야, 야, 나오게 해.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한 마리 한 마리는 아주 순하고 잘하는데, 무한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큰 한계죠.

0: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5: 상쾌,
3: 뚱쾌. 변비엔 메이킨.
6: 이래 최전선에 선 여성들. 무려 34kg의 갈비와 고군분투하며 5년째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유경 씨. 아,
7: 싫어하시는 분은 또 싫어하시고. 젊고 어려운 여자애가 사실 뭐 고기 부위를 뭘 알겠냐, 뭐 믿고 맡길 수 있겠니, 뭐 이런 거죠.
6: 겉보기와는 달리 상당한 내공의 그녀. 단단한 뼈까지 척척. 하지만 그만큼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7: 잘못 밀려면은 손이나 뭐 손가락이나 이렇게 슝 뼈처럼 잘릴 수가 있어요.
6: 한편 도시 속 광산이라 불리는 폐자원 수집을 27년째 하고 있는 여성도 있습니다.
8: 내가 치킨에서 떨어진 적은 몇 번 있었지. 허리 다쳤지. 여기 보면 이제 옷 벗으면 여기에 움푹 패인 게 있어.
6: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폐자원 수집은 한순간에 보물이 흉기가 될 수 있어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8: 아이들한테도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
6: 또 다른 곳에선 하루 종일 토스트 철판의 뜨거운 열기와 싸우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9: 저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지만 점심 아예 못 먹어요, 저희는.
6: 매일 소진되는 양배추만 약 15통. 하루 종일 토스터를 굽느라 체력도 바닥납니다.
9: 쓰러져요. 쓰러져요. 점잖아요. 그래도 체력으로만 빨라요.
6: 힘든 일터에서도 꿋꿋한 그녀들을 만나봅니다.
10: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12: 먹는 즐거움.
11: 이가탄탄. 이가탄.
13: 무엇이 궁금한가요?
14: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13: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15: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16: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 충청남도 천안. 남다른 특별함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식당이 있습니다. 영업 시작과 동시에 손님들로 가득한 매장 안. 사람들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이 음식인데요. 이름도 생소한 마구리탕이 그 주인공입니다. 보기만 해도 압도적인 비주얼. 푸짐한 양은 기본. 뼈 사이사이 붙은 살을 발라먹는 재미까지. 뼈째 푹 끓여 깊고 진한 맛을 살린 보양식인데요. 살코기의 쫄깃함과 진하게 우러난 국물이 어우러져 자꾸만 생각나는 맛이랍니다.
17: 이거는 또 갈비탕이랑 또 별개로다가 이 특유의 뼈에서 뜯어먹는 맛이 감칠맛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몸이 허약할 때, 그때 생활할 때, 그때 먹어주셔야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6: 그런데 이곳에 마구리탕보다 더 특별한 주인공이 있다네요.
4: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정육점이랑 식당을 같이 하고 있는 34살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게 제 정육점인데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작업한 고기들이 있고 이따가는 제가 갈비 작업을 할 건데요. 이제 갈비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바쁘게 시작되는 아침. 묵직한 뼈 상자를 옮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유경 씨. 그런데 상자를 바닥에 거침없이 내리치는데요.
4: 우와, 다 뼈들인데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제 손을 찢을 순 없잖아요.
6: 이게 바로 마구리탕의 주재료인 마구리뼈인데요. 마구리뼈의 다양한 부위에 뼈를 더해 푹 구워낸 것이 바로 마구리탕입니다. 그런데 마구리뼈는 대체 어느 부위일까요?
4: 갈비 우측 상단에 붙어있는 아주 두꺼운 뼈를 마구리라고 합니다. 갈비 하나에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6: 나오는 양이 많지 않아 더욱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데요.
4: 미리 붙는 거예요. 더울 거라서. 땀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6: 이제 본격적으로 뼈를 손질할 차례. 먼저 절단기로 지방부터 깔끔하게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날카로운 칼날을 다루는 작업인 만큼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습니다.
4: 처음 할 때는 무서워가지고 막 두께도 막 이만큼씩 썰고 이랬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는 수밖에. 그냥 집중해가지고 잘 잡고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6: 아무리 숙련된 베테랑이라도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데요. 바로 그때!
4: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네, 이렇게 잘못하면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뼈에 지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방이 있는데 이게 미끌미끌하거든요. 미끌미끌해서 딱 잘못 밀려면은 이제 손이나 뭐 손가락이나 이렇게 슝 뼈처럼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6: 그렇다 보니 정육식당 일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힌 것은 안전. 날카로운 칼과 기계를 다루는 만큼 능숙한 기술보다 안전한 작업 습관이 우선입니다.
4: 제 옆에 있는데 이제 아버지 썰다가 이제 엄지가 이제 썰려서 날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응급실 가고 그 뒤로 제가 너무 무섭죠. 이제 내 앞에서 잘려서 나가는 걸 봤는데 다행히 다 잘린 건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그래서 지금 살아계시고 어쨌든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두 달 동안은 골절기 못 쓰다가 지금은 또 이제 생각 없이 하고 있어요.
6: 세심한 손놀림이 필요한 작업. 집중에 집중을 더해야 합니다. 잘라낸 뼈는 바로 찬물에 넣어 핏물을 빼주는데요. 마구리탕 참 손이 많이 가네요.
4: 물 틀어놓고 핏물 빠지게 넣어놓고 다음날 와서 이렇게 건져요.
6: 부지런히 달려온 오전 시간. 이제야 식사를 챙기는데요. 그런데 유경 씨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4: 원래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정육점을 하셨었잖아요. 정육점을 하셨어가지고 계속 저한테 뭐 정육점 하자, 식당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뭐 정육점만 하면 뭐 생각해 볼게 라고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가게를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6: 그 후 수없이 베이고 부딪히며 기술을 익혔는데요.
4: 칼 다루다 보면은 많이 다치는데 여기가 제일 크게 다친 부분이어가지고 신경까지 잘렸어가지고 뭐지? 막 부목 같은 거 되고 선생님이 이거 제대로 치료 안 하면은 평생 이렇게 접어서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새끼손가락이 펴지죠. 네.
6: 지난 5년간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이제 탕을 만들어야 할 시간. 전날 미리 핏물을 빼낸 마구리뼈를 솥에 넣고 푹 삶아내야 하는데요.
4: 한국인들은 국물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갈비탕은 너무 비싸고 양도 적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가성비 있게 맛있게 탕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목과랑 여기 마구리 부위를 같이 섞어서 하면은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6: 유경 씨의 아이디어는 사람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답니다. 4시간 동안 푹 삶은 마구리뼈는 건져내서 2차 손질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0: 어머니는 꽃처럼 예쁜 딸이 정육이라는 힘든 일을 선택해 늘 불안했다는데요.
1: 처음에는 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여자다 보니까 일이 일단은 험한 일이잖아요. 네, 험한 일이다 보니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뿌듯해요. 자기 분야에서 엄청 잘하니까. 그리고 뭐 하나에 말하면 이제 뭐 기술이라면 기술이잖아요.
2: 한다고 하면은 뭐 인정받은 느낌이죠.
0: 이제 정성껏 손질한 마구리뼈를 한 번 더 푹 고아주는데요. 온갖 힘과 정성을 더해 만든 마구리탕이 완성됐습니다.
3: 뜯어먹는 재미도 있고 맛이 있어서 잘 좋아.
0: 한편 오후가 되자 또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당일 손질된 싱싱한 고기를 맛보러 온 건데요.
5: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0: 정육점에서 구매한 고기는 바로 식당으로 가져와 구워 먹을 수 있는데요. 고기 반찬, 그래도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신선도는 기본. 유경 씨만의 세심하고 깔끔한 고기 손질 덕분에 더욱더 맛있다네요.
1: 정육점을 끼고 해가지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오죠. 맛없으면 안 와요.
0: 한바탕 손님을 겪은 후 또다시 저녁 장사 준비에 나선 유경 씨. 이번엔 갈비 손질. 소 한 마리를 두 부분으로 나눈 덩어리 중 갈비가 통째로 붙어 있는 큼직한 부위입니다.
2: 그래도 좀 가벼워요. 34kg 정도? 왜냐면 이게 사실 무거운 무게가 아닌데 모양이 되게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들기가 엄청 어려워요. 엄청 엄청.
0: 힘과 기술이 몇 배로 필요해 더욱 고된 작업. 가장 먼저 고기를 덮고 있는 지방부터 걷어내기 시작하는데요.
2: 지방 무게는 최소 10kg 이상 됩니다. 10kg 이상이고요.
6: 그 지방 뼈 빼면 한 하나에 20kg는 안 되는데.
2: 20kg요? 20kg 나오면 다행인데. 고기는 10kg 정도, 10kg도 안 나와요.
0: 고기를 손질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방 제거. 불필요한 지방을 꼼꼼하게 걷어내야 고기 본연의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2: 발라내는 지방에 살점이 안 붙게 제거하기. 뭐 이제 요만한 거 사시미 같은 거 한 점이면 5천원, 4천원 이러니까 이게 한 점이 되면 5천원, 10점이 되면 5만원이겠죠.
0: 세심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2: 안 돼!
0: 찰나에 잘못된 칼질. 아이고 저런.
2: 제가 구워 먹어야겠어요. 그렇게 하면 7,800원.
0: 한 번의 칼질에 고기의 가치가 달라지는 만큼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엔 갈비와 마구리뼈를 분리해내야 하는데요.
2: 보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칼이 들어가는 감각이 있거든요. 칼이 이 정도에 여기 들어가면 바로 이게 될 것이다. 그런 게 감각이 있어요. 그거는 많이 해봐야지 좀 이제 숙달돼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감각 같은 것 같거든요.
0: 오랜 경험으로 얻은 손끝의 감각이 있어야 가능한 작업.
2: 오돌뼈 부분인데 뭐 힘 세신 분들 한 번에 빡빡 하는데 저는 막 그렇게 힘이 세지가 않아서 여러 번 해야 돼요.
0: 힘과 기술 어느 하나도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칼이 들어가는 길을 찾아 거침없이 분리해내는데요. 엄청난 힘으로 마구리뼈를 단순히

0: 네, 떼어냅니다.
1: 이게 마구리인데요. 대마구리, 얘는 소마구리.
0: 야무진 작업으로 소마구리와 대마구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처음 했을 때는 진짜 제가 2시간 걸렸어요. 혼자 하는데 2시간. 와, 울면서 했죠. 울면서 하고 그때 마구리도 못 떼니까 해도 해도 막 1시간을 잡고 해도 이게 마구리가 안 떼지니까 나도 그냥 들고 이렇게 여기다 올려가지고 골절기에 썰어가지고 하고 막 이랬어요.
0: 온몸에 힘을 쏟았으니 잠깐의 스트레칭은 필수.
1: 아, 맞아.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제 손목만 안 좋았는데 그때 이제 뭐지 칼 쓰는 스냅을 모르니까 손목이 안 좋았는데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악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절염이 오더라고요.
0: 이제 손질한 고기를 부위별로 일정하게 썰어주는데요. 수많은 고기 부위를 한눈에 구별해내는 건 역시 오랜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 기술.
1: 이게 살치살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고 그렇죠.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슨 젊고 또 어린 여자애가 제가 좀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이는 스타일이라서 젊고 어려운 여자애가 도대체 뭐 고기 부위를 뭘 알겠냐 뭐 믿고 맡길 수 있겠니 뭐 이런 거죠.
0: 편견의 시선을 이겨내며 수많은 노력을 해왔던 지난 시절. 뭐든 열심히 하는 것만이 답이었습니다.
1: 운동을 열심히 하죠. 기본적으로 이 일 자체가 좀 근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어가지고 처지지 않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한 시간에 걸쳐 뼈와 고기를 완전히 해체했는데요. 건장한 성인 남성도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고된 작업을 당차게 버텨온 유경 씨. 이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력과 기술을 갖췄습니다. 혼자 하는 정육식당 일이 힘들 때도 많지만 천직으로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1: 이거는 등심입니다. 남녀노소 좋아하는 많이들 아시는 등심이고요. 12kg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0: 좋은 고기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좀 더 깔끔하고 맛있게 판매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오늘도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거침없이 일터를 누빕니다.
1: 시계에 맞춰 상상인데 들러주시는 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더 맛있고 좋은 고기를 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2호점을 낸다거나 3호점을 낸다거나 좀 더 가게를 키워보는 게 저의 큰 소망입니다.
0: 한편 김포의 한 작업장. 수복기사인 이 물건들의 정체는 뭘까요?
2: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고무를 27년째 하고 있는 편은영입니다. 이 차가 열심히 고무를 실어 나르고 있는 저의 보물 4호예요. 여기가 이제 제 작업장이면서 야적장이거든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보물이거든요. 여기 보면 알미늄 양은이에요. 지금 한 4천 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일반 고철이에요. 경량 고철. 그래서 한 300원, 350원. 오늘 이제 저도 보물을 실으러 갑니다.
0: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서는 은영 씨.
2: 많이 실을 때는 하루에 한 5차, 7차 그 정도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죠.
0: 타인의 도움 없이 오로지 혼자 하는 일. 왜소한 몸으로 당차게 집게차를 운전합니다.
2: 아예 행복하죠. 돈 벌러 가는데. 저를 많이 불러줄수록 제가 은영 씨는 행복합니다.
0: 도시 곳곳 숨은 자원을 찾으러 나서는 길.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들

0: 이는 소음.
1: 차가 소리가 많이 난다. 뭐가?
0: 곧바로 차량을 살펴보는데요. 웬만한 고장은 스스로 고치는 은영 씨. 본격적인 일을 하기도 전에 차가 고장이 난 건 아닐까요?
1: 아니, 브레이크 오일은 오일이 없나 봐요. 삑삑 때 이게. 네.
0: 단숨에 원인 해결.
1: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하죠.
0: 재활용품 수집은 시간이 금이기에 정비소 방문은 사치랍니다. 빠른 해결 뒤 수거 장소로 다시 출발. 약 40여 분이 걸려 도착한 곳.
1: 안녕하세요. 뭐부터? 이거부터?
0: 업체마다 재활용품이 쌓이는 수거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곧바로 집게차를 수거하기 좋은 장소에 다시 주차합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은영 씨가 꼭 빼놓지 않는 일.
1: 차가 혹시라도 밀릴까봐 안전장치 하는 거요.
0: 이번엔 능숙하게 집게차에 올라타는데요. 거대한 장비인 만큼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1: 남의 공장 벽 그거 무너뜨리면 안 되잖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혹시나 있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집게에서 떨어진 적은 몇 번 있었지. 그러니까 그게 좀 무서워요.
0: 섬세한 조작이 필요한 거대한 집게차.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신중해야 합니다. 부피가 큰 파지일수록 집게 조작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정교한 집게차 조작은 그녀의 강점이랍니다.
1: 아, 얘가 나하고 일심동체가 돼야지 따로 놀면 대형사고가 나지.
0: 그런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영 씨.
1: 요 밑에는 잘 안 보여요. 앉아버리면.
0: 몸을 아끼지 않고 수거 작업에 온 힘을 쏟습니다. 뭐든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성격인 은영 씨.
1: 허리 다쳤지. 여기 보면 이제 옷 벗으면 여기에 움푹 패인 게 있어. 예전에 저 집게차 위에 난간대에서 확 떨어져갖고 다 긁혀가지고 다쳤지.
2: 그런데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1: 아유, 그쵸. 뭐 내가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냥 달려보는 거지 뭘. 인생 뭐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0: 힘들고 고된 현장을 웃음과 긍정의 힘으로 이겨낸 그녀.
1: 아, 끝까지 깨끗하게 해주고 가야지. 이번 마무리를 항상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0: 수거만큼 중요한 건 깔끔한 마무리. 특히 수거 장소가 도로나 사업장일 때에는 차량의 이동이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파지 수거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녀가 험난하고 위험하기로 손꼽히는 보물상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1: 좀 형편이 어려웠어요. 좀 가난했어요. 이제 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그래도 현재보다는 좀 나은 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아이들한테도 그냥 어쨌든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0: 살림이 넉넉치 않았던 시절 아이들을 잘 키워내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일이었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1: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스티커 돌리는 거죠. 건물이 있어.

0: 있으면 좀 모았다가 주시라고. 아, 이유 없이 막 나가라고 한다니까. 그리고 좋게 말해가지고, 아니, 아줌마, 우리는 거래하는 사람 있어. 그냥 가세요. 이러면 되는데, 막개 무시해버려. 이 쓰레기 청소나 하고 다니는 여자로 나를 그냥 취급을 해놓은 거 함부로.
1: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현장과 싸웠습니다.
0: 27년 전에는 좀 험한 일을 많이 당했지. 저기 허벌방 가서 혼자 훌쩍훌쩍 울고 있지. 아유, 그 시절 다 넘어가니까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일하는 거죠.
1: 수거한 파지는 바로 재활용 업체에 가져다 주는데요.
2: 저기서 내려주시는 거죠?
0: 아니요, 내가 내려야 돼요.
2: 아, 직접
0: 네,
2: 내리시죠?
0: 직접 내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종이를 좀 다른 데보다 가격을 좀더 많이 줘요.
1: 파지를 내리는 일도 은영 씨의 몫. 또다시 집중합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척척 내려놓는 그녀. 이렇게 보인 파지는 재지 공장에서 다시 새로운 종이로 태어난답니다.
2: 얼마나 벌었어요?
0: 여기? 7만 3천 원. 7만 3천 원.
1: 곧바로 두 번째 수거 장소로 이동하는 은영 씨. 이번에는 고철을 수거하러 왔는데요.
0: 이거저거 다 섞여 있어.
1: 날카롭고 무거운 고철을 수거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0: 야, 이거는 1톤차로 와야 돼. 이거 찍게려면 엉망진창 돼갖고.
1: 이때 나타난 구원투수. 주변 시계차의 도움으로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0: 끝까지. 네, 고맙습니다. 나는 공을 많이 줄 때가 제일 좋아요.
1: 집게차로 이동하기 힘든 비닐들도 깔끔하게 차에 실었습니다.
0: 사장님 고마워. 고천이 됐든 수행이 됐든 어렵고 뭐 진짜 하기 싫을 때도 간혹은 있는데 그냥 이제 또 이렇게 좋으신 분들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는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거지.
1: 좋은 마음으로 살다 보니 좋은 인연도 많았답니다. 재활용품은 종류에 따라 가격도 팔리는 곳도 제각각. 이번엔 비닐 재활용 공장에 들렀는데요.
0: 조심해. 어저께 같이 땡겨보자.
1: 압축된 비닐의 무게만 해도 100kg이 훌쩍 넘는데요.
0: 아이고.
1: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은영 씨.
0: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돈이 안 되는 거. 이거 하다 보면 어느 날 좋은 것도 나한테 돌아와요. 어려운 게 있잖아. 영원하진 않아. 조금만 지나면 좋은 날 와요.
1: 재활용 고철들은 야적장으로 돌아와 정리하는데요. 여기도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0: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야 돼요. 폐기물 빼고 나면은 고무는 허봉이었던 거지.
1: 일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0: 아이고. 이런 건 좋지,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좋은 고철이지. 얘는 고철이 가격이 다 달라요. 이런 거는 200원이면 얘는 300원이야.
1: 남들에겐 그저 버려진 쓰레기지만 은영 씨에겐 모두 돈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도 수없이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온 기술 덕분인데요.
0: 저는 안 가르쳐줬어요. 막상 고물의 업에 뛰어들었는데 내가 딱 뛰어드니까 그때부터는 나 경쟁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안 가르쳐주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공부하세요. 이래버려. 독학이야.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지 하고 유심히 보면서 나 스스로 터득하고 공부해 가는 거지.
1: 쓸만한 것은 손수분리에서 값어치가 나가는 부분을 찾아내는데요. 번거로워도 가격을 올려주는 또 하나의 노하우랍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또다시 운행에 나선 은영 씨.
0: 하루에 한 일곱 군데 다니죠. 그러니까 뭐 하루 다 가는 거예요.
1: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된 일상이지만 힘들 때마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지칠 틈도 힘들 틈도 없다는 그녀. 매 순간 자신의 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2: 이렇게 다 내리고 나오니까 어떠세요?
0: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도전하면 된다.
1: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점심을 제때 챙겨 먹기가 힘든데요.
0: 김밥. 세찬 먹으러요.
1: 그나마 찾아온 식사도 간단하게 때우는 게 일상.
0: 얼렁 일을 하고 저녁에 맛있는 거 집에서 먹으면 되죠.
1: 지금이야 그나마 이렇게 김밥이라도 챙길 수 있지만 과거엔 이것조차 힘들었답니다.
0: 이 밥도 놓치고 그냥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몸이 많이 아프고 망가지고 그 여기저기 젊은 나이인데 내가 27살에 시작해갖고 37살이 되니까 몸에 무리가 와갖고 아프더라고.
1: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쉼 없이 달려온 그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하게 자신을 단련하며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0: 이건 이제 300원짜리 건졌다. 저는 이걸로 이 일을 28년에서 우리 삼남매를 다 키웠잖아. 그러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또 힘은 들지만 즐거워, 재밌어요.
1: 돈이 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일은 은영 씨에게 보물찾기나 다름없는데요. 그중에서도 고철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0: 아이, 고철 한 번씩 내면 기분이 좋죠. 어찌 됐든 현금 돈을 만지잖아, 이게.
1: 무거운 고철을 실을 때는 집게차의 균형을 잡아 옮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순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더 세심함이 필요한 작업. 매 순간 긴장과 힘듦의 연속이지만 은영 씨는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답니다.
3: 주어진 일 잘 해나가고 저의 빌딩을 하나 세워보는 게 저의 이제 2차 목표입니다.
1: 그 목표를 향해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입구부터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 시장의 명물이자 동네의 인기 메뉴인 푸짐한 토스트인데요.
4: 호란도 맛을 보여줘야지.
5: 지금 벌써부터 침도 막 돌고 저도 지금 이제 허기져가지고.
6: 3,000원. 3,000원.
1: 단돈 3,000원에 채소와 소스를 푸짐하게 더한 추억의 옛날식 토스트입니다. 와, 정말 크기가 엄청나네요.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하죠. 푸짐한 양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유독 오랜 단골들이 많답니다.
7: 그냥 순수한 맛.
8: 저렴하고 푸짐한 맛.
9: 푸짐하고 야채가 싱싱하고 맛있어요.
1: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 3,000원이라고는 믿기 힘든데요.
10: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에서 시집 와서 이제 창동에서 일자리에서 투스트 한 지 4년 됐습니다. 저 이름은 정수연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 일하는 곳이고요. 하루 종일 투스트 만드는 초반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 가게고요. 이 사진 안에 계신 분이 저 시어머니인데요. 저 엄마라고 불렀어요. 아픈데 이제 토스 그렇게 주는 사람이에요.
1: 시부모님의 뒤를 잇는 베트남 며느리 수연 씨.
10: 어머니, 아버지 이제 시작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 넘게 저희 토스터를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1: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가게를 운영 중인데요. 본격적으로 토스트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철판에 마가린을 두릅니다. 익숙한 듯 척척 재료를 소분해서 부어주는 수연 씨.
10: 저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지만 재료가 떨어지면 끝나요. 거의 점심 아예 못 먹어요, 저희는.
1: 달걀과 채소를 섞어 듬뿍 올리고 노릇노릇 부어줍니다.
10: 빠지는 거 먹다가 모짜렐라만 조금 기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때도 똑같이 모자른 것보다 남는 게 낫잖아요.
1: 이때 중요한 건 속재료를 고르게 익히는 것. 세심한 불 조절이 필수입니다.
10: 이거 조절하는 것도 저희 감, 제가 감으로 열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온 거예요.
1: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 이번엔 잠시도 쉬지 않고 토스터를 이리저리 계속 옮겨주는데요.
10: 온도가 달라서요. 판을 보면은 구석구석 온도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빵 굽는데도 온 철반에 다 돌아다녀요. 온도 찾아서.
1: 재료가 익어가는 속도에 따라 마가린이 떨어지지 않게 보충. 더욱 고소한 맛을 내게 하는 수연 씨만의 요령이랍니다.
10: 계속 이렇게 해야 다 익고요. 속이 뜨거웠고 이거 안 하면 타기도 해요. 마가린 하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1: 맛을 위해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게 수연 씨의 철칙. 드디어 완성된 토스트. 갓 구운 토스트는 완성되는 동시에 순식간에 팔려나가는데요. 인기가 많아 1인당 5개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2: 어디 가세요?
10: 커피 타러 가요.
1: 고향인 베트남에서 공수한 원두로 만든 특별한 커피. 토스트 굽기에 커피 제조까지. 수연 씨 몸이 10개여도 부족합니다.
10: 쓰러져요. 쓰러져요. 저도 이제 젊잖아요. 그래도 체력으로만 딸려요, 저는.
1: 베트남에서 낯선 나라로 시집을 오게 된 수연 씨. 시어머니가 노점상을 할 때부터 늘 함께 자리를 지켰는데요.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랜 고민 끝에 다시 가게를 열었습니다.
10: 이건 하지 말라고 반대도 많이 했고 엄마 돌아가시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엄마까지만 고생하면 되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고.
1: 늘 근면 성실함을 일상으로 보여줬던 시어머니.
10: 제가 이제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마음 이제 진짜 이제 접는다라고 했지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갔다가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손님들이 충성 이제 연락 오고 어디 했냐, 뭐 여는데 어디냐, 왜 이사 갔냐 그러셨거든요. 그런 게 충성서 안 나오냐 그 힘으로 제가 다시 하게 됐어요.
1: 손님들이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는 힘든 과정도 있게 해준다는데요. 수연 씨를 다시 철판 앞으로 돌아오게 한 원동력이랍니다.
10: 소중한 동물이야. 볼 때마다 힘든데 물론 안 힘든다고 하면 거짓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는 이거 볼 때는 아 괜찮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힘이거든요.
1: 점심시간이 되자 점점 더 몰려오는 사람들. 주문이 많다 보니 메모도 필수입니다. 재료가 떨어지지 않게 틈틈이 준비해야 하는데요. 거울 없이 눈대중으로 해압합니다.
10: 저는 이거 정하지 않아요. 제가 손에 이제 만족 때 되면 이제 멈추고. 네, 딱 정하지 않아요, 저는.
1: 재료로 보여주는 넉넉한 인심은 시어머님에게 전수받은 가장 중요한 노하우랍니다. 하루 종일 유증기 앞에서 작업하다 보니 마스크 없이는 버티기 힘들 정도라는데요.
10: 여기가 연기도 올라오고 열감이 많이 높아서 이거 마스크를 안 쓰면은요 얼굴 다 익혀버려요.
1: 하루 평균 300개의 토스터를 척척 만들어내는

0: 박수현 씨. 정성을 다해 만든 만큼 그 진심은 손님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1: 짱이에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양배추랑 빵 한 조각이 반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2: 4,000원 가져가야 되겠네.
3: 네.
0: 혼자 꾸려가는 가게에서 유일하게 수연 씨의 손을 덜어주는 건 바로 계산함인데요.
4: 그냥 여기다 두고 이제 바꿔 가라고 거실로 가라고 해놓으니까 가져가는 거죠.
2: 직접 놔야지 바쁜데 어떻게.
5: 배고픈데 돈이 없어서 이거 이 방도 먹고 싶고 빵 꾹대기를 주면 안 되냐고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본인 부담스럽지 않고 다 알고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해드리고 빵 먹을 수 있게끔 그냥.
0: 누군가의 배고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수연 씨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5: 저도 어렸을 때 좀 뭐 사사는 집도 아니고요. 좀 가난하였고 그 살 한 주먹을 가지고 고구마 손을 넣어서 한 가족 다섯 명 사람을 죽어 이제 먹고 살린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0: 배고픈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나눔의 마음도 잊지 않는데요. 잠시 후 서둘러 가게를 찾은 한 사람. 바쁜 수연 씨에게 구원투수처럼 나타나는데요. 익숙한 듯 가게에 들어와 재료를 정리합니다.
6: 지금 뒤에 오신 분 누구세요?
5: 제 남편이에요. 쉬는 날에 충주 문제 나와서 뭐 정리해줄 거 있으면 정리하고.
0: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 종민 씨.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를 찾아 아내를 돕습니다.
7: 네. 옆에서 보조를 잘해줘야 원활하게 하죠.
0: 남편 덕분에 그제야 잠시 숨을 돌리는 수연 씨. 잠시나마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을 가져봅니다.
5: 너무 덥고 땀이 많이 흘려서요.
0: 하루 종일 땀과 시름해야 하는 수연 씨에게 틈틈이 수분 보충은 필수라는데요. 야, 진짜 시원하겠네요.
5: 맞아요. 최고이죠. 더위에 잡아요. 에너지 충전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0: 달콤했던 휴식도 끝. 밀려드는 주문에 또다시 토스트를 굽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이 사람. 알바생인가 했더니 수연 씨를 도와주고 있는 이웃들이랍니다. 가게 치우는 솜씨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바빠서 미처 손이 가지 못하는 가게 곳곳을 정리해 줍니다. 각자 맡은 일이 따로 있을 만큼 손발이 척척 맞는데요. 바쁠 땐 서로 돕는 게 이웃의 정이라는데요.
8: 이웃에서 사니까 소스 담는 담당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외국에서 와서 열심히 사니까 네, 도와줍니다.
9: 자식 같잖아. 자식 같은 자식 같은데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얼마나 심통해. 이렇게 다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지.
5: 말하자면 이제 사람방 빵 먹는다고 아니면 커피 마신다고 여기 있는 거 아니라 이 시장이니까 이제 참가한 이제 어르신들이 가면은 다리 아프거나 힘들거나 상관들어서 쓸 수 있게.
0: 하지만 토스터를 굽는 일만큼은 사장인 수연 씨의 몫인데요. 장장 9시간 동안 이어지는 뜨거운 철판 앞에서의 고군분투. 조리 시 발생하는 유증기가 온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5: 이 정도는 아무도 아니죠. 겨울에는요, 완전히 할머니가 돼버려요. 뽀얗고 올라오고, 올라오자마자 얼어버리니까, 무게감 느낀 정도로 그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0: 치열했던 하루가 가고,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5: 이런 시간이 기다리는 거예요.
0: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가벼운 퇴근길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수연 씨와 남편. 토스트의 맛을 위해 늘 당일 아침에 싱싱한 채소를 손질하는데요.
3: 이게 제가 안 하면은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손이 모자라요, 손이.
0: 재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한결 수월할 텐데요. 하지만 이 작은 노력의 차이가 맛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10: 야채들 중에 이제 양배 쪽을 예매해서 이제 전날 준비하면은 맛과 뭐 색감과 떨어지면은 이제 빵 먹어야 되는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싱싱해야 맛있는 빵이 되거든요.
0: 조금 더 힘들더라도 손님에게 신선한 토스트를 맛보이기 위해 힘을 쏟습니다. 2시간에 걸쳐 속재료 준비 완료. 이제 또다시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손님들에게 늘 친절했던 시어머니의 성품과 끈기를 이어받아 이곳을 오랫동안 묵묵히 지키고 싶습니다.
10: 그래서 저는 이제 욕심 없이 꾸준하면서 또 손님들 생각되는 대로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님들 사랑합니다.

0: 상납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0: 말고도 됩니다.
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할 요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7: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8: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9: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10: 비밀기 최상품이라. 한 문에 뭐 한 150만 원이니까.
9: 150만 원이요?
10: 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본거 같아, 이게.
11: 당근부장, 당근부장.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9: 이게 위로 오겠죠. 민호는 너한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12: 그래서 곳곳에 엄청나게 깔리기 시작을 한 거죠. 1,400억을 했고 이 업계에서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제품을 띄워준 친구들이 MZ세대라고 하니까
13: 야, 귀여운 게 많네.
12: 그 MZ세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놀더라고요.
14: 아.
15: 쭉 뻗어보세요. 아.
16: 어떤 일을 하셨나요?
12: 아, 그 얘기하면 제가 슬퍼지는데.

0: 세상의 영광은
1: 내가 원하는 건 This one 세계.
2: 준비되셨어요?
3: 하크 준비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4: Creation of a champion.
3: 99.9% 확정이야.
5: 확정. 사고치기 전에 은퇴시켰어야 되니.

0: 원료 시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저압 압력솥에 전골 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변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승더벌류시 저압 압력솥에 전골 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승더벌류시 저압 압력솥에 전골 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3: 지금부터 집중!
14: 주로 포메라니안이라든지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슬개골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관절 정형 수술들은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13: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비 걱정이 제일 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펫보험은 연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에 당일 수술비가 업계 최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영욱 펫보험을 검색해보세요.
15: 산새를 깨우는 소리. 원시림 같은 울창한 숲을 건너면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와, 밀림에 사는 걸까요? 어, 저기, 너 새나게 주인공이니? 어, 이 녀석이 산중 목소리의 주인공인가 본데요.
16: 널 만나러 온다고 쉽지 않을걸?
15: 호랑이를 만나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아이고, 멀미 조심하셔야겠다.
17: 어? 저, 맹견 조심?
15: 맹견이요? 괜찮을까요? 마침내 도착한 정상. 어째 첫 만남부터 꼬여버린 것 같은데요.
16: 검문 있겠습니다. 통행증 제출하십시오.
15: 심장 떨리는 문지기 겸 누구냐, 넌? 오지마을 형제들의 전쟁 같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이 사는 곳은 마을과 1km 떨어진 곳, 해발 600m에 위치한 나홀로 집인데요. 침입자 등장에 잔뜩 성이 난 녀석. 간식 필살기도 통하지 않겠어요. 잘 좀 달려보세요. 문제는 한 마리가 아니라는 점. 경비견들이 도대체 몇 마리죠? 보호자님, 어디 계세요?
18: 오시, 오시, 자.
19: 안녕하세요.
20: 네, 안녕하십니까.
21: 반갑습니다.
20: 아, 저희는 이제 산골 농부예요.
15: 만나서 반갑습니다.
19: 왜 잡고 있는 거예요?
22: 외부인을 확 달려듭니다. 기습적으로. 네. 순간적으로.
15: 에? 그럼 또 꽉 잡아주세요. 꽉. 우리 용맹한 친구 이름이 뭐예요?
20: 이름은 풍삼이. 그 다음에 특징은 아주 용맹스럽다는 거. 예. 네.
15: 와, 이 발 좀 보세요. 사람 손보다 클 것 같은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작은 데가 없네요. 특히 압도적인 얼굴 크기.
19: 얼굴이 더 크네요. 풍삼이가.
15: 한반도를 대표하는 토종견 풍산개. 강인한 체력과 용맹함으로 야생동물을 사냥하던 견종인데요. 어쩐지 분위기가 범상치 않더라고요. 새나개에 보여줄 게 있다고요?
20: 이게 이제 그 풍삼이 풍뎅이 국제공인혈통소입니다. 풍삼이 증조부부터 증조모 다 나와요. 그래서 누가하고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15: 야, 역시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은 다르네요.
19: 지금 풍삼이는 좀 눈이 한쪽이 그 좀 신기한 느낌이 드네요.
20: 걔는 얘보다 한 2년 선배죠. 둘이서 싸움을 붙었는데 거의 죽기 살고 싸웠어요.
15: 혈투의 흔적이었던 왼쪽 눈. 무려 풍삼이를 다치게 한 범인이 가족 중에 있대요. 이 거대한 달의 주인공일까요?
20: 아, 얘는 이제 풍뎅이. 풍삼이하고 같은 한 대. 한 대. 그래서 같은 혈통이에요. 야, 일로 와보세요. 한번 저도 괜찮아요. 그래야 전 친해지죠. 오늘.
19: 저거 되나?
20: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무튼 얘는 기운이 좋으니까 제가 몇 번 쇠줄 끄는 거 봤어요.
19: 아, 쇠줄을
20: 끄고? 네, 끄고 난 거 봤어요.
15: 쇠줄을요?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이는 제작진.
20: 제가 뭘 게 아니면 응수를 냈죠. 예. 제가 하면 주지 말라고 응수를 내죠.
15: 말리누와 형제들도 같이 살고 있는데요. 날쌘돌이 머루와 엉뚱한 매력이 넘치는 다레입니다. 색깔 빼고 똑 닮았네요. 말리누아는 어떤 견종이냐고요? 벨기에를 대표하는 목양견으로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친구들인데요. 임무를 받으면 찰떡같이 수행하는 멋진 견종이랍니다. 오지마을 가족은 또 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이 친구는 누구예요?
20: 사실상 우리 집에서 얘가 대장견이에요.
19: 체구가 작은데도?
20: 저한테도 다른 개하고 싸워서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15: 상남자 그 자체인 산이. 눈치채셨죠? 풍삼이의 눈을 다치게 한 범인이랍니다. 대장견 산이 옆에는 홍일점 다운이가 지내고 있는데요. 한번 써봐. 그러면 형제가 5남 1녀네요?
23: 암컷 한 마리에 수컷 다섯 마리면 전쟁이지 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15: 오지마을 가족들의 전쟁 같은 일상을 들여다볼까요? 어휴, 껑충껑충 뛰는 모습이 귀여운 곰 같네요. 수문장 풍삼이의 반전 매력인데요. 지금은 풍사미의 산책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사미가 보여줄 게 있나 봐요.
22: 그래서 앉아. 앉아. 엎드려. 엎드려.
15: 아유, 귀찮은 느낌인데.
22: 옳지. 엎드려. 잘했어. 잘했어. 안 해줄게. 잘했어.
15: 이야, 풍사미 제법인데. 그런데 어디서 뜨거운 시선 안 느껴지나요? 아까부터 풍사미만 보고 있는 풍뎅이. 아빠한테 사랑받는 풍사미를 질투하나 본데요. 머루, 달에도 똑같은 반응. 이러면 같이 노는 게 좋지 않나요?
22: 두 마리 동시에 나왔다. 근데 만약에 둘을 놓쳤다. 그럼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죠? 바로 가서 공격할 테니까.
15: 마주치기만 하면 싸우는 녀석들 때문에 전부 따로 산책을 하고 있대요.
22: 근데 나가자.
15: 이번엔 풍뎅이 차례. 왜 다리가 불편해 보이죠?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건 기분 탓이겠죠? 풍뎅아, 거긴 왜 가는 거야? 다리도 준비됐다는 듯이 맞서는데요. 어머머, 어우, 얘를 좀 봐요. 밥그릇을 세게 깨물은 달에 이유가 뭘까요?
2: 소유 공격성이기도 하고 전이 공격성이기도 합니다. 밥그릇에 대해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랑 화가 났는데 풀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밥그릇에다가 푸는 경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15: 한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 중재가 필요하겠어요.
3: 그만해! 그만해!
22: 아이고, 겁난다, 겁나. 한번 싸움을 크게 하고 나서부터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리다가 아이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저도 한번 물렸습니다. 그래서.
5: 야, 이거
15: 어디요?
22: 여기 이빨 자국 남았어.
15: 세상에, 이빨이 꽂혔었나 봐요.
22: 여기 다 망가졌습니다. 이 철심이 다 끊어졌어요.
15: 달의 견사에 출입하고 싶었던 풍뎅이의 흔적들 마치 껌처럼 씹은 모양인데요. 견사 앞은 곡괭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일까요? 그 순간 힘없이 열리는 문.
22: 봐, 얘가 탁 열리잖아요. 저기 나와 있네. 그냥 바로 공격하고 여기서 대판 큰 생이 벌어졌죠. 자리 들어서 이제 반 죽여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고 때문에 얘는 이렇게 또 막아놔요. 이중 삼중으로 해놓은 거죠.
21: 가자. 산책하자. 자라가자. 산책하자.
15: 탈출을 밥 먹듯이 하는 산이는 목줄을 하고 산책한대요. 개 짖는 소리가 휘몰아치고 풍삼이 풍뎅이 형제는 물론 모두 뛰쳐나갈 기세. 산이는 자기의 영역이라는 걸 과시하기 바쁜데요.
3: 몽둥이 뭐예요?
22: 네, 몽둥이? 확실히 달려들면은 저지해야 되니까.
15: 견사를 사이에 두고 펼쳐진 뜨거운 공방전. 말릴 수 있을까요?
2: 장애물이 있고 그 사이에 대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장애물로 인한 좌절, 흥분으로 인해서 훨씬 더 심해집니다.
15: 도저히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는 아이들. 급기야 유혈 사태까지. 아유, 철심에 찔렸나 본데요. 산이가 가까이 오자 탈출을 시도하는 풍뎅이. 보호자님, 풍뎅이 나오겠어요. 아유, 목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풍뎅아, 제발 그만, 다치겠다.
22: 나오겠어.
15: 멀어지면서도 피하지 않는 산이. 대장견 답습니다.
22: 전쟁이에요, 전쟁.
16: 돌아와! 나랑 한판 붙잡아!
22: 솔직히 막 드러나 보잖아, 제가. 하지 마! 너무 시키다! 하지 마! 힘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문까지 이렇게 세게 오게 돼 있죠, 문까지도.

0: 수술을 했죠. 그래서 또 며칠 그 입원하고. 다 돈덩어리입니다. 이 녀석들이 병원 가서 하도 시들 많이 져갖고.
1: 2년 전만 해도 마당에서 사이좋게 뛰어놀았던 아이들. 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을까요? 특히 산이는 공공의 적이 되었답니다.
0: 풍삼이나 풍뎅이는 어렸을 때 이미 산이는 성견이잖아요. 궁일 잡는 거예요, 계속. 근데 막상 자기가 크니까 쟤는 나보다 힘도 약해 보이는데 너 나 어렸을 때 날 받고 쐈지? 그런 감정 때문에 네 마리가 다 얘한테 맞이해 공격하게 되는 거죠.
1: 그날 오후.
0: 아유, 천천히 해. 그냥 뭘. 아이, 마, 난 넌 뭘 못 당하잖아.
1: 이 모습이 곱게 보일 리 없는 아이들. 풍삼이에게 질투심 발사. 풍삼이 어디 가는지 달에 너는 아니? 목적지는 바로 뒷산. 풍삼이도 신났구나. 너, 보자랑 어디를 가는 거죠? 오, 모노레일을 타고 가시네요. 풍삼인 아빠 잘 따라가네. 그나저나 정글 숲을 헤치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풍삼이도 묵묵히 산행을 즐기는 중.
0: 산들어가자.
1: 산이요? 여기가 산삼밭인가 봐요.
0: 이리 넘어와. 옳지. 넘어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됐어. 이리 와.
1: 보호자의 일터인 산양삼밭에 온 건데요. 약 3만 평의 산양삼밭. 워낙 산골에 있어서 일할 때마다 아이들과 동행하신대요. 전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유 산책으로도 최고. 보호자가 일하는 동안 풍삼이는 순찰을 도는데요. 어때? 주변에 뭐 수상한 낌새는 없어?
2: 아빠, 이상 무입니다.
0: 이렇게 좀 많이 조심해야 돼요. 뿌리 다치면 안 되니까.
1: 풍삼이 덕분에 편하게 일하는 보호자.
0: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멧돼지 경우는 이게 이제 삶이 잘 되는 곳은 미생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산밭을 다 박살내버리죠. 그러면 얘는 멧돼지를 안 무서워하니까 엄청 지저대. 그러니까 멧돼지가 도망가죠.
1: 함께 산 지 3년. 풍삼이 덕분에 농사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대요. 어떻게 이곳에 정착하게 되셨나요?
0: 말년에 그냥 텃밭이나 가꾸면서 농사를 짓려고 시작했다가 조금씩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어요.
1: 퇴직 후 산골로 귀촌한 보호자. 주변 사람들 모두가 말릴 정도로 외딴 오지 산골이었는데요.
0: 사람이 한두 명이 살기는 너무 적절합니다. 완전히 있던 곳이고 제가 속칭 작은 동막골이라고 제가 명칭했으니까. 예. 근데 이 풍산개들이 있으니까 아주 든든하죠.
1: 적적했던 산골 생활에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준 아이들.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신대요.
0: 풍삼아, 물 더 먹어. 어? 이 시켜. 하지마. 아니, 안 할게. 맛 한번 보십시오. 네, 네 한번 맛해보세요.
3: 향이 엄청.
0: 네, 엄청 강하죠, 지금. 네, 그죠. 네,
2: 혼자만 먹게 있어요. 나도 줘요.
1: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시간. 아이들도 낮잠에 빠졌는지 조용한데요. 덜해야, 왜 벌써 일어나? 아니, 머리는 왜 또 그러고?
0: 오빠들한테 갈 거야? 나가.
1: 홍일점 다운이의 산책 시간인데요. 다운이가 산책할 땐 어떤 모습일까요? 다운이 산책 시간은 평화로운데요.
4: 완전 다르죠? 지금 딱 암컷 나왔을 때 반응이랑.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다 낼름낼름거리고 다 얘 때문에 그래요.
1: 다운이는 머루 오빠가 마음에 드나 봐요.
5: 머루.
1: 머루 오빠 출동! 이야, 둘 다 신났네. 신났어. 모두 이렇게 함께 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쉽지만 시끄러워지기 전에 떼어놔야겠습니다.
0: 잘해, 머루. 머루, 이리 와. 머루. 좋아.
1: 마지막으로 달의 산책. 또 견사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 어휴, 살벌하다 살벌. 곧바로 공격성을 보이는 풍뎅이 풍삼이 형제.
3: 이 정도 딱 두 마리 있는 기둥에다 지금 쳤습니다.
0: 네, 그래. 그게 약 올린 거예요. 못 넣는 날을 알기 때문에

0: 그러다 형한테 혼나.
1: 그래, 쇼가. 그래.
0: 여기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견사 밖에서 만난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풍뎅이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위풍당당 나오는 달에 견사 안에서처럼 맞을 수 있을까요? 풍뎅이가 먼저 다래를 발견했습니다. 위협적인 지점에 깜짝 놀란 다래. 견사 안에서와 너무 다른 모습인데요.
2: 견사 안에서 다래를 까부는데 못 까불잖아 지금.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0: 풍뎅이의 위험에 혼비백산.
2: 그 안에서는 그러더니
1: 너 왜 까불어 형한테? 어? 못 가요 못 가.
0: 알아서 견사에 들어가기까지? 어휴 풍뎅이가 무섭구나. 형한테 까불면 안 돼. 알았지? 이번엔 산이와 풍뎅이의 만남. 오, 이건 예상 못한 반응인데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팽팽하게 맞섭니다. 산이는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그럴수록 풍뎅이의 반응도 증가. 왜 따로 산책을 하고 견사가 떨어져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어우 얘들아 그만해 그만.
3: 평소에 늘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풀려있다 그러면 가차없이 둘이 가서 붙죠 같이.
2: 어우 이제 호랑이 빨 내보내잖아요 지금. 송곳니가 다 나왔잖아요. 무서운 표정이거든요 이제. 금방 싸울 제가 뭐 제 상식에서는 이 정도 표정이 나오면 바로 싸우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0: 과거 싸움 때문에 앙숙이 된 풍삼이와 산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풍삼이. 산이 또한 지지 않고 맞서는데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산이. 경고고 뭐고 튀어나갈 기세. 풍삼이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까요?
1: 지금 풍삼이가 지금 눈 다친 것도 안단 말이에요. 싸워서. 그게 얘에 대해서 원은 있죠.
2: 이곳이 관건입니다. 저기 멀리서만 와도 난리가 나잖아요. 좀 평화롭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0: 아이들이 싸울 때마다 덜컥 겁이 난다는 보호자.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인데요.
4: 여기 와서 제가 세 녀석을 이제 먼저 보냈는데 그때가 제가 마음을 가장 크게 다졌죠. 제가
0: 함께 살던 녀석들이 하루아침에 떠나버린 상황. 더 이상 아픔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래요.
4: 여기 농사지면서 힘들고 다 그런 건 다 제가 이제 감내를 했는데 애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설 정리를 못한 이유가 상황이 워낙 강해서 죽어야 끝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싸는 걸 보니까 이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설 정리를 못한 거예요.
0: 남은 아이들은 잘 지켜내고 싶은 아빠의 마음. 그러기 위해선 먹는 것부터 철저하게. 오늘 저녁은 맛있는 통조림이래요. 근데 밥그릇들이 제각각이네요.
2: 요거는 산이. 요거. 예. 요거 그릇이 요 풍뎅이 거. 풍삼이가 제일 덩치가 큰데 많이 안 줘요, 밥을. 비만해져서. 몸이 아프고 나서 활동량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5: 조금만 더 주세요.
0: 그래도 그럼. 풍삼이를 가장 먼저 챙기시는데요. 풍삼아, 서운할 뻔했지? 많이 먹고 얼른 기운 차리자. 식구 중에 편식쟁이는 없나 봐요. 어휴, 이 녀석들 배가 많이 고팠구나. 뭐야, 문이 열린 거예요? 발로 툭 치자 힘없이 열린 문. 어휴, 뭐로 신났는데? 다행히 맛있는 냄새에 견사로 복귀.
6: 이거 열어놓으시나?
7: 아니야. 제가 탁 쳤는데 열렸어요.
6: 거봐, 이런 게 이제 사물이 있어. 이게 열릴 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확인해야 돼.
0: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네요. 산골 마을에 일찍 해가 저물고 한가한 저녁엔 뭘 하실까요? 달밤의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야, 풍뎅이 집중하는 거야? 보호자의 취미생활이지만 아이들한테 자장가가 되어주고 멧돼지를 쫓아내는 효과도 있대요. 어우, 연주에 흠뻑 심취하신 것 같죠? 관객 매너도 훌륭한 아이들. 오늘 밤은 푹 잘 수 있겠다. 자, 모두 박수!
8: 가자! 집 주러 가자! 오케이! 가자! 오늘 밤 얘가 오늘 이 집 지킴이에요, 늘. 저녁에는 항상 얘가 와서 여기서 지킵니다. 지키고 있어? 집 지키고 있어? 나 들어간다. 있어.
0: 역시 든든한 풍삼이네요.
5: 풍삼아, 내일은 내가 보초 설게.
0: 산골 마을에 깊은 밤이 찾아오고. 어, 다리야, 무서운 꿈 꿨어? 어? 아니, 너희들 단체로 무슨 일 있니? 아까부터 수상한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그 순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5: 여보, 삼촌, 빨리 나와보세요.
9: 잘해, 왜 그래? 잘해야, 왜 그래? 잘해, 모로, 왜 그래? 야, 뭐야, 누구야, 멧돼지야? 잘해, 모로, 옳지, 잘했어.
0: 때아닌 불청객이 방문했나 봅니다. 과거에도 집 앞까지 멧돼지와 고라니가 출몰해서 애를 먹었던 적이 있대요. 낯선 기척에도 매섭게 짖어주니 밤이 무섭지 않겠어요. 아빠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경비견으로 변신한 아이들. 밤이 평화롭습니다. 다음 날 아침.
8: 풍뎅아! 풍뎅아! 어? 대신 문이 열렸네? 왜 문이 열렸어?
0: 어? 진짜 어디 갔죠? 활짝 열린 풍뎅이 견사. 풍삼아, 풍뎅이 못 봤어? 분명 이른 아침까지는 견사에 있었던 풍뎅이 무엇을 본 건지 탈출을 시도. 결국 빠져나가고 맙니다. 가출한 풍뎅이 찾으러 출발. 요즘 같은 날씨에 멀리 안 갔어야 할 텐데요.
8: 이게 선선해지면 뱀도 이제 많이 출몰하거든요. 혹시 짐승한테 걸렸나, 또 뱀한테 물렸나. 그래서 옛날 그 우리 곰돌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얘들만 눈에 안 보이면 이제 완전히 사고 쳐야 합니다 지금.
0: 뱀이요? 깊은 산골엔 독사가 많대요.
9: 풍뎅! 풍뎅! 풍뎅! 풍뎅!
0: 숲이 우거진 정글에서 헤매고 있진 않을까? 애가 타던 그 순간!
9: 야! 풍뎅아! 너 있었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5: 어, 아,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9: 어디 갔다 왔어?
5: 어?
9: 어디 갔다 왔어? 너 괜찮아? 아이고, 시끼.
0: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이네요.
8: 가만 있어, 이 새끼야. 헤헤이. 어, 이놈이 어떻게 나왔나? 아, 이게 가끔가다 이게 약이 안 걸릴 때가 있어갖고 이놈이 그냥 밀고 나왔네. 자, 들어가자. 아이고. 이 자식, 올, 나 도망가지 마. 아이고, 풍뎅이.
0: 요동치는 초가을 날씨, 햇볕이 쨍쨍입니다. 머리도 더운지 에너지가 떨어졌는데요. 어휴, 달에는 아예 땅굴을 팠네요. 풍뎅이는 이거 정지화면 아니죠? 얼음물로도 가시지 않는 갈증. 이중 모인 풍산개는 한겨울에도 밖에서 잘 만큼 추위에 강한데요. 반면 더위에는 몹시 취약하대요.
8: 풍뎅이 나와. 어이구 나와라.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덥지.
0: 풍뎅이를 위해 아빠가 나섰습니다.
5: 가자. 아니 풍뎅이 형아, 어디 가는 거야?
0: 스톱! 아빠, 나도 데리고 가요.
8: 아이고 착해라 우리 풍뎅이. 시원해 물에 가자.
0: 어? 오, 근처에 아이고, 냇가가 있나 본데요. 야, 워터파크가 있었네요. 아, 근데 표정을 보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도움은 되나요?
10: 얘는 땀이 안 나니까 물을 묻히면 증발하면서 그 열 빼앗아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 안에 들어가 있을 때도 시원할 거고 도움은 확실히 되죠.
8: 어휴, 시원해.
0: 풍뎅아, 이 정도면 더위도 싹 가셨지? 뭐? 아직 아니라고? 이번엔

0: 그늘 쉼터로. 어유 코스 좋다. 풍뎅이의 전용 선풍기인가 봐요.
1: 여기는 그래도 좀 그늘이 크게 지니까 좀 여기 더 시원합니다. 바람도 잘 통하고. 마리노이즈 쟤네들은 그래도 털이 얇아서 더위를 덜 타는데 풍산개들은 더위에 너무 약해요.
2: 그렇지.
0: 어, 잠깐만요. 풍사미도 나온다고요? 둘의 사이는 어떤데요? 아이고, 너네도 사이가 좋은 건 아니구나. 아, 형제끼리 왜 그러니 정말.
1: 풍사미하고 풍뎅이는 항상 그 위험 수위까지 가요. 싸우기 직전까지. 그때는 엄청 이제 걱정해가지고.
0: 너희를 어쩌면 좋니? 아빠를 위해서라도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1: 자, 가자. 나와. 나와. 어, 가자. 가자.
0: 천천히. 오늘은 산이가 산에 간대요.
1: 천천히.
0: 쉿. 조용히 나가면 좋겠죠? 그러나 견사에서 나왔을 뿐인데 난리가 난 녀석들. 마주치지 않게 노력하는데도 귀신같이 알아챈대요. 오지마을에 조용할 날이 없네요.
1: 가자.
0: 동생들의 성화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산이.
1: 야, 어디 짐승이 나면 찾아봐. 어? 멧돼지 어디 나왔나 봐봐. 어?
0: 다섯 형제가 함께 산을 누비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점점 관계는 틀어지고 상처는 점점 곪아가고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1: 결국은 얘들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지가 약하더라도 절대 꼴을 안 내리고 지지를 않으니까 서로 자원을 못 겨루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 저 유프로에 동참하게 된 게 얘들의 갈등을 좀 해소시켰으면 싶어서요.
0: 끝나지 않는 다섯 형제들의 전쟁. 과거 싸움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일까요? 아니면 아직 정리하지 못한 서열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여동생 다운이를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전쟁일까요? 오지마을에 부는 피바람을 잠재워주실 분, 설쌤, 오고 계시죠? 산골마을의 평화를 위해 찾아온 새나개의 안방마님.
3: 오, 날씨 좋다.
4: 크, 멋진데?
0: 잘 부탁드립니다, 설쌤.
3: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아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1: 아유, 유명한 분이 오셨네요, 이 산골까지. 풍사미.
3: 풍사미? 네. 안녕.
1: 아유.
3: 어제 전형적인 그 풍산계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풍사미 형제 풍뎅이도 있어요.
3: 와, 얘는 거의 무슨 그레이트 피레니즈 같은 느낌이야. 응. 털만 짧았지, 네. 등치가. 네. 네.
1: 순하면서 매우 유명합니다. 아. 무지 순한데.
3: 얘네도, 이야, 이게 또 키우기 어려운 견종의 아. 대명사.
1: 정확하시네요. 네. 제가 엄청 갈피합니다, 얘들 기르면서.
3: 에너지가 엄청나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안 풀렸을 때 스트레스를 좀 받는데, 둘 다 다른 유형으로 보이고 있어요.
0: 머루 다리가 스트레스가 있다고요?
3: 욕구가 충족 안 되는 거를 자기 스스로 이 안에서 풀고 있는 거죠.
1: 아,
3: 계속 돌아요.
1: 계속 돌고.
3: 네, 얘는 그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1: 아, 지금.
3: 얘는 내가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를 이렇게 돌면서 풀고 있고, 네. 얘는 아예 폭발시켜요. 괜히 옆에 있는 밥그릇에 화풀이하고.
1: 아, 화풀이 여기.
3: 네, 그러니까 얘는 자기 조절력이 좀 부족하다. 네.
0: 가정 방문에 견사 체크가 빠질 수 없죠.
3: 아, 이렇게 산책줄도 이렇게 쫙 해놓으셨구나. 그늘막도 잘 해주시고. 아, 제가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어. 뭐 확인하면 안 온 줄 아세요?
1: 견사에서 계집 이념을 차이하는 거
3: 아니에요? 물 보면 알아요. 물 딱 보면 특히 여름 때는 물때나 이끼나 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물이
6: 아, 이게 두 번씩 설거지.
3: 네. 그리고 지금 줄이 연결돼 있는데 왠지 알 것 같아요.
1: 아.
3: 바닥이 흙이라서 그래. 바닥이 흙이라서 땅 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해놓으셨어. 예, 웬만큼 2중, 3중으로 위로 못 튀어나오게.
0: 탈출은 곧 사고. 잘 막아주세요. 설생, 여기 두 친구가 더 있어요.
3: 딱 여자애.
1: 아.
7: 만나서 반가워요, 설생.
3: 얘네들은 왜 여기 따로 있는 거예요?
1: 가장 나이가 많죠. 지금 네. 만 5년, 만 6년 차니까. 이제 집이 바로 옆에 방이었단 말이에요. 막 얘들이 난리인 거예요. 다른 놈 다 같이 영화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얘를 이제 여기다 갖다 놨죠.
3: 여쭤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좋아질 수 있는 면이 있는지.
1: 예.
3: 아니면 이렇게 좀 안절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1: 네,
3: 네.
0: 오늘만 기다렸다는 보호자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3: 우선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 얘네는 자기네들끼리 무리를 형성할까? 형성 안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조합이 안 좋아요 지금. 암컷 한 마리에 수컷이
2: 다섯 마리.
3: 네, 다섯이에요. 벌써 학습은 돼 있어요. 애들끼리 서로 라이벌 의식이 팽배해요.
0: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3: 제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우리
2: 풍삼이.
3: 풍삼이의 눈이에요. 풍삼이는 누구한테 물린 거예요?
2: 산이.
3: 산이.
2: 예.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저놈이 나를 이렇게 놈이 얘 나는 거예요.
3: 틀어지고 나서 다시 친해지기가 쉽지 않고요. 그것도 서로 싸웠던 원인이 사라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원인이 사라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른 애들끼리는 어때요?
2: 풍삼이하고 풍뎅이는 정말 그 형제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풍삼이가 약간 공격성이 있고 풍뎅이도 지가 이제 기운도 더 세운 것 같고 몇 번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덕을 보냈죠.
3: 보호자의 리더십이 좋다라고 하고 보호자가 명확하게 알려준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을 수 있게 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얘네 둘이에요. 풍삼이랑 풍뎅이는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리노이즈 친구들은 흥분도가 너무 높아요.
2: 쉽게 흥분해요. 맞아요.
3: 네, 평상시에 자극이 없을 땐 괜찮은데 자극이 생기면 생각하는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원래 우리 무리의 리더인 보호자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3: 네.
0: 머루와 다리는 아쉽게도 단기간 교육이 불가해.
4: 뭐 할 것 같아?
0: 산골에 사는 아이들의 건강은 어떨까요?
3: 눈도 보면 지금 왼쪽 눈을 보시면 움직이잖아요.
2: 네, 움직여요.
3: 이거는 뭐냐면 그 안에 이제 안구 근육은
2: 살아있다.
3: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 눈 안쪽에도 근육들이 붙어 있거든요.
2: 그럼 만약에 이게 안 됐으면 이미 괴사가 생긴 거죠?
3: 그렇겠죠. 만약에 근육도 다 망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텐데 지금 보면 이 눈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요.
2: 그렇죠.
3: 그러면 이제 안구와 관련된 운동신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뇌에서 그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만 움직여도, 얘가 보고 움직여도 이쪽도 같이 움직여요.
2: 그때 원장님, 주치 선생님 말씀하신 게 생각나요. 시력만 없을 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또 걱정되는 곳이 있대요. 빨갛게 부어오른 배 보이시죠?
3: 지금 배 피부가 좀 안 좋죠?
2: 그렇죠. 많이 안 좋죠?
3: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랑도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간이 안 좋아도 배 피부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2: 그래서 그 갑상선 약을 먹고 있고요. 근데 지금 밥을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살이 쪄 있는 거예요.
3: 네. 네.
2: 그게 갑상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3: 원래 이제 갑상선 치료만 있고요. 꾸준하게 계속 들어가면 이 부분도 좋아지고 살도 좀 빠지고
2: 그렇죠.
3: 힘이 날 겁니다.
0: 풍삼아, 치료 잘 받아보자. 다음은 머루 차례.
3: 네, 근육질 저 봐. 앉아.
0: 머루는 눈이 안 좋다고요?
2: 왼쪽 눈으로 오른쪽 눈이 좀 촉촉하면서 그죠?
3: 그러네요.
2: 네, 그죠. 왼쪽이 좀 심해요.
3: 얘도 왠지 안충이
2: 있죠.
3: 지금 결막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데서 결막염에 가장 크게 의심할 수 있는 건 안충.
2: 네. 그 원인을.
3: 네. 네. 그래서 혹시 약을 먹어보고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으면 병원 가서 그냥은 못할 것 같고 진정을 하고 그리고 요 눈을 다 열어 이렇게 다 열어가지고 핀셋으로 그 벌레를 한 마리 한 마리씩 꺼내요.
5: 사례가 그거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안충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다 빼고 병원에서 치료를 했어요.
3: 아마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고
5: 맞추고 했어요.
3: 그렇죠. 진정하고 해야 돼요.
0: 머루야, 안충만 없어지면 괜찮을 거야.
3: 저희 이제 그래도 가장 같이 한번 다녀볼 수 있을 것 같은 애가 풍삼이와 풍뎅이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동물들은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2: 그렇구나.
3: 이거는
2: 공격성을 갖는 거
3: 하지 말라는 뜻으로 되고요. 그리고 옆에 서 있다라는 건 그 행동을 더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이나 뒤에 있다라는 것도 이건 응원이에요. 산책할 때 애들끼리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뒤에서 땡기고 있죠.
5: 맞아.
3: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는 헷갈려요.
2: 지름 응원하는 줄 알고

0: 마주보고 있을 때는 제지, 옆에 있을 때는 허락의 표시, 뒤에서는 응원한다는 뜻입니다. 잘 아셨죠?
1: 그래서 우선 풍삼이랑 풍뎅이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제가 하나이를 잡고 우리 또 하나이를 잡고 가운데 우리 셋이서 일자로 같이 갈 거예요. 우선 처음에 거리를 넓혀놓고 갈 거고 가운데 가시다가 하나이가 으르렁거린다? 그러면 우리 보호자님은 가서 정면으로 딱 보고 안대를 얘기했을 때 얘가 차분해질 거예요. 풍삼이를 저 주세요.
0: 풍삼이와 풍뎅이가 함께 산책 훈련을 해볼 건데요. 사이가 나빠지고 나서는 같이 산책한 적이 없다는 형제. 과연 별탈 없이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아니, 저기 보호자님, 그건 왜 가져오세요?
2: 야, 이거는 제가 왜 가져오신지 알 것 같아요.
3: 아, 그렇습니까?
2: 네.
3: 이게 뭔지 아시죠?
1: 실제로 다견 가구에서 좀 싸우는 경우에는 고압의 바람이 얼굴에 확 오게 되면 애들도 숨을 못 쉬고 참을 수가 없어서 입을 벌릴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3: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애들이 다 지잖아요.
1: 맞아요.
3: 두들겨 패면 애들이 어이가 부지잖아요. 두들겨 패도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안
1: 그리고 두들겨 패도 얘네 안 올걸요?
3: 근데 더 약보다요.
1: 놓는 게 이런 고압 이 바람과 아니면 고압 물이에요. 근데 이런 걸로는 안 돼요.
3: 아, 택도 없습니다.
1: 이 정도 물로는 택도 없고 진짜 소화전에 있는 그 고압 물 아니면 이런 되게 세고 평소에는 받아보지 못한 자극이 빡 들어와야지 놓거든요.
0: 긴급 상황을 대비한 송풍기도 준비 완료. 이제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일단 자연스럽게 잘 걷는 것 같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치를 슬쩍슬쩍 보고 있답니다. 특히 풍뎅이가 눈치를 많이 보는데요.
1: 풍뎅이 표현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보통 싸우고 적대심을 가지게 되면 주시하고 빠져나오질 못해요. 아. 근데 걸어갈 때도 풍뎅이가 풍삼이를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쳐다봤다, 다시 딴 데 봤다가.
3: 예민할 날이죠.
1: 쳐다봤다, 딴 데 봤다. 날이죠.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0: 이번엔 좀 더 가까이 접근. 달려들지만 않아도 괜찮은 건데요. 그런데 혀를 계속 날름거리네요. 스트레스 반응일까요?
1: 긴장. 지금 혀 날름거리는 건 긴장이에요.
3: 안 돼. 풍삼이. 안 돼.
2: 좋아요.
3: 안 돼.
1: 아주 미세한 반응 있어도.
2: 네.
3: 안 돼. 안 돼. 풍삼이. 안 돼.
1: 그렇죠. 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네.
3: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이 새끼야. 엎드려. 엎드려.
1: 이런 반응이 나와야
3: 엎드려.
1: 돼요.
3: 엎드려. 옳지.
1: 네.
3: 기다려. 기다려.
1: 좋아요.
3: 기다리고 있어. 싸우면 안 돼. 기다려.
1: 풍뎅이가 풍삼이를 무서워해.
2: 옳지.
1: 자기 이뻐해 달래.
3: 잘했어. 풍뎅이 잘했어. 그래, 알았어. 잘했어.
1: 얘한테 정면으로 보면서 하지 말라고 했고요. 등 뒤에 있으면서 지켜준 모습이 돼요.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동물들은 이 배열이 나타나면 이런 거구나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더 불안도 떨어지고 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0: 풍삼이에게는 제지의 표현, 풍뎅이에게는 도와준다는 의미. 리더십으로 아이들을 잘 컨트롤하시네요.
2: 옳지.
1: 야, 근데 나는 얘가 대단한데?
3: 예, 예.
1: 아니, 아까 분명 으르렁을 했는데, 예. 딱 두 번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3: 예, 그리고 딱 앉잖아, 그러니까. 예.
1: 그리고 앉고 내가 제일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오호. 그 이후로 더 가까워져도 반응이 없어요.
3: 맞아요.
1: 네. 예.
0: 앞으로 풍삼이 풍뎅이는 어떻게 될까요?
1: 서로 긴장은 하고 있지만, 꼴도 보기 싫은 상태는 아니다. 가다가 으르렁거리는 순간에만 돌아서 그 배열을 만들어 놓은. 그러면, 이 긴장감만 조금 내려준다면 이 둘은 산책을 같이 한다거나 좀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3개월, 6개월 뒤에는 안심하고 좀 너네들끼리 놀아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땐 안전을 위해서 입마개를 하고 이 줄을 풀지 말고 줄을 그냥 바닥에 놓고 두 분이서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얘네 둘은 그런 식으로 조금 친하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산이랑 반응도 한번 보면서 예, 예. 아까 우리가 안 된다라고 표현했을 때 좀 예. 수그러들 수 있는지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0: 과거 모습만 보면 절대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은 풍뎅이와 산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0: 지금 벌써 좀 주시하고
1: 일단
0: 있어요.
1: 긴장감을 가진 채 풍뎅이와 산이를 만나게 했는데요.
0: 보시면 좀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껴야 돼요. 풍뎅이와 산이 사이에 끼고 안 된다라고만 명확하게 표시하시면 돼요. 자, 한번 살짝씩 올라가.
1: 풍뎅이는 가만히 있고 산이가 조금씩 접근할 겁니다. 산이도 조금 긴장한 것 같죠? 달려드는 모습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 하지만 안심하던 찰나 산이가 경고의 신호를 보냅니다.
0: 오히려 산이가 반응하는데요?
2: 네, 지금 긴장한 거예요.
0: 한번 앞으로 가서 막아보시겠어요?
2: 네.
3: 안 돼.
2: 그렇죠. 네.
0: 더 가까이. 네.
3: 안 돼.
2: 오, 잘하신다.
0: 이렇게 딴 데 보거나 댕이를 보지 않고 딴 데 보거나 고개를 돌리면
3: 수긍한 거네.
0: 수긍한 거예요. 네.
1: 보호자의 리더십을 믿고 다시 진격.
3: 안 돼.
2: 나 그 정도만 해도 돼.
0: 얘도 보호자분들의 말은 듣는 애예요. 근데 자기 감정이 아직 이제 오랜만에 만났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컨트롤은 안 되는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정도. 얘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낼름낼름거리고.
1: 과연 어디까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0: 이거는 이제 자기도 긴장하고 내가 더 세다 뭐 그러니까 여기 내 영역이다 표현하는 거긴 한데 자기네들이 긴장감이 풀리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조금씩 매일매일 몇 달이 지나면 점점 가까워져요.
4: 예, 그럴 것 같아요.
0: 자기 스스로 와요. 자기 스스로.
1: 산이와 풍뎅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진 않나요?
0: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 이게 좋은 교육이에요.
4: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0: 네. 카밍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품이라고 하는 게 긴장을 푸는 행동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자기네들끼리도 소통을 해야 돼요. 얘도 하품했고요. 얘도 하품했고요. 얘 딴청 피는 거 얘도 봤고요.
4: 네, 딴청 피고 있어요.
0: 네, 얘 딴청 피는 거 산이도 봤어요. 이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아, 싸울 의사가 없다라는 게 오랜 시간 동안 쌓여야 돼요.
1: 산이와 풍뎅이의 솔루션도 긍정적. 앞으로 더 노력해보자.
0: 교육이 안 되는 애면 네. 산이 쪽으로 뛰어갈 건데 자기 집으로 가는지 산이 쪽으로 가는지 보세요.
4: 가자.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
0: 봐봐.
4: 하우스.
5: 원래 저로 가야 되거든.
0: 네.
5: 그리고. 나 공격하러 안 가잖아. 이거.
0: 네.
5: 그냥 놔둬도.
0: 다행이네. 얘네들끼리는 꼴도 보기 싫지 않네.
1: 산이도 풍뎅이한테 달려들지 않고 얌전히 기다리는 모습. 산이야, 잘했어.
6: 잘했어, 산이.
0: 내가 봤던 진도 풍산 애들 중에 제일 멋진데? 가장 첫 번째로 우선은 이 여자아이라는, 암컷이라는 특징이 옆에 있으면 더 싸웠을 거예요.
4: 예, 예.
0: 그리고 산이와 수컷 아이들이 사이가 제일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옆에다 놨으면 서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잘하고 계시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막 느껴졌거든요. 네,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4: 풍뎅이와 산이 관계. 네. 그리고 이게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었어요. 네, 앞으로 애들은 이렇게 끌고 가면 되겠구나.
0: 네.
4: 그래서 오늘 아주 많은 거 배운 것 같습니다.
5: 산이와 저 큰 풍뎅이가 사이가 좋아진다면 요 공간이 저 아이들도 행복하고 저희들도 행복한 농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희망을 갖고 이 강의에 너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0: 아, 네. 그동안도 잘하고 계셨던 건데 제가 살짝 저 팁만 드린 거라서 지금처럼 좀 행복하게 아이들과 함께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7: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8: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9: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0: 지금부터 집중!
11: 주로 포메라니안이라든지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슬개골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관절정형 수술들은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10: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비 걱정이 제일 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펫보험은 연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에 당일 수술비가 업계 최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영욱 펫보험을 검색해보세요.
1: 풍삼이 풍뎅이 형제가 달라졌어요. 솔루션을 받고 한 번도 싸우지 않았대요. 이야, 대단한데? 아직은 눈치 보는 사이지만 조심스러운 성격이 똑 닮았죠?

0: 풍뎅이와 산이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꾸준히 노력 중이랍니다.
1: 안돼! 안돼! 와!
0: 오지마을 상남자들의 화해 대작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꼭 친해지길 바랄게.
2: 기독교를 사랑하는 예비역 특전사 김건수입니다. 수컷 열, 암컷 열, 그래서 20두를 지금 입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농사해서 아이들 좀 사료비하고 관리비 사용합니다. 지금 저 한 1년 6개월 됐는데 저를 아직도 따르지 않아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0: 배추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핏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3: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4: 안녕하세요.
5: 피나트입니다. 4년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행복한 노래가 별로 없어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이어서 세계의 명화가 방송됩니다.
1: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2: 특이하다. 얘를 그때 내가 키운 딸이 맞나?
3: 7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1: 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2: 처음에는 약간 해가 느낌이 좀 났어요.
4: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5: 아이고야.
4: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뿌듯할 것 같아요.
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1: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ਆਜਾ ਕਬੂਤਰ ਆਜਾ ਕਬੂਤਰ ਆਜਾ ਕਬੂਤਰ ਮੈਂ ਇਹ ਸੋਟੇ ਲੈ ਰਿਹਾ ਹਾਂ।

0: Must be their Halloween. Upsa-daisy, lad.
1: Brass band and all.

shallow! Rifle section, fall nine!

0: Albert!
1: Catch your buggers! Catch!
2: Glorious band.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집안에서도 엄마한테 수업 한 네 번 정도 꿀떨된 게 많아요.
2: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3: 골다공증 대표적인 골절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4: 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
5: 여성 호르몬 차단하는 약을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
3: 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볼룩스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1: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0: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We've gathered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of a municipality is important. Now, because of the scale of many of the new towns, it's not uncommon that they will overlap several jurisdictions. So in the case of the Woodlands, part of it is in Montgomery County, and the other part is in Harris County, where the city of Houston is. And so the developer has to get permissions and what we call entitlements to build, all the building permits, all the government approvals that let the development proceed. They have to go separately to the county of Houston, of Harris County, and to Montgomery County. And these counties don't necessarily agree in their requirements, and that just the need to deal with the different government municipalities it creates both additional time and cost, and in some cases can cause the whole development to come to a standstill because they can't get permissions to go ahead. Just contrasting the Woodlands in Texas to Irvine, California, Woodlands tends to be lower density. It has more single-family homes, and Irvine is both higher density and has stressed in their neighborhood development more apartments and more condominiums, all of which allows Irvine to have more people in a smaller area and to protect more access to open space. And in this lecture so far, I've discussed a couple more of the design principles that go into different new towns and the significance of governance. Now we'll explore case studies of Korea's new towns by connecting directly to Seoul, Korea. Hi, Kyung Min.
1: Hello, Dr. Pizer. Nice to see you.
0: Professor Kim, will you please now give us your lecture on the new towns in South Korea?
2: Yeah,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민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신도시가 어떻게 형성되고 좀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신도시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분당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사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분당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GDP,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1등 도시인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즉, 굉장히 급격한 도시화를 이뤘고, 따라서 주택이 부족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대폭등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 같은 것들을 보면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던 한 해에 강남 아파트 집값이 한 해에 100%가 올라요. 그리고 임대 가격 같은 게 대폭등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빠르게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하우징 어포더빌리티를 그 제공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 9월 달에 중앙정부에서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우선 이 제1기 신도시, 특히 분당의 어떤 성공적인 요인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는 한 5개 정도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위치고요. 강남으로부터 10km 이내 아주 근접한 지역에 거대한 신도시를 만듦으로써 강남 집값의 폭등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 장점을 제공했다. 두 번째는 시점입니다.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걸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하면서 그

0: 이 토지, 그러니까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6년에 운 좋게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97년에 그 IMF 금융위기를 맞잖아요. 만약에 분당이 그 이후에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시점도 굉장히 절묘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당시의 대통령실에서 분당 기획부터 개발 과정까지 모든 것들의 이 이해관계 같은 것들을 다 조정하면서 빨리 할수 있게끔 이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개발 구조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토지를 압단해서 초기에 성공적으로 매각을 시킴으로써 인프라 건설들 다른 비용 같은 것들이 큰 무리 없이 진행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수익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 거버넌스 개발 구조, 그리고 이제 이그 안에서 리더십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과 설계 차원에서도 서구의 이론들을, 많은 이론들을 담아서 그걸 구현합니다. 그 분당을 가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8만 8천 채로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유형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초고층 빌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컨셉은 르꼴부아제라는 건축가가 이야기했던 컨셉입니다. 그 초고층으로 하되 1층에는 많은 녹지와 공유할 수 있는 면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시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그 여유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초고층 스타일의 어떤 개발 구조 같은 것들은 르꼴부아제의 어떤 계획, 플랜들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은 강남에서도 나타난 부분입니다만은 이 블럭이 굉장히 슈퍼 블럭입니다. 블럭이 굉장히 큰 블럭인데 그 블럭 중앙에 항상 초등학교를 위치시켜요. 이 부분은 이 클라렌스 페리라는 사람의 근린 주거 이론을 우리가 차용을 한 겁니다. 이 성공의 요인을 넘어서 우리가 현재의 분당을 우리가 또 바라본다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많은 도시들이 단순히 배드타운으로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제일 귀신 도시, 그 다음에도 또 판교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 판교와 정자동, 서현동 이런 지역들이 거대한 업무지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즉, 서울, 수도권 남부의 엄청나게 큰 잡센터, 업무지구로서 작동을 하면서 주변의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분당의 업무지구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의 기업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그만큼 담보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I'm Richard Peiser, a professor of real estate development at the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 Today is the fifth and final lecture of my series on new towns. And in today's lecture, I'll be focusing on certain new towns that I know best, offer examples of what I think are the best that new towns offer. Also spend a little time on new town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particularly in Africa. And then I'll conclude with the promise for tomorrow. So let me turn to my favorite. If I have to pick one new town in the world that I think has done the best with creating a town center,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 라이터 들고 가지마. 담배 피지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볼 수 있지 작은 산불. 내 손

0: 거슬러.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법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김종승이라고 합니다. 금융 IQ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식과 펀드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펀드가 나타나기 전까지 투자란 개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직접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은행에 예금을 맡기거나 증권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

했습니다. 하지만 펀드는 이전의 방식과는 구분되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투자 수단이었습니다. 펀드를 통한 투자에서는 투자자는 투자금만 납입하고 그 밖의 일들을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는 여러 단계를 거쳐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을 공동으로 운용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나눠주기 위한 투자의 한 수단으로서 공동투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흔히 사모펀드로 불리는 PEF는 넓게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투자 수단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일반 펀드와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도 지니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자금의 모집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공개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합니다. 자산이나 거래 경험 등 투자자 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고 불특정 다수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반면 PEF는 자금력이 풍부하거나 전문적인 투자 경험을 갖춘 소수의 투자자만을 비공개적으로 모집하는데 이런 방식을 사모라고 부릅니다. 국내 법상으로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 투자자의 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PEF의 기본적인 속성은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한 금융투자의 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목적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PEF를 활용한 투자 대상이 과거보다 훨씬 다채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벤처 캐피털 펀드입니다. 스타트업 기업과 같이 다소 위험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모 펀드는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투자를 실행합니다. 펀드를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기업 공개나 주식 매각을 통해 이익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실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삼는 펀드도 있습니다. 썩은 고기를 처리하는 대머리 독수리의 특성에 빗대서 흔히 벌처 펀드로 불리는 것들입니다. 파산 위기에 놓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은 부실 증권으로 분류되어 헐값에 거래되기 마련입니다. 벌처 펀드는 이런 증권들을 싸게 사들여서 초과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외에도 사무용 빌딩이나 호텔처럼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도 널리 활용됩니다. PEF 투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준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의 특성상 보다 자율적이고 공격적인 투자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 문제입니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보호 의무 수준이 일반 펀드에 비해 경감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헤지펀드의 본래 개념은 공격적인 방식에 투자하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1949년 헤지펀드를 창안하며 당시로서는 전혀 새로운 투자 기법을 선보인 알프레드 윈슬로는 본래 투자하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존의 관행적인 투자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그는 새로운 운용 전략에 대해 고심했습니다. 화랑기에는 돈을 벌고 침체기에는 손실을 감수하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은 사실 도박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시장의 움직임과는 관계없이 언제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윈슬로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매입 전략과 매도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을 매입하되 고평가된 주식은 공매도를 통해 미리 매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동시에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자금을 빌려 투자 규모를 늘리는 레버리지 전략도 함께 구사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 전략을 구사해 20년간 펀드를 운영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자그마치 4,800%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이름과 투자 스타일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6년 그가 이룬 투자 성과가 포춘지를 통해 알려지면서 비슷한 패턴을 따르는 펀드들이 잇따라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련한 투자 전략은 이후 헤지펀드 운용의 기본 원리로도 물론 활용되었습니다. 헤지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공동으로 운용한다는 점에서
사모펀드의 한 유형

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PF와 같이 기업에 대한 경영권 행사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상승장이나 하락장 같은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절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활용되는 헤지펀드의 대표적인 운용 전략으로는 롱숏 전략, 공매도, 레버리지와 같은 투자 기법을 들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가장 흔한 전략은 롱 전략입니다. 같이 상승이 예상되는 주식 같은 투자 대상을 사두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죠. 예상했던 대로 가격이 오른다면 수익을 낼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헤지펀드는 롱 전략과 함께 매도 전략인 숏 전략을 동시에 구사합니다. 같이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은 매수를 통해서, 같이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은 매도를 통해서 손실을 피하고 추가적인 이득을 얻고자 합니다. 이처럼 숏 전략을 실행할 때 주로 쓰이는 방식은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란 주식 같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투자은행과 같은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이를 시장에 내다 파는 투자 방식입니다. 투자 과정에서 활용된 공매도나 레버리지 효과는 유례없는 성과를 올리게 해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이런 투자 기법들을 활용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든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이 헤지펀드가 추구하는 기본 전략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전략이 빗나갔을 때는 헤지펀드 역시 손실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한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시점에 리만 브러더스의 파산을 미리 짚어내서 스타덤에 올랐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아인혼이라고 하는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하지만 그는 2018년 마이너스 34%라는 최악의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바로 미국의 혁신성장을 주도했던 테슬라, 넷플릭스, 아마존 등의 종목이 하락하는데 크게 베팅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만 헤지펀드 운용 자산의 3분의 1을 날린 처참한 성과는 결국 대형 기술주, 혁신 성장주에 대한 공매도가 과도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어하기 힘든 경제 상황의 변동 앞에서도 헤지펀드가 무력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994년 펀더계의 롤스로이스로 불린 만큼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사의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펀드에는 전 연준 부의장과 당대 최고의 트레이더들을 비롯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들까지 합류할 만큼 구성원들의 인력이 화려했습니다. 천재들이 모여 만든 LTCM은 설립과 동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첫 해에만 투자자들로부터 12.5억 달러를 모아 28%의 운용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1995년과 1996년에도 각각 40%가 넘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LTCM의 투자 원리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이 발행한 고평가된 채권을 빌려 이를 매각한 돈으로 저평가된 신흥 개발국들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 규모를 늘려 러시아 국채에 대량으로도 투자했습니다. LTCM이 마련한 정교한 수학적 원리와 위험 관리 방안에 따르면 계산상 이들이 망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번뜩이던 예측 모델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1998년 8월 계속된 경제 위기로 인해 러시아 정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불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자 LTCM이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국채는 저평가 수준을 넘어 폭락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공매도 후 이들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같은 해 8월 21일, 단 하루 동안 입은 손실만 하더라도 5억 5천만 달러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LTCM은 1998년 9월 연방준비제도와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이 마련한 구제금융으로 급한 불을 끄고 펀드 운용 권한 일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천재들도 시장을 이긴 데는 실패한 셈이지요. 위험 관리보다 초과 수익 달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헤지펀드라면

면 반드시 되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펀드라는 투자 방식도 생소한 것이었지만 요즘의 펀드는 투자 대상과 운용 방식 역시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체 투자 수단이 등장하는 것과 더불어 최근에는 인간 펀드 매니저를 대신해 AI 펀드가 투자를 수행하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AI 펀드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은 편은 아니지만 언젠가 인간 펀드 매니저를 완전히 대체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금융시장은 그 어떤 분야보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곳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펀드 투자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앞으로 주목받을 펀드 투자의 대상은 무엇일지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천재도 시장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법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김종승이라고 합니다. 금융 IQ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 실직과 같은 다양한 위험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위험을 개인 차원의 노력으로만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짊어지기 힘든 위험을 공동체 전체에 분담시키는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 즉 보험의 개념이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소형 목재 선박에 의지해 장거리 항해 나서야 했던 시절, 해상 무역은 사실 그 무엇보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항해 기술도 부족한 데다가 거센 풍랑이나 선박의 침몰, 해적 같은 다양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해에 나설 자본이 부족했던 초기의 무역상들은 자금을 빌려서라도 기꺼이 항해에 나섰습니다. 항해에 성공하면 무역을 통해 커다란 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항해의 실패는 곧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선박에 실린 고가의 물건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거액의 빚만 떠안을 것이 뻔했습니다. 항해가 실패로 끝나면 투자자들 역시 빌려준 자금을 돌려받기란 사실상 요원한 일이 되고 맙니다. 서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항해에 나서는 상인과 투자자들은 어떻게 타협점을 찾게 되었을까요? 그 힌트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고대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 시대에 만들어진 성문 법전입니다. 그 중에는 해상무역과 관련해 상인과 투자자 간 위험의 분배를 다루고 있는 흥미로운 조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에 따르면 자금을 빌려 항해에 나선 상인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손해의 정도에 따라 빌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지 않더라도 무방했습니다. 대신 항해를 무사히 마치면 무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와 나누어 갖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나타난 위험관리의 기술은 고대를 거쳐 지중해 무역에 종사하던 중세 상인들에게까지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상위험에 대한 대응수단은 초창기 대출과 위험인수기능이 결합된 모험대차에서 위험인수기능말을 활용하는 보험대차로 발전하게 됩니다. 항해에 나서는 상인들은 선불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항해 실패에 따른 위험을 금융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이나 화물에 대한 가상의 매매계약서가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만약 항해가 실패하게 되면 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형식을 빌려서 상인들이 입게 된 손해를 보상해 주었던 것입니다. 상인이

시급했던 선불 수수료는 오늘날 보험료와 유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계약서에는 해상사고나 자연재해, 전쟁, 해적의 침입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위험들이 보상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출항 전 지급해야 할 수수료, 즉 보험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서의 내용들은 점차 표준화된 양식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보험증권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4세기 지중해 인근에서 활용되던 해상보험은 한동안 유일한 보험이자 상인들의 시름을 덜어준 훌륭한 위험관리 수단으로 기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보험은 독자적인 사업이라기보다 무역이나 금융업에 종사하던 상인들의 부업 수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위험 역시 항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험이 나타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도 탄생하기 마련입니다. 과연 해상보험 이후 새로운 위험 관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불이었습니다. 1666년 9월 2일 새벽, 런던 시내의 한 가게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도시 전역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왕실 전용 빵가게에서 시작되었던 작은 불길은 어떻게 이런 처참한 결과를 불러왔던 것일까요? 당시의 런던은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모여든 노동자들로 북적이던 도시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거주했던 곳은 대부분 나무와 집단으로 만든 목조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조주택은 화재 앞에서는 커다란 장작더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길에 한번 옮겨붙자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런던 시내 주택의 80%에 해당하는 1만 3천여 채의 가옥이 잿더미로 변하고 당시 8만의 런던 인구 중 7만 명이 집을 잃고 노숙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비롯한 87채 교회 건물과 관공서 역시 화재 피해를 비껴갈 수는 없었지요. 런던 대화재는 많은 이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지만 다른 한편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우선 비위생적이었던 주변 환경과 전염병의 감염원이 모두 불타버린 덕분에 당시 런던에서 유행하던 패스트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소방대를 창설하고 체계적인 소화전 시설을 마련한 것도 런던 대화재로부터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석조나 벽돌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오늘날 여행객들이 동경하는 런던의 풍경이 조성된 것도 이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금융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런던 대화재를 겪으며 획기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사이자 건축 사업가로서 더 큰 성공을 꿈꾸고 있던 니클러스 바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화재가 나기 전 사람들로부터 조금씩 돈을 받아두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돈으로 정가 같은 집을 지어준다면 어떨까? 이러한 아이디어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지불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배상받는 해상보험의 원리를 화재 사건에 응용한 것이었습니다. 화재보험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본은 이듬해 바로 런던 시내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몇몇 사업 파트너들이 동참해 함께 화재보험에 대한 구상을 실험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화재보험은 대화재의 참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상품이었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석조 건물에 대해서는 연간 임대료의 2.5%, 목조 건물에 대해서는 연간 임대료의 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에게는 연간 임대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험 계약이 체결된 주택 앞에는 불사조 모양의 표식을 걸어 화재보험에 가입된 건물임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불에 타 죽고 재로 변한 뒤에도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한다는 불사조는 그의 사업에 더없이 어울리는 상징이었습니다. 이후 1705년부터는 사무소의 이름 역시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 화재보험사로 바꿔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거울보험에 가입했고 행여나 거울이 깨질까 노심초사하는 염려를 덜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위험과 기부인들의 수요를 파악해 전례 없던 히트 상품을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보험산업의 모습은 이전과는 판이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보험 상품들이 물밀듯이 쏟아지면서 더욱 역동적인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에 없던 위험들이 새로 생겨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산업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증기기관차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시속 15km 내외였던 마차에 비해 속도는 3배나 빨랐고 수송량은 마차 한 대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의 교역량이 대폭 늘어나고 장거리 여행객들의 수 역시 급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철도사고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 나타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여행자의 부상이나 사고라는 새로운 위험을 간파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여행자 보험 상품을 출시했죠. 여행객들은 기차표와 보험증권을 패키지로 구매하는 것이 일상화될 만큼 여행자 보험 상품은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증기기관을 활용한 기계 사용이 늘어나게 되자 이를 타겟으로 한 보험 상품도 생겨났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될 경우 수리 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증기기관이 주요 대상이었지만 이는 오늘날 기계의 하자나 사고 위험을 보장하는 기계보험의 시초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1885년 칼 벤츠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발명한 후로 새롭게 나타난 보험이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오늘날 금융시장에서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다양해지는 위험의 종류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상품 또한 나날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위험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건 분명한 건 사람들은 과거부터 이어온 위험의 분산과 이전 기술을 활용해 그 위험에 대비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위험이 있는 곳에는 보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천재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그네 한 수.
2: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일을 하지 않았나.
6: AI라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도 못 내다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나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얄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나일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언제 먹는 거? 아, 지금 먹어, 지금, 지금. 누나는 사과?
1: 사과야.
3: 강릉은 맛의 도시입니다.
4: 잘라놨을 때 표피가 기름진다. 아주 이렇게 매끈하게 기름지고. 두부 자체의 맛으로만 느끼려면 저는 내 고향 초당두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3: 독특한 음식도 많지요.
5: 이게 부새우라고 해서 강릉의 좀 향토 음식이거든요. 아무데서나 먹어볼 수가 없어요.
6: 70년 다 돼가지. 그래도 이게 맛있어.
5: 이거 이거 기름 조금 없이. 이거 맛있어서. 옛날에
0: 그냥
5: 옛날에 먹가지
7: 안쳐서 꼬우면 이렇게 올라오지. 이렇게
5: 어머니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구란밥 만들어 보셨어요? 몇 살 때까지 기억나세요?
6: 밥도 없는데 음식도 안 해서 막 그냥 버리.
3: 산, 바다, 들이 모두 있어 식재료가 다양한 강릉은 고유의 음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오늘은요, 유네스코 창의도시 미식 네트워크에도 가입된 강릉의 맛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경포와 강원 해변이 포근히 감싸고 있는 초당동으로 왔습니다. 초당동에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울창하게 자란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고 이마에 들여오는 그늘에 상쾌해지는 숲이죠. 이 솔숲과 평생 함께한 분을 만났습니다.
4: 소나무들은 대개 다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소나무들이죠. 그래서 소나무 보호를 위해서 우리 강릉시나 시민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소나무들입니다.
3: 강릉 시민이라면 어릴 적 소풍 와서 소나무 둥지에 숨겨진 보물찾기 쪽지를 찾았던 추억이 있다는데요.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온 딸들도 이 숲에 반했다나요?
8: 오늘 내가 때문에 참 너무 즐거웠다 그죠? 그래요.
9: 소나무 숲이 멋져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음에 친구들이랑 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10: 강릉 깨끗하고요, 편안하고요.
9: 살기 좋은.
10: 살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3: 초당 솔숲에 아늑한 그늘이 다 있는 자리에 중요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홍길동전으로 잘 알려진 허균과 그의 누이 허난설원이 어렸을 때 살았던 집터가 바로 이곳이지요.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바람에 그때의 집은 사라졌지만 2007년 강릉시가 허균 허난설원 기념관으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정태환 씨는 이 집이 초계정 씨 후손 소유일 때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4: 나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내 큰 댁이고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여기서 밥 먹고 뛰어놀고 제사 보고 하던 그런 우리 큰 집이죠. 여기에 조그만한 나룻배 두 척이 있었는데 우리가 오면은 당숙들이 그 배를 태워줘서 그 호수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겨울에는 이렇게 안질뱅이 만들어서 스케이팅 하기도 하고 경포대까지 건너가서 경포대에서 놀다가 돌아오고 막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3: 초당동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습니다. 하하, 바로 초당두부입니다. 하하. 어려서는 집집마다 두부를 쏘아 먹었지만 지금은 옛 맛을 간직한 곳에서 사 먹을 수밖에 없지요.
4: 야채의 맛으로만 느끼려면 저는 우리 내 고향 소당두부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3: 두부가 다 똑같지 뭐 할 수도 있지만요. 초당두부는 좀 다릅니다. 일단 생김새부터 큼직하고 단단해서 젓가락으로 집어도 쉽게 부서지지 않죠.
4: 두부는 이렇게 잘라놨을 때 표피가 기름집니다. 아주 이렇게 매끈하게 기름지고 매끄러워요.
2: 순두부 전골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고춧가루를 전혀 넣지 않은 순두부 전골, 이건 고춧가루를 넣은 순두부 전골, 이건 조금 맵죠.
3: 강릉에서 양념 순두부냐 하얀 순두부냐는 탕수육의 부먹 찍먹만큼이나 의견이 갈린답니다.
2: 정말 즐겨 먹던 순두부 전골이죠.
3: 초당 두부는 콩부터 다르답니다.
11: 여기 동네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콩 자체가 바다랑 가까워서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콩이라 가지고 굉장히 고소해요.

0: 담백하고.
1: 불린 콩을 갈아서 면포에 거르면 콩물이 모이는데요. 초당두부는 이때 간수 대신 욕을 넣는답니다.
0: 아, 이거는 이제 바닷물 정제수인데요.
1: 근데 그리 조심스레 넣는 이유가 뭔가요?
0: 골고루 섞여야지 두부도 부드럽게 완성이 됩니다.
1: 바닷물 정제수를 넣고 기다리면 몽글몽글 부드럽게 순두부가 만들어집니다. 순두부를 틀에 넣고 무거운 것으로 눌러둔 뒤 몇 시간쯤 지나면 모두부가 완성되죠. 정제한 바닷물 덕분에 초당두부는 은은하게 간이 맞습니다. 강릉 남대천은 강릉 시민들이 사랑하는 곳입니다. 어려선 여름날 미역을 감았고 어른이 돼선 산책을 하고 지금도 크고 작은 행사가 남대천 근처에서 열리죠. 지금 이곳은 월화거리입니다. 달월에 꽃화자를 쓰는 월화거리엔 강릉 김씨 시조가 된 신라시대 인물 김주원의 부모 모월랑과 연화 부인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야시장이 열리는 월화거리에는 플리마켓과 푸드마켓 40여 곳이 문을 엽니다.
2: 주말에는 이제 야시장이 이제 작년부터 개설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밤에는 거의 뭐 많이들 찾아오시죠.
3: 뭐야 이거?
4: 문어. 시그니처.
3: 그거 먹으면 어떡해?
4: 먹으면 안 돼?
3: 날 줘야지.
4: 왜?
3: 아니 내가 이거 먹게. 이거 먹어보라고.
5: 안 먹여준다고 손질 내시는데?
4: 훨씬 좋아졌어. 고기도 좋아지고.
3: 왜?
4: 너무 좋아. 이가 너무 좋아.
6: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오늘 윤기도 나고 고기도 좋고 손놀림도 되게 빨라졌어. 강릉은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관광도시. 그러니 현지인들도 즐기고 외부인들도 즐길 수 있는 밤문화가 좀 필요했던 거고요. 거기에서 먹거리가 빠질 수 없으니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눠보자 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6: 치즈 해시건을 했었는데 대구 개나 갔다 오고 난 뒤에 새우로 바꿨어요. 네, 개나 갔다 오고 나서 네, 도움이 됐어요.
5: 그래서 메뉴라든지 판매 방식이라든지 친절도 이런 것들을 많이 도움을 받고 왔습니다.
1: 조영현, 김세경 씨는 이 야시장에 푸드 컨설팅을 끝낸 뒤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3: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4: 맛있다. 맛있어요.
5: 고기도
4: 많이 부드럽죠? 고기가 부드럽죠? 맛있는데 부드러워요.
6: 맛있어요.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5: 네, 하나 더 드세요.
7: 이 양념이 맛있는데요?
3: 어머니, 하나 더 드시고 싶은 맛이에요? 어떠세요?
8: 자꾸 먹고 싶은 맛이에요. 젓가락이 자꾸 가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저녁에 와서 좀 구경도 하고 먹거리도 먹고 그러니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고 아주 좋아요.
9: 안녕하세요.
3: 오?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3: 오, 뭐 드시고 계세요?
9: 영국. 영국.
3: 영국.
9: 네, 영국 사람입니다.
3: 음식 뭐 먹고 있어요?
9: I love it. So tasty. 맛있어요.
3: 이름이 뭐예요, 이거?
9: 김치전. I love Gangnam. I love the Haebyeon. I love the mountains. I love the Munhwa culture. I love Danoje. So I love Gangnam. Gangnam number one.
4: 김치전 조금 전에 외국인이 사가셨잖아요. 종종 오죠 외국인이. 종종 오죠. 네. I love 김치전이래요. 진짜 I love 김치전.
3: 반응이 어떠세요, 어머니?
7: 좋아요.
3: 오. 아니 이게

0: 빠져 나갑니까?
1: 네. 의외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요.
0: 이거를
1: 아니 내가 했습니다.
2: 잘 아는 맛이지만 손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식해 봅니다.
3: 좋아요. 맛있어요.
4: 지역성이 강하고 한국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5: 오늘 좀 많이 나가는 거죠?
6: 네, 불만 가득하다. 고맙습니다.
5: 메뉴가 바뀐 거는 아니죠, 지금?
7: 네네. 네, 계속 그 메뉴.
4: 또 강릉이 미식창의 도시가 된 만큼 또 음식에 대한 그런 강릉의 자부심이나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8: 젊은 사람들에게도 먹어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런 음식이 아, 우리 음식이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외부인들도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좀 작은 소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2: 강릉 중앙시장은 오래전부터 영동지역 농수산물의 집산지였죠. 그 식재료들로 만든 음식은 물론이고요. 가전 주전부리부터 요즘 유행하는 음식까지 두루 맛볼 수 있는 곳이죠. 강릉 중앙시장의 자랑인 어시장도 여전히 활기찹니다.
9: 보세요, 아직 있네. 부새우 한 바가지 주세요.
2: 이제 다른 데서 찾기 힘든 것도 중앙시장에는 있습니다.
9: 이게 부새우라고 해서 강릉의 좀 향토 음식이거든요. 아무 데서나 먹어볼 수가 없어요.
4: 이게 석호가 있는 지역만 나옵니다.
10: 바다가 가까운 호수에 잡힌다. 호수.
9: 아니 이거 그럼 어떻게 해서 먹었어? 어떻게 이거?
11: 아니 이거가 그 말할 수 없는 그 향이 좋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수십 년이 지났잖아. 벌써 이거 먹어봤는지 이거 벌써 70년 다 돼가지. 그래도 이게 맛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맛을 못 잊는 거예요.
9: 맛있게 드세요. 네, 누리대도.
0: 누리대 얼마예요?
9: 누리대, 누리대, 누르대.
0: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원도에서 예전부터 많이 먹었어요.
9: 네, 향이 굉장히 독특해요. 깜짝 놀래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2: 새로 발견한 해조류 가게에도 둘러봅니다.
9: 어머니, 안녕하세요.
0: 동그란 거.
9: 어떠네, 이게.
0: 이렇게 사가지고.
12: 참, 이것도 열차. 가격은 2만 원.
9: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
12: 이거는. 여기 김집에서 구워도 되지만 네. 집에서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기름으로 수저 이렇게 해서 후라이팬에 이렇게 구우면
4: 김굽듯이 그냥
9: 그러면은 이모님 이거 저거 강릉 쪽에서도 좀 났던 식재료예요?
12: 이건 강릉에서 나는 거예요. 와. 다 자연산이기 때문에 안 날 때는 너무 비싸요.
0: 양식이 안 되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9: 이런 해초들은 강릉에서만 진화를 볼 수 있는 자연산. 네. 지금도 해녀가 계세요. 그래서 바위에서 막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뜯어가지고 직접 말려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비싼 것도 아니지만 참 귀해. 지금 먹을 수 있는.
12: 네. 유행하는 김이거든요.
9: 유행 김이 있어요?
12: 이거 이거 기름 소금 없이. 그러니까 이거 맛있어서 간식으로도 많이. 이거
9: 옛날에
4: 그냥
9: 옛날에
4: 돼.
9: 먹었던 간장도
12: 간장 고추장 이런 거 싸서.
9: 맛있네.
4: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요.
9: 기름이 없으면 본연의 이 해초 맛이 느껴지는 네, 거죠.
12: 간식으로 그냥 잘라서는
9: 너무 맛있어. 비린 네. 연탄불에 구워서 네. 간장 양념. 네. 네, 저희 친정 아버지는 이렇게 드셨거든요. 기름 안 하고. 맛있네요.
4: 앵두랑 오리랑 뭐 다 나왔네.
9: 너무 좋아.
2: 두 분이 강릉시 왕산면에 왔습니다. 잊혀져가는 강릉의 옛 맛을 붓을 채록하기 위해서죠.
13: 안녕하세요.
14: 아, 우리 집이 옛날 집이라서.
0: 뭐 좋은데요?
9: 그럼 떡하고
11: 뭐를 이런 많이 사갖고 왔어요?
9: 부새우하고를 좀 사갖고 왔어요. 아이고, 요즘 나오더라고요.
11: 고맙습니다.
9: 네.
2: 할머니도 부새우가 오랜만이랍니다.
14: 무생으로 너무 맛있어요.
8: 잘했나요?
14: 맛있어요.
8: 맛있어요?
14: 간이 딱 맞고.
4: 소금으로 간만 맞추고 새우에서 이 맛이 자체가 우러나기 때문에 이 맛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 그대로예요.
14: 옛날엔 짭짤하게 짜오게 했단 말이야. 그냥 조금 시어뒀단 말이야.
8: 아, 많이 안 먹고.
14: 응, 싱거워.
3: 요리 나한테 찍는 게 좋잖아요.
8: 저만 어머니하고 아, 예. 궁금한 거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주로 뭐 먹고 살았어요?
3: 옥수수 밥 먹고 보리밥 먹고
8: 네?
3: 조밥 감자 이런 거 먹고 그랬지요.
8: 조밥 감자밥?
3: 그럼.
8: 그냥 밥은 아니고 다 뭐가 섞여 있네요, 어머니?
3: 섞어도 먹고 그냥 보리밥도 해 먹고.
8: 여기 보리 농사가 조금 됐던 지역 같아요, 어머니.
3: 보리 농사 잘 됐어요.
8: 여기는 예.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든 분들도 있었을 텐데.
3: 힘들고 말고 우리는 구람 까먹고 그랬지.
8: 구람. 그럼. 구람?
3: 나물밥도 해 먹고.
8: 구람이면은 구람이 도토리.
3: 도토리가 때 옛날에 그 구람이라 했다.
8: 구람 구람밥이라고 했어요. 그럼. 구람밥이니까. 보리쌀이나 쌀을 좀 도토리하고 섞어서 밥을 짓는 건가요?
3: 그럼 섞어서.
8: 섞어서? 쌀하고? 도토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3: 도토리만 해가지고.
8: 도토리만?
3: 먹을 적에 섞지.
8: 아.
3: 그 밥을 할 적 같이 못 섞거든.
8: 그럼 어머니 구람밥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때 구람밥?
3: 산에서 줘가지고 그이 많이 삶아야 되니까 13번씩 무릎 갈아붓고 삶고 삶고 해야 돼. 시구워서 잘 못 먹거든.
8: 도토리?
3: 그럼 얘는 종다리기 요만하게 춤이 좀 높게 절어가지고 그 복장 감에 복장한테 들여놓고 구라무 마른 구라무 가상살이 쭉 배워가지고 그 종다리깎아 건주차게 이래 해놓고는 그 불르면 이제 물이 끓으면 그 구라무 가상살이 있으니 이 다리끼 속으로 못 들어온단 말이야. 그걸로 바가지 갖다 묻어 다 퍼내서 그래고는 네. 또 새로 붓고 또 불러 끓여가지고는
8: 아,
3: 다 끓은 물이 시뻘건 게 나오면 또 다 퍼내고 맑은 물 또 붓고 13번씩 삶아야 돼. 그래야 물이 멜게.
14: 이렇게 있지.
8: 큰 가마에 구람이 얼마나 들어가요? 어디까지?
3: 앉혀서 꼽으면 이렇게 올라오지. 이렇게 올라오고 여도
8: 그거
3: 종다리기 이어다 받고
8: 종다리기
3: 그럼 물이 요리 찰락찰락 보면 이 괄괄 끓으면 요리 자꾸 물을 퍼내고 이어다 또 붓고 끓이고 끓이고 이렇게
8: 얼마나 들어가요?
3: 한 단말은 들어가겠지.
8: 단말? 8kg잖아요. 8kg지
3: 그럼.
8: 그러면은 40kg가 들어가네요 여기에. 쌀이 한 가마 반 가마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2: 쓰지 않은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아직 버리지 못한 게 배고프던 시절의 가마솥이랍니다.
8: 너무 고생스럽다 어머니.
3: 그래 요즘은 이런 두루 밥을 하나 하는 사람 여자들도 기술 잘해야 그 집 그렇죠. 가서 밥 하러 가고 그랬어.
8: 어. 언제까지 구람밥 만들어 보셨어요? 몇 살 때까지 기억나세요?
3: 한 40대까지 했어요.
8: 40대까지? 예. 그리고 그 뒤로는 거의 만들
3: 안 했지.
8: 왜 안 만드셨어요?
3: 이 밥만 먹고 살아도 되니까.
8: 아, 이 밥만 먹고 살아도 되니까.
3: 고래 나한테 얼마 안 되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그래 맞아.
2: 강릉에서 불안밥 모르는 할머니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13: 아이고 지긋지긋하.
2: 불안밥은 잊지 못할 애증의 음식입니다. 자, 그 불안밥을 재현해 보려 하는데요.
4: 물은 1kg만 해볼게요.
8: 1kg만 전부 안 하고?
4: 맞춰서.
8: 이거는 물이 거의 저기 하지 않으니까.
4: 네, 물의 양이 그래서, 상관이 없어서.
8: 그래서 우선 다음에는 어때? 큰 데다 해서? 한 번에 할 때. 지금도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우리 엄마가 그걸 너무 잘했는데 지금은 못해요. 이 얘기. 그래서 그래도 어렴풋이 엄마의 맛을 100%는 아니지만 80%라도 구현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표준 안가는 정량을 조금 해서 자료로 만들어 놓으면 그 맛을 그래도 어렴풋하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공간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어렵게 구해온 도토리를 지금부터 삶을 겁니다.
4: 채망을 사이에다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8: 조금
2: 몇 번이나 삶아서 떫은 맛을 우려냈는데 아직 먼 것 같은데요.
15: 떫고 쓰고 그래요.
2: 정말로 12번을 우려냈는데 말이죠.
15: 찌어봐야 알겠습니다.
2: 아하, 가마솥 대신 압력 솥이니 변수가 생깁니다.
15: 양이 줄었어요. 들어간 도토리 양보다 양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도토리를 저희가 물에 울고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수분이 함유량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끓으면서 수분이 계속 증발이 돼가지고 수분이 조금 날라갔습니다. 한 20g 정도 지금 빠졌어요.
2: 오, 그래도 제법 부드럽게 잘 익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불안밥을 종종 먹어봤다는 조영현 씨. 그 맛이 재현됐을지요?
1: 먹을만한데, 나는?
15: 이제 설탕이 들어가니까 맛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정제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1: 아, 이렇게 해서 먹었어, 밥으로. 이걸 하루에 한 끼는 꼭 이걸로.
15: 국은 일단 뭐 가루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전분만 가라앉혀서 쓰는데 이 도토리밥 같은 경우는 구란밥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써요. 그러니까 껍질만 빠진 상태에서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성분만 빠져나오고 도토리의 전체 성분을 다 쓰기 때문에 양도 많아지고 그만큼 또 안에 들어있는 그 성분들도 많이 또 이렇게 먹을 수가 있겠죠.
1: 묵 있잖아요. 묵 도토리 묵 맛보다 훨씬 더 묵 맛이 진한 도토리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묵의 이런 느낌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젤리도 아닌 것이 뭐 그런 분들에게는 도토리 맛을 정말 진하게 한번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생각보다 괜찮아요. 맛있어요.
15: 그대로 재현 성공.
1: 하루 한 끼 먹자. 응?
2: 맛은 입뿐 아니라 추억으로도 느끼는 거라죠. 한술 뜨면 저절로 미려가 되는 맛의 기억으로 삶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16: 산에도 가깝게 갈 수 있고 그리고 바다도 갈 수 있고 안성맞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7: 강릉 사람도 거의 커피 바리스타예요.
18: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0: 안갯길 운전 시 교통사고 예방법.
1: 너 장롱면을 하며 운전 잘해라. 나 죽기 싫다.
2: 에이, 그것도 아니야.
1: 뭐 갑자기 안개가.
0: 비상등을 켜 주변 차량의 내 위치를 알립니다.
1: 아니, 날씨가 왜 이러는 거야?
0: 안개등 스위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안개등을 켭니다. 상향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멈춰야 되나?
0: 도로 제한 속도에 50% 이상 감속하고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여 운전합니다. 추월 차로보다는 주행 차로를 이용해 운전합니다. 급가속, 급제동, 급방향전환 등은 하지 않습니다.
1: 넌 뭐냐? 장롱면을 하면서 어떻게 운전을 이렇게 잘해?
2: 아니면 다친다.
0: 창문을 조금 열고 주변 소리에 집중하며 운전합니다.
2: 야, 가자.
1: 야, 같이 가.
3: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강릉은 어디서든 1, 20분이면 산과 바다에 닿는 곳입니다.
1: 그 산림욕과 해수욕과 또 이제 운동까지 3박자를 이제 고루 이제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너무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2: 자판기가 이제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죠.
3: 아주 끝까지 할 겁니다.
0: 강릉은 인구가 약 20만 명인데 커피집이 500곳이 넘는 커피 성지이기도 합니다.
4: 강릉의 커피에 대해서 지금까지 온 게 이런 분 때문에 이 정도로 발전했다.
0: 바빠서 못했다라는 말은 강릉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짜릿한 일상 탈출이 가능하지요.
5: 강릉 좋아요.
0: 여행 가

0: 하고 싶어서 설레는 곳 강릉이 요즘엔 살고 싶은 도시가 됐다는데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경포호수에서 흘러나와 바다로 가는 물줄기를 중심으로 위쪽은 경포 해변, 아래쪽은 강문 해변으로 나뉩니다. 그중 강문 해변에 얼마 전 아주 핫한 장소가 생겼다는데요. 이름하여 머슬 비치. 멀리서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근육맨이 한창 운동 중인데요. 야, 도무지 눈을 뗄 수가 없네요.
1: 어우, 햇빛 너무 좋다.
2: 아, 대단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2: 여기 지금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1: 여기가 이제 강릉 이제 경포대 옆에 이제 강문 해수욕장 근처에 머슬비치라는 곳인데 해외에 있을 법한 그 장소가 여기 한국에 또 제가 사는 강릉에 있다는 게 너무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바닷가에 많이 오시는데 이 또 강릉에 또 유명한 게 또 바닷가에 또 소나무 있다는 점이 되게 예쁜데 그 산림 효과, 해수 효과 또 이제 운동까지 삼박자를 이제 고루 이제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너무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0: 아우, 외국에서도 오셨네요.
3: I don't think I can do too much more.
0: 힘들면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3: Oh, this is very cool. Very cool. I've never seen anything so good. Maybe except Muscle Beach in Venice, California. This is very good.
4: I love the beach here. It's the sandy beach that stretches so long. This is not so often that you can come across it. It's a beautiful beach here.
0: 모르고 강문 해변을 지나치다가도 일단 발견하면 들어와서 이런저런 운동해보기 바쁘다는데요. 이분도 그런 것 같죠?
5: 그냥 근처에 이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네, 되게 좋네요.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운동을 하면서 밖을 볼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0: 강릉은 해변을 따라 긴 소나무 숲이 있는 걸로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고요한 음악을 따라가 보니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작게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분들에겐 강릉으로 이사오자마자 바다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6: 이제 맨무릎 구부리고 두 손 하늘 위로 만세해서 상체 올라갔다가 내쉬면 골반 앞 손으로 동그랗게 원기 마시면 골반과 함께 올라갔다가
7: 약간 도시적인 약간 그런 생활권도 이렇게 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일단 산에도 가깝게 갈 수 있고 그리고 바다도 갈 수 있고 약간 그런 게 조건들이 저한테는 너무 너무 안성맞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8: 정말 이 20분 안팎으로 산과 바다를 강과 이런 것들을 좀 넘나들 수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생각적인 부분들이 자연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살게 되었어요.
0: 강릉에 여러 번 여행 왔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과감하게 이사를 했다는 가족입니다. 강릉 안목 해변은 20년 전만 해도 한적한 어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커피 거리로 유명해졌죠. 해변을 따라 들어선 커피집들에선 바다가 한눈에 보입니다.
9: 바다의 전망이 좋고 그래가지고 딱 보면 뭐 우울했던 것만 여기서 딱 보면 다 풀려요. 넌 바다를 이래 보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10: 강릉 이름 뭐 커피 유명하지만 특히 이 커피, 이 집 커피가 맛있어.
0: 이 커피 거리에 산 증인이 있다고 해서 만나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뭘 하시나 했더니만 말 그대로 커피를 끓이시는데요.
11: 이전에는 전기나 가스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 프로젝트에 터키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불에다 끓였단 말이에요. 커피를. 다림식 커피. 우리나라 한약 다리듯이. 그래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모래를 뜨겁게 물로 달구어서 커피를 다림식으로 끓이는 거예요.
0: 최금정 씨는 처음 안목 해변에 왔을 때를 기억한답니다.
11: 가난한 어촌마을 같은 느낌? 예. 그런 거리에서 자판기만 많았어요. 자판기만 한 몇십 대 정도 있던 걸로 제 기억해요. 그런데 이제 커피숍이 전문샵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자판기가 이제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20년 전 이때는 자판기였잖아요. 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서 한 번씩 가끔 찾아옵니다.
12: 우린 저 서민이래 가지고 일하 참 좋아해요. 난 딴 데 가다가 들려가지고 먹고 그러는데.
2: 그러세요? 예. 어떤 맛으로?
12: 아이고 추억이 아이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네.
0: 손님인가 했더니 주인이셨나 봐요.
2: 이거 언제부터 해놓으신 거예요?
13: 이거 한 20년
11: 넘었겠죠. 그래. 네. 저희가 2001년도에 여기다가 샵을 처음 냈거든. 그 전에부터 있었어, 제가 봤을 때.
13: 네, 맞아요. 그죠? 시동생이 하다가 관리를 못하고 다른 데로 가시는 바람에 저한테 넘기고 단골이 있어갖고 이제 매일 얼굴이 보죠. 발에 두세 번씩 본 분들 계시고.
2: 언제까지 자판기 하실 마음이세요?
13: 저는 아주 끝까지 할 겁니다. 저희 단골 손님들이 얼굴이 볼 때마다 제가 즐거워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잔 드릴 때도 있고 서로가 있지 나만 먹을 수도 없잖아. 항상 즐겁습니다.
0: 안목 해변 커피거리 뒤쪽엔 눈에 띄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 박물관. 여기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세워진 커피 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3층짜리 박물관에는 최금정 씨가 온 세계를 누비며 모아온 2만여 점의 커피 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0여 년 전 인천에서 출판업을 하다 쓴맛을 본 뒤 강릉으로 와서 커피의 쓴맛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네요.
11: 이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190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14: 커피가 어떻게 유래가 됐고 이런 역사적인 걸로 우리 오늘날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게 그걸 알고 마신다는 게 더 정말 특장점인 것 같아요.
11: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선한 원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바로 갈아왔고요.
14: 진하게 드세요.
11: 같이 나눠 마셔요.
0: 오늘은 핸드드립 체험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14: 드셔보시면. 지금 몇 그램을?
11: 이게 20g이고요. 네. 처음에는 뜸들이기만 할 거예요. 이제 물이 스며들어가죠, 그죠? 스며들어가고 거의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30초 기다렸다가 드립하실 거예요. 제 물줄기 보면은 거의 일정하게 나오죠. 네. 그런데 이게 일정한 물줄기가 잘 안 될 거예요. 이제 너무 잘하려고 또 천천히 하다 보면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 더 진하고 너무 쓴맛의 커피가 추출돼요. 그런데 예, 또 반대로 너무 물을 그냥 막 버버리면 싱거운 커피가 되고 이 물이 그 핸드드립이 한 2분 정도 이상을 지나면 안 돼요. 커피가 텁텁해지고 카페인도 더 많이 추출되고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2분 안에
15: 추출합니다.

0: 조금 더 많이 추출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잘 못 먹는데 그래도 이렇게 먹으니까 맛이 맛있겠네.
2: 맛있죠.
3: 몇 분 지나니까 더 숙성된 맛이 나.
2: 아주 진한 다크 초콜릿 맛.
4: 그걸 바로 그 이제 바디감이라고 표현해요.
2: 근데 약간 식으면서도 안 돼요.
4: 더 맛있죠. 아. 너무 뜨거울 때보다.
5: 조금 식은 식으셔도 맛있더라.
1: 제가 한 게 제일 맛있습니다.
4: 네. 내가 전문가라고.
1: 그러니까 제 친구가 조금 신맛이 좀 빨리 그 해서 신맛이 날 것 같은데 부드럽고 이쪽이 좀 쓴맛이 나요.
2: 손맛 따라 다르다는 거야. 네. 손맛 따라.
4: 물이 떨어지는 중력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 각자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6: 오늘 그야말로 쪽집게 가야였어요. 돈 많이 됐고요. 제가 집에서 그냥 내리는 것보다 더 맛이 풍부했던 것 같아요.
1: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나 정도는 장식용으로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릉의 발전, 이 커피에 대해서 발전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게 이런 분 때문에 이 정도로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 누구 커피가 맛있는지 좀 시음해 주실래요? 테스팅.
7: Whose coffee is the best?
8: 오케이.
5: 잘해줘야 돼요.
9: She's so I think.
8: They had last one.
10: Museum is amazing. Favorite place. Amazing.
8: I like coffee. It's very interesting to see the history.
11: 강릉 네, 굉장히 커피로 발달한 도시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강릉에 몇 번 많이 와봐가지고 그래서 더 강릉이 점점 매력적이니까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12: 옥천동은 강릉에 여행 오는 사람이면 한 번은 들르게 되는 중심지입니다. 오래된 사진관을 발견했는데요.
13: 안녕하세요.
14: 아, 예. 오,
13: 여기는 사진관인데 화원 같습니다, 선생님.
14: 저 등서적으로 꽃을 좀 키워봅니다, 이렇게.
13: 이 동네에 얼마나 사셨어요?
14: 아, 50년 넘게 살았습니다.
13: 50년이네.
12: 이분의 동네 친구가 있답니다.
13: 저거예요?
14: 예, 이게 천년 이상 된 은행나무입니다.
12: 키가 30m 가까이 되는 이 은행나무를 둘러싸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4: 이 은행나무가 이 강릉 시민의 신입니다. 신. 예, 아주 오래되고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지 않습니까?
12: 이 나무엔 호행, 즉 호랑이 은행나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사냥꾼이 살려준 호랑이가 물어온 은행을 심어서 이렇게 컸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은행나무만큼은 아니지만 옥천동엔 오래된 집이 많습니다. 인구가 줄고 오가는 이들도 적어지면서 거리는 생기를 잃어갔었죠. 그랬던 옥천동이 요즘 도시 재생 사업으로 다시 살고 싶은 동네가 됐다고 합니다.
15: 이게 다 손으로 만드는 거?
16: 네, 꽃들이고요. 주로 손뜨개 꽃이나 이제 소품들을 만들어서 이쪽은 이제 판매를 하는 곳이고요. 이 안쪽은 이제 공방이 있거든요.
13: 네. 네,
16: 그쪽에서는 배우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살면은 어딜 가든 가깝겠다. 바다도 가깝고 그리고 뭐 어디 이제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IC도 가깝고. 예. 네, 그래서 옥천동이 일단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오래된 낡은 건물인데 좀 예, 이거를 빈티지하게 예쁘게 꾸밀 수 있겠다 싶어서 선택하게 됐어요.
12: 네. 젊은이들이 요즘 많이 찾는 곳이 있다고 해서 또 따라가 봤죠.
14: 원래 여기 커피숍 했는데.
13: 아, 커피숍 했던 자리예요?
14: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떤 공간이신가요?
1: 여기는 이제 향수 공방이에요. 향기 공방. 네.
2: 상품이 진열되어 있습니까?
1: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3: 어디 구경해 볼까요?
1: 이렇게 보시면 저희 내장 시그니처 향기 다섯 가지가 구비되어 있고, 저희 향기들은 강릉 유명 관광지 지역 명칭을 모티브 삼아서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향기는 이렇게 뚜껑 열어서 맡아보셔도 되세요.
2: 너무 프레시하고 좋네요. 네,
1: 꽃나무 향기가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 향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2: 이렇게 젊은 공방이 젊은이들이 활용을 하고 여기 거래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앞으로도 계속 또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들도 자주 들러 쉬어 가신다는데요. 옥천동으로 온 까닭은 뭐죠?
1: 제일 큰 이유는 조용해서. 공방으로 운영을 하기에 굉장히 조용하고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관광객분들이 편하게 오시기에도 여행 루트로 짜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동네로 오게 됐습니다. 시향해보시면 좋습니다.
3: 손님들이 향수를 만들러 왔습니다. 취향에 맞게 향료를 배합 중인데요. 청년들이 향수를 만들고 있으니까 새롭고 좋은 것 같죠?
4: 제가 원하는 향으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제 마음에 든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완벽히 저만을 위한 향수여서 뭔가 그런 특별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 이 두 분 다 강릉의 매력에 빠져서 이사 온 분들이라는데요.
4: 강릉이 진짜 좀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좀 평화롭고, 가볼 곳도 많고, 관광지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좀 더 살고 싶을 정도로 좀 편안한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5: 서울처럼 복잡한 데보다는 이런 데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저도 계속 여기 살고 있어요.
3: 자, 살기 좋은 동네를 또 찾아볼까요? 초당동은 북쪽에 경포가 있고 동쪽엔 푸른 바다가 있습니다. 서쪽엔 풍요로운 들판도 있어서 오래전부터 살기 좋은 동네로 알려져 있죠. 그런 초당동을 알아본 눈 밝은 분들이 이런저런 재미난 가게를 내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건 아기자기한 생활용품을 파는 소품 가게들입니다. 시작은 강릉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거였는데요. 요즘엔 강릉 시민들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그중 독특한 것이 있었는데요.
6: 어서 오세요. 셀프 무인 매장입니다.
3: 강릉을 주제로 한 제품들이 있다는데요.
0: 안녕하세요. 여기 샵 구경 오셨어요?
7: 네.
0: 네.
7: 구매합니다. 좀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 하려고 합니다.
3: 엽서가 마음에 드시나 보죠?
7: 실제로 쓰지는 않는데 소장용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귀여운 물품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귀여운 거 다들 좋아들 하시니까. 아, 이게 강원도 여기 있는 것들을 또 다. 여기는 좀 귀엽고 여기 드라이브 코스 같은 것도 다 나와 있어서 어른들도 보긴 좋을 것 같아요. 설명도 나오고 QR코드도 있어서 귀엽게 여행 코스 같은 거 참고하기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여행객들이 많이 오니까 관광객들한테는 좀 유용한 정보 같습니다.
0: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1: 네, 어서 오세요.
9: 아무래도 강릉하면 바다 보러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바다 보면서 이렇게 얻었던 쉼이나 여유를 좀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소품들을 만들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직접 사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엽서를 만들고 있고요. 특히 아이들이랑 같이 여행 와서 가족끼리 같이 색칠하면서 또 강릉에 다녀온 곳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네, 추억도 하면서 이제 강릉을

0: 자, 저기 하나 둘 셋 보시고 하나 둘 셋 보시고 빵끈 하나 둘 셋.
1: 12년 차 부부인 이분들은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0: 지금 가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라 그러나 뭐 결혼 안 한 사람 많고 결혼 이제 해서 했는데 좀 힘든 사람도 많은데 이제 이렇게 잘 꾸리고 있으니까 뿌듯하죠. 결혼 적극 저는 장려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서 이점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게 옳게 가시는 것 같고 네, 더 잘 찍어드리고 싶은 게 많이 크죠.
1: 셔터 누르는 손가락에 정성이 담깁니다. 부부란 긴 인생길을 2인 삼각으로 걷는 사이란 말이 있다죠. 잠시 멈춰 숨도 고르고 신발끈도 고쳐 맨 부부가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랍니다.
2: 그리고 이 여운이 되게 오랫동안 갈 것 같아요. 저희 더 남은 시간 같이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은데 더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1: 김은현 씨 가족은 자주 해변으로 나옵니다.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에 바다가 있으니까요. 가족들의 바다 소풍을 제일 좋아하는 건 두 딸이랍니다.
3: 여기 나오니까 마음이 어때요?
4: 좋고 강릉이 좋아요.
3: 강릉이 좋아요? 어떤 점이 좋아요?
4: 바다가 있어요.
1: 딸들이 바다와 노는 동안 부부는 짬짬이 회의를 합니다. 오늘은 새 제품을 기획하는 날이라네요.
5: 뭐 회의하면서 노는 거고 놀면서 일하는 거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우리가 부지런하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는 확신이 어떻게 보면 지난 8년 동안 생긴 것 같고요. 이 부지런하면서도 내 시간을 내가 필요한데 일하면서 쓰고 아이들한테 쓰고 우리 가정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거센 파도를 만나게 되죠. 하지만 가족이 함께 이런 자연 속에서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0: 상담할 듯이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아이지 압력솥 3리터 증정.
1: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안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안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2: 어, 그럼요. 당연하죠.
1: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2: 당연히 지급되죠.
1: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2: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1: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2: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1: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2: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1: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2: 어머머, 8회?
1: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2: 우와, 대단하네.
1: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0: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0: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 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무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오, 선배님 여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과일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언제 먹는 거야? 아, 지금 먹어, 지금.

0: 언제 어디서나 웃음을 잃지 않는 17살 소녀가 있습니다.
1: 처음부터는 신경 많이 쓰였어. 계속 보니까 약간 불편한 마음. 계속 지내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빠르다 하고 포기했어.
0: 또래 친구들에겐 평범한 학교길이지만 정은이에게는 쉽지 않은 여정인데요.
1: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갈 생각하니까 빨리 가려고요. 그리고 엄마도 빨리 보고 싶어서 빨리 갔어요.
0: 몇 번이고 쉬어가며 걸어온 끝에 도착한 곳.
1: 집이다.
2: 공부 잘했어?
1: 응. 심었어.
2: 뭘 해야 돼?
1: 이렇게 공부했어.
3: 저는 박정은이고 17살 1학년입니다. 세븐틴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해요. 음악을 듣는 거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미술. 남친 생기는 거야.
0: 그 누구보다 빛나는 17살. 꿈을 향해 걸어가는 정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0700 전지향입니다. 올해 17살인 정은이는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많은 친구입니다. 야구장에 가서 좋아하는 선수도 응원해보고 또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콘서트장에도 가보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도 만나보고 싶다는데요. 하지만 정은이는 지체장애와 청각장애로 평범한 일상조차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은이는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마음에 그리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더 넓은 세상으로 도약하는 정은이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정은이네 집입니다. 매일 아침 정은이는 호흡치료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4: 기침 많이 하고 가슴 아프고 이래가지고 조금 드로롤 방치로 해요. 나도 속상해 죽겠어요, 엄마. 어떻게 이렇게 못하고.
0: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가야 하는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4: 척추가 뭐 엑스레이 휘었어요. 휘우니까는 얘가 걸어갈 때 움직이면 걸어갈 때만 딱딱딱 움직이면 아프고 이러니까나 이 기관지가 나빠요.
0: 딸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길 바라는 마음에 엄마는 한시도 손을 놓지 않는데요.
4: 무릎이가 당기니까 항상 조금 많이 못해서 항상 이게 조금 주물러주면 애가 그래도 좋아하네요.
5: 너무 좋아요.
6: 좋아? 네가 엄마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5: 엄마는 살 근육이 많아가지고.
6: 뭐가 많아서?
5: 살 근육.
4: 정훈아, 너 보충. 근데 보통 약 다 나갔구나. 약 가라. 있나? 약 가라.
0: 정은이에게 소리를 듣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보청기 하나가 정은이와 세상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4: 배터리. 근데 이거 없으면 한 나흘을 쓰는데 없으면 완전 근데 소리 하나도 못 들어요.
7: 좋은 점이 있어요.
6: 좋은 점 뭐가 있어?
4: 뭐가 좋은 점이야? 귀에 못 듣는 게.
7: 사람을 커버를 안 드시고.
4: 커버를.
7: 청소도 안 드시고. 청소도 안 드시고.
4: 야, 너무하다야.
0: 불편한 순간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웃어넘기곤 하는데요.
4: 신발 괜찮아?
7: 밑창이 약간 뜯어진 것 같아요.
4: 찢었어?
7: 응.
4: 너 언제 말았지? 이제 말하냐?
0: 정은이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엄마는 작은 불편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4: 한 때만 하면 비가 오면 다 새거든요. 새면 양말도 신발도 다 젖어요. 애가 바리가 평평하게 걸어가지 못하고 찌부터 걸어가니까 걸어갈 때 발을 참에 걸어가니까 이렇게 구멍 빨리 깨지더라고.
3: 부족이는 여름에는 땀이 차서 냄새나고 겨울에는 춥고.
8: 여름은 겨울이 완전 쥐약이구나, 그치?
3: 네. 요즘 봄이나 가을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냥 지옥이 온 거예요.
4: 아이고, 신호, 양말 좀 줘. 이거 수술한 자리는 그래도 피고 이러는데 이거는 안전 이거밖에 못해요. 손가락도 봐요. 어, 할머니 손주 이게 관절이 다 해가지고.
0: 휘어진 척추부터 구부러진 손발. 그 아픔 뒤에는 엄마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북한에서 힘들게 산 엄마. 탈북을 시도했지만 붙잡혀 감옥에 갇혔고 그때 엄마 뱃속에는 정은이가 있었습니다.
4: 이렇게 앉았는데 감옥이 너무 많으니까 나 다 이렇게 벌려고 앉아있거든. 벌려 여기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있는단 말이에요. 앉아있다가 잘 때는 이마빼기를 등에다 이렇게 쥐고서 이마를 상대방 등에 이렇게 대고 잔단 말이에요. 자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애가 그 배 안에 같이 이러다 나니까 저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0: 태어난 순간부터 수많은 고통과 마주했던 정은이. 그 곁에서 엄마는 늘 자신을 책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4: 내가 잘못이 있으면 또 제가 많은 엄마라고 기가 울죠. 화장도 많이 울어요. 난 지금도 계속 울어요. 이게 걸어갈 때 못 걸어가고 애길 때도 못 걸어가고 이렇게 하고 쿵닥쿵닥쿵닥 깼어요. 골지 못하고 쿵닥쿵닥 내놔보니 그거 볼 때마다 내 뼈라도 뽑아주고 싶은 생각 들고 내가 막 이러는데

0: 죄송합니다. 그래서 애가 아프지 말고 다리나 이거나 중상을 돼가지고 평상시 애들 들고 있는데 죄송해요.
1: 엄마한테 제일 고맙거나 감사했던 순간이 있어요?
2: 잘 태어나게 해주는 거. 엄마가 안 해요. 난 태어났으면 태어난 거구나. 이 상태에 계속 살아본 거죠. 안녕.
3: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곳. 몸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 정은이에게 재활치료는 꼭 필요한 시간인데요. 온몸이 땀으로 젖을 만큼 온 힘을 쏟습니다.
0: 앞에 보세요.
2: 앞에 보고 있어요.
3: 통증이 만만치 않은 치료인데도 정은이는 투정 한번 부리지 않는다는데요.
0: 허리 펴고. 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움직임을 유지를 시켜주고 아무래도 한 번 받는 것보다는 두 번, 세 번 받는 게 훨씬 정은이한테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근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균형 잡는 것도 계단 오르는

0: 이런 게 균형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정은이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여섯, 일곱, 여섯, 일곱.
2: 무사히 재활치료를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는 두 사람. 이곳 역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는 곳이랍니다.
3: 안녕하세요.
4: 자, 어디 보자. 봐볼까?
3: 종아리가 아파요.
4: 종아리가 아프다고? 여기가? 네. 이거 고리가 떨어졌거든요? 고리 하나.
5: 고리가?
4: 이거 본드로 붙여버리셨네.
2: 요즘 정은이의 보조기가 말썽인데요. 매일 걸을 때마다 사용하다 보니 금세 낡고 손볼 곳이 생깁니다.
4: 정은이가 이제 활동이 많다 보니까 오래 쓰지는 못해요.
2: 정은이를 어릴 때부터 지켜보신 터라 사장님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4: 어디 보자. 다시 한번. 예, 보조기가 지금 회전기가 지금 두 달 정도밖에 안 되긴 했는데 지금 발가락도 거의 튀어나오고 이 정도는 괜찮은데 여기가 조금 많이 커가지고 이제 저희도 커가면서 신발도 커지면 작아지면 바꾸댔기 이 보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장하게 되면 계속해서 바꿔줘야 돼요. 저금 비용이 아니라서 한 75만 원 정도? 가보자. 오.
3: 괜찮아?
5: 응. 어우야. 됐지만 참아, 다시 만들어줄게.
4: 정은이 같은 경우는 나이에 비해서 조금 변형이 네.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심했어요.
5: 그래가지고.
4: 네. 좀 무릎도 좀 많이 틀어지고, 발도 좀 많이 틀어지고, 처음 봤을 때부터 조금 많이 틀어진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까웠죠, 처음에.
2: 정은이네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장님. 간단한 수리는 비용도 받지 않고 정은이의 보조기를 손봐주신다는데요.
3: 오셨어요. 안쓰럽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막 이러니까 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더라.
2: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들 덕분에 오늘도 힘을 냅니다.
6: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3: 치료하러 왔는데요.
6: 네.
3: 여기서 설거지 하시고 식기세척기에 놔두시면 돼요.
2: 사실 지혜 씨는 북한에서 굶주림과 감옥살이를 겪으며 몸 곳곳에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서라도 딸의 치료비를 마련해야 한다는데요.
3: 애 병 고치려면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무 일이라도 막 해요. 식당 일이든 뭐 시골 가서 뭐 양파 뽑든 마늘 뽑든 여러 거로 이렇게 다니며 일하는데 딸을 믿고서 치료비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계속 일하죠.
2: 오로지 엄마라는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엄마가 일터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사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정은이도 부엌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하나둘 꺼내더니 요리를 시작합니다.
7: 김치볶음밥 만들고 있어요.
5: 그거 왜 만들려고?
7: 엄마 지금 외출해서 밥 한번 해주려고요.
2: 손가락이 휘어 칼질이 쉽지 않아도 엄마에게 맛있는 한 끼를 차려주고 싶은 마음에 서툴지만 하나씩 정성껏 준비하는데요. 그렇게 정은이는 어릴 때부터 장애로 어려운 순간에도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뭐든 부

0: 부딪혀 왔습니다.
1: 지난다. 아, 꼬리 또 아우 땡큐. 그래.
2: 우리 들어줘.
1: 알았어. 아이고, 밥 먹어야지.
0: 정은이의 정성이 듬뿍 담긴 맛있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1: 먹어. 엄마 것도 알았어.
2: 먹어봐.
1: 알았어. 찾아도 되겠다. 응. 엄마 나이 먹어도게 해줄 거야?
2: 응.
1: 아. 너무 좋고 행복하고. 엄마 나이 먹어 누구도 해주겠대요. 천천히 좀 먹어 이봐.
0: 그날 오후 병원을 찾은 두 사람.
1: 네, 안녕하세요. 박정은.
0: 정은이는 휘어진 척추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3: 안녕하세요. 박정은님. 네, 앉으시고요. 네. 수술을 하자고 원래 얘기를 하셨었어요. 아. 내년에 하자고? 아, 내년에.
1: 오이 걸어갈 때 니를 눌러가지고 애가 코몬 나이 먹으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요즘 진통제를 살아요 지금 얘가.
3: 지금 이 상태로 두면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지. 네네.
0: 이제는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데요.
3: 척추 측만증이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요. 일반적으로 40도만 넘어가도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 지금 65도가 넘어가는 아주 심한 상태라서,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 조금씩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측만증이 더 심해지면 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심폐기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뭐 생명에도 지장이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각도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수술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을 다시 하려고 해도 더 힘들고 결과도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0: 사실 정은이도 오랜 시간 수술을 기다려왔습니다.
1: 조금 더 안 아프시다 했으니까.
4: 안 아프시다면 좋아지면 제일
1: 못해보고 싶어요. 키부터 제일 높아요. 키.
4: 키부터?
1: 네.
4: 키부터 제일 높고 싶어?
1: 키 커지겠죠? 키 커질지?
0: 하지만 2-3천만 원이 넘는 비용에 그동안 엄두를 못 낸 건데요.
1: 정말 미안해. 건강하게 못 나게 했었어. 불쌍한 거.
0: 엄마의 답답한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정은이. 오히려 엄마를 다독여주곤 합니다.
1: 내가 몸이 그렇게 급한 건 엄마 때문이 아니라. 엄마는 안 그래. 다른 아이들처럼이 정상으로 예쁜 옷 입고.
0: 정은이에겐 언제쯤 엄마가 바라는 평범한 일상이 찾아올까요? 수많은 고비 앞에서도 서로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았던 엄마와 정은이.
1: 다리 아파?
2: 무릎이.
1: 무릎 아파? 그래, 조금 해. 이제 곤드를 가서 또 아파.
0: 서로가 있었기에 지금껏 버틸 수 있었다는데요.
1: 그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크면 돼요. 그래야지 아파가지고 결격을 하면 얼마나 슬퍼요.
5: 엄마가 어쩔 때 제일 고마워?
1: 같이 있어줄 때.
5: 그냥 같이 있어줄 때?
1: 네. 또 허락한다면 남친만 허락해주면 되는 거야. 10년만 또 있다가 깨매. 아, 남자만 되게 만나야지. 해봐.
0: 정은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날들이 앞으로

0: 정은이가 힘겨운 상황에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 대견하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정은이는 휘어진 척추 때문에 바르게 걷지 못하고 호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 보조기를 착용하고 장기간 재활치료도 받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정은이에게 가장 시급한 건 척추 수술인데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비와 엄마의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는 수술비는 물론이고 보조기 교체 비용까지 또 재활치료비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정은이네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올해 3월 7일 방송에서는 희소병으로 첫째를 떠나보내고 같은 병으로 중증장애를 지닌 둘째 시온이를 키우는 부부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청각장애를 지닌 아빠와 태국에서 온 엄마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둘째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 이 가족의 생계비와 의료비로 소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은이에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엄마 지혜 씨에게 딸 정은이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지켜주고 싶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인데요. 정은이가 하루빨리 수술을 잘 받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껏 자신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첫 번째.
2: 바뀌는 뜻? 보이죠?

0: 남친.
1: 남친 사귀지?
2: 얘가 첫 번째로 갔었고 얘가 두 번째로 갔었지.
3: 이어서 처음 타요 싱싱싱이 방송됩니다.

0: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 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 돼!
2: 뚱뚱치킨 슈퍼잭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우와, 재미있는 물놀이. 이야, 둥둥둥둥 잘 뜬다. 공도 뜰까? 하나 더. 고래. 다음은 골프공. 어? 가라앉네. 왜 안 뜨지? 다시 하나 더. 자, 짠. 어? 안 뜨잖아. 떴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은 배. 배는 과연 뜰까? 짠. 우와, 떴다 떴다. 우와, 나도 진짜 배 타고 싶다. 우와, 신난다. 우와, 이렇게 빠른 배를 내가 타볼 줄이야. 우와, 어? 저 배는 뭐지? 우와, 진짜 엄청 크다. 나 저런

배는 함정? 와, 저도 태워주세요! 저도 함정 태워주세요! 함정 타고 싶어요!

우와, 오! 와! 호이스트가 여기에도 있네! 우와! 우와! 다 올라왔다! 오! 우와! 와, 진짜 크다! 와!

0: 여기가 조종실인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 배는 어떤 배인가요?
1: 이 배는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 함정입니다.
0: 아, 여기 신기한 게 엄청 많아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1: 이곳은 배를 조종하는 조타실입니다.
0: 아하, 자동차의 운전석처럼 함정을 운전하는 곳, 맞죠?
1: 오케이.
0: 우와, 신기하다, 신기해.
2: 현재 긴급사고 발생. 근처 선박에서 화재 발생. 즉시 대응하기 바람. 즉시 대응하기 바람.
3: 함내 알림. 현재 10시 방향 화재 선박 발생. 함 총원은 화재 선박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
0: 어? 화재 선박이라면 불이 났다는 뜻인가요?
1: 네, 맞습니다. 화재 선박 위치로 출동!
0: 출동!
4: 확보 준비 발사!

0: 입엔 물대포가 있네. 강력하다. 불을 쉽게 끌 수 있겠어. 최고다.
1: 화재 진압 완료.
2: 해당 화재 선박에서 환자 발생. 지금 즉시 단정 이용 환자 이송할 것.
1: 고속단정 출동!
3: 출동!
0: 고속단정 출동! 준비! 오! 아까 내가 탔던 배잖아! 우와! 배가 분리된다! 와, 멋지다, 멋져! 우와! 함정보다 빠른 고속 단정이 있어서 환자를 빠르게 이송할 수가 있는 거구나! 우와! 멋지다, 멋져! 고속 단정이 환자를 태우고 무사히 도착!
1: 자, 하나, 어? 둘, 셋, 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환자분 괜찮으신가?
1: 자, 환자분 눈 떠보세요. 네, 숨 크게 쉬시고요. 산소 공급 중에 있고 산소 포화도 확인 89%. 환자 산소 호흡곤란 계속 지속. 호흡곤란 하고 무슨
0: 병원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1: 화재로 인한 호흡곤란 환자 발생. 응급위성 필요와 대기 지원 바랍니다. 병납고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하지만 이 함정이 더 멋진 것 같아. 불도 끄고 사람도 구하고 헬리콥터도 뜨고 내리고 너무 신기하고 멋져. 어? 그런데 이렇게 크고 무거운 함정이 어떻게 물에 뜰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털것은 바다를 지키는 배 함정. 바다를 순찰하면서 불법 어선들을 단속하고 바다에 불이 나면 불을 끄는 일도 하지. 최대 시속 약 39km, 무게 3,900톤, 일반 자동차 3,000대의 무게야. 이렇게 거대한 함정이 물 위에 뜰 수 있는 비밀은 뭘까? 그건 바로 함정이 받는 부력 때문이야.
0: 부력? 부력이 뭐야?
1: 부력은 어떤 물체가 물 같은데 떠 있을 수 있게 위로 밀어 올려주는 힘이야. 이렇게 탁구공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도 탁구공이 부력을 받기 때문이지. 그런데 탁구공과 비슷한 크기의 골프공은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아. 그건 물의 부력보다 골프공이 무겁기 때문인데, 탁구공처럼 부력보다 가벼우면 물에 뜨고 골프공처럼 부력보다 무거우면 물에 뜨지 못해. 하지만 골프공보다 훨씬 더 무거운 함정이 물에 뜰 수 있는 건 배가 물속에서 물의 부력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부피가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지.
0: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알루미늄 포일로 확인해볼까? 여기 크기가 같은 알루미늄 포일이 두 장이 있어. 한 장은 아주 작게 접을 거야. 접고 접고 또 접고. 우와! 아주 작게 접었어. 짠! 그리고 이 포일은 아까 포일보다 조금 넓게 접어볼게. 자, 완성! 자, 이 두 알루미늄 포일의 무게를 재볼까? 자, 앞에 양팔 저울이 있어. 짜잔! 무게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이 두 포일을 이번에는 물에 담가볼 거야. 봐봐. 작게 접은 포일은 물에 가라앉는데 크게 접은 포일은 물에 떠 있어. 크게 접은 포일이 물의 부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야. 무거운 함정이 물 위에 뜰 수 있는 원리도 바로 이거지. 철로 만든 무거운 함정도 부력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피를 크게 만들면 물에 뜰 수가 있는 거야.
1: 응, 맞아.
0: 이제 함정의 비밀을 찾았어. 이렇게 큰 함정이 물에 뜰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물이 올려주는 힘, 부력이야. 이제 비밀을 찾았으니 다시 출발해볼까? 강력한 부력으로 함정을 띄워라!

0: 이어서 봄기와 처음 수확이 방송됩니다.
1: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2: 아들!
3: 위험해!
1: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4: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2: 잠깐만.
1: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 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5: 엄마!
2: 괜찮아?
5: 응, 괜찮아.

0: 4층일까? 5층일까?
1: 수많은 별들을 지나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누구나 요원 합격.
2: 이곳 탑승이라면 누구나 우주 평화를 지키는 최고의 요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죠. 그렇게 탄생한 요원들이 오랜 세월 우주를 지키며 활약해왔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기 요원이랍니다.
1: 토끼처럼 빠르고 곰처럼 힘센 곰끼는 지혜와 용기로 우주 평화를 지키는 최고의 요원이죠.
0: 곰끼처럼 멋진 요원이 되고 싶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 누구나 요원 학교가 있으니까. 하하하하.

0: 모두 환영해! 환영해! 나는 터털!
1: 나는 끼끼! 여러분이 최고의 요원이 될 수 있게
0: 터털랑
1: 끼끼가 도와주겠어! 아, 우리 친구들의 입학 기념 선물로 토토가 준비한 게 있다고?
0: 맞아! 요원들의 필수품! 바로바로 당근팩! 짜자잔! 어? 어디 더? 당근팩 어디 갔어?
1: 토토 요원 또 깜빡하고 안 가져왔군.
0: 말도 안 돼. 수업 첫날부터 실수라니. 토토는 부끄럽다.
1: 여기요, 불 켜주세요. 고마워요. 도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래, 우리 곰기 요원을 생각해봐.
0: 맞다, 곰기도 예전에 실수 엄청 했잖아.
1: 지금은 최고의 요원인 곰기도 그땐 그런 실수를 했었지. 그때 곰기는 건물에 숨은 악당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어.
2: 여기는 곰기, 악당들은 어디 있나 오바. 아하, 좋았어. 자부자부. 곰기가 왔다! 차하하! 숨어서 벌벌 떠는 소리가 곰기의 귓구멍을 간지럽히는구만!
1: 그건 곰기의 착각이었어. 거기 악당은 없었으니까.
2: 이상하다. 사람들이 2층에 있다고 했는데. 2층 맞는데?
1: 그렇게 곰기는 악당을 놓칠 위기에 처한 거야.
0: 자, 여기서 문제. 곰기는 왜 악당을 찾지 못한 걸까? 좋아, 윤슬 요원.
3: 5층이랑 2층이랑 헷갈려서 못 찾은 것 같아.
1: 윤우 요원도 말해볼까?
3: 그 곰기 당근이 5층에 가라고 했는데 숫자를 잘못 읽어서 모르고 2층으로 가버려서 놓친 것 같아.
0: 와우, 요원들 모두 대답을 아주 잘했어.
1: 좋아, 다시 정리하자면 악당들이 있는 곳은 5층. 그런데 곰기는 숫자 5랑 2를 헷갈려서 2층으로 간 거지.
0: 숫자 2와 5는 비슷하게 생겨서 누구나 헷갈릴 수 있겠어.
1: 그래, 그럴 땐 이렇게 기억해보자고. 비트 주세요. 예. 먼저 숫자 2부터 렛츠 고 고 고.
0: 좋아, 그럼 이번엔 오 배가 빨로 곰다섯 마리.

0: 볼록한 곰.
1: 어때? 잘 기억할 수 있지?
0: 와, 정말 이렇게 하니까 쉽네.
2: 근데 난 다른 것도 좀 헷갈리는데.
0: 어?
1: 어떤 숫자?
2: 이거. 이건 6이야, 9야?
1: 그러게. 6이랑 9도 헷갈리네.
0: 좋아. 비트 주세요. 6은 유쾌한 원숭이 6마리.

0: 멋쟁이다. 기다려라 깡들아, 내가 간다. 자, 여기 아니네. 야!
1: 그렇게 곰기는 악당들을 다 잡을 수가 있었지.
0: 숫자를 잘 읽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0: 날 원숭이여서
1: 라라라라라라
2: 지름 벌럭벌럭 깃발 일곱
1: 라라라라라라

0: 그럼 금기여원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1: 우리 요원들 오늘처럼 숫자를 잘 읽으면 미션을 성공할 수 있다. 파이팅!
2: 좋습니다.
0: 그럼 모두 준비
2: 완료!
0: 박수 치자. 박수 쳐.
2: 몇번
0: 제자리에서 벌짝.
2: 몇 번?
3: 다섯 번.
4: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2: 좋아. 마지막으로
0: 코끼리코 하고 털기.
2: 몇 번?
0: 모두 모두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이어서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가 방송됩니다.
2: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3: 상한 음식을 먹은

0: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봇카플리랑 꼭꼭 약속!

0: 불나방을 제발 말려줘. 2.
1: 겁먹지 마. 다리 틀림없다고. 봐봐. 어? 불이야! 다리 아니라 불이 난 거였어!
2: 모두 돌아가자!
3: 숲에 불이 난 걸 보고 달려왔어.
0: 응, 마침 잘 왔어. 불나방들이 불타는 숲으로 들어갔어.
3: 뭐라고?
0: 어서 구조해야 해. 변신하자!

0: 대인어 변신! 길을 열어줄게! 대인어 불 발사!
1: 찾았다! 물길 넘어 앞쪽에 있어!
2: 아, 도와줘! 너무 뜨거워요!
1: 하이노, 우리한테 물을 뿌려줘!
0: 알았어! 하이노, 물대포 발사!
2: 여기 다리 있어! 이쪽으로 와! 쏘나!
3: 어디지?

0: 뭐라고? 다리다! 진짜 다리야! 가자! 고고다이노!
1: 얘들아!

0: 솔개야! 불을 번지게 한 다음 곤충들을 잡아먹는데!
1: 곤충들을 구해야 해! 얘들아, 출동하자!
0: 바닥이 너무 뜨거워! 춤을 멈출 수가 없어!
2: 도와주세요!
3: 드디어 나왔구나! 얘들아, 밥 시간이다!
4: 자, 얘들아, 어서 타!
1: 됐어! 빨리 도망치자!
3: 뭐야! 우리 먹이를 가로채!
0: 빨리!
1: 그만둬!
3: 깨뜨려서 먹어주지! 잘 가라!
1: 미안해. 박쥐들을 데려다 주느라 늦었어. 내가 맞출게. 어서 가. 그럼 부탁해. 하이노, 가자.
3: 응. 예. 왜 이리 방해꾼이 많아? 얘들아, 배치워라.
5: 네, 대장. 예.

0: 못 따라오겠지?
1: 과연 그럴까? 지금이다. 불공격! 골 좋다. 한 번 더.
0: 마음은 고맙지만 돌려줄게. 윈드 캐논.
1: 뜨겁잖아.
0: 당연하지. 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어? 알겠으면 그만 돌아가라고. 야!
1: 안 되겠다. 모두 후퇴.
0: 됐다. 이제 불을 꺼야지. 어? 불이 너무 번졌잖아.
2: 그건 내게 맡겨. 수리가 끝났거든. 날씨기계야, 비를 내려줘.
3: 고고 다이노, 구해줘서 고마워.
4: 에이, 곤충 탐험대가 해야 할 일인걸. 그리고 루나도 도움이 됐어.
5: 맞다, 미안해 루나. 앞으로 네 말도 잘 들을게.
6: 달님의 속삭임처럼 소중하게.
7: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6: 어? 저기 좀 봐.
8: 다리다! 야호! 얘들아, 가자!
3: 아, 아니지. 루나, 네 생각은 어때?
7: 이번엔 다리 맞는 것 같다.
3: 그럼 앞장서 줄래?
7: 내가? 하지만 대장은 손인데.
3: 에이, 우린 다 같은 친구잖아. 어서! 루나! 루나! 루나!
9: 루나! 루나! 루나!
7: 그러면 얘들아,

0: 아긴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V5. 기아. Movement that
1: inspires.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in your body.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 깐 치마 있다.

0: 빛은 뭐야?
1: 어? 아우, 눈부셔.
2: 아우, 눈부셔. 아우.

0: 우와, 엄청 멋진 분들이 한 명도 아니고 하나, 둘, 세 명이나.
1: 아니, 그런데 누구세요?
2: 친구들, 안녕. 우리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입니다.
0: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0: 요요?
1: 네, 종이 비행기 세계 대회 참가는 한국 대표 선수들이에요.
0: 가만 있어봐. 그럼 한국 대표면 우리나라에서 종이 비행기를 제일 잘 날리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0: 오!
2: 저부터 소개할게요. 저는 종이 비행기를 가장 멀리 날리죠. 하나, 둘, 셋!
3: 한번 날리면 66m까지 날아간다! 멀리 날리기 국가대표 김영준!
4: 저는 종이 비행기를 가장 오래 날리죠.
0: 오!
4: 하나, 둘, 셋!
0: 어디까지 가는 거야?
3: 한번 날리면 23초 동안 땅에 떨어지지 않죠? 오래 날리기 국가대표 이정우!
1: 네, 저는 종이 비행기를 가장 멋있게 날리죠.
3: 아름다운 퍼포먼스로 세계 1등!

0: 어머, 어머, 어, 어머나, 고마워요.
1: 아니, 어떻게 비행기를 내가 원하는 곳에 막 날릴 수 있는 거지? 이건 설마 마술?
2: 이렇게 휴. 신기하죠? 이렇게 마술 같은 퍼포먼스로 저희가 세계 1등을 해서 금메달도 받고 막 트로피도 받고 이렇게 상장도 있어요.
0: 우와. 와, 이건가 봐. 선생님, 이거 만져봐도 될까요?
2: 아, 네, 물론이죠.
0: 아, 네네.
1: 이거 진짜.
0: 와, 댕구가 좋아하는 메달.
1: 와, 이거 진짜 금메달 맞는 거예요?
2: 오, 깨물어봐도 돼요.
1: 와, 상장도 있어요.
0: 와, 세상에. 이 상자는 뭔가요?
2: 아, 이게 저희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요. 바로 종이 비행기를 보관하는 경납고입니다.
1: 아니, 이게 다 뭐예요?
2: 아, 종이 비행기 무슨 경납고인가 싶죠. 이 사실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종이 비행기들이 있고요.
1: 네.
2: 자, 그리고 종이 비행기를 접을 때 쓰는 다양한 이 도구들도 자, 이렇게 막 펜도 있고 자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고요. 아, 이게 되게 특이한데 바로 이것이 이제 제습제입니다.
1: 아! 물기에 약하군요.
2: 네, 물에 약한 종이를 보관하니까 제습제도 필요해요.
0: 네.
2: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1: 네?
2: 이게 사실은 2층 구조거든요.
0: 아~
2: 그래서 쫙 뜯어보면은
1: 우와~
2: 다시 한 층이 더 있어요.
1: 비행기 엄청 많아요.
2: 그리고 저희가 또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멀리 날리기, 오래 날리기 훈련을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멀리 날리기 비행기들은 이렇게 아주 단단한 곳에 고정을 해서 이 안에 비행기가 숨어져 있어요.
0: 어머.
2: 이게 네, 이게 하나씩 뜯어보면은
1: 네? 이게 다 비행기예요?
2: 이게
3: 안에 지금 비행기가 있어요. 있나 봐요.
1: 진짜 철저하게 구겨지지 않게 조심해서 가지고 계시네요.
2: 저희는 종이의 진심입니다.
1: 와.
2: 종이 비행기에 이렇게 진심으로 담아서 비행기가 막 날렵하고 멀리 날아가는 이제 멀리 날리기용 기체도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0: 아, 네. 그러면 혹시 이 중에서 세계대회 1등을 했던 바로 그 비행기도 있는 건가요?
2: 네. 그 비행기가 바로 이 멋있는 부메랑 비행기입니다.
1: 오! 우와! 이게 1등 비행기라니! 댕구도 갖고 싶다.
2: 댕구 가져도 돼요.
1: 오, 진짜요?
2: 네. 저는 또 접으면 되네.
0: 댕구야! 자,
1: 미안합니다. 1등 비행기를.
0: 자, 댕구야. 소중히.
1: 소중히. 소중히.
2: 소중하게.

0: 그거 할지 말고.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자, 이렇게 종이도 있으니까 우리 종이로 같이 한번 접어볼까요?
1: 우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2: 와, 신나 신나.
1: 친구들 어서 모이세요. 지금이요 지금.
3: 친구들 빨리 빨리 모여서 우리 다 같이 종이 비행기 난리
4: 쇼쇼쇼.
1: 자, 친구들도 같이 해봐요. 김영준 선수가 알려주는 세계 1등 비행기 접기.
5: 자, 그러면 우리 재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5: 자, 앞에 종이 혹시 있나요?
1: 네.
2: 네, 있어요.
5: 자, 그러면은 종이를 길게 내 앞에 내려놓고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3: 네.
5: 자,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3: 네.
5: 반으로 길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반을 접었는데 여기서 이제 꿀팁 한 가지를 알려줄 거예요. 옆에 있는 카드를 한번 볼까요?
3: 카드!
5: 이게 특별한 비법이에요.
3: 뭐죠?
1: 오, 카드?
5: 이 카드로 종이 비행기를 접을 거예요.
3: 어?
1: 카드?
3: 아니, 왜요? 왜 손으로 하면 안 되죠?
5: 이 손으로 계속 종이를 만지다 보면 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땀이 종이에 스며들어요.
3: 아~
5: 그래서 종이 비행기가 잘 안 날 수도 있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종이 비행기가 잘 날 수 있게 카드로 한 번만 샥?
5: 아~ 맞아요. 이거 잘 기억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1: 네네네네.
5: 자, 우리 그러면은 반으로 접었던 종이를 다시 한번 펼쳐볼까요?
1: 네.
3: 됐어요.
5: 자, 펼쳐준 다음에 뒤집어주세요.
3: 네, 뒤집어주세요.
5: 가운데 볼록하게 올라오게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에 살짝 띄워서 세모, 삼각형을 접어줄 거예요. 닿을 듯 말 듯 살짝 띄워주세요. 또 옆에도 똑같이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카드로 한 번만 쏴.
1: 아, 맞아. 카드.
5: 카드로 한 번 쏴.
3: 카드로 한 번.
1: 우와. 우와, 되게 잘 됐다.
3: 오, 되게
1: 완전 잘 됐다.
5: 되게 잘 되죠?
1: 네. 우와.
5: 잘 접고 있어요. 이번에는 뾰족한 부분을 위로 올려 접을 건데 이렇게 자를 대해주시고요.
3: 네.
5: 3.3 위치까지 뾰족한 부분이 닿게 접어주세요.
3: 아~
5: 자, 그러면은 네. 이제 가운데 다시 한번 접기선에 맞춰서
1: 네?
5: 이번에도 아~ 약간 띄워서 접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접고 나면은 작은 삼각형이 생겼어요.
1: 어, 네, 맞아요.
5: 작은 삼각형. 자, 이 부분이 아까 이 종이 비행기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1: 배꼽!
3: 배꼽 종이!
5: 오, 배꼽!
1: 네.
5: 맞습니다. 배꼽이 어디에 있죠?
1: 여기!
5: 여기! 몸의 중심에 중심. 있죠? 가운데 있어요.
3: 아. 여기!
5: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종이 비행기의 가운데 쪽에 위치해 있어요.
3: 오, 오.
5: 그래서 배꼽 비행기라고도 불린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잘 반으로 접어주세요. 종이 비행기가 날려면 한 가지 장치가 필요해요. 어떤
6: 날개.
5: 게 필요할까요?
6: 날개.
5: 오, 날개. 맞아요, 날개. 그리고 날개가 필요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대각선이 여기 아래에 있는 직선에 딱 만나게, 우리 두 친구가 만나게 접어주세요.
6: 우와.
5: 자, 한쪽을 접었으면은 우리 뒤집어서 반대쪽도 같은 모양이 되게
3: 삭삭!
5: 삭삭!
1: 자,
3: 이렇게 밀어주고.
5: 자, 이렇게 배꼽 비행기.
1: 와! 배꼽 예뻐.
0: 여기. 저희한테 네, 날려주세요. 저희가 잡아볼게요.
3: 와! 신난다, 신나. 등고가 던져볼게요. 잘 받아주세요, 황 단장님. 간다. 하나, 둘, 셋. 후!
6: 저도 해볼게요.
1: 그래.
6: 여기!
1: 딩동쌤, 자, 잘 받으세요. 갑니다. 우!
0: 아이, 아. 뭐예요? 좀, 잘 좀 날려봐요.
7: 이번엔 제가 날려볼게요. 자, 날아라!
0: 우와!
3: 우와!
0: 우와! 대단해요!
3: 아니, 우와. 어쩜 저렇게 잘 날지?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1: 우와.
7: 비행기를 아주 잘 날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 모양, 비행기 날개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3: 와, 날개를 위로!
4: 위로!
7: 다음은 자세. 종이 비행기를 날릴 때는요, 공을 던지듯이 휘둘러서 날리면 안 돼요.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팔을 쭉 밀어주면 비행기가 잘 날아가죠. 이렇게요.
3: 우와, 진짜 잘 날아간다.
1: 자, 여러분,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신나게 종이 비행기를 날려볼게요. 자, 날개는 위로!
4: 위로!
1: 팔은 앞으로 쭉!
4: 쭉! 쭉! 쭉!

0: 아유, 참. 종이 비행기가 너무 멀리 가서 주워오기 힘들다. 아유.
1: 딩구야, 여기 봐. 나는 주우러 갈 필요가 없지롱.
0: 우와, 이럴 수가. 우와. 종이 비행기가 다시 돌아오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그래, 맞아요.
1: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이 뒷부분을 아래쪽으로 살살 말아주는 거예요.
2: 오, 말아요?
1: 아래쪽으로 동그랗게 말린 모양이 나올 때까지. 다들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비행기는 앞으로 날리면 안 되고요. 하늘을 보고 위로 날려놓으면 비행기가 돌아올 거예요.
2: 해볼까?
0: 해볼까요?
3: 어? 우와, 우와, 우와. 왔어, 왔어. 돌아왔어. 오, 진짜.
0: 오, 진짜 돌아오네.
2: 우와.
0: 우와.
3: 우와. 우와. 돌아와, 돌아와.
0: 우와, 계속 돌아와.
1: 우와. 이번에는 둘이 함께 날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볼까요?
3: 네.
1: 자, 하나, 둘, 셋.
0: 우와.
1: 하나, 둘, 셋.
0: 우와. 하트다.
1: 이번에는 채민이랑 규민이가 한번 해볼까요? 네, 앞에서 등을 대고 하나, 둘, 셋 해줄게요. 자, 하나, 둘, 셋.
0: 우와.
1: 이번에는 딩동쌤이랑 딩고도 한번 해볼까요?
0: 좋아요. 오, 자,
1: 하나, 둘, 셋.
0: 슝.

0: 쇼는 여기까지.
1: 벌써요? 아이, 너무 아쉬워요.
2: 가지 마요.
3: 우리도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이 있겠죠? 네,
4: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요.
3: 그럼 모두 안녕.
2: 안녕.

0: GM팜에서 더 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쏙을 드립니다.
1: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네오미, 네,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1&1.
2: 로로 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한글을
0: 클릭. 같은 글자 찾기.
2: 마우스로 코딩을
0: 클릭. 코딩으로 문서를 만드는.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살아난 자음이의 로봇.
7: 아, 미끄럼틀을 너무 많이 탔어. 그런데 자음이 형 왜 안 오는 거야?
8: 모험아!
7: 어?
8: 우와, 로봇이다. 귀엽다.
7: 귀엽다니. 자음봇은 주먹 로켓도 푸슝 나가는 용감하고 멋진 로봇이라고.
8: 우와, 이름이 자음봇이야? 가슴에서 레이저빔도 나간 멋지겠다.
7: 어, 좋다, 좋아.
8: 레이저 빔! 이번엔 내 차례! 주먹 로켓 발사! 야!
9: 야! 나도 로봇 갖고 싶다. 우와! 우와! 아, 저도 로봇 하나 사주세요!
10: 아이도 아니고, 로봇은 무슨?
9: 아이만 로봇 가지고 놀란 법 있나? 아, 대장님!
10: 어, 그렇게 갖고 싶다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어?
11: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0: 아주 근사한 로봇을 선물해 주지. 시옷, 아, 릴, 살, 이응, 아, 아, 니은, 아, 나, 디귿, 아, 다, 살아나다.
1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8: 손 씻고 오자. 그래!
12: 지금 막 한글이 파괴되었어. 파괴된 글자는 리을과 비읍이 들어간 글자.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13: 아이야!
14: 자마 모마, 천지가 한글을 파괴했어.
13: 또요?
15: 이번에 파괴한 글자는 리을과 비읍이 들어가.
7: 리을과 비읍이면 리본! 리본 머리핀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림보!
15: 아! 막대기를 걸쳐놓고 춤추면서 그 밑을 통과하는 림보!

0: 림보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1: 그럼 뭘까?
2: 어? 내 자음봇! 자음봇이 없어졌어!
3: 자음봇?
2: 네! 자음이 로봇인데 손 씻으러 가기 전에 여기 뒀었는데? 어디 갔지? 잠깐! 로봇! 천지가 파괴한 글자! 로봇 아닐까?
4: 내가 투시 능력으로 찾아볼게! 쥬엇! 로봇 찾기 투시! 어디에도 로봇은 없어.
0: 역시 오늘 파괴된 글자 로봇이 틀림없어.
2: 이 천지, 내 자음봇을 어떻게 한 거야?
5: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로봇 글자를 찾자. 그럼 자음봇을 찾을 수 있을 거야.
2: 좋아요! 자음! 뭐?

0: 로봇이 살아나다니 역시 천지 대장님 최고.
1: 이왕이면 큰 게 좋겠지. 어? 거대하다. 로봇이 거대하다.

엄청나게 큰 거대 로봇이 됐네. 네 이름은 태벽꽃. 이제 내 말을 따라야 할.

0: 꽃이 엄청 커졌어.
1: 내 자음보! 자음보!
2: 이제 자음보도 아니라 개벽붓이거든.
1: 아니야. 어서 내 자음봇을 내놔요.
3: 감히 자음이 로봇을 빼앗다니. 각오해라. 뿅망치로 지진파!
2: 개벽붓 막아!

0: 극복 초강력 회오리. 초강력 회오리도 통하지 않아.
1: 개벽, 멋진 무기도 있으니까 사용해보는 게 어때?
2: 아하, 그렇지. 이야, 레이저 빔 발사!

0: 자음아, 모음아, 괜찮니?
1: 네.
2: 이번엔 주먹 로켓 발사!
3: 이용서, 아용서!
2: 주먹 로켓이 폭파했어!
4: 주먹 로켓은 계속 나오니까 걱정 마.
1: 내 로봇이 날 공격하다니. 내가 자원봇을 조종하면 좋을 텐데. 진짜 우리가 조종하면 좋은데.
3: 조종? 오, 좋은 생각이야.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펼쳐줘.
5: 아하! 네, 아용사님.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3: 지읒, 오, 조.
6: 지읒, 오, 이응, 종.
3: 조종! 로봇을 조종하다.
5: 자음봇, 네 이름은 자음봇이야. 돌아와.
2: 에? 뭐지?
1: 네. 로봇은 이제 우리가 조작할 수 있지.
5: 자음봇, 이리 와.
2: 새벽봇, 왜 나를 봐? 저기, 쟤네를 봐!
5: 레이저빔 발사!

0: 하고.
1: 와, 자원봇이 천지와 개벽에 물리쳤다. 잘했어, 자원봇.
2: 자, 그럼 한글을 찾아볼까?
3: 나 한글!
4: 나머진 내가 쓸게.
3: 쇼업!
4: 뿅망치로 오! 한 번 더! 끝!
3: 쇼업!
4: 뿅망치로 오!
5: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미리 오를 만나 로! 길이 오와 시옷을 만나 곧! 로! 곧!
6: 자음봇이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야.
1: 맞아.
7: 오, 자음봇. 야, 멋지다. 근데 자음봇 말고 또 무슨 로봇이 있을까요?

0: 요리하는 로봇? 저번에 요리하는 로봇도 봤어요.
1: 맞아, 맞아. 그렇게 사람을 대신해서 다양한 일을 하는 기계장치를 다 로봇이라고 하는 거야.
0: 아하. 그럼 내 대신 숙제 주는 로봇 있으면 좋겠다.
1: 뭐야? 예!
0: 레이저 어미!
1: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2: 로봇!
1: 로봇!

0: 화이트 카봇 X!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X! 하늘의 창 캐논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한해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히트가 코드가 헤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헤트롤 가이즈.
1: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 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 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2: 사라진 바지.
3: 1443년 조선시대 나 세종은 백성들이 글을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한글을 만들었지. 하지만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어. 그래서 난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고 한글용사 아이아에게 한글을 지키게 했지. 반대하는 신하들이 보낸 악당 천지가 한글방을 파괴하려 했지만
4: 지지지타
2: 악당 천지 어둠 속에 잠들라
5: 잠들라
2: 전
3: 그렇게 한글방을 지키고 훗날 나는 죽어 우주의 별 대왕별이 되어

0: 새벽 네 피리 소리가 날 깨웠군.
1: 예.
0: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1: 600년이나 흘렸어요. 600년.
0: 600년이라.
1: 아, 맞다. 천지대왕님, 제가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세종대왕이 갖고 있는

0: 훈민정음 책이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합니다.
1: 그래?
2: 거기 누구냐?

0: 아니, 훈민정음이 한글방이 위험하구나. 한글용사 아이야!
1: 드디어 열렸군. 넌 여기서 지키도록 해.
0: 예!
2: 허락받지 않은 치유자가 들어왔습니다.
3: 내 꿈은 한글용사 쪽망지로 얍!
4: 모마, 너 요리하려고?
5: 응, 어린이 요리대에 도전하려고. 이 가지 올리로.
4: 왜? 하필 왜 맛없는 가지?
5: 딴 요리하면 안 돼? 맛없는 가지라니. 가지를 먹으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화장실도 잘 간다고.
4: 그렇구나. 그래도 난 안 먹을래.
5: 하하. 내가 만든 가지오리 먹으면 생각이 달라질걸.
2: 아. 허락받지 않은 치유자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이런. 서둘러야겠어. 시옷, 아, 사, 릴, 아, 라, 지읒, 이, 지, 디귿, 아, 사. 사라지다.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6: 한 발 늦은 것 같아.
7: 천지대장님! 또 같이 쉬는 줄 알았잖아요.
1: 어서 가자.
7: 예!
0: 그 짧은 시간에 한글을 파괴하다니. 어서 대왕별의 기운을 받은 자음과 모음에게 가세요. 그 아이들만이 파괴된 한글방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8: 네, 대왕별님.
0: 오늘 파괴된 글자는 기억과 지읒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3: 채소식기 끝. 그럼 이제 가지를.
4: 어? 가지가 어디 갔지?
3: 자음아, 여기 있던 가지 못 봤어?
4: 못 봤는데. 잘 찾아봐.
3: 어디 간 거야?
4: 한글용사 아이야?
9: 놀라지 마, 얘들아.
3: 우와, 진짜 한글용사 맞아요?
10: 맞아.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3: 도움이요?
10: 그래, 이제 우리와 같이 파괴된 한글을 되찾아야 해.
3: 저희가요? 어? 이건 한글 시계?
10: 우리가 갈 한글 세계에서는 너희들이 자음 마법진과 모음 마법진을 펼쳐야 한글 마법을 사용할 수 있어.
3: 아, 모음 마법진요? 우와.
4: 그럼 나도 자음 마법진!
3: 우와, 꿈이 벌써 이루어지다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뭐부터 하면 돼요?
10: 먼저 천지가 파괴시킨 글자가 뭔지 알아야 해.
11: 기억, 지읒이 들어간 글자야.
3: 기억, 지읒? 기억 지읒이면 감자?
11: 감자? 히엇! 감자가 파괴되지 않고 잘 자라고 있어. 감자는 아닌 것 같아.

0: 가지 글자를 찾아.
1: 아, 하필 왜 가지야? 맛도 없는 가지. 찾기 싫은데.
2: 무슨 소리야? 이번 요리대에 나가려면 가지가 꼭 필요해. 가지 글자를 꼭 찾아야 해.

0: 여긴 글자들이 모여있는 한글 세계야. 이곳에서 가지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1: 어? 너 금방 변신한 거 아니었어?
2: 근데 왜 다시 풀렸지?
0: 글자를 꼭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2: 진짜 꼭 누구보다 더 찾고 싶어요. 아, 왜 내가 싫어하는 가지를 찾는 거야?
3: 시간이 없어. 어서 글자를 찾자.
1: 저거 게으르에 기억 지우시 있어요.
2: 아, 저건 가재예요.
1: 어? 저기도 기억 지우시 있어요.
0: 어서 가재에서 글자를 찾자.
4: 자. 과연 글자를 가져갈 수 있을까?
3: 개벽?
1: 개벽?
3: 천재 부하야.
4: 가지는? 내가 가지고 간다! 이야!
0: 거기서 욕망치로 지진!
5: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6: 가지는 내가 가져. 오.
0: 천지?
7: 이 가지를 파괴, 글자 가지를 영영 못 찾게 하겠다. 썰다! 가지를 썰다! 오! 가지가 흩어지다! 오!
2: 아, 어떡해! 가지가 다 흩어졌어!
0: 가지를 다시 모아야 해!
6: 그 전에 먼저 천지부터 막자!
3: 알았어!
8: 바다가 뿅뿅치!
1: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2: 그러게.
1: 아, 몸잠 마법진. 그래야 한글 마법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
2: 아, 좋아.
1: 몸 마법진.
2: 다음 마법진.
1: 응? 몸만 가지고는 한글 마법을 쓸 수 없어.
2: 아까 변신 안 하고도 됐는데. 아.
1: 이러다 진짜 가지가 사라지면 어떡해. 대회 못 나가는데.
2: 그냥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
1: 안 돼. 난 가지가 좋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2: 좋아. 난 가지를 좋아하지 않지만 널 위해서 꼭 찾고 말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도 가지 엄청 좋아하거든.
1: 변신했어. 우와. 글자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구나.
7: 쯧. 천지. 콘.
3: 어떡하지? 그래, 우리가 마음과 힘을 합치자.
6: 좋아. 좋아.
8: 한글 용사 아, 이, 야!
9: 치사하게 나를 천지대장님 개벽이 살려요.
7: 죽어보자, 아이야.
0: 천지가 도망갔어.
8: 작전 성공!
0: 모음, 자음, 마법진을 펼쳐줘.
1: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미음, 오, 모. 이음, 으, 으.
3: 디귿, 아, 다.
0: 가지를
8: 모으다! 모으다.

0: 소속사 한대스.
1: 나는 내가 쓸게. 똥망치로. 아! 이는 내가 쓸게.
0: 등등이.
1: 쭉. 헛. 쭉.
2: 마무리는 너희가 바르게 읽어야 해.
3: 네. 기역이 알을 만나 가. 지읒이 이를 만나 지. 가지.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하, 정말 다행이로다. 모음과 자음, 처음인데도 정말 장하다. 장해.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자!

0: 바르게 달리는 스포즈.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엄마폰 말고 내 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천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2: 또 커즈 화면
3: 플러스.
2: 블루그래?
3: 플러스.
0: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원인원.
4: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상동이다.
0: 사건 발생.
4: 도망쳐. 나잡아봐라.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투차 진입. 야! 야!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0: 번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1: 여기는 번개별. 모두 함께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어린이의 영웅 번개맨.
2: 친구들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3: 나는 번개맨 번개 충전 번개.

친구들 안녕! 번개별 우주탐험대가 오늘은 어떤 별을 모험하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좋아요! 자, 번개별 우주탐험대 출발!

0: 가장 아름답다고요?
1: 왜?
2: 오, 이게 다 뭐야?
0: 사람은 너무 더럽다고.
2: 잠깐 잠깐, 쓰다버린 빨대에 빈 페트병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아.
3: 바다별이 아니라 쓰레기 버린 줄 알았네.
1: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2: 이것이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의 위험성. 이다 살려! 누가 좀 도와줘!
1: 어? 누가 물에 빠졌나 봐!
0: 잠깐! 번개멍이 간다!
2: 응? 어? 번개멍! 조심해! 이다 살려!
0: 자, 잡았어! 자, 이제 내려왔으니까 힘 좀 빼!
1: 잡아, 잡아!
2: 그래!
1: 잡아, 잡아! 자!
3: 잘했다.
1: 잘했어, 번개멍.
2: 잠깐. 그런데 이 친구는 누구지? 아, 생김새가 꼭 페트병 같은데.
4: 나? 내가 누구냐면

0: 특집팀이 이다?
1: 응. 아, 근데 어쩌다가 물에 빠진 거야?
2: 아,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치우다가 힘이 빠져서 그만.
0: 어, 그랬구나.
2: 사람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어. 바다가 이렇게 될 정도로.
3: 아휴,
4: 큰일 났네.
0: 무시무시한 괴물?
1: 아, 무서워!
5: 무서워! 나는 거북이야.
1: 거북이?
6: 어, 나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 여기, 여기 다 아픈 거북이야, 거북.
1: 잠깐, 잠깐, 잠깐.

0: 나 코에서 내 살살 살 빼줄게. 어, 뺐다.
1: 아, 쉬었다. 이것도.
2: 이것도 빼고.
0: 빼고.
2: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0: 이것도
2: 빼고. 자,
3: 발에 걸려있던 비닐봉지도 뗐어.
2: 거북에게 붙어있던 플라스틱 없애기 성공!
3: 성공!

0: 거부.
1: 근데 거북이 말고도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물 친구들이 아주 많아.
2: 정말?
1: 동물 친구들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쓰레기 치우는 것 좀 도와줄래?
2: 좋아. 좋아.
3: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0: 최고!
1: 이대도 최고!
2: 바다별에 왔으니까 바다 동물 퀴즈를 낼 거예요.
0: 이야, 재밌겠다.
2: 문제 주세요.
0: 우와. 꼭꼭 숨어라. 친구들, 바닷속에 숨어있는 내 친구가 누군지 꼭 찾아줘.
2: 어? 저게 뭐지? 아, 잘 모르겠는데.
0: 뭐라고요?
2: 아, 잘 모르겠다고요? 좋아요! 힌트 주세요!
0: 힌트!
2: 우와! 아하! 이제 좀 알겠다! 뭐라고요?
0: 더 크게 뭐라고요?
2: 뭐? 좋아요! 과연 정답은?
0: 우와! 정답은 문어!
2: 우와.
0: 내 친구 문어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한다!
2: 정말 잘 찾았어요! 그럼 다음 문제!
0: 야. 바다 풀숲에 숨어있는 내 친구야! 내 친구 좀 꼭 좀 찾아줘! 친구들 뭐라고요? 두개요!
2: 맞아! 해삼! 재밌었어요? 친구들, 바닷속 친구들이 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바닷속 친구들을 잘 지켜주기로 약속!
0: 약속! 고마워! 난 또 수영하러 가자! 어푸!
2: 어푸!
0: 깨끗해!
2: 어푸!
0: 깨끗해!
2: 어푸! 아이고, 숙쳐! 어푸!
1: 원한다고?
3: 아이 그럼 뭐해? 아, 어? 냄새. 아, 여기 이렇게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1: 아 맞아. 어? 사람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렸으면 저것 봐. 플라스틱 쓰레기산이 생겼어.
3: 아 정말 너무한다.
4: 어? 근데. 탐험대 애들이 여길 또 싹 치운다고 하면 어떡하지?
1: 그렇게 나눌 순 없지.

0: 것만. 오, 가시가루.
1: 아, 이 가시가루를 플라스틱 쓰레기산에 뿌리면?
0: 오,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만들어질 거야.

0: 많아.
1: 그래서 함께 치우자.
2: 그래.
3: 잠깐! 뭔가 이상해.

안 되겠어요. 우리 번개맨이 필요해.

0: 쓰레기 괴물, 어서 이달을 보내줘.
1: 그래, 그럼 보내줘.
2: 진짜? 그래, 보내줘. 세게, 아주 세게 보내.
0: 괜찮아?
3: 빈틈 공격! 오!
1: 잘했어!
0: 이게 뒤에서 공격을 해? 좋아, 그렇다면 가더라!
1: 잠깐만! 안 되겠다! 아차차! 가시가루 더 뿌려!
2: 아, 알았어!
1: 안 돼, 뿌리지 마!
2: 가시가루!
0: 플라스틱 쓰레기 괴물은 쳐줘라! 예! 우와! 헌터! 예! 아차! 아차차!
2: 네, 부르셨어요!
1: 야, 뭘 대답을 하고 있어!
2: 안녕히 계세요.
4: 아유, 다행이야.
0: 모두들 괜찮니?
5: 네, 네, 봉개맨.
6: 봉개맨, 이다. 어떻게 하면 바다별이 깨끗해질까요?
0: 그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째, 플라스틱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5: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7: 둘째, 같은 플라스틱은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버리기.
5: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버리기.
0: 그리고 하나 더. 셋째, 플라스틱 적게 사용하기.
5: 플라스틱 적게 사용하기.
7: 플라스틱은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0: 우리 친구들 잘 알겠죠? 좋아요. 그럼 노래와 함께 우리 다 같이 배워볼까요?

우리 모두 플라스틱 적게 사용하기로 약속!

0: 2번 환경보호.
1: 맞아.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지. 이게 바로 바다벨에서 찾은 소중한 가치란다.
0: 우와, 바다벨에서 환경보호.

0: 친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산과 들, 바다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것들이에요. 플라스틱 적게 사용해서 환경 보호하기. 펑귀맨과 약속!
1: 약속! 약속!
0: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게 허우차족 함께해요. 자, 모두 씩씩하게.

0: 이어서 출동 타요와 소방구조대가 방송됩니다.
1: 피성 피성 마음이 위험해.
2: 짜증나고 막 화나려고 해.
3: 혜민이랑 바꾸기 싫은데.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 놀이. 도섬이랑 가게 놀이. 종이 울리면
4: 놀이터로 와.
3: 신난디야.
4: 내일 또 놀자.
3: 똘똘이 유치원.
5: 장비 레인저스처럼 멋진 영웅이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명예 구조대원이 되어보세요. 최근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로부터 함께 도시를 지켜줄 미래의 영웅을 찾고 있어요. 명예 구조대원 선발 대회,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나도 소방 구조대가 되고 싶다.
6: 북극 꿈을 안고 참가했던 구조대원 선발 대회. 하지만 도전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 알 수 없는 해커의 출현으로 모두가 위험에 빠지기도 했지. 그렇지만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새 친구와 함께 힘을 합쳐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들을 모두 구해냈거든. 우리가 바로 새로운 구조대원 타이와 트윗이야. 사파리 탈출 대소동.
7: 구조대원이 된 타이와 트윗을 축하해주기 위해 친구들이 모였어요.
8: 어디 보자. 자, 다 됐어.
9: 타요, 트윗, 구조대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3: 감사합니다.
8: 너희의 첫 임무는 신의 순찰이야.
10: 오늘은 처음이니까 우리가 함께 다녀줄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모르는 게 생기면 언제든 물어봐.
3: 응, 고마워.
10: 신의 순찰을 할 땐 주변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해. 위험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없나 확인하는 거야.
3: 그렇구나. 헛!
11: 헛! 어, 저기 타요가!
12: 어? 타요! 오랜만이야.
3: 아, 킨다구나.
13: 타요, 왜 머리에 사이렌을 달았어?
12: 멋지다.
3: 에헴, 오늘부터 구조대 일을 시작했거든. 지금은 신의 순찰을 돌고 있어.
12: 그렇구나. 옆에 있는 친구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3: 아, 이 친구는 트윗이야. 나랑 같이 명예 구조대원이 됐어.
12: 만나서 반가워, 트윗.
14: 안녕. 그런데 너희는 어디 가는 길이야?
15: 우린 동물원에 가고 있어.
16: 귀여운 원숭이랑 커다란 코끼리도 볼 거다.